0: 6월 26일 금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델리 스파이스 항상 엔진을 켜둘게 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아이들의 거대한 호기심과 끊임없는 물음표 앞에서 나도 모르게 아,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이런 대답을 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저번 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많지 않아요? 원래 그랬던 거? 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물론 아이들에게는 다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게 최고지만 가끔은 이 원래 그래라는 말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좋은 해답지가 되기도 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자꾸만 꼬이는 일상 이런 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유를 찾기보다는 아휴 뭐 원래 그런가 보지 하면서 넘어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 아침 봉 들으시면서 아 봉디는 왜 저럴까 이런 물음표가 생길 때가 많겠죠. 뭐 무엇보다도 황 PD 그죠? 네, 원래 그냥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요. 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 3, 4부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취향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개인의 취향 타임 개취타 함께 할 텐데요. 러블리 도블리 김동욱 기자님은 이따 10시에 모셔보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쇼리 실라!

솔라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9: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0: 비다샵!
1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0: 비다이렉트샵!
1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층입니다.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4067님께서 막아둔 배수구를 열지 않고 세탁기를 돌려서 베란다가 완전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저 넉나간 상황인데 봉디 목소리로 위로받고 싶어서 아침봉을 켰네요. 이거 너무 속상하시겠는데요. 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살짝 사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그래서 빨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나 치울 수 있는 부분 빨리 치우시고요. 또 금방 물로 닦으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김혜진님께서 요즘 제주 해안 산책로에서 러닝을 하는데요. 무거운 몸으로 5km를 뛰다가 어제는 6km를 뛰었어요. 그러고 완전 기절해서 꿀잠 잤지 뭐예요. 봉디처럼 탄탄한 몸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도 제주 여행 저번 주에 갔을 때 해안까지는 아니고 해안이긴 했구나. 조금 뭐 오르막이긴 했지만 제주를 처음 달려봤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와, 진짜 러닝하기에 이렇게까지 좋은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의 제목을 입력해서 만나볼게요. Coldplay, Chainsmokers, Something Just Like This.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됐어요. 5년 전에도 했던 일이라 어렵거나 힘든 건 없었지만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주 고객층이었죠. 그때는 회사 편의점이라 회사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여기는 초등학교 근처라 초등학생 손님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거의 다 안녕하세요, 저희 라면 먹으러 왔어요. 어서와, 라면 국물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어야 돼. 네. 야, 나는 완전 매운 라면 먹을 거야. 나는 더더더 매운 라면 먹을 거거든. 아니거든, 내가 먹는 게 제일 매운 라면이거든. 그렇게 맵부심을 부리면서 라면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라면 잘 못 먹게 할 텐데

이 모습을 보면 다들 어떠시려나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초등학생 한 무리가 편의점에 왔다 가면 제 정신이 쏙 빠집니다. 다들 말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 중에서도 제가 은근히 기다리는 초등학생 손님이 있어요. 라면만 먹는 아이들 사이에서 늘 800원짜리 초코 과자를 사 먹으며 1000원짜리 지폐를 내미는 남학생이었는데요. 너무 웃기게도 1000원 받았고 거스름돈 200원 줄게. 잔돈은 됐습니다. 넣어두세요. 이러면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바람에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물론 아이를 붙잡고 잔돈을 쥐어주면 아 진짜 괜찮은데 아 이거 참, 이런 일이 올 때마다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요, 아주 귀여운 여학생 단골 손님이 어제 편의점에 와서는 이모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여기 올 때마다 초코과자 사 먹는 애 있죠? 걔가 제 남자친구예요. 폭탄 발언을 던져버린 거 있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 그 잔도 네 남자친구 허세가 좀 있던데? 라고 말할 뻔했지만 잘 참았습니다. 하여튼 요즘 애들 빨라요 빨라. 제가 솔로라서 질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귀요미 손님 남자친구 주머니 단속 좀 잘해야겠더라. 오늘 사연의 제목 꿀잼 손님 대환영.

0: Umam yanıyor.
1: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랑현 양하 학교를 안 갔어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정아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초등학생 손님들 덕분에 편의점 알바가 꿀잼이시겠어요. 왜냐면 저도 초등학생 아이들 키우잖아요. 말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말을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막 의욕이 앞서는 그 말 있죠. 내가 막 서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남이 무슨 얘기를 하건 내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네, 아이들 생일 때 보면은 재밌긴 하더라고요. 1부 끝곡은요. 온유 이진아의 밤과 별의 노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1년 만에 4명이 다시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1: 그중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무조건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2: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을 관리하고 있고요. 감정 표현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듣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 꾸준히 이어가세요. 신나고 풋풋한 여름 느낌을 담은 저희 신곡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매일이 영화처럼 설레고 사랑스러운 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4: 2AM이었습니다.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첫 곡으로 5360님의 신청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신랑이 7년 근무한 곳에서 첫 승진시험을 치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도시락 싸주고 작은 문구도 적었는데 제가 더 떨리네요. 마이 덕! 떨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해. 당신은 진짜 멋진 사람이야. 아, 신청곡은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입니다. 마이덕님,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멋진 사람이니까 떨지 말고 그냥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승진시험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가 갑니다. 김은지님께서 에어컨 틀려고 하는데 남편이 에어컨 청소하고 틀어야 한다면서 절대 안 된다네요. 폐 안 좋다면서요. 됐으니까 양말이나 아무나 벗어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어서 네. 에어컨도 청소하고 틀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네. 양말도 남편분 아무데나 벗어 던지면 안 돼요. 네. 두 분이 잘 화해하셨으면 좋겠네요. 4130님이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수수께끼 책을 빌려왔더군요. 딸이 아빠 나이 먹을수록 작아지는 게 뭐게? 정답은 뭘까요? 봉그레 여러분들 나이 먹을수록 작아지는 게 뭘까요? 뭐 이게 따로 상품은 없긴 해요. 네, 뭘까요? 이따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그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수수께끼의 지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맞췄네요. 아마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봉그레 분들은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정답을 보내주고 오시는데 나이 먹을수록 작아지는 거. 네. 궁금하죠? 네, 이거는 제가 노래 듣고 와서 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정답을 말씀드려야겠죠? 나이 먹을수록 작아지는 게 뭘까요? 봉태규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변성기 막 오기 시작해서요. 네, 아직 성장판이. 나이 먹을수록 작아지는 게 뭘까요? 정답은 양초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스스로.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신남숙님. 요즘

세상에는 없는 게 없어요. 저는 야외 테라스에서 밥 먹을 때가 많은데 자꾸 비둘기가 와서 치대는 거예요. 이걸 어쩌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비둘기 천적 소리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속는 셈 치고 조금 틀어놨더니 진짜로 잘 안 오네요. 세상 좋아졌어요. 아, 이런 게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거 뭔가 너튜브 같은 데 있는 건가? 뭔가 이 비둘기가 듣기에는 뭔가 굉장히 거슬리는? 오, 이거 저희 배우자에게 알려줘야겠네요. 비둘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비둘기를 진짜 무서워하는데 오, 이거 진짜 알려줘야겠어요. 근데 이렇게 엄마가 비둘기 무서워하는 걸 아니까 아이들이 비둘기 흉내를 그렇게 잘 내요. 구구구 하면서 아니 정말 그 비둘기 움직일 때 그 고개 동작 있죠. 그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첫째가 엄마 왜 비둘기가 목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걸 연구를 해서 따라하는데 배우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네. 6056님께서 저희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서 기존 선생님과 헤어지게 됐는데요. 저랑도 정이 많이 들어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어린이집 쌤과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참 슬픈 아침이에요. 흑흑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은 좀 특별하거든요. 유치원이랑.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아이들의 모든 선생님은 특별해요.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5783님이 41개월 딸둥이를 키우는데요. 저희 딸은 아빠를 엄청 좋아해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 아빠 다리를 붙잡고 버티다가 남편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나가니까 그 자리에 누워서 10분을 흐느끼더라고요. 봉디, 저희 신랑 부럽죠? 근데 저는 사랑 표현 듬뿍 해주는 남편을 둔 하작가님이 부러워요. 나도 좀 안아줘라 남편아. 에피톤 프로젝트에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듣고 싶어요. 네, 남편분. 아이에게 하는 것만큼 나의 배우자에게도 사랑 표현 듬뿍 해주시고요. 에피톤 프로젝트 타로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듣고 올게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에 7625로 전화 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에 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6: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 커피도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라이오넬 리치 에이콘 저스트 고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3: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2: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2: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2: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6: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탄력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5: 몽젤?
6: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7: 잘 만들었다, 몽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5년에 불시착한 태규. 태규는 자기 방 장난감들을 쪽 세워놓고 노려보고 있었다.
1: 태규야, 너 아직도 인형 가지고 놀냐?
0: 아니거든. 내가 안 볼 때 얘네들끼리 움직이는 것 같아.
1: 장난감들이?
0: 어. 어제 카우보이 장난감이 침대 위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닥에 있더라고.
1: 네가 잠꼬대에다 떨어뜨린 거 아니야?
0: 아니야. 그리고 얘네 눈 잘 봐봐. 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지 않아?
1: 어, 그러고 보니까 얘네가 약간 널 비웃는 것 같은데?
0: 태규와 도우는 싸우다가 곰 인형을 터뜨리고 말았고 하루 종일 솜을 청소해야 했다. 여기서 문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상상에서 출발한 만화 영화죠. 카우보이 인형 우디와 우주전사 버즈가 나오는 이 만화 영화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김치 세트를 드립니다.

0: 토이 스토리 OST죠. 랜디 뉴머 You've Got a Friend in Me 듣고 왔고요.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뭔가 이 시리즈를 1편부터 함께한 분들 같이 커가는 느낌이 있는 그런 영화예요. 정답은 토이 스토리입니다. 김치 세트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복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계 최초의 풀 3G CG 애니메이션 영화였다라고 하네요. 근데 스토리도 탄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게 1편이 나왔을 때?
1: 기억나죠. 극장에서 바로 달려가서 봤습니다. 정말 약간 오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몇 안 된 영화 중 하나예요.
0: 이게 픽사죠?
1: 픽사입니다.
0: 예. 이때 뭔가 사실은 디즈니가 제 기억에 애니메이션 성적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1: 그렇죠.
0: 예.
1: 그 정말 뭐 이제 2D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정말 픽사 토이스토리의 등장과 함께 거의 끊겼죠 이제.
0: 네.
1: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2D 애니메이션은.
0: 그리고 이번에 시즌5가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기자님 보셨나요?
1: 안 봤는데 아주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네. 제작진 중에 본 분이 있어요.
1: 네.
0: 네.
1: 저는
0: 혼자 가서 봤대요.
1: 혼자 가서 보셨어요?
0: 네, 우리 PD가.
1: 아이고 어린아이의 마음. 이래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토이스토리가 계속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멀어지는 장난감들의 어떤 고군분투 같은 걸 다루는데 주인공을 바꿔야 돼요. 요즘 장난감은요. 저 우리 피디님 같은 중년 남자들이 수신용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4, 50대 중년 오덕들을 주인공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0: 아 네. 그런가요?
1: 네 그럼요.
0: 네. 아니 우리 황 PD가 가서 막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극장에 앉아서. 네.
1: 잘 울상이에요. 항상 울 것 같아요.
0: 광고 듣고요.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개인의 창탄 개치타로 돌아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세상의 모든 것은 취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에 대해 쓸데없는 수다가 펼쳐지는 시간, 본격 취향 존중 토크쇼 개취다.
7: 아주 사소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개인의 취향 타임, 줄여서 개취다. 아침봉의 귀요미 마스코트 러블리 도블리 김동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6: 손에 손 잡고. 네, 호돌이 이후 최고의 마스코트 김도훈입니다.
7: 그러니까 본인이 마스코트라는 거죠?
6: 제가 저의 마스코트예요.
7: 네. 아 근데 호돌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6: 그렇죠.
7: 네.
6: 동글동글하고 새까맣고.
7: 네. 어, 뭔가 약간 그 비슷한데 호랑이의 느낌이 있네요, 진짜.
6: 어흥.
7: 지금 제작진 육성으로 어흥가 나왔어요. 어흥. 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6: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7: 아 그러셨군요. 최선미 님께서 기자님 이야기 듣다 보면 딱 철딱선이 없다라는 뭔지 말이 뭔지 이해가 확 돼요. 저랑 동갑인데 한참 막내 동생 같아요. 미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6: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 점을 보셨는데 제 사주가 이렇게 났대요. 평생 철이 들지 않는다.
7: 근데 그 사주를 듣고 기자님의 어머님 반응은 어땠나요?
6: 어머님 반응은 굉장히 슬퍼했죠. 왜냐하면 아, 아들을 검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철이 없으면 어떡하나.
7: 근데 그거 괜찮은데 철이 없는 검사.
6: 아유 철이 없는 검사 한국에 되게 많아요. 아, 왜 이러세요?
7: 네. 01119님께서 이제 밖에서 운동하기는 힘든 날씨라 집에서 사이클 타는 걸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동 기자님 운동하면서 OTT로 보면 좋은 영화. 이 영화 보면서 페달을 막 밟으면 땀이 쭉쭉 난다. 지루하지 않게 운동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추천이 가능할까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몇 번 나눠서 보면 되니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자님, 기자님도 요즘 사이클 타신다고 했죠?
6: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예, 그 전현무 씨가 광고하시던 그 사이클을 샀어요 제가.
7: 그게 집안에 있으신 거잖아요.
6: 집안에 있어요. 베란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7: 그럼 영화를 보면서 사이클을 타세요?
6: 영화를 보면서 탈 때도 있고 릴스를 볼 때도 있고 혹은 그냥 뭐 음악을 들을 때도 있죠.
7: 아 그러면은 아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이클을 탔더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6: 정답이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레이싱 영화입니다. F1, 아. 러쉬 혹은 포드 대 페라리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띵렉스를 보면 제가 이거 중간에 뭔가 다른 글자를 넣어가지고 브랜드를 감추는 게 너무 힘들어. 네. 네. 넷플릭땡을 보면 그 F1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7: 어, 그거 재밌어.
6: 그런 걸 보면서 사이클을 밟잖아요. 그러면 사이클을 진짜 열심히 밟게 돼요.
7: 그리고 시간, 그러니까 운동, 그러니까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6: 그렇습니다.
7: 그래야지 오래 유산소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면 계속 시간을 보게 되거든.
6: 그렇습니다.
7: 지루해지고.
6: 그리고 사이클을 최대한 거대한 텔레비전 앞에 딱 해놓고 보시면 그 레이싱 영화의 중요한 점은 POV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점샷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마치 정말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7: 그중에서도 그러면 1등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6: 저는 F1인가요? 역시 포드 앤 페라리를 꼽겠습니다.
7: 아,
6: 네. 아 정말 걸작입니다. 네. 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레이싱 영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인생 영화거든요. 인생 철학이 담긴 영화거든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7: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포드 앤 페라리가 개봉했을 당시에 막 그렇게까지 크게 흥행을 못했었네요.
6: 못했죠. 왜냐하면 그렇죠? 한국은 이제 레이싱에 대한 어떤 기반 같은 게 좀 부족하고 팬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 넷플릭땡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정말로 그 한 번에 그 레이싱의 역사와 그 어떻게 그 세계가 돌아간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사이클을 타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7: 그러면은 F1이라고 하는 그 레이싱 대회가 왜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6: 그렇죠.
7: 예, 왜냐하면
6: 그 문화를 알게 됩니다.
7: 왜냐하면 그 문화는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거든요.
6: 그럼요. 네.
7: 예,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저거 그냥 휙 지나가는 거 저거 한번 보려고 그 트랙 근처에서 저걸 왜 보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되긴 되더라고요.
6: 그럼요. 그냥 한국도 좀 레이싱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 이제 경륜은 좀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경륜장 앞에서 이렇게 돈 날리고 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7: 지금 F1에서 경륜으로 가는 건 사이클이니까 경륜으로 간 걸까요?
6: 그럼요.
7: 그럼요. 어쨌든 뭐 네 뭐가 됐든 그런 약간 뭔가 자동차 관련된 특히 레이싱과 관련된 영화를 보는 게 사이클을 탈 때 좋다.
6: 굉장히 즐겁습니다. 사이클을 타는 게. 네.
7: 저는 사실은 유산소 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나 이윤숙 역 캠프가.
6: 그건 뭐.
7: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
6: 그럼요. 그러면 아이고 저런 이러면서 금방 아이고, 시간이 가죠.
7: 아이고 저런 하다 보면은 금세 한 시간.
6: 비슷하게 낯설 지난 에피소드들을 시즌 1부터 쭉 다시 보시는 것도
7: 정주행
6: 권해드려요. 네, 정주행이 됩니다.
7: 네, 김동훈 기자님이 운동할 때 듣는 음악으로 추천을 해주셨다라고 하네요. 이 노래는 기자님이 소개를 해주세요.
6: 카일리 미노그 The Locomotion.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김동 기자님과 개인의 창타인 개치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코너 기자님의 소개로 만나볼까요? 기자님 준비되셨죠?
1: 네, 준비됐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 사람을 제보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하고 특이한, 그래서 때로는 왜 저러지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개치타로 제보해주세요. 소개되시면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려요. 쑥 인절미 세트가 잘 팔리나 봐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침홍 홈페이지는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셀프 제보부터 사돈의 팔촌 이야기까지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기자님이 사연 소개도 바로 해주세요.
1: 8919님 사연입니다. 제 친구는요, 주기적으로 친구들 집에 한 번씩 놀러와서는 일명 잡돌이라고 하죠. 이걸 왜 샀니? 돈이 나만 하니? 너 언제 돈 모을래? 이런 잔소리를 다다다다 쏟아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오자마자, 야, 저 조명을 왜 샀어? 너 조명 쓰지도 않잖아. 너 돈이 남아 돌아? 어? 아니, 그냥 예쁘니까. 예쁘면 그냥 막 지르는 거야? 너 내년에 이사 가야 된다며? 그래, 돈 모아야 된다며? 근데 저 비싼 조명을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샀냐고! 이러는데 변명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밖에도 사놓고 택도 안 뗀 옷, 몇 번 매지도 않고 옷장에 방치한 가방 등등 신기하게도 족족 찾아내서 잔소리를 한 다음, 너 이래서 내년에 이사 못 간다. 중고로 팔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팔아. 네 인생에 쇼핑보다 중요한 거 잊지 마라. 이 말을 남기고 가더라고요. 아니, 내 돈 주고 사서 욕먹는 거 너무 억울한데요. 아, 더 짜증나는 건 늘 친구 말이 맞아서 제가 쓰레기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좋은 친구인 건가?
0: 나쁜 소비 습관을 지적해준 친구를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런 친구가 있나요, 기자님?
1: 맞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저 소비의 여왕이잖아요. 네. 네. 아주 그냥, 그리고 소비를 하면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 계속 자랑하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연락을 해봐요. 그러니까 너 그거 왜 샀니? 너 그거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제 동생이 그걸 보고 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하면 또 어머니께서 그 방에 옷밖에 없던데 다 좀 버려라 이러고 또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사회예요. 복잡해요 진짜.
0: 아니, 주변에 조금 어르신들 많잖아요. 뭐 윤여정 네. 선생님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뭐 김수철 선배님이랑도 가깝고,
1: 그분들은 또 소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윤여정 선생님이 저한테 몇 년간 하는 잔소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 좀 빼라.
0: 건강을 위해서?
1: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학을 위해서.
0: 아니, 그러면 기자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너 돈 쓰지 마라, 이거 산 거 아니니라는 이런 잔소리를 듣게 되면은 뭐라고 하나요?
1: 저도 알아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0: 아, 진짜 할 말이 없긴 하다.
1: 네네. 이 소비 DNA가 어딘가에서 온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서 온 건지 어머니한테서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0: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빈티지 티셔츠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1: 그렇죠.
0: 뭐 물론 이 앞에 프린트는 다 다르다 하더라도 아, 약간 요거는 좀 참아볼까 하는.
1: 저는 참을성이 없어요.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면 약간 가져야 하는 그런 심포가 있습니다. 제가 아, 제가 지금은 정말 이 빈티지 티셔츠가 너무 많아. 아, 이 라디오 또 어머니 들으시는데 또 바로 전화 오실 거예요 아마. 그만 좀 사라고. 방 하나가 빈티지 티셔츠로 지금 가득 찼어요. 그래서 결국 샵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요. 팔기라도 해야 돼.
0: 이게 그러니까 기자님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파는 것 한계를 느낀 거잖아요.
1: 한계를 느끼고요. 그리고 네. 아, 이걸 인터넷으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요. 그래서 샵을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티셔츠가 이제는 뭐가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보기엔 사진을 찍은 걸로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요거 오늘 한번 입었으니까 요거 내일 입고 요걸 해야 돼요 이제는.
0: 조만간 제가 가서 좀 약간 사갖고 와야겠네요.
1: 할인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0: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재고 쌓여있는 창고 보신 적 있나요?
1: 네.
0: 그 컨테이너에 재고 쌓여있는 창고 보신 적 있나요? 그 정도예요.
1: 네. 저는 이거 샵을 차리는 게 아니라 아예

0: 저기 어디 그 경기도 교회에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창고 개방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기자님 아파트 사시잖아요. 관리비를 조금 더 받아야 되나? 왜냐면 하중이 내가 볼 때 기자님 집만 하중이 더 많이 나갈 것 같긴 해.
0: 곧 내려앉아요. 네.
1: 그리고 옷만 사는 게 아니라 뭐 막 오브제 같은 것도 많고
0: 책도 엄청 많습니다.
1: 에 거기에 뭐 작품 같은 이제 미술 작품이나 그런 네. 것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0: 그리고 저도 항상 살이 찌고 있고요. 그러니까 큰 일이에요. 네.
1: 근데 어쨌든 놀러 가면 진짜 좋기는 해요.
0: 재밌어요.
1: 네. 재밌어요. 왜냐면 볼 게 많으니까 눈이 즐거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리 만족도 있고
0: 권하지 않습니다.
1: 예, 그래서 되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집이 너무 깨끗해.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그게 놀라워. 그러니까 물건도 너무 많고 막 액자도 많고 막 그런데 집은 또 엄청 깨끗해.
0: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다 보면 정리하는 법을 저절로 익히게 돼요, 근데.
1: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다면 그런 걸 거예요. 네. 뭐 가져가도 모를 것 같아요.
0: 아무도 모릅니다. 봉지 금지령을 내려야겠어요.
1: 네. 네. 김동기 기자님 어머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네요.
0: 거짓말.
1: 네. 로이킴 노래인데요. 앞에 이걸 붙여야겠어요. 도훈아, 우리 그만하자.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는 일 중 하나죠. 특히 아이를 키우며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 달라진 주택 청약 조건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 신생아 특별 공급이 따로 없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안에서 신생아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더라도 혼인신고 후 7년이 넘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난 15일부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조건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문을 열었고요. 김도훈 기자님과 개인의 창탄 개치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아침봉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자의 취향에 대한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캐릭터, 소품, 취미, 음악 등등 아주 소소하고 세세한 여러분의 취향들 사연을 보내주세요. 김동 기자님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아침봉 홈페이지는 늘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첫 번째 사연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2: 7249님 사연입니다. 제가 사는 청주에서는 4월부터 7월 초까지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 야시장이 저희 가족의 최애입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아내랑 딸들이랑 저녁 먹고 슬슬 걸어 나가서 새우튀김 같은 걸 사 먹기도 하고 아내랑은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콜? 하면서 맥주 한 잔 들이키면 행복의 맛이 막 퍼져나갑니다. 가끔 뽑기나 물풍선 던지기 같은 게임도 하는데요. 생각 없이 즐기다 보면 몇만 원이 훌쩍 나가지만 그것 또한 초여름밤의 낭만처럼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더 더워지기 전에 이 행복을 마음껏 즐겨보고 싶습니다.
1: 여름밤의 낭만 중에 하나예요. 야시장. 기자님은 야시장 마지막으로 가보신 게 언제쯤이세요?
2: 야시장이 서울에 야시장이 있나요?
1: 원래 있었어요.
2: 요즘은 야시장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지 않나요?
1: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개천이라고 하나요?
2: 네네, 개천.
1: 네, 그런 곳에 약간 야시장을 열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2: 서울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제가 야시장이라는 곳을 특별히 가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명동에 한번 갔는데 거기 또 야시장이 열려 야시장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약간 시장이 열려 있더라고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1: 아니 요즘에는 상설 야시장이 많아서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지역마다 또 특색이 다르대요. 그래서 서울은 한강 야시장, 부산, 전주, 대구 등등 있다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해외에서는 오히려 야시장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2: 유럽 같은 경우는 다 빨리 문을 닫으니까 야시장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예전에 홍콩 갔을 때 야시장에 몇 번

0: 갔었는데 거긴 꽤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1: 나도 홍콩은 시장이 그 야시장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
0: 그냥
1: 진짜
0: 딱 가는 순간 이게 야시장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1: 그리고 놀랍게도 어릴 때 홍콩 영화 보면은 그런 야시장, 그러니까 홍콩의 야시장 같은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플라스틱 의자에 약간 네이비색 그 트레이닝 팬츠를 무릎 위까지 올리고
0: 예.
1: 윗옷을 벗고 있는 배가 나온
0: 벗고 있거나 베이징 비키니라고 하죠. 이렇게 배만 이렇게 딱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셔츠를 올려서
1: 그런 아저씨들이 홍콩 영화에 많았는데 있더라고요.
0: 있습니다.
1: 진짜로
0: 너무 많아요. 그렇고 새로 점치는 분들도 계세요. 세점 쳐보셨어요?
1: 맞아, 그것도 있더라고.
0: 저 세점 쳐봤어요. 홍콩에 언제 다시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금방 다시 돌아온대요. 그 뒤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놈의 새가 새대가리라 그런가 잘 못 맞추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그 새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홍콩은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이기는 했어요. 네.
0: 그래서 저는 약간 동남아시아에 가면 야시장 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노상에서 파는 약간 벌레라든지 이런 이상한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1: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는 거죠?
0: 많이 먹어봤습니다. 예. 예, 특이한 걸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더 특이한 것도 팔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1: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주의기는 해. 이왕 사실 뭐 저희가 환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0: 저희 못해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예전에 내가 봤던 만화 중에 그 이나중 타쿠부라는 만화 있잖아요.
0: 저의 인생 만화 중 하나입니다.
1: 거기에 보면 나중에 죽고 나서 신이 다트를 돌리거든요. 너 뭘로 태어날 건지. 근데 그 다트를 누르고 버튼을 딱 눌렀는데 장 비브리오로 환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0: 나는 저도 내향인이기 때문에 집에 처박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미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수십 년간
1: 매미면
0: 땅 속에
1: 너무 좋은
0: 있다가,
1: 거 아니에요?
0: 아니 수십 년간 땅 속에 있다가 올라와서 몇 주 못 보내고 죽잖아요 매미는.
1: 오히려 내향인이면 지렁이 같은 거 어때요? 계속 땅 속에 있는.
0: 왜 이래? 불나방으로 태어나버려.
1: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거. 우리가 어떻게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장 비브리오로 태어나든 뭘로 네. 태어난다 하더라도 즐길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0: 다 해봐야죠.
1: 경험해볼 수 있는 것도 해보고.
0: 당연하죠.
1: 그래서 이제 저랑 그 김동훈 기자님 겹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이제 최근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지인한테 그런 충고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님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이 보고 많이 걸어 다녀라.
0: 아, 그럼요.
1: 난 이제 무릎 아파서 못 다닌다.
0: 못 다녀, 못 다녀. 이제는 비행기 12시간도 못 타겠어요, 이제는.
1: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된대요.
0: 네.
1: 그래서 여행도 진짜 많이 다니고 그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니까.
0: 체력적으로 그냥 무조건 여행은 20, 30대에 많이 가셔야 됩니다, 그냥.
1: 그리고 네. 그때는 좀 약간 뭐라고 할까? 고생스러운 여행도 괜찮아.
0: 그럼요.
1: 왜냐면 회복을 하니까. 와, 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0: 아팠어요?
1: 몸이 피곤한 게 물론 아이들이랑 간 것도 있지만 이게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알았어. 와, 이게 정말 어릴 때 많이 다녀봐야 된다라는 건 경험이 아니야. 그냥 체력 때문에.
0: 전 요즘은 강 건너 강남은 갔다 와도 힘들어요. 피곤해.
1: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폴킴 빅나티 한강에서.

0: 개인의 지향타임 개체타 김도훈 기자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다음 사연도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1: 8651님 사연입니다. 결혼 5년 차 아직도 신혼 같은 저희 부부의 취향은 상황극 네? 상황극이에요. 이상한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요. 주말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꼭 카페 알바생과 손님으로 꽁트 아닌 꽁트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전 마시면 윽 소리 날 정도로 시원한 아요. 네, 윽 소리는 제가 한 대 때리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 여기 단골인데 서비스 없나요? 그냥 주는 대로 드세요. 안 그러면 쫓아냅니다. 허허허. 이러면서 둘이 하하하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남편이 몰래 라면 먹으면 전 형사, 남편은 용의자가 돼서 한바탕 꽁트 한편 찍기도 하는데요. 봉디도 아내분이랑 상황극 안 하시나요? 기자님은? 아, 싱글? 아이고, 이분, 어이구.
0: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티키타카를 맞춰서 하는 상황극이 취향이라는 사연이었는데,
1: 네.
0: 우선은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그 저희 배우자인 하시시 박 작가님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칼같이 자르십니다. 그리고 일할 때 말고 제가 연기하는 거 보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1: 달갑지 않겠죠.
0: 예, 네. 달가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칼같이 다루고.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상황극 같은 거.
1: 혼자 있으면 상황극을 할 일이 없는데 고양이를 제가 18년 키웠잖아요.
0: 네.
1: 매일매일 상황극을 하긴 했어요. 우리 고양이가 오늘은 어디에 있나 여기 있나 막 요런 걸 했습니다. 진짜 동물 키우는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0: 뭐요?
1: 누군가가 몰래 CCTV를 설치해서 내가 동물이랑 대화하는 걸 세상에 공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혀가 다 짧아져요. 동물이랑 얘기할 때는 오늘 일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문딱 열지는 우리 고양이 왔죠요. 요렇게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0: 네.
1: 상황극이죠 전부 다. 네.
0: 저는 이제 애들 어릴 때 약간 많이 하긴 했어요. 어릴 때
1: 어떤 상황을 하셨어요?
0: 많죠. 뭐 무슨 괴물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귀신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듣는 얘기가 있었죠. 연기를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해라고.
1: 역시
0: 똑바로 해.
1: 냉정하다.
0: 굉장히 냉정하더라고. 최근에는 이제 그나마 첫째는 좀 잘했기 때문에 안 하고 둘째는 아직까지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병원놀이 했거든요.
1: 어디가 아파서 하셨어요?
0: 제가 아프려고 했는데
1: 네.
0: 원래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병원놀이 하면은 이제 뭐 아빠가 환자가 돼서 계속 누워 있고.
1: 그쵸.
0: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되나 안 되나
1: 네.
0: 해보려고 누워 있었더니 자꾸 개복 수술을 한다고.
1: 답이 없어.
0: 배를 계속 콕콕 찔러서
1: 무조건 찢어야 돼.
0: 자꾸 큰 수술을 한다고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계속 그래서.
1: 아이고.
0: 너무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1: 치질 수술 상황극은 하시면 안 되겠다.
0: 그런 건 모르죠 아들이.
1: 진짜 무섭겠다. 에.

0: 아니 근데 어떠세요? 애인이 있으셨을 때 혹시 상황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1: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0: 아니 우리 제작진들은 어때요? 연인들과 기억이 안 나나요? 너무 오래돼서 다들? 우리 근데 막내 작가는 좀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극. 저 웃음은 있다는 거예요.
2: 있습니다.
0: 한 번쯤은 네. 해봤다는 아, 거야.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금술이 좋긴 한 것 같아.
2: 엄청 좋은 거죠.
0: 왜냐면 장난의 코드가 맞는다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결혼할 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2: 장난의 코드가 안 맞으시지 않으세요?
0: 근데 엄청 맞기는 해요.
2: 아 그래요?
0: 네, 엄청 맞고 그다음에 약간 좀 저를 놀리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저를 놀리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를 두고 놀리고 박장대소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2: 저도 사귈 때 누가 나를 이렇게 놀리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0: 그렇죠. 놀림을 당하는 게 낫죠.
2: 왜냐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박혜선을 라디오 하면서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글 쓰더니 바보네? 약간 이런.
0: 와 아니 정말 지금 이 말에 뭔가 그 애정이 너무 뚝뚝 묻어 있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2: 아유 그걸 네. 해본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0: 아니 근데 이런 건 어때요? 내가 만약에 뭐 부부가 됐던 연인 사이가 됐던 상황극을 했어. 근데 생각보다 상대방이 연기를 너무 잘해.
2: 오.
0: 그러니까 이게 막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연기를 잘해.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연인 사이고 부부 사이여도 좀 부담은 되겠죠? 대사를 칠 때?
2: 상 줘야죠. 네.
0: 그죠.
2: 오스카 줘야죠. 오스카 줘야죠. 네.
0: 내가 봤을 때 이거 부담이 될 것 같아.
2: 아 부담이 되죠.
0: 상대방이 연기를 너무 잘하면은 아니, 부담이 될 것 같아.
2: 그렇게까지 잘하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0: 막 열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끔은 네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뭔가 재밌잖아요. 가끔 이렇게 뭔가 카페 가거나 그랬을 때 이런 장난. 아마 상황극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소하게 이런 장난을 해봤을 거예요.
2: 밖에서는 네. 하면 안 돼.
0: 아 그런가요?
2: 집에서 둘이서 하는 거죠.
0: 아 둘이서?
2: 그럼요.
0: 둘이서만?
2: 그럼요.
0: 그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뭐 밖에서도 요 정도 그다음에 뭐 둘이서 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랑 상황극을 할 때는 TV에 나오는 것처럼 환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개복 수술을 할 때는 쉽지 않기 때문에.
2: 아이고.
0: 네. 쉽지 않아요. 뭘 봤는지. 만약에 연인 사이인데 누군가는 상황극을 원하는데 누군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럴 때는 어떠한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2: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상황극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0: 아 그래도 어쨌든 상황극을 그렇죠. 해줘라.
2: 네, 그럼요. 그 자체 거부하는 것 자체를 상황극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0: 네.
2: 그러면 도둑과 뭐 아니 그 의사와 뭐 그 환자 이렇게 상황극을 하잖아요. 내가 의사인데 그러면 아 뭐 유치한 거 왜 해? 그러면 역시 정신이 나갔군. 여기는 신경정신과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극을 이어가는 거죠.
0: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상황극을 원하는 사람은 계속 연기를 하면 되고
2: 네.
0: 상황극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면은 그거 자체로 어떤 꽁트가 된다.
2: 바로 그겁니다.
0: 아, 네. 하긴 이거를 뭐 굳이 뭐 대사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상황극은 자유 연기일 테니까
2: 그럼요.
0: 이렇게 한번 그러면 좋네요. 오늘 주말 시작되는 저녁에 이렇게 한번 상황극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5: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6: 하이마트로 가요.
7: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6: 하이마트로 가요.
7: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8: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9: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신이 왔다.
10: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9: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9: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0: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9: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1: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12: 광고 듣고 오셨고요. 오늘 케인의 창태인 캐치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13: 오늘이 아주 가장 파편적인 대화들이 막 난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아주 보람찹니다.
12: 오늘 끝곡은요, 기자님의 추천곡이에요. 김창남의 선녀와 나무꾼 듣고요. 괜히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얼굴에 뾰루라지가 났다. 피곤한지 뾰루지가 돋았네.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표준어입니다. 얼굴에 뾰족하게 부어오르는 작은 부스럼을 뜻하는 뾰루라지와 뾰루지는 국립국어원에서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뾰루지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게 쓰이고 뾰루라지는 어감이 낯설 뿐 둘 중에 어느 것을 쓰셔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한편 뾰루지와 여드름은 엄밀히 다른 단어인데요. 여드름이 얼굴에 도톨도톨하게 나는 검붉고 작은 종기를 가리킨다면 뾰루지는 그보다 더 뾰족하게 부어오른 부스럼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싸.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0: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3, 2, 1 가평으로.

영화 나 홀로 집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명장면. 비행기를 탄 뒤에도 내내 뭔가 찝찝하던 엄마가 마침내 비명처럼 그 이유를 외칩니다.

아울로 집에는 각본가 존 휴지의 여행 불안증에서 시작이 됐대요. 휴가를 앞두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목록을 적다가 문득 아이를 집에 두고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참을 수가 없어서 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요. 불안이란 게 그러고 보니 참 묘하네요. 우리를 괴롭히고 무섭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밥벌이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곧 휴가철인데요. 여러분은 여행 가방에 뭐가 없으면 제일 불안하세요? 뭐 사실 딴 건 빼먹어도 상관없는데 여권 꼭 챙기셔야 되고 휴대폰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캐빈만 꼭 챙기시면 되겠네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0: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나홀로 집에서 달린 러브의 All Alone on Christmas 듣고 왔습니다. 경림님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에 크리스마스 음악 듣기 최고야 짜릿해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왠지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91년에 개봉한 맥컬리 컬킨 주연의 영화 나홀로 집에 35년이 지났대요. 이게 벌써. 근데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빈을 찾게 만드는 추억의 영화입니다. 이 명작이 각본가 존 휴즈의 여행 불안증에도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참 불안한 것도 좋을 때가 있대요. 6016님이요. 저도 일단 여권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후쿠오카 화장실에서 공항 화장실에서 여권 잃어버린 적 있다고 아이고 어쩌다가 아이고야. 유림님은 저는 제 애착백이 없으면 안 된대요. 여행 가서 잠을 못 잔다고. 아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저도 그 마사지공 같은 거 갖고 가요. 왜냐면은 여행 가서 뭔가 불편하고 잠이 안 오면 그 마사지공 하면 잠이 오더라고요. 버티고 버티다 잠들어서 일어나면 목도 부러질 듯 아프거든요. 유 캔디는 안 그러시냐고. 저도 그래서 가져가고 또 챙기는 게 그 호텔 문 잠금 장치 요즘 쿠땡에 많이 팔거든요. 그런 거 가져가면 좀 든든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그런 뭐지 호신용품 뭐 호루라기라든지 뭐 그런 거 가져가면 또 든든하던데. 윤정님은요. 저는 치앙마이 갈 때는 캐리어도 안 들고 간다고. 작은 가방에 여름옷 두 벌 정도만 챙겨서 가볍게 다녀온다고. 아 빨면 되니까 한 옷 세 개 정도 가면 이렇게 돌려서 빨고 그렇게 입어도 배낭여행 어렸을 땐 많이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가면 호텔 옮겨 다녀도 되고 좋죠. 공구이님이 정신줄만 챙기면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님은요. 오늘 류시 형님, 서현철 배우님 오시네요. 왠지 더 재밌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하트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후에 시내 초대석 있죠? 뮤지컬 그날들의 류수영, 서현철 배우님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미담, 목격담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두 분 빨리 모실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평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레노
5: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6: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현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접경,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이하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고 김광석의 명곡들로 채워진 뮤지컬 그날들 초대권,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 마티 슈프림 예매권, 제라드 버틀러 주연의 재낭 블록버스터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예매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의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내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시내 초대석.

0: 고 김광석의 명곡들을 엮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그 무대를 묵직하게 채우는 두 분입니다. 뮤지컬 그날들의 배우 류수영, 서영철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고요. 두 분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배우님이 우와 류수영 배우님 캔디랑 부부 투샷을 보는 귀한 시간이라고, 우렁 여사님도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셨습니다.
3: 재밌었겠네요.
0: 네네.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네. 구류고원님이 오늘 방송국까지 두 분 같이 오셨냐고. 아니 저는 녹음이 있어서 네 먼저 오는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아이 내가 가서 기다리잖아 이러더니 이따 오겠다고. 네. 네. 뭐 몇 분 차이 안 나던데.
3: 뭐 금방 또 같이 갈 걸 그랬어요. 기름값만 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후회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3740님이 꺄 오늘 시네타운 주제는 그날들 남편들인가요? 캔디 남편 류수영 배우님, 우렁 여사의 남편 서현철 배우님이 나오셨네요. 작년 7월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1년 만이래요.
3: 네, 1년 만에 나왔고요. 저기 오랜만에 온 건데 조금 엊그제 온 것처럼 되게 편하네요.
0: 그러네요.
3: 여기 처음 오셨나요?
2: 예, 불편하네요.
0: 처음 오셔서.
2: 처음이라서.
1: 처음이라서.
2: 좋겠어요. 익숙해서.
3: 저도 1년 만에 오셔서.
2: 역시 경험이란.
3: 네, 경험이란 중요합니다.
2: 많이 안정적이시네요. 네.
3: 이 핑크방이 처음에 오면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0: 맞아요.
3: 너무 핑크핑크해서.
0: 네. 서현철 배우님은 시네타운의 와 대망의 첫 출연이십니다. 너무 기다렸어요. 네. 얼마 전에 우렁 여사 정재은 배우님이 올해 1월에 먼저 시네타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뭐 얘기를 나누셨나요? 나 간다고 뭐 이렇게 하셨나요? 서로?
2: 근데 뭐 특별히 뭐 좋은 말 안 해주던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고 히히히 웃고만.
0: 아 그래? 네.
2: 뭔가 그냥 그 경험해봐라 이런 거구나. 네.
0: 생방이다.
3: 생방이야.
0: 아 너무 재밌네요. 3440님은 류수영님 요즘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신다고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K-Expo 프랑스에도 참가해서 K-푸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오셨어요. 갔다 와서 캔디가 고추장찌개 끓여줬는데 맛은 어떠냐고. 이분은 진짜 막 우리 둘을 다 팔로우하고.
3: 그러네요. 3440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K-Expo 파리 프랑스에 가서 저기 현지 프랑스인들에게 그
0: 한식
3: 알려드렸는데
0: 한식이 진짜 난리라면서요.
3: 예, 한식 정말 좋아하세요.
0: 너무 그래서
3: 유럽도 좋아하셔서 특별히 이번엔 비건 사찰 음식을 베이스로 만든 사찰 김밥을 소개해드리고 왔어요.
0: 그런 비건 음식 좋아하니까.
3: 맞아요. 갔다 왔더니 또 캔디가 고추장찌개를 끓여놔서 정신없이
0: 제가 먹고
3: 먹었어요.
0: 싶어가지고.
3: 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 때문에 그린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해주고 맞아요. 있고.
2: 저는 잠깐 빠졌다가 다시.
3: 죄송합니다.
0: 너무 소외되셨다. 너무
2: 가정스럽게 얘기하니까 네. 고추장찌개 아니면 나 때문이에요.
0: 서현철 배우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두 분 진짜 친하신가 봐요. 네. 서로 이렇게 농담을 막 하신다.
3: 그저께 짜란 형 그 유튜브 짜란 형을 갔다 오면서
2: 술 한 번 남자들 술 한 번 먹고 네. 나면 친해지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렇구나.
0: 아이 뭐 너무 좋으시니까. 우리 샛별님이 서현철 배우님은 캔디랑 예능 듣고 보니 그럴싸 함께 했잖아요. 그때 현철 배우님이 가슴 아픈 사연에 오열하면서 연기하셨던 게 기억난다고. 맞아. 저도 그래서 덩달아 막 울게 됐어요. 예능인데 막 엄청 울게 되고.
3: 진짜로 힘이 있으세요.
0: 저희 진짜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3: 2막 그날들의 2막에 나오는 뭐 스포일러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독백이 있으시고 제가 묵묵히 들어요. 맞아. 그게 제가 큰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걸 듣고 있으면 진짜 눈물이 나요.
0: 연기 너무 잘하셔. 네.
3: 선배님이 하고 계신 대사를 듣고 있으면
2: 아이, 부끄럽습니다. 실은 내가 저 캔디님 네. 그때 같이 하면서 그 독특한 거였잖아요. 이렇게 라디오 그 드라마처럼
0: 맞아요,
2: 이렇게
0: 맞아요.
2: 대본을 들고서 근데 내 기억에는 그 대본을 보고 나는 읽었던 느낌이 들고 캔디님은 정말 진실되게 연기를 다 해서 그게 대본을 외워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하는 건데 네네.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3: 거의 많이 외워갔지 않았어요?
0: 맞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3: 어려워서. 네. 연습 많이 했었어요. 집에서도.
2: 그러면은 나는 연습을 별로 안 했고 연습 많이 하고 간 거예요.
0: 아니. 가서 읽으면 되는데 아이 둘 다 너무 잘 읽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그 예능팀하고 계속해서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계속 잘 불러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3: 맞아요. 그러네요.
2: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불러주시고 나는 네. 안 불러주시고 아, 이거 얘기하면 할수록 뭔가 내가 불리해지는 느낌이다.
0: 아, 저 좋은 얘기 할게 있어요. 그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선배님이 네. 그때 장항준 감독님이라 했는데 감독님이 진짜 엄청 놀리세요. 근데 맞아요. 하나도 뭐 이렇게 반격도 안 하시고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너무 와 진짜 넓은 분이다. 와 저런 어른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3: 현철이 형님은 네. 쿠션이 굉장히 크시죠.
0: 맞아요.
3: 지간한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2: 됐어 이제 와서
0: 아니 그래서 진짜

0: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영희님이 제보합니다. 저 석촌호수에서 캔디랑 류시 형님 산책하는 거 얼마 전에 봤다고. 근데 맞죠. 그때 류시 형님이 캔디한테 매달려 가셨대요. 아. 어머 뭐야 둘이 사귀나 봐 하셨어요.
1: 아니 저기 예.
0: 왜 매달려 가지? 아
1: 전화기 그, 한때 내가 팔에 매달려 갔었지.
0: 아 팔짱을 안 껴준다고 팔짱을 꼈죠. 네, 팔짱 되게 불편했어요.
1: 무거운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업고 가든지 제가.
0: 네. 어 근데 여기에 많이 사시나 봐요 우리 테리우스들이. 제보 목격담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1: 거기 되게 좋았어요. 며칠 전에 석촌호수 한 바퀴 낮에 걷는데.
0: 어 맞아요. 한가하니. 그 송리단길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어요.
1: 맞아요. 송리단길도 걷고 좋았어요.
2: 거기 석촌호수 이렇게 길.
0: 맞아요 맞아요.
2: 넓잖아요.
1: 네. 이렇게 팔자로 한번 걸으시면 참 되게 좋아요. 꼭 가보세요. 지금 딱 좋아요. 낮에 가면 약간 한가해요.
0: 밤에 가면 그렇게 연예인들이 몰래 연애하고.
1: 아 그래요? 네. 우리도 밤에 갈까 연예인인데? 우리 연예인
2: 갈까요? 근데 알아서 갈게요.
0: 8394님이 저희 부부는 요즘 서현철 정재현 배우님의 너튜브 옆집 부부 보는 낙에 살아요. 아 이런 분들 요즘 많죠. 두 분이 입담이 너무 좋다고 평소에 두 분만 있어도 웃음이 넘쳐나고 재밌을 것 같다고. 아 벌써 구독자 수만 29만 네. 명이에요.
1: 엄청나요. 너무 인기 많아요.
0: 맞아요. 재밌게. 맞아요. 저 그때 정재현 배우님이 그 재밌는 실수담 예능에서 너무 잘 봤는데 그 사이에 뭐 업데이트 된 게 또 있을까요?
2: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까 봐서 이제 조심조심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아 그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네. 그때 그거는 이제 다른 거는 내가 이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하는 거였고 네. 그건 유튜브에서 본인이 직접 보여준 거라 할 말이 없을 거예요.
0: 오.
2: 그 이제 막 얘기하다가 네. 그분은 정말 그 분위기를 정말 휘어잡는 것 같아라고 하고 싶은데 휘어잡는 네. 데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분은 정말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막 후려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해놓고 후려치 아 뭐지?
0: 그렇게 우아한 목소리와 말투로
2: 아주 그 칭찬해준다고.
0: 정말 참 후려치는 그분은 것 같아.
2: 정말 그 이렇게. 모든 분위기를 참 이렇게 후려치시는 것 같다고.
0: 아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2: 근데 이건 내가 얘기해도 괜찮아요. 본인이 직접 네. 유튜브에서 했던 거라서 실수를.
0: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2: 네 그렇죠.
0: 3773님이 캔디가 연극 홍도할 때 류 배우님이 인스타에 엄청 자랑을 한 걸 봤다고. 네. 홍도 몇 번 봤냐고. 두 번 봤죠. 그때 그날들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1: 네, 원래 세 개를 예매했는데 한 개는 아기 때문에 못 보고요. 하나는.
0: 그래서. 애가 안 본다 그러잖아요. 길다고.
1: 그래서 어떻게 혼자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애를 두고 갈 수는 없어서 공연 보러. 그래서 두 번을 봤는데요. 두 번 다. 최고였습니다.
0: 아유 와. 감사합니다.
1: 고양시에서 하는 마지막
0: 7월에
1: 공연. 합니다. 7월에 남았죠. 네. 마지막
0: 그리고
1: 공연.
0: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아, 큰 네. 프로젝트가 있으니 맞아요. 여러분 고향 때 꼭 보셔야 합니다.
1: 네, 홍도회가 이제 잘하면
0: 아, 좀, 여기까지.
1: 네, 여기까지. 아, 비밀입니까?
0: 네, 네,
1: 아,
0: 네. 아직.
2: 정말 두 분은 정말 저 네. 사이가 네. 아주 좋으시네요.
0: 요즘은 괜찮아요. 한 10년쯤 사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원래 이런 건가요?
2: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0: 몇 년 되셨어요?
2: 나 이제 15년?
0: 15년. 네. 한 10년쯤에 이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서로 이제 타협을 하고.
2: 아, 이제 그게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서로 각자 그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들이 이제 10년 맞아요. 동안 나타나면서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고.
0: 맞아요.
2: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이해가 아니고 이제 인정으로.
0: 네. 맞아요. 인정을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2: 나와 좀 다른 거를 그전에는 이제 저거 아닌데 하고 알려주려고 이거 아니잖아 했지만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인정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0: 그게 같아, 10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우리가 내 몸이 뭐 손가락이나 짧거나 발이 크다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내 몸과 같이 인정하는 과정이 10년이 걸리지 않나?
0: 네.
1: 근데 좋은 것만 있죠. 아 그렇죠.
0: 네. 네. 아마 죽을 때까지 잘 모를 것 같아요.
1: 아니요, 잘 알아요. 네. 조금.
0: 아무튼 네. 네, 그만 넘어가자. 네. 네.
1: 재밌네요, 오랜만에.
0: 서현철 배우님도 정재현 배우님도 공연 많이 하시잖아요. 서로 뭐 이런 거 잘 챙겨 보시는 편인가요?
2: 아니요,
0: 아니요. 네. 저기 단호하게.
2: 아내는 네. 아내는 내 걸 꼬박꼬박 챙겨 보는데.
0: 진짜요?
2: 저는 아내 거를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보게 돼요.
0: 왜요? 불안하세요?
2: 그러니까 내가 그 객석에 앉아 있으면 불안해서 못 보겠고.
0: 아 맞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2: 또 아내도 내가 가면 좀 이렇게 좀
0: 긴장을
2: 하나 봐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혹시나
0: 실수할까
2: 봐. 그래서 그 전에 그 내가 안 가는데도 긴장을 해서 네. 예를 들면 평상시에 이런 그 단어 그거처럼 그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제 사람이.
0: 귀여우시오.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연극이 되게 이제 그런 슬픈 장면인데 이제 그 자기가 어렵게 모은 돈을 동생한테 시집 간다고 하니까 네. 그 돈을 이제 주는 장면이어서

0: 관객도 거기서 울컥하고 그런 장면인데 그 대사는 저기 저 장롱 안에 통장이 있어 그거 가져가 뭐 이런 건데 우리 아내가 저 통장 안에 장롱이 있어 가져가
1: 통장 안에 장롱이 있어
0: 와, 그러니까 진짜. 그 슬픈데 관객들도 무슨 내용이진 알지만 웃을 수는 없고
2: 너무 재밌는 분이다 진짜
0: 웃을 수는 없고 거기서 웃으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1: 이해는 했는데
0: 이해는 했지만 말을 잘못했구나는 알지만 웃을 수는 없고 배우들도 웃을 수는 없고
2: 서로 진짜 그래. 라이브시다 아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그런 진짜. 거 실수할까 봐 근데 하여튼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냐 이제 막 그 목요일 그거였나 거기에서는 네. 막 남자랑 대화다 그래요 그날 우린 밤을 지냈어요 근데 그 밤을 지냈어요 생각이 안 났 안 났었나 봐 네. 그래요 그날 우린 여관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분위기가 정서가
1: 다르죠.
0: 많이 다르잖아
1: 많이 다르죠
0: 어쨌든 밤을 지샜지만
2: 밤을 지내면 로맨틱해 보이는데
0: 로맨틱한데 여관에 갔을 때 이상해지니까
2: 아 그렇게
0: 뭐 그것도 본, 아내가 직접 얘기해 준 거라서 네. 그냥 떨려서 잘 못 보겠어요
2: 아 이해합니다 네. 여기서 서현철 배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영화 내일을 향해 사라에서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이 곡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이게 그 오래된 영화인데 네. 어 그때 이제 내일을 향해 사라 마지막 장면에 이 두 남자가 또 이제 어디 은행을 털겠다는 네네. 서로 계획을 세우면서 밖에는 그렇게 군인들이 다 그 한 곳에다 총을 대고 있는 걸 모르고 자 가자 하고 나가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 장면이 너무 했는데 그 여자분하고 자전거 타면서 나오는 그 음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2: 네, 우리 이 곡 듣고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

0: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현재 강원도와 경북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은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산지,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 오후 한때 충북 북부에도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광주가 30도로 어제보다 오르면서 덥겠고요.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 오늘과 내일 오전 사이 동해안에는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남해 동쪽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겠고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맑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7도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2: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우럭여사의 짝꿍 서현철이 좋아하고
3: 캔디의 짝꿍 류수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오전 11시엔 시네타운 같이 들을래요?
1: 어, 감사합니다. 와, 여기에 가로 열고 멋진 목소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선배님처럼 이렇게 편하게 한 분 처음이세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아까 나도 멋진 있길래 여러분 하고 싶었는데 좀 부담감을 가질까 봐.
1: 아, 너무 담백하고 좋았어요.
2: 여러분,
1: 네, 우리가 유치원생이 된 것 같아요.
3: 여러분.
1: 경희님이 와, 그날들 배우님들이시네요. 저희 이쁜 조카도 그날들 앙상블 중 한 명으로 열심히
3: 어머나.
1: 공연 중이래요. 누구야?
3: 누구지?
1: 아, 두 분 공연하시는
3: 홍지선 씨. 아, 우리 지선 배우 너무 열심히 해요.
1: 오, 여기 진짜 앙상블 분들 미쳤어요.
3: 지선
1: 너무 잘하세요.
3: 배우는 특히나 일반 직장 다니다가 뮤지컬이 하고 싶어서 뒤늦게 준비해서 이번에 대극장 첫 뮤지컬인데 예, 너무 잘해요.
1: 오,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2: 맞아요. 너무 열심히 잘해요. 하고 잘하고 또 인성도
3: 인성도 너무 좋아요.
2: 요즘 애들 왜 그래? 뭐 이런 어른들 있지만 그런 거 없이 진짜 그치? 너무 인성도 좋고.
1: 그건 옛날에 파피루스에도 써 있었대요. 요즘 애들 왜 그래?
3: 뭐 저도 요즘 애들이었고.
1: 맞아요. 우리도 다 그랬지.
2: 그래, 그 피라미드 그 낙서에 아유 세상 말세다.
1: 맞아요, 맞아요. 뭐 어느 때나 그게 서로 이야기가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3: 반갑습니다.
1: 8451님이 지난 주말에 그날들 류수영 님으로 보고 왔대요. 너무 반갑다고. 아내가 류수영 님 보고 싶다고 선 예매 후 얘기해서 보러 갔는데 감동적이었대요. N차 관람 예약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유준상 선배님 걸 오래전에 봤었는데 그때도 좋았지만 더 뭔가 정리가 되고 적재적소에 노래가 나오고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봤는데도 진짜 N차 관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전에 보신 분들도 13년 동안 조금씩 계속 발전해 왔어요.
1: 너무 바뀌었어요. 예. 더 멋있어졌어요.
3: 더 화려해지고.
1: 네, 무대도 너무 예쁘고.
3: 맞아요.
1: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선영 님이 현철 수영 조합 무해하다 너무 좋다 하셨습니다. 네, 그럼 또 뮤지컬도 보러 오셔야죠. 그날들 8월 23일까지 신도림 디큐브 링크 아트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또 극장도 참 좋잖아요.
3: 좋아요. 네, 주차하기도 좋고요.
1: 맞아요.
3: 교통도 좋고요.
1: 지금 바로 예매해주세요. 스테디셀러 뮤지컬 그날들 어느덧 7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류수영 씨가 뮤지컬 그날들 줄거리 좀 설명해주세요.
3: 네, 뮤지컬 첫 시작은 1992년 네, 청와대 경호실에 시작됩니다. 저는 그 중에 최고의 인재를 꼽히는 정학이고요. 또 한 명이 있어요. 무영. 두 사람이 이제 어떤 통역사를 보호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30년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무영과 그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사건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가슴 아프고 슬픈 그리고 눈물 나는 사건이 조금씩

0: 벗겨지게 되죠. 그래서 30년 후에 유사한 흔적을 찾아서 과거의 사건을 파헤치는 얘기예요. 스릴러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랑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 남자의 우정이 참 볼만합니다.
1: 신나요.
0: 네, 정확과 무정의 그 우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재밌는 2시간 반 되실 거예요.
1: 시네타운에서는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서현철 배우님이 류수영 배우님이 연기한 차정학은 어떤 인물일까요?
2: 아, 여기 차정학은 그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1: 맞아요.
2: 그다음에 좀 강직한 그래서 뭐 군인으로 치면 참군인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어떤 사랑에 대한 건 더 아프게 가져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직하지만 그런 사랑 앞에서 정말 아주 나약하듯이 속으로 우는 그런 인물이죠.
0: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연기가 잘 될 것 같아요.
1: 다시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게 진짜 정확할 때가 있잖아요.
2: 그럼 다시 말할까? 그럼 차정학은
1: 감사합니다.
0: 이제 운영관 역할로 나오시는데요.
1: 네, 선철 배우님은
0: 예, 운영관이란 건 대령 숙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식사를 만드는 최고 요리사죠. 근데 그 안에 큰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정학이 어떤 이 사건을 겪고 또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키를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를 옆에서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정서적인 걸 담당하고 계신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의지하고 또 화도 되기도 하고 어떤 저와의 또 부자 같은 케미가 있는 그런 또 배역이십니다.
1: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날들은 2013년에 초연 후에 13번째 벌써 7번째 시즌을 맞이한 뮤지컬입니다. 특히 서현철 배우님이요. 와 대박. 네. 제가 봤나 봐요. 전 시즌 모두 운영관 역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배우님께도 정말 의미가 남다른 작품일 것 같아요. 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길래.
2: 모르겠어요. 자꾸 불러줘서 하는데 그 처음엔 이게 노래가 없다고 네. 같이 하자고 해서
1: 맞아요 네. 처음에는
2: 노래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노래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막 있죠. 꽤 있는데 네.
0: 제일 중요한 노래 불러주세요. 서른즈음
2: 서른즈음하고 이제 붙이지 않은 편지 부르는데
0: 붙이지 않은 편지 두 예 맞아요.
2: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나 노래가 잘 안 되는데 해서 노래를 막 뒤에서 연습을 하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 차정하기가 막 감정 잡고 연기를 노래하고 있는데 내가 저 문 밖에서 안 들릴 줄 알고 따라 불렀는데 나중에 딱 갔더니 앙상블 다 데려다놓고 혼을 내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감정 잡고 노래하는데 누가 따라 부른 거야?
1: 어머.
2: 그 내가 들어가 나야.
1: 아이고.
2: 그때 이제 노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 노래하고 다녔던
0: 근데
2: 거야.
0: 너무 좋은데 저 노래라는 게 막 어떤 스킬로 막 부른 노래자랑 노래도 좋지만 그냥 감정을 심어서 담담하게 불러주시는 게 저한테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진짜로 저를 꽉 눌러줘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항상 눈물이 터질 것처럼 꽉 맞아요. 차다 결국 떨어지는데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오게 되는 거는 다 그 어떤 감정을 실어주신 그런 묵직한 노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
2: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게 됐네요.
0: 정말 좋아요.
1: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으실 줄 알았어요?
2: 그건 몰랐었죠.
1: 그렇죠. 너무 와.
2: 근데
1: 이게
2: 그
1: 진짜.
2: 노래와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정말 안 맞을 것 같은 두 감성적인 노래와 딱딱한 경호원 이야기가 합쳐져서 묘한
1: 맞아요. 지금은 뭐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2: 그리고 노래도 워낙 좋은 노래들이 보니까
1: 여기서 류수영 배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이번에는 김광석의 너에게. 많은 명곡들 중에서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너에게는 그날들에서 세레나데처럼 이제 그녀와 정학 무영이 처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르게 돼요. 근데 너에게라는 곡은 김광석님의 노래 중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되게 좋은 노래인데 이게 피아노 베이스의 노래다 보니까 김광석님이 공연에서는 피아노를 치지 않기 때문에 공연장에서는 많이 안 불려진 노래인데 되게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 나왔습니다.
1: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0: 현주님이 그날 내일 6월 16일 공연을 봤고요. 8월 1일에 또 예매를 했대요. 제 최애 뮤지컬이라고 볼
1: 와,
0: 때마다 매번
1: 감사합니다.
0: 운다고. 맞아요. 진짜 한 두 부분 정도 진짜 울컥하고
1: 네.
0: 눈물 나요.
1: 거의 다 운영가님 나오시는 부분일 거예요.
0: 아, 맞아요. 그때도
1: 생각해보시면.
0: 그렇고.
1: 맞아요.
0: 뮤지컬 그날들은 류시영 배우님이 12년 만에 무대 복귀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은 음악이 되게 좋았어요.
0: 맞아요. 김광석.
1: 그리고 대본을 봤더니 또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요. 12년 동안 전혀
0: 맞아요.
1: 뮤지컬 자리가 없던 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학교 후배기도 하고 같은 과 후배기도 합니다. 김광석, 고 김광석님하고.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이 정도 2년이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0: 저도 김광석님을 너무 좋아해서 아유 하라고 왜 고민을 하냐고 했었어요.
1: 박하선 씨가 그 중에 예, 지분이 큽니다.
0: 네.
1: 하라고 하면 제가 보통
0: 시켰죠.
1: 하거든요.
0: 제가 시키는 거 하면 잘 되잖아요.
1: 네.
0: 편스트랑도 그렇고.
1: 네. 시키면 합니다.
0: 네.
1: 네. 뭐 시키실 건가요, 다음번엔?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봐서요.
1: 네.
0: 네.
2: 중간중간 분위기 좀 그러네요.
1: 네.
0: 아, 두 분은 작품을 통해 호흡을 맞춘 건 이번이 처음이시죠?
2: 그쵸?
1: 네,
0: 두
1: 처음이에요.
0: 분이.
1: 맞아요.
0: 근데 뭐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셨나요?
2: 아유, 조언은 해줄 만한 그런 배우는 아니고 원래 그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적극적이고 그 무엇보다도 내 딱 연습하는 거 봤을 때 즐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니 그리고 계속 뭐 막 간식 같은 걸 싸가 약간

0: 다시 키우듯이 거기 있는 분들을 다 먹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1: 그리고 이제 다른 배우들하고도 진짜 이렇게 막 잘 지내고
0: 다 보러 오라고 했어요. 제 공연을 누구 뭐 예쁜 사람 있나 막 보러 오라고 했어요. 일부러 왜 이렇게 자꾸 챙기지? 막 이렇게 봤더니 다 너무 자식 같고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2: 정말 자식 같아요. 네,
0: 정말 애들 밥 먹이도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
2: 계란 삶아 가고 고구마 삶아.
0: 너무 근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너무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고.
1: 그 후배들이 너무 잘하고 또 지금 되게 힘든 걸 하니까.
2: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1: 그 힘든 거를 막 해내면서 그 땀 흘리면서
0: 맞아요.
1: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2: 우리 뮤지컬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0: 진짜.
2: 항상 우리 배우분들은 맞아.
0: 액션이 진짜 액션이 많잖아요.
2: 액션이 진짜 많아요. 춤도 많고.
0: 뮤지컬 그날들 이번 시즌에 화려한 배우진들도 화제였죠. 정황 역에는 우리 류수영 씨뿐만 아니라 엄기준 씨, 최진혁 씨, 김정현 배우님이 함께하고 무영 역에는 박규원 씨, 윤시윤 씨, 산들 씨, 유선호 배우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회전문 유발 뮤지컬로 소문이 잦아요. 예를 들어 저는 류수영 산들 조합을 봤거든요. 그러면 다음엔 유선호 씨 거를 봐야겠다, 윤시윤 씨 거를 같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 산들 씨 봤는데 너무 팬됐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꿔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조합별로 조금 정말로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색깔이 달라져요.
0: 뭘 봐야 되나요?
2: 그 정악도 다 색깔이 정말 다르고요. 듬직한 정악, 귀여운 정악, 뭐 무슨 정악 다 다르고.
1: 그치.
2: 무영도 정말 박규원 배우, 윤시윤 배우, 산들 배우, 유선호 배우 정말 다 색깔이 달라요. 귀여운 배우, 좀 카리스마 있는 배우, 부드러운 배우, 또 절절한 배우. 그래서 하나씩 꼭 제가 나오는 게 아니어도 보시면 참 다. 각각의 느낌을
1: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같은 대사를 치고 있는데도
2: 맞아요.
1: 이게 사람마다 다 느낌이나 뉘앙스나 이게 다르니까
0: 맞아요.
1: 그건 볼만한 것 같아요.
0: 삼구사원님이 서현철 배우님 서글서글하게 웃으시면서 여유롭게 애드립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무대에서 어떠실지 궁금하다고. 같이 하는 분의 입장은 어떠세요? 뭐 애드립을 막 많이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1: 그렇죠. 애드립을 하면 안 되죠. 실은 이제 공연에서 약속된 거니까.
0: 맞아요. 근데 당황하니까.
1: 그건 이제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났다면 이거를 이제 무마하기 위한 애드립이지.
0: 네.
1: 그거를 약속을
2: 워낙 유명한 게 있었잖아요.
0: 뭐요?
2: 인터넷에도 유명한 거 그거 춤 그 대전 공연에서 춤
1: 아 그거는 애드립이라기보다는 연출하고 같이 네. 나름 합의했던 건데
2: 첫 대사
1: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내가 경상도로 뭐 정화가 큰일 났대 영향이 안 보인다 정화가 큰일 났대 이건데 대전에서 대전이니까 그럼 사투리를 충청도로 한번 해보자 라고
0: 대전에 간
1: 그건 애드리라기보다는 연출하고 한번 얘기 되어진 거라서
0: 재밌죠.
1: 대신 공연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무대 감독한테 그래도 뭐 큰 문제 없겠지 하고 했는데 첫 대사가 정아가 일났어
2: 그러니까 앞에
1: 아니 긴장감이 이게 원래 땀빵빵 하고 막 이거 타고 내려오고 막
0: 네.
1: 긴장감 있고
0: 맞아요.
1: 막
0: 되게 급박한 상황이
2: 그 다음 대사가 되게 긴급 보안 상황이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저런 비상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운영관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탁 해서 내가 딱 가서 정아 큰일 났대 이래야 되는데 정아가 일 났어 그러니까
2: 그게 다 멈춘 거예요 배우들이
1: 배우들이 다 멈춘 거야
2: 어떡하지?
1: 아 이게 내도 그거 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공연 내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갑자기 다시 경상도로 가기에는 아 이거 큰일 났다.
2: 끝까지 충청도.
1: 영향이 배들 아니오. 이건 아닌 것 같지.
0: 아 너무 재밌었겠다.
1: 그래서 그 야스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재밌다고 하셨는데
0: 거기 분들은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또.
1: 그때 긴장해가지고 네. 뭐 다들 야 선배님이 충청도로 하셔. 다 긴장하고 그 배우 하나만 혼자 분장이셔서 이러고 딱 전혀 모르고 있다가 딱 나왔는데
2: 갑자기
1: 그때 딱 내가 딱 놀라면 머그리 놀라노 이거 있잖아.
2: 머그리 놀라노.
1: 사서가 사서는 내가 충청도 하는 거 모르고 거기 앉아 있다가 뭐 놀라 그리오. 이랬더니 사서는 처음에 웃지도 않더라고. 나중에 대사를 전혀 못 쳐가지고
0: 아 너무 재밌다.
1: 그래서 내가 바로 봐라 천생연분이다 하고 바로
2: 그럴 수 있겠네요.
0: 너무 재밌었겠네요. 아 벌써 두 분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별말 못한 것 같은데 네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끝 인사 나눠볼게요.
2: 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7: 시원한 잠 누잠.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4: 어린애도 저도 네. 이런
5: 아, 뮤지컬 그날들 8월 23일까지 아, 네. 만나실 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예매 필수예요. 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시네타운 듣고 그날들 보러 오실 관객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노래도 못했어요. 한 소절 시키려고 했는데
6: 아,
5: 네, 뭐 노래라도 하시든. 네.
6: 네. 저 그날들 재밌고 즐겁고 또 슬픈 뮤지컬입니다. 오시면은 정말 다양한 감정들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뮤지컬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김광석 씨의 노래와 함께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뮤지컬이니까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신도림 디큐브링크 아트센터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 한 소절만 좀 뭔가 해주세요.
6: 뭐 할까요? 아, 거리에서가 나와서 거리에서를 부를 수는 없고 네. 글쎄요.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날들입니다. 그날들이란 네.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 와서 들으시면 제가 조금 더 감미롭게 잘 불러드릴게요.
5: 목소리가 생각보다 좋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6: 열심히 하고
5: 네,
6: 있습니다.
5: 그렇습니다. 네. 네. 류수영님이었고요. 사연철님.
7: 예, 그 류수영 씨 말이 다 맞습니다. 예.
6: 아, 그게 뭔가요? 네.
7: 아, 그날들 참 좋은 작품이고요. 네.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이고 이렇게 뭐 경직돼서 보는 게 아니고
5: 맞아요.
7: 예, 중간중간 아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하니까 드라마도
5: 쇼 뮤지컬 감상하고. 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우리나라의 물랑루즈 뭐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시카고
6: 맘마미아 같은 느낌도 있죠.
5: 맞아요. 맞아요. 맞아. 지금까지 뮤지컬 그날들의 류수영 서현철 배우님 함께 하셨습니다. 끝곡은 서현철 배우님의 추천곡입니다. 동물원의 거리에서. 동물원의 거리에서도 있나요?
6: 예, 동물원으로 시작했으니까요.
5: 아 맞다 맞다. 그래서
6: 저도 처음 접한 게 동물원이었죠.
5: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7: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6: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맛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향긋한 복숭아, 아삭한 초당 옥수수, 뭐니 뭐니 해도 시원한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뭐든지 땀 흘리고 먹는 것들은 더 꿀맛이잖아요. 여름 더위에 쭉 늘어져 있다가도 달큰한 복숭아 한 입에 기분 전환하고 초당 옥수수 톡톡 씹으며 입도 즐겁고 시원한 수박 한 입과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야, 우리가 이 여름을 버틸 수 있는 이유죠. 그리고 라디오에서 시원한 여름 노래까지 딱 흘러나오면요, 이맘때만 누릴 수 있는 계절 한정판 행복 완성. 주주님들 지금 행복하신가요? 오늘도 맛있는 여름 한입 아그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그냥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고 왔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수분 보충도 신경 써야 하고 더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요즘 그 시장에 가면 수박부터 참외, 복숭아, 옥수수, 여름을 대표하는 제철 음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또 새콤달콤한 자두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저는 진짜 이 음식, 여름 과일들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박, 참외, 복숭아, 옥수수, 자두. 일단 자두는 제가 원래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저희 본가에 집 앞에 자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름에 막 열린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먹어보고 나서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지금까지 먹어봤던 자두 중에서 뭔가 제일 맛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제가 한번 본가 다녀오면은 막 그 엄마가 따가지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가져올게요. 그 예전에 부세미 촬영했을 때 그때 제가 현장에 가져갔다가 다들 자두 맛있겠네 고마워 하고 다 먹었다가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하면서 다들 난리가 났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본가에 또 갈 일이 요즘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다녀오면 먹고 싶어요. 자두도 신비복숭아도 이거 얼마 전에 또 주문했어요 저. 우리 7946님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옥수수 한 자루를 보내주셔서 아침에 한 솥 쪄서 옆집이랑 경비실에 몇 개씩 나눠드렸어요. 나눠 먹으니까 더 꿀맛이네요. 초당 옥수수도 좋지만 저는 정통 옥수수파예요. 아, 나는 초당 옥수수 저 어렸을 때 한번 먹어보고 되게 맛있었던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 어떤 맛이었는지 지금 혀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조만간 좀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박지연님도 요즘 수박에 빠져서 깍둑 썰기로 썰어서 도시락통에 담아 매일 한 통씩 먹는데요. 역시 제철 과일 달달하고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엔 진짜 수박 실컷 먹어야죠. 수박 주스도 먹고. 자, 오늘 2, 3부 메리시트콤 매콤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박수영 씨와 요즘 연기력에 물이 오른 SS501의 김규종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오겠습니다.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지능형.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8: 쉿,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주주.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너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없어? 그리고 사람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다 다른데 나는 요즘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매운 음식을 왕창 시켜 먹었다.
9: 맵떡 배달왔다. 은영아, 너는 매운 떡볶이 질리지도 않아? 무슨 애가 3일 연속 그 매운 떡볶이만 먹니?
10: 냄새부터 매워요. 희준이 곧 다가와요.
9: 원래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맵떡 매운맛에다가 치즈 추가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먹어줘야 되거든. 땀 한번 쫙 빼고 나면은 스트레스도 싹 풀린다고.
10: 예, 윤주야, 냅둬라. 아직 젊어서 그려. 저러다가 위장에 한번 이제 불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겨. 현영아, 떡볶이 많이 먹어라. 신나게 먹어. 아주 화염방사기처럼 먹어라. 아니 그나저나 네 엄마는 어딜 갔길래 이제 여태 안 오고. 왔다.
9: 엄마 마트 다녀왔어. 뭘 이렇게 많이 샀대? 아이, 그게 아니고 그 다이등에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신나게 주워 담았더니 세상에나 5만원 넘게 나온 거 있지. 그래도 덕분에 스트레스는 싹 풀렸다.
8: 나는 매운 떡볶이로 스트레스 풀고, 우리 엄마는 다이땡에서 쇼핑하는 걸로 스트레스 풀고, 또 내 친구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나까지 끌고 코인 노래방에 가거든.
9: 너 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어? 왜 또 코너를 가재?
11: 야, 현영아, 진짜 말도 마라. 요즘 왜? 회사에서 진짜. 됐다, 막 그냥 노래나 부르자. 일단은 그냥 그 다비지의 파리파리부터.
9: 파리파리 가자.
11: Give me a call, baby, baby. 야, 지금 바로 전화쳐. Give me a call, baby, baby.
9: Baby,
11: 날 기다려.
9: 가수의 실력이신데요? 정말 훌륭하네요.
11: 95점? 좀 아쉬운데.
9: 그러게. 야, 그럼 이번에 분위기 바꿔서 체념 어때? 체념 갈까?
11: 역시 주현영이니 좀 선곡할 줄 안다. 가보자.

0: 와우, 환상적인 노래 실력 명가수의 탄생이네요.
1: 오, 야 봤나 봤나 마치 100점 아이가.
2: 야 미쳤다.
1: 와, 스트레스 확 풀린다 진짜.
0: 야 내 스트레스 풀렸는데 목이 살짝 간 것 같아 나.
1: 근데 그 온 김에 100점 한 번 더 치고 가야 안 가겠나. 티어스 어떤다 티어스.
0: 야 근데 나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일단 눌러 지금 빨리 눌러 그러면.

네, 소찬이의 티어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크릿 주주는 주한이랑 여자랑 나를 탓지는 마 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스트레스 풀 겸 코인 노래방에 가가지고 거의 악을 쓰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덕인지 100점이 두 번이나 나왔더라고요. 우리 동네 코인 노래방은 100점을 맞으면 5분을 추가로 주셔서 100점 두 번 받아서 10분 추가. 정말 기분 좋게 스트레스 날리고 왔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너무 공감해요. 전 진짜 아까 이제 우리 오랜만에 우리 파이다 대구 막내공듀 우리 작가님께서 제 친구 역할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친구랑 그렇게 놀거든요. 부르면서 목이 간단 말이에요. 가고 내일 막 당장 목을 써야 되는데도 이 뭔가 몰라 그냥 한이 왜 이렇게 맺혔는지 그 노래방만 가면 친구랑 미친 듯이 그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사연이었어요. 우리 또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0731님은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여자 풋살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풋살 진짜 도파민 나오는데 최고거든요. 육아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우리 팀 팀원들도 너무 좋아서 행복합니다. 우리 풋독스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니까 이 풋살에

0: 여성분들이 풋살이 한번 빠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그 마음. 우리 푸톡스 파이팅이고요. 또 우리 김민재님은 요즘 캠핑에 푹 빠졌어요. 하나 둘 캠핑 장비 사모으느라 텅장이 되어가고 있지만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캠핑 가서 모닥불 피우고 밤하늘의 별 바라보면서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까지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고요. 진짜 퍼펙트하네요. 물론 텅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근데 뭐 어때요. 우리가 지금 당장 텅장이 되더라도 하고 싶은 거 생기면 하면서 살아야죠. 그쵸? 또 우리 6070님은 저는 매일 잠자기 전 우리 집 뭉치, 타니, 콩이, 반려견 3마리에 발바닥 꽃순내리 맡으면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약간 저한테는 팝콘 냄새 같달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저희 집 이제 고양이 삼순이랑 영심이 그 두 친구의 저는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뒤통수 있어요. 그 뒤통수 쪽 그쪽 냄새를 맡으면 기분 좋아요. 어떤 냄새냐면 약간 햇살 냄새예요. 햇살 냄새. 햇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고양이들한테는 약간 그 햇살 냄새라는 게 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희 고양이들을 그러니까 구조했을 때 빼고는 그 키우면서 한 번도 씻긴 적이 없어요. 네, 목욕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고양이 햇살, 이 햇살, 선샤인, 햇살 냄새, 햇살. 왜냐면 저희 또 물론 고양이도 목욕 시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희 아이들 그 진짜 냄새가 그냥 햇살 냄새가 나요. 뽀송뽀송한 냄새가 나고 이제 고양이 이제 그 수의사님들마다 얘기하시는 게 또 다르긴 하거든요. 고양이 목욕 시킬 필요 없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한번 시켜줘도 좋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목욕을 시킨 적은 없는데 너무너무 사람 뭐 저보다 냄새가 안 나가지고 참 그 냄새 맡으면서 힐링하고 스트레스 풀죠. 또 우리 4391님은 우리 딸은 슬라임 만지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데 저는 왜 그걸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슬라임 옷에 묻으면 지우는 것도 일인데 어후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피곤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 아이가 행복한 게 조금 더 낫지 않아요? 그냥 옷 그까이 거 그 조금 묻으면은 그 우리 따님 아니면은 우리 따님한테 지우는 방법을 좀 알려줘서 네가 묻힌 거 네가 닦게 해라 그 책임감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옷에 좀 묻는 거는 어쨌든 지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행복한 감정들은 사실 느끼고 싶을 때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그 취미생활에 존중해 주시면. 면서 동시에 지우는 세탁 방법까지 손빨래하는 방법까지 전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단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선님도요. 주디 요즘 오이랑 햇 양파가 싸고 맛있어서 지중해 샐러드 자주 해먹고 있어요. 지금도 다섯 식구 먹을 샐러드 만들면서 듣고 있답니다. 오이, 방울토마토, 양파는 기본으로 넣고요. 아보카도, 치즈, 올리브까지 더하면 금상첨화. 올리브오일에 후추, 소금, 레몬즙까지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 주디도 드셔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이 지중해식 샐러드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이랑 양파랑 해가지고 이 치즈까지 해서 올리브유 싹 뿌리면은 그 감칠맛이 너무 맛있더라고. 또 우리 이지민님도 주디 저한테 행운이 오려나 봐요. 왜요? 오늘 밭에 가는 길에 네잎클로버가 제 눈에 확 띄는 거 있죠? 그것도 엄청 큰 네잎클로버요. 행운아 얼른 오렴.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민님 일단 행운이 왔어요. 이미 왔어요. 왜냐면 이 네잎클로버가 진짜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직접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선물은 해준 적이 있어도 이걸 이미 찾았다는 흔하지 않은 거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지민님한테는 오늘 행운 같은 그런 날인 겁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메리 시트콤 매콤 박수영씨 SS501의 김규종씨와 함께합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무더운 밤 잠은
1: 나오지 않아.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

0: 하반기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1: 아, 저는 상반기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부에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집중해서 올해 목표 꼭 이뤄볼게요.
2: 저는 여행을 조금 많이 다녀보려고요. 아니, 상반기에 제가 진짜 일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3: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쳤을 때 아쉬운 마음이 오래 머물기도 하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떠올리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알면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야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야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4: 르노 김청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0: 내가 회사에 갔다 오면 오피스물이 뚝딱.
1: 데이트하고 오면 한편의 로맨스가 짜잔.
2: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트콤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매일이
3: 시트콤 매콤.
2: 읽다가 버벅거려도 웃기고 사랑스러운 우리 매콤의 안방요정 박소영씨 그리고 폭풍 연기력으로 매콤의 중심을 노리는 SS501 김규종씨 두 분 어서오세요.
4: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네. 규종씨의 팬분들께서 야 너무 예쁘고 맛있는 이 디저트들을 또 이렇게 간식으로 네. 보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2: 여기에 김규종의 새로운 시작 Simply Beautiful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4: 아, 저희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가지고
2: 그러니까 아, 덕분에 장충전 제대로 할 것 같은데
4: 그러니까요.
2: 우리 규종씨 우리 팬분들한테 또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1: 늘 감사해요 진짜.
2: Thank you, thank you. 진짜 열심히 하는 하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4: 아, 기대된다. 네.
2: 아니 한 주간 또 잘 네. 지내셨어요?
1: 네.
2: 우리 규종 씨는 아니 홍콩에 다녀오셨다고요?
1: 맞아요. 오. 홍콩 다녀왔습니다.
2: 무슨 일로 갔다 오셨어요?
1: 이번에 아까 말씀해주신 Simply Beautiful 이 노래를 이제 홍콩 잡지사에서 홍콩 그 배경으로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찍었었어요.
2: 어머.
1: 그 약간 잡지사와 함께 이제 콜라보를 해서 그쪽 의상을 입고 이렇게 네. 해서 진짜 약간 홍콩 옛날 영화 감성이 나더라고요.
2: 와, 진짜로.
1: 찍고, 네, 그 홍보도 하고 팬분들과 청음회도 하고 막 하고 왔습니다.
2: 엄청 그러면 영화 같이 찍으셨겠다.
4: 그러네요.
2: 홍콩 옛날 영화처럼
1: 맞아요.
2: 그런 느낌으로 네. 그 영상 혹시 나왔어요? 아니면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1: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요?
2: 아, 보시겠죠? 네. 아, 그쵸. 또 찍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 맞아요. 네.
2: 아, 또 우리 소영 씨도 바빴어요.
4: 네, 맞아요.
2: 그 너튜브 보니까 임당 검사도 잘 통과하고.
1: 나이스.
2: 네. 네. 안 그래도 저번에 저희 방송하고 네. 임당 검사하러 가신다 그래서.
4: 맞아, 맞아.
2: 그래서 소영 씨 뭐 잘 나왔으면 좋겠다 결과 막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나요.
4: 아, 근데 어땠어요? 저도 그 전날까지도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당일날. 통화가 됐어요.
2: 아, 난 당일날 뭐 토했다는 줄 알았네.
1: 통화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다.
2: 통과라고 말하니까 이렇게까지.
4: 아니, 왜냐면 저기 앞에 오프닝에 버벅거리지만 네. 귀여운이 나왔잖아요. 아니,
2: 기대를 역시 저버리지 않네.
4: 난 그걸 살리고 싶었어. 난 캐릭터를 야, 네. 살리고 싶었어.
2: 이것도 이제 좋다, 이제 이것도 계산해서 하는구나.
1: 그래.
4: 연기 이런 거 너무 힘들다.
2: 초심 잃었다.
4: 초심 잃었지.
2: 초심 잃었어.
4: 티 났어요?
2: 티 났어.
4: 정말.
2: 받았다고.
4: 저도 통과.
1: 통과 축하드립니다.
2: 우리 5499님이요 12시엔 인별그램에 매콤 소영씨랑 규종씨랑 주디랑 같이 찍은 영원한 사랑 릴스 올라왔잖아요.
4: 네.
2: 그게 벌써 11만 뷰 넘은 거야. 야 왠지 왜지 규종 씨의 힘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1: 메르메르메르메르의 덕이요.
4: 아유 네. 아니죠. 아유.
2: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고 우리 아마 규종 씨의
4: 그쵸.
2: 네? 좀 글로벌하시다 보니까 글로벌한 맞아. 팬분들이 몇 번이고 봐주시고 하다 보니까는 네. 벌써 11만 뷰가 된 것 같아요.
1: 신기하다.
4: 근데 또 계속 쌓이잖아요. 이
2: 그러니까.
4: 뷰가.
2: 지금 한 번 더 얘기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 번 더 보실 것 같아요.
4: 그러면 다음 주에 왔을 때는 20만 네. 뷰가 넘겠네요.
2: 아, 그니까 우리 규종 씨 진짜 감사해요.
4: 아, 진짜
2: 매콤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감사 이제 네 좋아요.
2: 네 열심히 해봐요 우리. 네.
4: 파이팅합시다. 네.
2: 우리 김나리님은요 너튜브에서 동쇼 501 오빠들 만나서 너무 너무 반가웠어요.
4: 네.
2: 근데요 대체 규종 오빠는 왜 안 늙어요? 혼자 뭐 먹길래 그래요? 라고
1: 네, 너무 그리고 늙었어요.
2: 네 아니 너튜브 덕밥집이랑 콘텐츠에서 동방신기 최강창민 씨랑 또 슈퍼주니어 려욱 씨랑 세 분이서 콘텐츠를 찍으셨. 는데
1: 네.
2: 또 우리 카시오페아 또 트리플 S 엘프 이 카트엘 분들이 엄청 좋아하셨다고.
1: 맞아요, 맞아요.
2: 아 일단 카시오페아가 동방신기 팬분들 팬덤명이고 트리플 S가 더블 S501 엘프가 슈퍼주니어 팬덤명인데요. 네. 참 소영 씨는 혹시 있었어요? 이 카시오페아 트리플 S 엘프 중에서
4: 아 저는 트리플 S죠.
2: 아 진짜.
4: 네.
2: 아 규종 씨 저는
1: 네,
2: 네. 저는 소신발언할게요.
1: 아, 뭐
2: 저는 사실 방구석 카시오페아였어요.
4: 아,
1: 아 좋아요 좋아요.
4: 그치 완전 네. 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거니까.
1: 네 이렇게 솔직하면 좋겠습니다 소영 씨.
2: 네.
4: 저는 모두 팬이긴 하지만
2: 하트 에리야 다 좋았어.
1: 제가 본 소영이 중 눈동자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간이에요.
2: 원래 되게 땡그란 눈인데 네. 살짝 개슴츠러하게 뜨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4: 지금 웃고 있어서 그래. 웃고 있어. 아이고, 눈웃음 웃상이라?
2: 웃상이라.
4: 어, 웃상이라.
2: 뭐야 눈웃음으로 무마하려고?
4: 아니에요.
2: 진짜 눈웃음 그래. 이쁘면 다예요?
4: 아유 티났어. 진짜로. 정말.
2: 아니 근데 댓글 네. 보니까 네. 규정 관리 너무 잘했다고 100만 번 생각한다. 와우. 규정 진짜 20년 네. 지나도 내 천년의 이상형이다 이러면서 규정 씨 칭찬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1: 감사합니다. 왜죠?
2: 네. 아니, 댓글 보셨어요 혹시?
1: 아,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거의 처음이에요. 이제 창민 씨랑 리옥 씨랑 이렇게 한 그러니까, 거는 원래
2: 예,
1: 무대에서만 만나다가 이렇게 예능으로 만난 건 처음인데 궁금하잖아요. 어떨까? 약간 예전처럼 혹시 뭐 이제 팬덤들끼리 싸우진 않을까 봤는데
2: 아, 그치, 옛날에 싸웠었잖아.
1: 네,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악플도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2: 긴장 좀 했구나.
1: 네, 근데 다들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어색해 왜 안 싸워? 막 이런 느낌으로
2: 네,
1: 이제 서로 챙겨줘요. 영양제 잘 먹자. 그러니까.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서로 애 챙기고 너무너무 좋은 맞아. 댓글들이었어요. 네.
2: 사실 그때는 우리 카트엘 분들이 다 이제 혈기왕성한 맞아. 진짜 그 학창 맞아요, 시절에 뭐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다른 곳에 또 그런 에너지를 쓰고 계시다 보니까는 다 유해지신 거지.
4: 마음이 또 여유로우셔.
2: 맞아, 맞아요. 여유가 생겨서 화합이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중요한 걸 지금 규종 씨가 대답을 네. 안 해주셨어요.
1: 뭐죠?
2: 혼자 뭐 먹길래 안 늙냐고 하셨는데 이거 네.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1: 저는 솔직히 뭐 따로 이렇게 막 뭘 바르고 이런 거보다는 저는 먹는 게 좀 오래된 건 있어요, 솔직히.
4: 뭐예요?
1: 저는 저는 영양제를 진짜 오래됐거든요.
2: 아, 영양제?
1: 거의 진짜 10년 가까이 될 정도로 네, 미네랄 들어 있는 그런 영양물도 먹고
4: 미네랄 물
1: 네, 그
4: 미네랄 물
1: 마그네슘 이거 물 타서 먹고
4: 아,
1: 아침에 올리브오일이랑 레몬은 무조건 먹고
2: 그거를 뭐 드신 지 얼마나 됐어요?
1: 그렇게 되게 챙겨... 오래됐어요.
2: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1: 네네네.
2: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그치.
1: 약간 상술에 약간 저도 많이 휩쓸리는 편이어서 요즘에 인별그램 보다가
2: 많이 다시 하시죠? 네.
1: 노화가 시작된다 눌러서 바로 사요.
2: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네. 내 관심사가 뭔지 맞아요. 너무 알고 있어.
1: 당신의 간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럼 눌러서 약 먹고.
4: 야, 친근감 느껴진다. 네. 나도 그러니까
2: 인간미 느껴지네.
4: 인간미가 느껴져.
1: 많이 먹어요, 솔직히.
2: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가야 되는 게 미네랄 워러. 미네랄 워러랑 마그네슘.
4: 그리고 올리브오일에 레몬. 그래, 이건 꿀팁이야, 꿀팁. 적어야 돼.
2: 자, 그러면 이제 꿀팁은 그만 얘기해보고 네. 자 본격적으로 사연 심사 해보겠습니다.
4: 자 네. 그럼 저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2: 네 어떻게 우리 2부에서 짧은 사연 소개된 어떻게 그치. 돼요?
4: 2부에서 짧은 사연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1: 네 짧은 사연에서 최고 높은 별점을 기록한 분에겐 기존 선물에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서 보내드리니까요.
2: 와우.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4: 엄마 서운하다 님의 사연입니다. 반려견이랑 같이 산 지 15년째인데요. 제가 외출을 할 때마다 미안해서 나갈 때 꼭 우리 볼트 여기 간식 엄마 나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좀만 기다리고 있자요. 간식을 주고 나가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외출을 해도 간식을 먹을 생각에 엄청 좋아하고요. 제가 외출을 오랫동안 안 나가면 어찌나 사납게 짖는지 무서워서 편의점이라도 나갔다 와요. 그래도 우리 볼트 건강만 해라. 엄마가 사랑해.
2: 네. 이 강아지 소리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1: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온 줄 알았어요.
4: 지금 말티즈였다.
2: 말티즈였어요.
4: 네. 말티즈.
2: 그래서 아무리 말티즈들은 사납게 짖어봤자 사실
4: 그치.
2: 앙앙이거든요.
1: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제 본가에 말티즈가 있거든요.
2: 네. 비슷했어요?
1: 그 친구 온 줄 알았어요.
2: 아 진짜요?
4: 네. 간식 좀 줘요. 아 줬구나. 좋네.
2: 좋았어. 간식 오늘 네. 규종 씨께서 우리 간식 줘가지고 지금 안에 버터떡이랑
4: 다 있네.
2: 메테롱이랑 다 있어요. 네. 피난치에랑.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간식. 자, 아니 간식을 주고 나가긴 했는데 네. 오랫동안 안 나가면 이렇게 싸늘게 짖는데요. 아 귀여워라. 귀여워라.
1: 귀엽다. 네.
2: 귀여워라.
4: 나 또 근데 말티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2: 그러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할게요.
4: 네.
1: 네
2: 우리
1: 맞습니다.
2: 주주님이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치트키 같은 거 있죠. 뭐 강아지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귀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치트키 같은 존재예요.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근데 너무 거기에만 얹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난 이 사연

0: 안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매콤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요. 이거 뽑으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
0: 그러니까 네. 이 작가님 어떤 작가님 얘기 한번 해주셨죠?
2: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0: 저는 우리 엄마 서운하다님께 참 많이 네. 서운해요. 우리 매콤에 조금만 더 MSG를 좀 첨가해 주셨으면 했는데 전 그냥 우리 강아지가 말티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강아지 사진까지 보내주셨으면 내가 5점 줬어.
2: 그치.
0: 혼자 안 보고 우리한테 사진까지 보여줬으면 그러면 내가 5점 줬다고.
2: 그치.
0: 근데 지금 사진도 없이 난 진짜 뭘 더 점수를 더 좋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
2: 그래서 솔직히.
0: 네. 네, 그래서 저는 2.5점 드립니다.
2: 2.5점.
0: 네, 사진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1: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2: 네. 혹시 몰라 대형견일 수도 있잖아.
1: 네, 그럼 또 무서울 수 있겠네요.
2: 그러면 또 매콤하지.
1: 네. 와와와 이렇게.
2: 저는 근데
0: 2점이야. 난 2점이야.
2: 2점이야? 너 떨어졌네. 2.5점.
0: 아, 2.5점. 2.5점. 아,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2: 솔직한 마음은 2점이었네.
0: 아 근데 좀 그것이 하니까 네. 2.5점이요.
2: 아 네. 저는 약간 근데 말티즈를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0: 아닐 수도 있잖아.
2: 아닐 수도 있지. 이게 볼 때 약간 서운할 수 있지. 저도 아직 이제 반려견은 아니지만 제가 반려견이 아닌 게 아니라
0: 아직
1: 반려견은 아니지만
0: 왜 우리 경찬 씨의 반려견이지.
2: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0: 그럼.
2: 반려인이죠. 반려인 네. 맞잖아.
0: 반려인이지.
2: 아 내가 있지.
0: 맞아.
2: 아직 반려인은 아니잖아.
0: 그래요.
2: 강아지 없는 사람 반려인 맞아요?
0: 그래서요. 소영 씨 그래서.
2: 그래서 서운할 것 같아. 왜냐면
1: 누구한테요?
2: 반려견한테.
0: 아 진짜?
2: 왜냐면 얘가 지금 나 나가라는 거잖아 집에서.
0: 아 그치 그치.
2: 나가야 간식 나오니까 주인보다 간식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매콤하다기 보도는 서운하다.
0: 매콤하기 보도는 서운하다.
2: 제가 아침에 메론을 많이 먹고 왔더니 입이 다네요.
0: 입이 메롱이네.
2: 입이 메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운한 마음 3.8점 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오케이. 자 네. 우리 또 규종 씨.
1: 저도 이제 어쨌든 본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도 항상 그래요. 간식이 먼저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항상 말씀해 제가 그 달리인데 강아지 이름이 달리야 이렇게 얘기해서 뭐 이거 좀 해봐 저거 좀 해봐 그럼 아버지께 접해서 그걸 알아들으면 제가 강아지겠니 사람이지.
0: 강아지는 그래요.
1: 간식을 주면은 이제 어쨌든 기분 좋으니까 그치.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인정을 해야 되고 너무 귀여운 사연인 것 같고 15년째 만나고 있으니
2: 네.
0: 그래서요?
1: 1.5
2: 1.5 네. 잠깐만요.
1: 15점
2: 오케이.
1: 네. 1.5
2: 네. 와. 지금 매콤했다.
0: 네. 1.5로 자 그래서 우리 엄마 서운하다님의 사연은요 평균 점수 2.6점으로
1: 어떻게 그런데 엄마 또 서운하겠네.
0: 또 서운하시겠네.
2: 이름을 잘 줘요. 제목을 잘 줘요.
0: 제목 잘 지으세요. 여러분 잘
2: 엄마는
0: 아시겠죠?
2: 맵다 이렇게 했어야지.
1: 맞아요.
0: 아유, 머쓱한 점수입니다. 2.6점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고마워 학생님의 사연입니다.
3: 늦은 퇴근길 골목길로 지나가려는데 몸 좋은 고등학생들이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괜히 움찔해서 뛰어서 빨리 지나가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바닥 넘어졌는데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바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학생들이 어슬렁 다가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돈 다 줄게 있는 돈 다 줄게 살려줘 했는데요.
4: 네? 괜찮으세요? 이렇게 드릴게요.
3: 아휴, 그 친구들이 저를 부축해 주더라고요. 착한 학생들이었습니다.
2: 아유, 오랜만에 현돌이 나왔네.
1: 너무 좋아.
2: 근데 호흡이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1: 너무 귀엽네요, 현돌이.
0: 현돌이 귀엽죠. 네. 이분 굉장히 귀여우신 분이네. 근데 저희가 이 사연 공감해요. 저는 사실 요즘 학생들이 좀 무섭거든요.
1: 그래요?
0: 약간 너무 기세가 좋은 거.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2: 그치.
0: 기세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성인이고 할 것 없이 약간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담배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상상은 엄청 해봤어요. 막 그러면 어떡하지? 편의점에서 저기 죄송한데요. 손 진짜 막 이러면서 부탁할까 봐 그런 게 옛날에 그런 막 몰래카메라 같은 거 많이 했었잖아요. 예능에서 시민분들한테 저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괜히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뭐 놀이터 정자 같은데 뭐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거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난다 이러면 전 약간 좀 그 길로 안 가요. 피해서 가요.
1: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0: 혹시 모르니까. 나는 그거 어떻게 못 해내거든. 못 당해내거든. 이런 적 없으세요?
2: 저는

0: 학생들을 잘못 봤네.
1: 계속 뭐 산부인과 다니고
0: 산부인과 아니면 그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신생아 아기들,
1: 아, 아기들을 보고
0: 유모차 다니는 아기들 이렇게 맞죠.
2: 또 근데 이사 가셨으니까
0: 네, 맞아요.
2: 한번 동네 한번 맞아요. 잘 보세요. 계실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1: 조심하세요. 소영 씨 같은 그치. 경우는 너무 여리여리해가지고.
0: 근데 방금 상상했어. 나한테 혹시 막 그런 담배 심부름이나 이런 거 시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2: 좀 해주세요.
0: 안 돼요.
1: 아 진짜?
3: 계속?
1: 아니 언니. 예. 아 솔직히 그냥 몰래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희 안 들킬게요.
0: 저 담배 사본 적이 없어요.
1: 아니 그냥 가서 말하면 된다고요 언니. 제가 돈 두 배로 드릴게요.
0: 두 배예요?
1: 네.
0: 안 돼 이 녀석아. 이렇게 해야지.
1: 아 세상아.
0: 어. 그렇게 된다니까.
1: 무섭긴 하다.
0: 무섭다니까.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긴 한다.
1: 친절하게 조여온다니까.
2: 맞아요 맞아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1: 그럴 때는 우리 못해 나와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와줘야지.
2: 참교육에.
0: 참교육해야지.
1: 그런 선생님들이 네. 있어줘야 되는데.
2: 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많다는
1: 그러니까
2: 점.
1: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편견을 또 가지기보다는요. 그래. 어,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냥 그렇게 뭐 섣부르게 좀 쫄지 말자.
0: 무리가 좀 지어 있어서 조금 겁을 먹었을 뿐이야.
1: 그렇지.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2: 네.
1: 알려드리면서 자 소영 씨 몇 점인가요?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지금 너무 매워요. 왜냐 학생들이 이렇게 착한 학생들인데 지금 오해를 하고 돈 있는 거 다 줄게 이렇게 했잖아.
1: 그쵸, 그 학생 없어.
0: 이분은 그 평생의 수치의 그 스크래치를 저기 뭐라 그래야 되냐 야
1: 네. 뭐 수치 뭐
0: 수치를 트라우마가 생긴 거 그걸 말하는 말이야.
2: 트라우마가 생겼어.
0: 트라우마가 생긴 거. 그래서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1: 트라우마가 생겼으니까 저도 비슷해요. 저도 이분이 좀 많이 수치스러우실 것 같고 집에 가면서 심지어 계속 무릎은 또 아플 거 아니에요. 까닥 넘어졌으니까.
0: 그치.
1: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프고 뭐 여러모로 좀 위로 드리고 싶어 가지고 3점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는 솔직히 막 엄청 세진 않은 것 같은데
1: 그건 저는 그래요.
2: 현돌이가 너무 좋았어요.
0: 아 현돌이 좋았어요.
1: 아 제가 현돌이 연기할 때 되게 행복해하시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2: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2: 아무튼 네 힘내시라고. 네. 저는 어쨌든 네 뭐 큰 점수는 못 드리겠지만 네 한 3.3 정도 드리겠습니다.
1: 3.3하게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고마워 학생님의 사연은요 평균 점수 3.7점입니다. 자 다음 사연은 또 규종 씨가 소개해 주세요.
4: 네. 제발 별점은 후하게 님의 사연입니다.
1: 한번 보고요. 네.
4: 제 친구는 모든 것에 매콤처럼 별점을 매깁니다. 맛집을 다녀오면
5: 야, 그 돈가스집 맛있더라 9점.
4: 미용실에 다녀오면
5: 야 거기 머리 잘해 9점. 5점.
4: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여자친구한테 이 친구 얘기를 해줬더니 여친이
0: 아 그럼 우리 사진도 한번 올려봐봐. 친구가 몇 점 주나 보자.
4: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커플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제 여친이 보고 있던 것도 모르고
5: 아 직전 여친보다 애매하네. 6점.
4: 저 이제 이 친구랑 같이 못 놀 것 같지 말입니다.
1: 야, 이거는 매운 걸 떠나서 거의 아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일이 지금 매콤한 게 아니고
0: 네.
1: 이 일 때문에 이 현돌이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이 여자친구분께서 열불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2: 그쵸.
0: 그쵸.
1: 그러면서 지금 점화가 됐거든요. 여자친구분과 이 지금 현재 남자친구분 있죠.
0: 네.
1: 두 분이서 뭔가 지금 약간 불씨가 지금 하나 생길 것 같아요.
0: 무조건이야.
1: 네. 그래서 뭔가 좀 뭐 여자친구분께서 사실 웃으면서 그 친구 참 말 예쁘게 하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지금 이게 점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0: 네.
1: 현돌이 때문에 점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맵기보다는 뜨거워요.
2: 네네.
1: 뜨거워서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4점.
1: 네.
0: 아 저는 이거 봤을 때 만약에 제가 그 여자친구 입장이었다.
2: 네.
0: 그러면은 이거는 하얀 백지에 점을 찍어서 그 점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야.
1: 진짜로 이거 지워지잖아. 유성으로 유성이야 그거.
0: 안 지워져.
1: 안 지워져.
0: 성도 아니야. 왜냐면 다른 일 하다가도 갑자기 전 여친이 나보다 예뻤어? 사진 보여줘봐. 이거 무조건 나올 것 같아.
1: 소영 씨 그렇게 할 것 같아요?
0: 아, 저 100%입니다.
1: 저는 많이 저는 많이 예뻤어라고 물어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0: 그래?
1: 저는 그냥 많이 예뻤나 봐. 하고서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2: 더 무서워요.
0: 저는 그 무조건 사진을 어떻게든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나보다 더 예쁘길래.
1: 어떻게든?
0: 어떻게든.
1: 진짜?
0: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알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그쵸. 되는 거.
1: 네. 그치. 뭐 안, 안

0: 봐야 돼.
1: 안 봐야 돼. 아, 안 봐야 그래서 돼. 지금 네. 너무 매끄면 4.8점 드릴게요.
0: 오, 높다.
1: 와. 이거 이거는 쎄 진짜.
2: 맞아요, 쎄요. 저는 또 남자 입장으로서 네. 양쪽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네, 등에서 식은땀이 나거든요.
1: 오. 약간 네. 호흡 모자라죠 지금.
2: 네. 약간,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더라면 또 안 볼 수도 없잖아요.
1: 우리가 그렇죠. 물어봤으니까.
0: 그런 상황이긴 해요.
2: 그렇다고. 맞아. 내 예전 여자친구들이 되게 예뻤어 할 수도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냥 지금 다 모든 게 애매한 상황이죠.
2: 아니야, 너가 지금 최고야 했는데 안 되겠죠.
1: 안 뭘 되지. 최고야. 뭐 이쁜가 보지 뭐. 아니 친구가 얘기했는데 뭘 최고야.
2: 힘내세요. 저 만점 드리겠습니다.
3: 네. 만점. 네. 와, 5점.
1: 야, 이렇게
2: 네, 남자로서 네, 힘내야 됩니다.
1: 자, 이분이 지금 제목 자, 제목 따라간다고. 네. 네. 자, 이분이 제발 별점 후하게라고 하셨는데 진짜 후하게 와. 제가 드려서요. 평균 점수는 4.6점을 와우. 기록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연 심사 여기까지 하고요. 짧은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짧은 사연 중 최고 별점을 기록한 제발 별점은 후하게님에게는 갈비입니다. 기억과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아, 축하드려요. 이거 갈비 매장 이용권 여자친구분이랑
2: 갈 수 있나요?
1: 아, 그럼요.
2: 현동이랑 가는 거 아니에요?
1: 가야지. 그러게요. 네. 지금 누구랑 갈지 모르겠지만은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요긴하게 쓰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리고 백화점 상품권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향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12시 준현영
1: 12시엔 주연영 3부 시작됐습니다. 메리 시트콤 매콤 개그우먼 박소영씨 SS501의 김규종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9125님이요. 박소영님 네. 저도 8월에 딸 출산하는 김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태교는 어떻게 하시나요?
2: 반가워요. 말지마.
3: 축하드려요.
1: 지숙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태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영씨?
2: 저 요즘 태교는 그 이제 드라마를 제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잘생긴 남자 주인공분들 위주로 열심히 러브스토리 최근에 또 끝난 드라마가 있거든요.
1: 멋진 신세계?
2: 어 맞아요. 남준씨로 네. 태교를 이번에 좀 했습니다.
1: 잘하고 계시네요.
2: 행복하더라고요. 네. 발기지를 해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1: 진짜 네. 덕분에 흥분하나 보다. 그렇죠. 메리가
2: 네, 메리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1: 추천 네. 그 태교 추천하시나요?
2: 아이 그럼요.
1: 허남준씨 태교 추천하시나요?
2: 아유, 무조건 추천하죠.
1: 아 좋다 좋다.
2: 너무 좋지.
1: 또 우리 0537님은 소영씨 말빨 크크크크 말로 탈수기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웃겨서 감탄하고 간다고.
2: 아, 그 탈수기라서 아,
3: 너무 좋다.
2: 많이 네. 저기 튀어요.
1: 많이 아, 물도 많이 튀고 물도 하는데
2: 네, 네 그렇죠.
1: 근데 제 기능은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소영 씨.
2: 돌아가긴 합니다. 네.
1: 네. 또 우리 임지연 님 문자도 소영 씨 한번 읽어 봐 주세요.
2: 아, 종규 씨. 종포 종규 씨라고 하거든요.
3: 종규 종규.
2: 아우, 정말. 네. 초코바라도 하나 쥐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콤할 때마다 기 많이 빨리고 가시네요.
3: 네. 네. 집에 가면은 당 채웁니다.
1: 아. 네, 오늘은 특히나 팬분들이 네. 간식 보내 주셨으니까 네. 이걸로 당 충전하세요.
2: 아, 이름을 또
1: 자, 종규씨.
3: 종규. 저 종규라는 별명이 있어요.
2: 진짜요?
1: 아, 진짜. 네.
2: 그래서 별명이라서 쓰셨나보다.
3: 아, 이분은 잘 모르셔서
1: 이분은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3: 네. 네, 김규종입니다.
1: 네. 네. 오늘만 종규하세요.
3: 종규
1: 네.
3: 좋아요, 종규. 네. 종규. 네.
1: 자, 아,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 김경호씨의 팬분이었던 사연을 소개하면서 네. 우리 소영씨가 또 경호씨와의 친분도 얘기해 주시고
2: 네.
1: 또
2: 맞아요.
1: 우리 규종씨, 아니, 우리 종규씨도 네. 우리 선배님이랑 같이 녹음하신
3: 맞아요,
1: 적이 있다고.
3: 맞아요.
1: 근데 우리 9006님이 네. 저는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김경호님과 사진 찍음
2: 오!
3: 하고 신기해.
1: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2: 네.
1: 아니 지금 경호님 너무 뭐랄까 되게 요정 같아요.
2: 아, 그러니까.
1: 그쵸. 약간 맞아요. 요정 또는 마법사 약간 그런 느낌인데 조만간 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야겠다.
3: 맞아요. 아, 선배님 네. 보고 싶어요.
2: 어, 그러니까.
1: 선배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보고 싶습니다.
2: 너무 좋잖아요.
3: 너무 좋아요.
1: 네.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이 너무 앙증맞은 손아트가
3: 네네.
2: 저랑 사진 찍었을 때도 약간 요포 주셨던 것 같아요.
1: 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사랑이 맞아. 많으신 분이네.
2: 어, 하트 하트.
1: 어, 최초로만이 저희 한번 또 언젠가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3: 네.
1: 자, 3부에서는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들을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릴 건데요. 재밌는 사연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구두 상품권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아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볼게요. 우리 부서에 좀 특이한 취향을 가진 여자 후배가 있어요. 얼마 전 너무 더워서 회사에서 올해 첫 에어컨을 개시하려고 시범 가동을 해봤는데요. 청소를 안 하고 켰더니 컴컴한 냄새가 훅 나는 거예요.
4: 아 냄새! 이게 뭔 냄새야!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먼지 냄새 같기도 하고 아이.
1: 아우 둘 다 같은데요. 얼른 청소해야 될 것 같네요.
4: 얼른 꺼버려! 아, 냄새가 아까 지독하네.
1: 네. 그런데 갑자기 후배 한 명이 불쑥 튀어나와서 에어컨에 코를 박고는
2: 아, 여러분 냄새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이 쿰쿰하면서도 녹진한 냄새.
4: 아이 소영씨 거기서 뭐해? 폐 안 좋아져. 얼른 떨어져.
2: 어 왜요? 저는 이런 냄새 너무 좋아하는데 완전 중독성 있지 않아요?
4: 중독성은 무슨 참 그 별스러운 취향도 다 있네.
1: 또 하루는 그 후배랑 같이 차를 타고 출장을 가는데요. 농장 근처를 지나는데 그 소 응가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황급히 제 쪽 창문을 올리고 말했거든요.

0: 냄새. 어우, 바람 부니까 장난 아니네. 아, 근데 소영 씨 창문 안 닫고 뭐해? 어머.
1: 선배님 잠깐만요. 저 이 냄새만 조금 더 맡고 그딱 그 다음에 닫을게요. 조금만 더 음미하고.
0: 어머 어떻게 소영 씨? 아니 뭘 음미를 하고 있어? 차 시트에 냄새 다 배. 아니 도대체 이런 냄새는 왜 좋다는 거야?
1: 선배님은 싫으세요? 어, 이 흙이랑 모래랑 그것들이 뒤섞여가지고 절묘하게 발효된 이 구수하면서도 너무 축대요.
0: 아, 싫어 그만 좀 해. 사람은 둥글둥글하니 성격도 참 좋은데 수많은 냄새 중에 이런 요상한 냄새들만 좋아하는 후배, 진짜 특이 취향이지 않나요?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분께 네. 구두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저정 소응가 냄새랑 곰팡이는 이 에어컨 필터 청소 안 한 냄새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나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냄새. 각자 막 어릴 때 없었어요?
1: 어렸을 없어요. 때 네. 약간 조금 그런 이거 말하기 좀 그런데 네. 약간 배꼽 파서 냄새 맡는 조금 네? 배꼽 이렇게
0: 와 진짜 나 네. 진짜 어릴 때 많이 진짜 그랬었는데
2: 배꼽 약간 왜 그 냄새를 알고 있죠?
0: 왜냐면 어렸을 때 신기하거든. 배꼽에 이제 우리 보통 때를 밀 때 배꼽에 때는 안 밀잖아.
2: 근데
0: 어느 날 갑자기 발견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맡아볼 수 있지.
2: 그렇죠.
0: 맞아.
1: 그때 이렇게 진짜? 해서 그냥 향기로워서 그랬나? 약간 냄새가 나쁘진 않았어.
0: 중독성이 있는 거지.
1: 요즘엔 안 해요. 요즘엔 안 해.
0: 안 하지, 안 하지. 저는 어렸을 때 그 학교 체육 창고 있죠. 거기 안에 뭐 피구공들 막 쌓여 있고 막 약간 먼지 구덩이 같은 그런 체육 창고 냄새를 좀 좋아했어요.
1: 지하실 같은 그런 냄새 얘기하는 건가? 시원한.
0: 엄청 시원하고 그 곰팡이 냄새에서 눅눅한 냄새 좀 나고 습한 냄새 나고 그런 거를 어렸을 땐 좋아해줬는데 지금은 너무 싫어하지.
1: 아, 그치.
0: 폐에 안 좋구나 싶어서. 규정 씨는 그런 거 없었어요?
2: 지금 또 좋아하는데. 기름이랑 페인트 냄새를 좋아해요.
0: 혹시 그러면 주유소 갔을 때 그 냄새 좋아해요?
2: 네.
1: 거기서 그럼
0: 진짜 나 그건 힘들던데.
1: 이거 하는 거.
2: 그까지 안 해봤는데 해보려고. 매력 있네요.
1: 진짜.
0: 머리 아플 거예요. 하지 마요. 그러니까.
2: 페인트를 덜 마르면 좀 좋고.
0: 그러니까. 네.
2: 그다음에 그 오래된 책 냄새.
0: 책
2: 일찍 나나요? 냄새만 맡고.
1: 냄새만 맡고.
0: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꼭 뭔가 남들 다 좋아하는 향이 아닌,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그런 향들을 좀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좀 계시죠. 새로 깐 아스팔트 냄새도 좀 많이 얘기 나오고 또 새 차 냄새. 맞아. 강아지 발바닥 꼬순내.
1: 이건 다 좋아하지.
0: 그러니까 그럼 강아지, 고양이 꼬순내, 또 아기 정수리 냄새.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이런 냄새를 맡으면 그냥 묘하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0: 우리 7689님 문자 규종 씨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2: 저는 할머니 집에 오래된 장롱에서 나는 그 나프탈렌 냄새 좋아해요. 이거 공감하는 분들 없으시려나요?
0: 어릴 때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2: 있었어요. 맞아요.
1: 나프탈렌 진짜 오랜만에 듣는.
2: 저도.
0: 그죠? 되게 매력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또 우리 지윤님 문자도 소영 씨 한번 읽어봐 주세요.
3: 저는 이제 7개월 된 우리 아기 양말 냄새 좋아해요. 근데 새 양말 아니고 신던 양말 냄새 맡는 거 좋아해요. 아직 애기라 그런지 어른 같은 발꼬락내가 아니라 살짝 콤콤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그렇게 중독적이더라고요. 예비 엄마 소영 씨에게도 추천드려봅니다.
0: 뭔지 알 것 같아.
1: 저는 이렇게 냄새 맡으려면 10개월이나 맡네요. 거의.
0: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되네. 저는 애기들 가끔 놀아줄 때 애들이 막 침 질질질질 흘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묻잖아요. 저는 그 냄새가 좀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 알죠? 묘하게 그 미식거리는 어떤 냄새거든요. 약간 우리 성인들 침 냄새처럼 막 이상한 게 아니고
1: 애기 분 냄새 같은.
0: 애기 꼬순내죠. 꼬순내. 약간 그 토 냄새라 뭐 그런 것도 저는 좀 비슷하게 약간의 중독성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상한 우유 냄새 같기도 하고. 뭔지 아시죠? 그 상한 우유 냄새.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1: 진짜.
0: 약간 소영 씨도 이제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10개월만 기다리면.
1: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0: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또 다음 사연 만나볼 건데요. 저희는 SS501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2: 네.
0: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Love Like This.

0: 네, SS501의 Love Like This 듣고 왔습니다. 박소영, 김규종 씨와 함께하는 매일 시트콤 매콤!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볼 건데요. 제발 부부싸움은 집에서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요즘 유부초밥집에서 오후 4시부터 마감까지 알바 중입니다. 평소엔 여자 사장님과 둘이 일하고 손님이 몰리는 저녁 6시쯤이면 사장님 남편분이 와서 도와주시는데요. 문제는요.
0: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어와도 이것보단 빨리 왔겠다. 아, 바쁜 거 알면 좀 제깍제깍 좀 왔으면 좋겠네.
2: 아,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왔는데 그 차가 막히는 거 어떡하라고. 당신이 퇴근 시간에 자유로 타봤어?
1: 그럼 저는요 그 옆에서 유부초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눈알만 굴리며 눈치초밥을 먹고 있습니다.
0: 아니 내, 말을 말아야지. 내 속만 터지니까 그냥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나 좀 버리고 와.
2: 말 안 해도 버리려고 했어. 근데 당신은 왜 맨날 말투가 그래요? 어? 내가 당신 아랫사람이야?
0: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니 내 말투가 근데 뭐 어디가 어때서?
2: 아니 알바비도 안 주면서 말이라도 좀 상냥해주든가
0: 하고 있잖아.
1: 저는 그때부터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괜히 불똥이 튈까 봐서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0: 자기야 혹시 방금 내 말투가 좀 이상했어?
2: 맞아요. 알바생님도 솔직히 들으셨죠?
1: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별로 이상한 거 모르겠던데.
0: 그치? 네. 내 말투 하나도 안 이상했지. 커봐, 내 말투 하나도 안 이상했다잖아. 당신이 예민한 거 가지고 왜 생사람을 잡아.
1: 대충 대답했더니요 갑자기 사장님 남편분이 엄청 억울한 얼굴로
2: 와 진짜 솔직히 알바생님이라면 저렇게 사사건건 트집 잡고 짜증 대박인 사람이랑 살 수 있어요?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봐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저를 들들 볶냐면 어제도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아니 바빠
2: 제가...
0: 죽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하고 한다 이거 지금
2: 답답해서 그러지 답답해서. 자 알바생님 지금 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앉아보세요. 진짜 연애 시절부터 들어야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신다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언제 바야흐로 2002년 월드컵 그때였는데
1: 24년 전입니다. 그렇게 남편분은

0: 한참 동안이나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셨고요. 가뜩이나 바쁜데 그 얘기 들어드리느라 주문이 꼬이고 마감이 늦어지고 저는 그날 40분 늦게 퇴근했잖아요. 아, 시급받고 일하러 왔다가 무려 부부 상담사 된 느낌이었달까요? 부디 두 분 부부싸움은 제발 집에 가서 하시라고요.
1: 제발 부부싸움은 집에서 님의 사연이었고요. 네. 일단 이분께도 구두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게 진짜 알바생인데 이게 중간에서 참 난처하실 것 같아요.
0: 그치 그치.
1: 아니 어때요? 두 분 혹시 이 알바 어렸을 때 알바 경험 있어요? 근데 데뷔를 좀 이럴 때 해가지고.
2: 맞아요. 저는
1: 그쵸?
2: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랜 알바는 없다. 아니고 예, 뭐 단기 알바 용돈 벌이 하려고.
1: 진짜?
2: 네. 한번 저는 버섯 농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 김규종 씨가 버섯 농장에 갔다가 있었어요.
2: 공고차로 실으러 와요 저희를.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골에 가서 그 이제 초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뭐, 버섯을 잘 자라기 위한 그 걸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1: 어 진짜 몇 살 때 네. 하셨어요?
2: 고등학교 때. 아, 되기 전에 용돈벌이 하려고. 왜냐면 오디션 봐야 되니까 서로 오려면 걸음 이제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냄새 있잖아요. 막 냄새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일까? 냄새 참 특이하네. 사장님 이거 뭐예요? 소똥이야.
1: 아
2: 진짜.
1: 아 잠깐만요. 모르고. 네. 아 그 버섯들이 소똥에 좀 범벅이 되어 있었어.
2: 걸음해야 되니까.
1: 걸음 때문에.
2: 섞어서. 네, 이것저것 다 섞어서 작업을 했거든.
1: 아 그래도 꽤 막 쉬운 작업들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2: 네 그래서 그쵸? 이제 용돈도 많이 벌고.
1: 진짜요? 네. 우리 소영 씨는요?
0: 저도 이렇게 장기로 해본 알바는 없고 단기로 패스트푸드점.
1: 아우 귀여.
2: 진짜?
1: 햄버거지?
0: 그 햄버거집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일주일 정도 했는데 이제 슬슬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고 포스기를 만질 수 있을 때쯤에
1: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포스기 만지게 해줬어요?
0: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그거였는데 그 퇴근이 늦어져가지고 11시라고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바로 그만뒀거든요.
2: 그쵸 맞아 맞아.
0: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늦게 끝나니까
1: 뭔가 소영 씨 되게 재밌게 잘했을 것 같은데
0: 그때 약간 진짜 청소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바닥 청소부터 해서
1: 시키는 곳이 열심히 할 것 같아 소영 씨.
0: 아쉬운 게 청소만 하고 그 뒤에 거 못 배우고 끝난 게 지금도 그래서 포스기를 잘 못 만져요 계산기를.
1: 진짜 그때 사실 포스기 알바할 때 사실 네. 그때 많이 배우는 많이 거긴 하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아쉽지.
1: 그러니까 아유, 저도 이제 포스기 이제 막 여러 번 만졌었어요. 그 가장 오래 일했던 게 저도 다 단기로 하다가 저는 그 어떤 이자카야에서 한 2년 정도 일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2년 정도 일하다가 SNS 오디션에 붙어가지고 원래 사장님이 왜냐면 사장님이랑 저랑 너무 친해가지고 그 너 그냥 계속 사실 너 배우도 안 되고 현영아 너 뭣도 안 되면 저한테
0: 사장님 너만
1: 저한테 뭣도 안 되면 너 여기서 나한테 일 배워라 나 이거 체인 낼 건데 너가 이거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네. 파이팅을 해보자고 하셨는데 이제 뭐가 된 거죠. 뭐가 됐죠. 뭐라도 약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너무 아쉽지만 그래 보내주겠다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기점을 알바를 그만뒀었던
0: 그만큼 주디가 이제 욕심이 났던 건 거지.
1: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거기서 직원이 저 한 명이었거든요. 저 한 명이었는데 매일 출근해가지고 사장님이 음식 만드시면 저도 만드는 거 배우고 스키야키 만드는 거 배우고 그 홀이 되게 조그맸어요. 엄청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추억이 있죠.
0: 재밌었군요. 나는 그래도 알바를 해봤네, 그지?
2: 그러니까.
1: 아니, 그럼요, 저희 셋 다.
2: 맞아.
1: 아, 진짜, 맞아요. 아니, 그럼 이 또 부부싸움 얘기인데, 네. 소영 씨네 부부는 부부싸움 진짜 심하게 한 적 있어요?
0: 아, 진짜 심하게 한 적은 없고, 이게 또 이제 성향이, 만약에 그, 저희 남편도 목소리 언성이 크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저도 말티즈처럼 난 참지 않지.
1: 했을 텐데.
0: 했을 텐데, 저는, 경찬 씨, 이거 왜 안 치워요? 이렇게 하면은. 치울게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안 돼.
1: 미안해 치울게 이렇게 하는구나.
0: 미안해 내가 치울게 그냥 이렇게 되고 뭔가 내가 이렇게 더 화를 내는 거는 뭐뭐 해가지고 뭐뭐 했잖아요 왜 이러고 하면 대답을 생각하고 대답하느라 좀 한 템포 늦게 해. 그러면 빨리 대답을 해줘야지 이러면은 지금 생각을 정리했어 미안해 그냥 이렇게 한마디면 또 내가 하다가
2: 어이구.
0: 이렇게 하다가
1: 알았어.
0: 이렇게 하고 알았어. 이게 되니까 이게 약간 벽이랑 싸우니까 싸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2: 또 좋다. 네.
1: 좋다. 그건 좋다. 그러니까 맞아. 아니 이 신혼 때는요 싸움 안 하던 집도 애가 태어나고 나면 싸울 일이 많아진다는
0: 그런 네. 얘기 진짜 많이 들어서 약간 왜요? 긴장을 하고 있어요.
1: 긴장해야
0: 왜냐면
1: 된다.
0: 육아를 네. 하니까 또 밤새 또 육아하고 남편은
1: 예민해지지.
0: 남편도 일하고 또 나는 육아하고 이러면은 예민한 상황에서 조금만 이게 돼도 이게 확 불타오른다고 그러더라고.
1: 그런 상황은 어쨌든 막 벌어지지 않도록 그치. 우리 수영 씨랑 경찬 씨가 노시아 잘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0: 저도 이제 조금 참고 이 사연에서도 봤는데 와이프분도 약간 말투를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쵸. 해봐요.
1: 물론 네.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쵸? 진짜 이게 말투라는 게
0: 그치.
1: 진짜 맞아요. 이게 한 끗 차이로 정말 좀 너무 커 이거.
2: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늦게 왔 는 게 늦게 온 게 현실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바쁜가 하면 이게 아니라 차 막혔지 고생했어. 좀 빨리 도와줄 수 있어? 이러면 미안해 다 이렇게 할 텐데.
1: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2: 왜 이제 오는 거야? 바쁜가 몰라? 이러면 바쁜 거 알아. 차 막힌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그치. 싸우는 거죠.
0: 그런 적 있었나 봐. 그냥 우러러 나오세요.
1: 슬슬 나오시네.
2: 저 안 싸웁니다. 네.
1: 이게 그쵸. 서로의 노고를 좀 인정해주면서 그쵸. 예쁘게 이것도 다 노력이니까
2: 맞아요.
1: 그런 노력을 두 분 다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네.
1: 자 그럼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증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9: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0: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2: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매콤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0: 그리고 오늘 규종 씨 팬분들 또 간식 보내주신 거 다시 한번
1: 진짜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저희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저희는 김경호의 Now 듣고 저는 서브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0: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1: 벤치복스 바겐 포드 랜드로버
0: 돈 워리 비 하겐
1: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0: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네거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SBS
1: 생활정보.
2: 낮 기온이 오르면서 몸이 축축 처지고 쉽게 지치기 시작하는 6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0: 안에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믿고 마실 수 있습니다. 지치기 쉬운 초여름님입니다. 시원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종합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임주영님이 오늘 민트색 바탕에 검은 도트가 콕콕 박힌 귀염뽀짝 양말을 신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은근슬쩍 발목을 내밀며 자랑에 나섰다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주영님의 양말을 봐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조금 전 2528님이 길에서 언니와 언니 친구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던 순간 언니가 모르는 사람 보듯 쌩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2528님은 내가 아무리 추리닝에 슬리퍼 차림이었지만 동생을 모르는 척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라며 오늘 저녁 언니와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장롱면허 15년 차였던 3771님이 긴 연수 끝에 오늘 드디어 혼자 운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3771님은 집에서 수영장까지 단 20분 거리였지만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체감상 20년은 늙은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무사기환해서 정말 다행이라며 스스로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는 소식입니다. 한편 오늘 처음으로 12시엔 주현영을 청취하고 계신다는 새싹주주 3418님이 짧고 강렬한 한 줄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오! 신선하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예. Yeah.

네, 별다뉴에 이어서 바비킴의 코리의 꿈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2226님께서 주디 그거 아세요? 12시인 주현영은 저한테 워터밤이에요. 졸린 점심시간에 주디 목소리 들으면 잠이 확 깨고 시원해지거든요. 주말에도 주디 라디오 들으면서 육아 힘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다행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참 그 졸음이 오는 시간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주변에서 제 목소리 들으면서 오히려 잠이 조금 더 꿀잠을 잔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진짜 더 꿀잠 자거나 아니면은 잠이 깨거나.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주주님. 또 우리 1618님은 주디 저는 지금 반려견 두 마리한테 오후 간식으로 사과 주면서 듣고 있어요. 사각사각 사과 씹는 소리에 강아지들이 저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까지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진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또 9005님도 주디 내일 군대 간 아들 첫 면회 가요. 아들이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과일 종류별로 담고 있습니다. 아들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레요. 아들이 좋아하는 BTS의 바디 투 바디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과일을 특히 요즘 제철 과일들 맛있는 거 많잖아요. 이거 종류별로 다 사고 담으면서 얼마나 또 설레고 행복하실까요 우리 어머니.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BTS의 바디 투 바디 듣고 올게요.

네, BTS의 바디 투 바디 듣고 오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설레는 금요일 오후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6250님이 주디가 선물로 주신 과일차 세트가 도착했어요. 유자랑 레몬차 1kg짜리가 무려 4개나 왔지 뭐예요. 가족들이랑 나눠 마시고 직장에도 가져가려고요. 주디 생각하며 잘 마실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게 한 통도 사실은 다 빨리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히 드셔야 돼요. 온 가족끼리 드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중간중간에 약간 면역력 떨어지고 요럴 때 딱 타가지고 드셔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5086님께서도 주디, 저는 배달기사인데요. 오늘 어떤 어머님께서 직접 담근 봉분자를 시원한 얼음에 빨대까지 꽂아서 주시는 거 있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힘들어도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디도 늘 힘내시고 행복, 웃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었겠다. 그냥 음료수도 아니고 이렇게 또 시원하게 먹으라고 얼음까지 넣어가지고 주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 배달기사님께서 일하시면서 더 이제 힘나시라고 저희 라디오를 계속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시면서 더 뭔가 이렇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윤은주님께서는 올해 첫 물놀이 다녀왔어요. 친구들이랑 어제 다 같이 연차 쓰고 마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마냥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직 물은 차가웠지만 수영하고 먹는 고기는 언제나 최고. 물흥도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역시 여름이 좋아요. 저도요. 저도 여름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친구들이랑 바다에서 그쵸 수영하고 아직 물이 좀 차긴 하지만 수영하고 컵라면 먹고 같이 이제 펜션이나 이런 데 돌아가가지고 약간 이제 다 씻고 머리 살짝 덜 말린 채로 뚝뚝 물 떨어지는데 막 나와가지고 같이 막 막 비빔라면 같은 거 해먹고 막 그런 재미가 있는데 그쵸. 또 우리 5516님은요. 내일 결혼하는 주주입니다. 지금 반차 쓰고 나왔더니 오랜만에 주디를 만났네요. 주디가 결혼 축하해주면 내일 활짝 웃으면서 힘차게 신부 입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주님 결혼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 내일 이제 눈물 나오더라도 펑펑 우시고 원래

막 아, 막 예쁘게 화장하고 이러면 울면 안 되는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식에서 우리 신부님들이 이제 우실 때 그렇게 그게 이제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하객들을 위해서라도 펑펑 웃기게 울어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정신없이 흘러갈 거예요. 어느새 보면은 그냥 끝나 있을 겁니다. 긴장되시겠지만 진짜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3: 코일메디. 코일메디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7: 넌 대체 누구야?
8: 건방진 녀석. 코코리
9: 부르네.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10: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9: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10: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9: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10: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9: 실장 혜진초이,
11: 난 조디다 냐옹.
12: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9: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3: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2: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0: 400에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0: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2: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0: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2: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모레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PH1 키드밀리 루피가 부른 굿데이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안녕.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도시 탄수
2: 화이트 쇼
1: 쇼미디바. Yeah, come on.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달팽이한 절친 고막 배포 정민의 유상균 균디와 함께 Friday 2 PM 2시에 여러분

0: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를 같이 책임져줄 저희 파트너는요.
1: 네, 컬투쇼 금요일의 남자 위너 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컬투쇼는 해피 바이러스를 싸드립니다. 44초 365일 매일매일 every single day가 여러분들 해피 바이러스를 싸드는 면역력 증강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안 들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1: 손해예요.
0: 나는 매일 이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께 방송을 퍼뜨리고 있는 곳단 상황이니까 말이죠.
1: 그렇습니다.
0: 예, 아까 정보를 좀 드리자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손가락 운동이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손가락 운동이.
1: 라디오를
0: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우리 깡디가 좀 알려주시죠.
1: 예, 한 손을 앞으로 내민 다음에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1번 검지랑 중지를 교차하십시오. 네, 이렇게 교차하시고 2번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을요 엄지손가락이랑 붙이고 그 다음에 3번 새끼손가락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0: 굉장히 어렵다.
1: 예,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게
0: 손가락 막 꼬였어. 오. 이거 어려운데? 지나려 그래. 그지? 와, 이렇게 검지하고 중지를 교체시킨 다음에, 엄지와,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와, 이게 잘 안 되네, 나는. 와, 이렇게 하면, 도움이 좀 된답니다.
1: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0: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검지와 손가락을 이렇게. 와. 손가락이 안 하던 거라 약간 어색하네요, 그렇죠? 손가락이 얼얼하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0: 평소에 좀 이 동작을 알았으니까 자주 해보시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까.
1: 네.
0: 우리가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는 게 인지 기능에 도움을 좀 준대요.
0: 그러니까 이렇게.
1: 저희가 계속...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보면 막 호두를 가지고 그냥.
1: 맞아요.
0: 계속 이렇게 어르신들 네, 하던 거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 이렇게 하던 거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그렇죠.
0: 여러분들도 손가락 가만히 놓지 마시고 그냥. 네. 자, 움직이면서 방송을 2시간 동안 들으실게요.
1: 예.
0: 자, 우리 치매 예방 방송 컬투쇼.
1: 예.
0: 네,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죠. 자,
1: 네.
0: 첫 곡 소개해주시죠.
1: 오늘의 첫 곡은요. 콰캐스트의 헤이야.
0: 예? 콰캐스트?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1: 아웃캐스트래요.
0: 아, 아웃캐스트? 네.
1: 아니, Q로 적어놓고 아웃캐스트구나.
0: 아웃캐스트.
1: 오타가 났군요. 아웃캐스트 헤이야. 듣겠습니다.

0: 자,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1: 헤이야.
0: 어서 들어본 것 같긴 하네.
2: 네, 뭐
0: 들어본 노래네.
2: 합니다.
0: 예. 아웃캐스트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2: 네.
0: 자, 뭐 이딴 소문이 났나요? 5901님, 태균 형님 소문대로 머리가 진짜 크네요.
2: 이런 소문이
0: 이런 소문을 누가 내고 다니는 거야?
2: 어디서 이런 소문 내고 다니는
0: 내가 내기도 했어. 나는 내가 내기도 하고 난 좀 크다. 머리 내기도 하고. 그리고 깡디 옆에 있으니까 또 내가 또 커 보이기도 하고.
2: 예,
0: 상대적으로 네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배려입니까 사람이?
2: 예.
0: 남을 작아 보이게 만들어.
2: 그러니까요. 예.
0: 태생 자체가 배려야.
2: 그러니까요.
0: 그렇지.
2: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0: 감사합니다. 예. 배려남이 배려남. 자, 오늘 1부는요. 선곡 대결 시간 있죠. 깡대균 사연을 소개한 뒤에 그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두 DJ가 선곡을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는 어떤 곡일지 방청객 중에 한 분이 골라서 선택해주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것까지 순서입니다.
2: 네, 그런 순서고요. 그리고 2부에는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한 달에 딱 한 번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 기다려지고 소중한 코너. 컬투쇼 코너 중에 사실 가장 감동이 넘치는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를 마음을 노래로 이렇게 전하는 코너죠. 오늘도 보컬 코치 노영주 쌤 오실 거고요.
0: 자, 오늘 3, 4부는요. 망해본 사람 사고팔고 역시 개그맨 이재율 남호연 망해본 사람 사고팔고 망구가 있을 겁니다. 아, 너무 재미있어요. 이 시간 기다려주시고요. 네. 자, 나같이 문자 보낼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러 오신 거니까 집중하세요. 깡내한테 집중. 집중.
2: 집중.
0: 집중.
2: 자, 가겠습니다. 샵에 1077
0: 50만
2: 김문자
3: 100만
2: 합쳐서
3: 150만
2: 고릴라는
0: 나이스. 오, 자, 광고 듣고 선곡 대결쇼 깡대기 들어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숙면연구

0: 대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안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네거 맡길 곳 어디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1: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치열할 것입니다.
0: 김태균, 강승현 두 DJ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1: 선곡 대결 쇼.
0: 강대균. 자, 쇼단원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불쏘시게 삼아서 저희가 열정을 불태우면서 선곡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야, 우리 두 DJ가 선곡한 것 중에 쇼단원이 선택한 곡만 들을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 정도?
1: 아주 감사합니다. 그 기쁨도. 자, 그럼 이 중요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오늘 방청 오신 쇼단원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실 건데요. 듣고 있는 쇼단원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가 선택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으신 분들 중 1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쏩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0: 자, 오늘 선곡을 의뢰하신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2: 음악 줘버려라 이 방송놈들아.
1: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주말마다 하는 아르바이트 가게에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처음엔 참 싹싹했어요. 처음이라 제가 이것저것 알려주면 형 덕분에 금방 배우네요 이러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이상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거든요.
0: 아하.
1: 이거. 그날 이후 저는 그 친구에게 공익형이 되어버렸습니다.
0: 어허, 공익형. 어이, 공익형!
1: 무거운 박스를 옮길 때면
3: 형, 괜찮겠어요? 공익 나오셨잖아요.
1: 처음에 진짜 그러려니 했습니다.
0: 야, 조롱, 이거 조롱이에요. 대놓고 한 조롱.
1: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번은 가게 창고 정리하다가 너무 더워서 땀을 좀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는
3: 이 정도 가지고 벌써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저 군대 있을 때 완전 군장하고 산도 탔어요.
1: 어느 날은 비가 오니까 훈련 때 맞던 비가 생각난다.
0: 미쳤네.
1: 이런 날은 뽀글이를 먹어줘야 되는데. 형 뽀글이 모르죠?
0: 대놓고 조롱이라니까 이거.
1: 아니, 봉지라면인 거 누가 모르냐고요. 군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청소를 했다는 둥, 군대에서 나온 햄버거는 다르다는 둥, 군대에서 여름에 훈련하면 진짜 힘들다는 둥.
0: 힘들지.
1: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축구를 했는데요. 제가 패스를 실수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형, 군대에서 축구할 때도 그렇게 패스 안 해요. 그렇게 군대가 좋으면 직업 군인을 하지 왜 알바를 하고 있는 건지 참. 균디 깡디는 이럴 때 어떤 노래를 들어야 마음이 좀 괜찮아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0: 군대는 쉽지 않죠. 여름에 휴가 훈련할 때도 좀 힘들고. 네, 군대 축구는 좀 지금은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갔다 온 게 이제 저보다는 우리 깡디가 갔다 왔으니까 축구 하나요?

0: 그지?
1: 저는 안 했지만 축구 많이 하죠.
2: 네, 아, 많이 합니다. 축구를 막 하면 공을 두 개를 던져주고 공을 두 개를 던져주고 전투하시고 하는 전투 축구가 있어요.
1: 아,
2: 그러면 막 두 개로 막 따뜻하면서 막 축구하고 막 예전에 막 그랬었거든요.
1: 그렇게
2: 저는 족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1: 아, 족구도 많이 하죠.
2: 네, 족구 네, 진짜 족구. 많이 해요. 그래서 족구로 막 그 외출 나오고.
1: 아, 족구 대회에서
2: 또 받아서 그렇죠. 나오고 막 예. 대표로 내가
1: 각 또 부대에서 대회를 하니까
2: 내가 수비였다고 수비.
1: 아,
2: 내 머리가 크니까 다 받아.
0: 딱 올려줘.
2: 다 받아.
0: 막 가서 바로 탁 올려줘. 해야죠.
2: 아, 나 아주 잘했다고 족구를. 아, 족구를 진짜 잘했어.
1: 자, 근데 선곡을 해봐야 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인정을 해주고 그냥 아유 그래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걸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멀어지는 거 말고는.
2: 멀어지는.
1: 그냥 멀어지세요. 그냥 차라리. 예.
2: 어.
1: 자연스럽게 멀어지던가 아니면은 그냥.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냥 거의 뭐 반사하듯이 그냥 너 뭐 이쪽 귀로 들어오면 이쪽 귀로 흘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예.
1: 저는 그래서 멀어지는 쪽과 이제 상관없는 쪽으로 이제 해볼까 하는데 이제 저는 지금 저희가 낮 2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밝은 쪽으로 해서 2NE1의 I don't care. I don't care 이렇게 넘겨버리시라고 뭐 네가 뭐 현역을 다녀왔든 말든 나는 I don't care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저희 멤버들이 그러거든요. 예. 제가 군대 얘기 꺼내면 아니 세 명이서 군대 얘기하는데 한 명이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 멤버들 다 흘려요. 다 흘립니다 그냥. 예. 그래서 우리 멤버들처럼
2: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꾸 이제 그 짜증을 좀 내줘야 돼요.
1: 아, 예, 짜증을 내줘야 돼.
2: 예, 이게 뭐 자랑하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어차피 내가 너 현역을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게 아닌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2: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네. 어? 왜 그래죠?
1: 아, 왜 그래?
2: 예, 이
1: 아, 김현철 선배님의
2: 김현철 네. 버전 말고 이번에 그 안신혜 씨가
1: 아 리메이크
2: 했죠. 예. 아, 왜 그래 버전. 안신혜 버전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1: 아, 좋아요. 맞아요.
2: 아, 네, 좋아요. 아주 편곡을 잘했어요. 어저께도 안신혜 씨를 제가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재지랑
1: 아, 그랬군요.
2: 황치열이랑 넷이서 아주 재미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를까 말까 했었거든.
1: 아, 좋았겠다. 저 어떤 콘서트 연습하고 있었어.
2: 그래서 어차피 안 됐었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다행이다. 예. 나는 안신혜 왜 그래.
1: 아, 그럼 전 2NE1의 I don't care인데요. 자, 오늘 어떤 곡으로 완곡으로 들을 수 있을지. 오늘은 오늘 오신 컬트쇼 소라는 중에서요. 군대를 다녀오셔다는. 자, 군대를 뭐 다녀오신 분들 많이 보이고
2: 남자분이 여기 한데. 갑자기 그쪽으로
1: 예.
2: 가네요.
1: 예.
2: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3: 아, 안녕하세요. 동작구 사는 두 아이 아빠 황인재라고 합니다.
2: 아. 황 뭐요?
3: 황인재라고 합니다.
2: 황인재 씨는 군대를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3: 아, 저는 해군을 다녀왔습니다.
2: 와, 해군.
3: 네.
2: 아, 복무 기간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러면.
1: 길고, 예.
3: 2년 좀 남짓하게 다녀왔어요.
2: 2년 남짓. 배를 좀 타셨습니까, 올해?
3: 네, 배를 타다가 한 달 정도 전역 앞두고 내려가고.
2: 오랫동안 타죠. 한번 타면.
3: 그렇죠. 오랫동안 타고.
2: 와, 몇 개월 정도 타고 나가 있다 육지에 내려오고 그래요?
3: 뭐 출동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두 달 정도 탈 때도 있고 한 달 가까이 탈 때도 있고
2: 그 배를 오래 타다가 육지에 내려오면 육지 멀미가 있다 그러더라.
3: 육지 멀미 있어요.
1: 우와.
2: 그렇다 그러더라고.
1: 오, 신기하다.
2: 저희가 지금 사연을 들으셨고 깡디의 곡은
1: 2NE1의 I don't care
2: 그리고 안신혜의 저는 왜 그래
1: 왜 그래
2: 무슨

0: 바로바로 잘 나오시네요.
1: 도대체 왜?
0: 자, 우리 판정단의 선택은요?
2: 아, 예, 황인재 씨의 선택.
1: 왜 그래? 무슨 이인 거야?
0: 아니, 우리 갔다 왔는데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죠.
3: 저는 왜 그래로 하겠습니다.
2: 아! 안신해. 신혜야, 네 노래 나간다. 신혜야,
0: 우리 균디가 선곡한 안신혜의 왜 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곡을 선택하시는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10분은 선곡표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세요. 왜 그래
2: 안신혜 왜 그래. Come on.

0: 저희가 그 노래 나갈 때는 이제 방청객들의 분위기를 위해서 노래도 듣지만 네. 이제 뭐 상품도 드리려고 네, 뭐 멀리서 오신 분들 제일 멀리서
1: 오신 어디서 분들, 오셨어요?
0: 뭐 상품 드릴게요. 뭐 충북 네. 제천에서 오신
1: 청주에서도 오시고
0: 청주에서 오시고 어떤 한 여자분 한 분 손을 들더니 네. 어, 제가 제일 멀리서 왔습니다. 어디서 물어? 그러니까
1: 천국에서 네. 굉장히 높은 곳에서 오셨어요.
0: 천국에서 왔다 그래갖고 와 돌아가신 분이 오신 거죠.
1: 거기 여권도 필요 없잖아요. 다 프리패스여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돼서.
0: 이게 제가 가끔 얘기하죠. 천국 청취율 1위다. 컬투쇼.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저희 어머니도 듣고 있다. 네. 돌아가신 분이 다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있다. 듣다가 듣다가 이제 방청하려고 천국에서 내려오셨어요. 아, 영광입니다. 네, 천국.
1: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시고.
0: 천국 군왕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예, 예, 그래. 예, 마이크를 한번 접으시죠.
1: 천국 요즘 어떤지.
0: 예, 예. 아, 요즘 저희 어머니도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예. 요즘 천국에서 오셔갖고 요즘 천국이 어때요?
2: 아, 요즘 여기보단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 여기보다.
0: 여기보다 괜찮아. 괜찮...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더 괜찮은지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2: 아, 이제 좀 잘생기신 분들이 올라오시더라고. 살짝 유명하신 분들.
0: 뭐, 유명하신 분들이 천국으로 올라와요?
1: 진짜?
2: 올라오시더라고.
0: 아 그렇구나.
2: 문화생활 하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1: 아 문화생활이 더 좋아졌어요.
0: 천국 문화생활을 하기가 좋은 거죠. 본인은 천국에서 어떤 문화생활을 하시나요?
2: 아 저는 이제 살짝 요즘 팝에 빠져가지고 예. 이제 마이클 잭슨.
0: 아 올라오셨잖아요 그분도.
2: 그렇죠.
0: 그분도 올라오셨잖아요.
2: 지금 콘서트 하시고 계셔가지고.
1: 아 대박.
0: 미쳤네 진짜.
1: 나도
0: 우리 어머니 잘 있어요?
2: 아 성함을 모르셔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잘 계실 것 같아요.
0: 저기 잘 계시겠죠?
2: 네네네.
0: 예예. 예. 괜찮으신 거죠?

0: 처음에 그냥 냅다 뱉었는데 지금 계속 받으니까 지금
1: 얘 살짝 힘들어.
0: 어, 지금 약간 힘들어하죠 지금 버거워요 지금.
2: 천국까지는 어떻게 올라가요?
1: 아, 그 저기 이제 계곡에 가면 바구니가 내려오거든요.
2: 아, 계곡에 가면 바구니가 내려와요.
1: 그거 타고 올라가면
0: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도 웃기다 지금.
2: 야,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올라가네.
0: 그러니까.
1: 어. 아직 그 엘리베이터 이런 건 없어가지고.
2: 아유, 그렇구나. 아,
0: 근데 클래식한 게 원래 최고예요.
2: 사람들이 안 볼 때. 아. 어, 끝나고 이제 또 계곡으로 가시나요?
0: 네, 계곡으로 이제.
1: 아, 하루 정도 더 놀다가.
0: 아, 하루 더 놀다가.
2: 아, 하루 또 인간 하루 세상에 좀 놀다가 그래, 가시려고. 그래. 이름이라 좀 합시다 이름.
1: 김일이요.
2: 아, 아이고야, 이게 또 천국에서 21년째 방송을 하니까 이제 천국에서도 방청을 하러 오니, 야 이게 세상에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0: 정말. 어?
2: 예. 예.
0: 아, 감사합니다.
2: 감사드리면서.
0: 여기까지 와주셔서.
2: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예. 어.
3: 자, 1287님이요. 오랜만에 방청 왔는데 정말 우연히 친구를 자만추했어요. 컬투쇼가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다니 신기하네요.
2: 오, 진짜?
0: 오, 어떻게 또.
2: 어디 계세요? 1287. 아, 우리. 아. 저 자주 오는 우리 승윤이를 예. 좋아해 주신
0: 어떤 친구,
2: 팬동생인데.
0: 어떤 친구를 자만추했죠? 아, 그 친구가.
2: 아, 천국에서 온 그 친구를 자만추했지.
0: 아, 천국에 가서 잘 못 보던 친구를 여기서 자만추를 했군요.
2: 아, 정말 너무 감동의 아, 만남이다.
0: 감동적이다.
2: 천국으로 갔는데 내려온 김에 다시 만난 거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2: 와, 정말 이상한
0: 인연이라는 게 참. 예.
2: 이 컬트쇼가 사실 그 컬트란 말이 예. 예, 그 컬트란 장르가 있잖아요.
0: 아, 그쵸, 아시죠? 컬트, 예.
2: 이런 게 바로 컬트란
0: 아,
2: 거예요.
0: 그쵸, 컬트죠. 예. 어, 되게 엄청나네.
2: 언제 우리 한번 천국으로 공개 방송 한번
0: 하러 아, 하러 가시죠.
2: 예, 예, 예. 예. 다 탈 수 있는 바구니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0: 그 나중에 바구니 섭외할 때 조금 연락을 드릴 테니까.
2: 예, 예. 예 장비가 많아갖고 우리가.
0: 예, 도와주시고. 예.
2: 자, 헛소리 그만하고요.
3: 예, 넘어가야죠 이제.
2: 이 입으로 넘어갈 텐데
0: 네.
2: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아, 귀한 코너입니다.
3: 귀하죠, 소중합니다. 예, 예. 노영주 보컬 코치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예.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이레입니다.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다양한 선후배분들을 만나는데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후배의 열정 있는 자세에 감동받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선배님의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친근함을 보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저도 밝은 기운으로 지친 동료들에게 활력을

0: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하루하루를 만들면서 즐겁게 주어진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래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말로는 전하지 못하는 진심을 노래로 전해보는 시간입니다.
1: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0: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소중한 감동적인 시간.
2: 그렇죠.
0: 자,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시즌 2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2: 네, 오늘 함께 할 분은요, 대한민국 특전사 부대에서 외치는 말,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컬투쇼에서는 이분이 외칩니다. 컬투쇼의 특전사 보컬 코치 노현주 쌤 모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니, 우리 5837님이 선생님 노래 부르기 네. 전에 밥을 먹는 게 좋나요? 굶는 게 좋나요?
0: 궁금하신 분 계실 수 있어요.
2: 누구는 밥심으로 노래한다고 하고 그쵸. 누구는 속이 비어 있어야 소리가 잘 나온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먹어야 하는 쪽이길 바랍니다.
0: 먹고 싶어서 하는 얘긴데
2: 밥은 이거는. 정해 놓으셨네요. 네.
0: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예민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저도 네. 공연 전에는 뭘 안 먹거든요.
3: 근데 배고파도 안 되고 배불러도 안 돼요.
2: 맞아요. 너무 불러도 안 돼요.
0: 적당히 먹어야 돼?
3: 네. 에너지가 너무 배고파서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고 또 너무 먹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불편하죠. 근데 호흡도 불편하고.
2: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또 느끼는 차이가 또 다르죠.
0: 땅디는 어때요?
2: 저는 밥심으로 노래합니다.
0: 먹어야 돼?
2: 밥을 안 먹으면 노래 더 잘...
3: 하기 전에 바로 먹어요, 그러면?
2: 바로 먹지 않죠. 한두 시간 전에.
3: 그래, 그게 이 네. 얘기예요. 소화가 다 되는 거죠.
2: 있어야 돼요.
0: 소화되고, 소화 다 됐어요. 그러면 공연하는 거예요.
3: 지금 말씀한 승윤 씨가 얘기한 대로 하시면 돼요.
2: 맞아요. 딱 먹고 좀 소화가 좀 된 소화 다음에 부르면 좋습니다.
0: 그렇구나. 나는 좀 공복에가 더 괜찮던데.
3: 아예?
0: 그래서 나는 공연 끝나고 뭘 먹어요.
3: 아니, 간단하게 바나나나 이런 거 한번 거라도... 먹고 해봐봐.
0: 바나나?
3: 바나나.
0: 바나나?
2: 바나나?
3: 바나나는 별로야?
0: 노란 바나나? 자, 더 미치기 전에 빨리 합시다. 자,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시즌 2. 31번째 참가자입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름은요, 박진용 씨의 사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컬투쇼를 즐겨 듣는 쇼런원인데요. 이번에 청각장애가 있던 큰아들의 청력을 찾아주고자 인공와우 수술을 받게 했는데요.
0: 그랬구나.
4: 재활훈련을 하느라 병원에 자주 가야 해서 아들은 1년 유급 신청을 하고 작은 가게를 하고 있던 제가 가게를 접고 아들 케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빠네, 아빠.
4: 저도 발목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겸사겸사 쉬게 되었어요.
0: 아이고야.
4: 그러다 보니 지금 아내 혼자 회사를 다니면서 저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0: 아이고, 아내분이 그냥 고생이 많으시네.
4: 저도 수술이 불확실한 상태고 당분간 아이를 돌봐야 하다 보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가장으로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신청해봅니다. 우리 가족과 아내를 위해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힘이 될 수 있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습니다. 네. 목동사거리 베스땡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첫눈에 반해 지금까지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나의 사랑하는 아내 서아름에게 네가 있어서 내가 웃고 네가 웃으면 나도 행복하다고 늘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어요.
0: 이분이 천사네.
4: 노래는 아내와 썸 타던 시절에 제가 부르는 걸 듣고 확신이 왔다고 했던 쿨의 달링이라는 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꼭 기회를 주세요.
3: 어서 오세요.
4: 좋습니다.
0: 박진용 씨, 네, 마이크 드려봅니다. 지금 아내가
3: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0: 박진용 씨가 보낸 사연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울컥하시더니 눈물을 닦으시면서 사연을
3: 드셨어요. 그냥 속에서부터 눈물을 흘리세요.
0: 네. 야, 아이스크림 베스땡.
5: 예. 네, 맞습니다.
0: 31가지 거기서.
5: 네네.
0: 거기서 딱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가 만난 거예요?
5: 네, 맞습니다.
3: 야. 아, 그 우연히 처음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5: 네, 거기서 알바를
0: 하던 아내분을 만난 거예요.
5: 저는 손님이었고.
0: 근데 딱 갔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5: 그때 이제.

0: 대학교 2학년 때였나? 대학교 2학년이었었고 갔는데 정말 모든 남자 이상형인 키 크고 긴 생머리에 눈 크고 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어? 하고 그날부터 한 6개월간은 계속 매일 간 거예요.
1: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어요?
2: 우와
3: 진짜
1: 지금 31가지 맛을 다 먹어봤겠네.
0: 그렇죠.
4: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뭐 대시를
1: 그러니까 대시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0: 아, 처음에는 이제 매일 갔는데
1: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0: 매일 갔는데 거기 알바하시는 여자분이 세 분 계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혼자만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매일 한 3개월 정도 갔더니 첫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아이스크림 항상 먹고 왔거든요. 좀 더 드릴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말 트고 이제 집이 또 그 알바가 12시쯤 끝났어서 그때 그 당시에는
1: 밤 12시?
0: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나고 집이 한 버스 정류장 두 정거장 정도 되더라고요.
1: 걸어가시는 거야?
0: 네. 그래서 항상 걸어갔는데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그냥 한번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한번 데려다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친해지면서 야.
3: 아 이게 가능하구나.
4: 야 이게 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예. 아이고, 마음에 드는 이성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큰 공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네요.
1: 아, 그렇지. 예.
4: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3: 아니 아내분 어떠셨어요? 아니 왜냐면
1: 마이크 한번 잡아보실까요?
3: 부담스럽거나 좀 싫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예.
5: 아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구나. 아 처음에 사실 별 인지가 없었고
3: 안중에 없었구나.
5: 네.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매일 저렇게 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오지? 뭐 좀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거나 아이스크림 저렇게 좋아하나?
4: 아이스크림 매우 좋아하나 보다.
1: 그러다가 보면은 꼭 4시간 때마다 오잖아. 왜 알바생이 3명 있었으면 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5: 네 맞아요.
1: 근데 본인 시간에만 이렇게 오면 아 나를 혹시나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
5: 아 처음에는 전혀 없었어요. 정말 몰랐고 그냥 혼자 와서 조용히 먹고 가는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혼자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나 그러다가 이제 약간 청소할 때 청소도 조금 도와주고 그랬어요.
3: 이상해. 난 좀 이상해 그거. 아니 모르는 손님이 청소를 도와. 이상하잖아.
4: 뭐, 조금 무섭습니다. 예.
1: 사장 아들인가? 뭐 이런.
5: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되게 착하고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4: 아 근데 무려 네 번을 차이고 다섯 그러게. 번째 고백해서 사귀겠다는 게 이게
1: 결국엔 네 번을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네.
3: 그러네.
0: 네 맞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남자친구가 있었었고
1: 아 진짜?
0: 그리고 저는 몰랐죠. 이제 몰랐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얘기했을 때는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졌을 때고.
1: 어머.
0: 그래서 이제 아 별로 남자의 생각 없 남자 생각이 없다. 세 번째 얘기했을 때도 미안하다.
1: 미안하다.
0: 네 번째도 미안하다.
1: 미안하다.
0: 네, 다섯 번째 성공했습니다.
3: 야,
0: 1년 아니, 1년 걸렸습니다.
1: 와.
4: 1년을.
3: 아니 궁금해요. 그러면 네 번이나 거절했는데
1: 왜 다시
3: 왜 다 승낙을 그러니까,
1: 허락을 하신 거예요?
5: 뭐 모르겠어요.
3: 지쳐서? 지쳤어? 알았다. 뭐 이거야?
1: 아예 모르겠다 그냥.
3: 그냥 알았어 알았어.
1: 그냥 이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4: 아니, 이렇게까지 계속 고백하는데 한 번은 받아주자 약간 이런 거.
5: 아니 제가 착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근데 한 1년 정도 지켜보는데 되게 착하고 좀 인연이었겠죠? 귀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4: 귀여우면 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예, 사람이 귀여워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건데.
3: 그런 얘기 있어요. 짠해 보이면 끝났다. 남자가 좀 짠해 보이면 끝났다 그러더라고.
1: 그렇지. 아, 지금은 사연을 저희가 쫙 들었잖아요. 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래서만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내분은 어떠세요? 살면서?
5: 지금 사실 너무 당황스러운데
1: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야. 전혀 지금 눈치 못 채셨어요?
5: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원래는 이렇게까지 막 가자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제 말일이라 마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자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고 왔는데 지금 너무 놀라서 좀 당황스럽긴 해요.
1: 한 달보다 또 긴 시간 동안 혼자 감고하면서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3: 그렇죠.
1: 노래를 레슨 받으러 다닌 거예요. 집이 어디세요?
5: 목동이요.
1: 아 그럼 목동이 멀진 않네. 여기 약수동까지
4: 깜짝 놀랐어 다시.
1: 네. 약수동까지 계속 네. 레슨을 하러 다녔어요.
3: 굉장히 우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분이세요. 맞죠?
5: 맞아요. 네. 네.
3: 함께 레슨을 하면 그 사람 성향이 다
1: 인성이
3: 나오거든요.
1: 인성이 또 느껴지고. 와. 네, 4년 정도 연애하셨나요?
5: 맞아요. 네.
1: 연애 꽤 많이 하셨네 그래도.
5: 네.
4: 그러니까 오래 하셨네.

0: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고 딱 이제 4년 뒤에 결심을 하신 거예요?
1: 한 1년쯤 사귀었을 때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2: 그럼 1년쯤 빨리 하지 그랬어요.
3: 아, 이제 뭐 학생이었으니까.
0: 아, 둘 다 학생이어서. 근데 뭐 사연 중에 이제 큰 아이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인공와우 수술 어떻게 됐어요?
4: 네, 수술은 너무 잘 돼서
0: 다행이다.
4: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듣고 있고.
0: 잘 듣고 있어요?
4: 네,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듣는 훈련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훈련을 잘 하고 있고 생각보다 잘 돼서 그 교수님도 빨리 소리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예. 네, 아, 잘 되고 있습니다.
0: 아, 다행이네. 축하드려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으신 네.
4: 감사합니다.
0: 우리 큰아이가 아빠랑은 계속 같이 있을 텐데
4: 네, 지금 이제 조금 소리가 들어서 이제 혼자 아침에 스터디 카페 공부하러 갔다가 밤에 옵니다.
0: 아, 그래요? 아, 이제 좋아졌구나.
5: 아이고, 아유, 착해라.
3: 착하다.
0: 큰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4: 이제 고1이요.
0: 아, 고1. 네. 많이 컸네.
5: 아빠가 착하시니까 그냥 아이들도 아빠가 거의 천사예요.
0: 뭐
5: 타고 오셨어요? 바구니?
3: 바구니 타고 왔나?
0: 뒤에 돌아보시면 천사 있잖아요.
5: 바구니가 꽤 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웬만한 바구니는 빵꾸 날 것 같아요.
3: 제가 있으셔가지고.
0: 오늘 방청에 천사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5: 그러네요. 네. 네.
0: 아내분도 천사죠?
4: 네, 맞습니다.
5: 아내분은 뭐 타고 왔을까?
4: 둘이 걸어왔습니다.
5: 걸어왔어.
0: 걸어왔어.
5: 아, 천국의 계단으로.
0: 중요한 건 노래입니다. 네.
5: 아, 근데 예. 아, 어떤 그 선입견을 갖지 말아 주세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0: 진짜?
5: 네.
0: 기본적으로?
5: 기본적으로 잘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불러 보신 분이에요.
0: 야, 네. 그래. 네. 그 달링이란 노래를 우리 아내분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3: 확신을
0: 가졌다고 하는데.
5: 그러게.
4: 아, 네. 그 노래 가사가 이제 썸 타는 중에 남자는 여자를 이제 거의 연인으로 생각하고 이제 달링이라고 부르는데 여자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친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 노래를 불러줘 노래방 같이 가서 불렀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그 노래방 가서 그 노래 들었는데 되게 뭔가 확신이 왔었다고.
5: 노래를 잘해야 돼.
0: 그러네.
5: 이게 노래로 꼬시는 게 된다니까.
0: 아, 그러네. 가능하네.
3: 맞긴 해요. 노래 잘하면.
0: 와, 아내분 잠깐만 마이크를. 지금은 이제 레슨을 받았어요. 남편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1: 남편 노래 잘해요.
5: 아, 너무 그렇게까지 하면.
1: 아, 제기.
5: 우리가 부담스러워지는
3: 이렇게 맞달리면은
5: 너무 이러면
0: 원래 기본적인 실력에다가 한 달을 지금 레슨을 받았으면 얼마나 잘하겠어.
3: 기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지금.
1: 네. 제가 남편 목소리를 좋아해요.
5: 아, 그러세요?
0: 자, 노인쌤.
5: 네네.
0: 어떤 포인트로 레슨이 들어갔나요?
5: 아, 정리를 해드렸어요. 발음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드리고, 정확하게. 음정도 좀 더 정확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노래 전체적인 그 기승전결, 이런 것들 좀 정리해드리고, 예. 네. 그런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0: 아, 정리. 네네. 감정의 기본. 본인만 잘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완벽해요, 지금. 하늘에서 천사도 내려왔고요.
5: 그렇죠. 그러니까. 바구니 타고.
0: 자, 그러면. 비포 코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5: 네. 예,
0: 레슨 받기 전에
3: 한 달 전이죠.
6: 있죠. 날 사랑한 것처럼. 그 미소 속에 날 빠져버린 건
0: 안정적이다.
6: 착각인 거죠. 그렇죠.
0: 그리고 어두운 부스 안에서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5: 그동안에 참가하신 분들의 그 비포컷 중에
0: 제일
3: 안정적이고 제일 좋은 비포컷입니다.
0: 야, 이런 이 정도니까 레슨 후에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너무 기대된다.
3: 너무 기대되는데?
5: 그러지 마.
3: 얼마나 좋아졌을 거야. 레슨을 받았어요.
0: 예, 얼마나 정리를 했을 거야.
5: 그렇지.
0: 자, 무대로 모십니다. 예. 박진용 씨가 아내에게 불러드리는 달링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아내분을 바라보시면서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박수요!

0: 와, 잘했어.
1: 잘하시네.
0: 자, 박진영 씨 너무 잘하셨고요. 노래는 뭐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노래로 전하지 못한 네. 그래도 메시지를 좀
1: 전하... 아, 내려오기 전에
0: 예, 예, 예. 네. 음악을 좀 깔아드릴 테니까 이제 누구 엄마 부르지 말고 네, 우리. 연애 때처럼 아르마 뭐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한마디 예, 한번 해보실까요?
2: 아르마
0: 정말 찐 사랑이 느껴집니다.
2: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0: 고맙기만 해요.
2: 아, 지금 다 쉬고 있는데 그래도 얘기를 너무 고맙게 잘해주니까 쉴 때
0: 직접 얘기하세요. 아,
1: 우리한테
2: 쉴 때 편하게 쉬라고. 지금 일 시작하고 한 20몇 년 만에 처음 지금 두 달 정도 쉬었습니다. 4월 달에 가게를 정리하고 두 달 쉬었는데 이제 앞으로 두 달을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수입이 없고 내 와이프 혼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쉬는 김에 편하게 쉬면서 다리 치료도 좀 하고 이제 첫째 케어도 좀 하고
0: 이제 알았으니까 아르마 네. 자 이렇게
2: 아무튼 되게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쉰 다음에는 내가 쉴 수 있게 해줄게. 사랑해.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이 코너가 참 좋은 코너예요. 네.
3: 제가 아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코러스를 했는데 들리셨나요?
4: 네, 들렸습니다. 예. 아, 네.
3: 원래는 제가 나가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0: 근데
3: 너무 나대는 것 같아가지고 주인공이 내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했습니다. 네네.
0: 자 우리 마이크 잠깐만 아내분이 받아보시고 네. 예. 평소에 뭐라고 부르세요? 남편을?
4: 호칭을
5: 오빠라고 하죠.
0: 오빠.
5: 아,
0: 네. 오빠. 오빠한테 한마디 네. 하세요. 네.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잖아요.
5: 늘 고맙고 늘 응원하고 내가 이상형이 착한 사람인데 오빠는 여전히 나한테 최고의 이상형이야. 오빠의 두 번째 인생을 나는 언제나 응원할게. 고마워.
0: 우와. 감동적이다. 부부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 싸우지 좀 말고 다들 좀
1: 아름답네요.
3: 두 분이 천사니까요.
0: 그러니까 네, 와이프가 보고 싶네요.
3: 아 진짜?
0: 나이스.

0: 이럴 때 한 번씩 형이 숟가락을 얹어야지.
1: 저도 형수님이 어. 보고 싶네요.
0: 그래 한번 가자. 한번 밥 먹으러 가자. 아,
2: 좋아, 좋아. 여보 사랑해.
0: 다들 난리 났습니다. 네. 예. 자, 저희는 이제 또 네. 광고를 빨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Here we go.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0: 자, 노래로 진심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아하. 없다. 자, 들으시고 와, 나도 한번 선물로 준비하고 싶다.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홈페이지 줄노래 게시판에 사연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네. 사연이 채택되면요. 보컬 코치 노영주 쌤에게 무료로 트레이닝 받고 한 달 뒤 컬트쇼 스튜디오로 모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벤트의 주인공 몰래 레슨을 열심히 다니고 여기 스튜디오까지 잘 속여서 데리고 오셔야 한다는 거.
0: 그게 제일 큰 숙제, 미션이에요.
2: 자,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저희 학원이 있으니까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저하지 말고 예, 신청하십시오.
0: 그래요. 이건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1: 한 달 동안.
0: 예, 감동받아 지금 행복한 표정 좀 보세요, 두 분이.
2: 여러분들 너무 보기 좋으셨죠.
0: 그죠. 네. 네.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노래 못해요. 이 친구가 다 알아서
2: 괜찮습니다.
0: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노영주 쌤과 또 한 달 뒤에 만나 뵙겠습니다.
2: 네.
0: 아,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0: 그러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0: 자, 여러분의 친구 뷰티 탈출 카운티쇼 3부의 문을 여합니다. 자, 현장에 방청 오니까 즐겁죠?
1: 네.
0: 왜 이제 왔어요? 왜 20년을 이제서야. 기다렸잖아요, 20년을.
2: 왜 이제서야?
0: 예, 전 국민이 다 한 번씩 왔다 갔다 까지 나는 방송을 그래. 계속 해야 돼요.
2: 계속.
0: 예.
2: 그럼 뭐 한 300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자, 현장에 오니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천사도 만날 수 있고요.
2: 그러니까요. 오늘
0: 뭐 예, 그러니까 방청하러 와야 만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예. 행복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자, 방청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 방청 신청 번호도

0: 바로 샵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샵 1088번입니다.
0: 88번입니다.
1: 방청 신청하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희가 와달라고 초대하지 않습니다.
0: 네.
1: 신청을
0: 해야죠.
1: 자, 뜨겁고 더운 여름입니다. 컬투쇼 쇼단원들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이벤트를 또 하나 우리 방송놈들이 기획을 했군요. 바로 컬투쇼 썸머 선물 페스타. 사천한다 사천해 가슴 벅찬 그 선물
2: 가슴 벅찬 기름
1: 제 목소리죠.
2: 모자란 사람.
1: 자,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다음 달 7월 17일까지 무려 4주간에 걸쳐서 컬투쇼의 선물 창고를 탈탈탈 털어버릴 예정입니다.
0: 쇼단원들에게요 총 4,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쏠 예정인데요. 선물 목록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1: 아호.
0: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나이스.
0: 이동갈비 세트,
1: 나이스.
0: 기능성 베개, 저소음 선풍기, 올인원 영양제,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햄버거, 커피 쿠폰 등등.
1: 야, 아이고. 이거 다 쏜다는 거야, 이거.
0: 이거 다 쏜대요. 예. 아, 여러분 거래요.
1: 요 기간 안에 4천만 원의 상당의 선물을 쏘니까 이거를 받아가려면 매일 방송을 들어야 되겠죠. 예. 언제 이걸 쏘는지 갑작스럽게
0: 그렇죠.
1: 제가 이벤트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안 들으면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0: 후회하죠.
1: 자, 누구든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0: 함께
1: 자, 언제 어디서나 컬투쇼랑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이 선물은 다 당신들 거예요.
0: 당신들 거예요.
1: 최대한 방송놈들한테 뺏어서 여러분께 줄게요.
0: 여러분 거예요.
1: 나는 한 개도 안 가져.
0: 뭐 나는 남는 거 있으면 좀
1: 자, 상품 소개해드리고 광고 듣고 남호연 이재유를 만나봅니다.
0: 네.
1: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함께하는 운동이 있죠.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명 똥근강운이 되겠습니다. 예, 급똥이 찾아왔을 때 처절하게 급똥한테 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똥꼬가 급똥들을 막아주길 바라면서
0: 아하.
1: 평소에 이 운동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0: 아하.
1: 박제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다 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하세요. 엉덩이에 힘을 주면 똥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몸이 살짝 올라가죠. 빼면 내려가고요. 자, 시작. 똥꼬에 힘을 줬다 뺐다.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거예요. 똥꼬에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아 줬다가 뺐다 자, 박자에 맞춰서 이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동 주문 태성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나미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0: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직접 보이죠 힘주는 거 자연체한을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베베스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야기띠
1: 발효의 대가 딱조합성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0: 세탁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에이펙 공식 구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0: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밀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노즈에서 키높이 신발
1: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참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칫솔
1: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0: 꽃배랄 전문업체 골투 꽃배달에서 꽃방어디를 뚫립니다.
1: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아 내 똥꼬 소중해 광고요. Here we go.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불안하신가요?

0: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기회가 왔어요.
8: 주식 투자, 다이어트, 소개팅, 사업, 쇼핑, 실패담 다 삽니다.
9: 이용만 당하는 팔랑기, 덤벙대는 허당, 되는 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담 모조리 다 삽니다.
10: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짠내라는 데이터 망해본 사연 자꾸
9: 팔고
10: 망고고.
11: 자, 망고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망해본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고맙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맛보고 즐겨보고요. 왜 망했는지도 따져보고 선물을 드리는 곳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망해본 사연을 비싼 값에 매입해줄 사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12: 네, 망고고 고물상의 이씨 아저씨입니다. 검은 등 뻐꾸기가요. 어쩌시고 꼴딱뻐꾸 라고 운다면
13: 어쩌시고 꼴딱뻐꾸
12: 라고 운다면 헐트쇼에는요 이렇게 우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 재유 씨가 한번 해주시죠. 자, 개그계의 황조롱이 컬트쇼 조롱재롱둥이 개그맨 이재영.
14: 야, 조롱재롱둥이.
11: 야, 거기 아주 화제가 됐더라고요.
15: 화제가 됐지.
14: 어, 난리 났어요.
11: 조회수도 막
14: 짤로.
15: 다시 들어도 웃겨요, 그거는.
11: 새가 이렇게 우는 새가 있다고.
13: 아들재롱.
14: 또 안 믿으시네. 또 안 믿으셔.
11: 또 안 믿어. 안 믿어. 검은 등 뻐꾸기.
12: 검은 등 뻐꾸기입니다. 자, 망구구 고물상의 남씨 아저씨입니다. 용호상박에서 호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컬투쇼에서도 호를 맡고 있습니다. 극호. 완전 호.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불호 따위는 없는 컬투쇼 귀염둥이 애견남. 개그맨 남호야.
14: 야!
12: 아, 애견남
14: 극찬을 해주시네요. 인사를 또. 아, 고맙습니다.
11: 그거 오픈했나요? 티땡 그거?
14: 예, 오픈했고 이제 어제 어제 목요일 날 이제 나왔어요. 용진 씨랑 한 거.
11: 어, 나왔어.
14: 나왔어요.
11: 어, 반응이 어때요?
14: 반응이 와. 뚜뚜미 지근하던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15: 지금부터 네. 치고 올라가는
14: 그러니까 예. 티땡에 이제 그거 이제 코미디 쇼니그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11: 코미디 쇼니그가 이제 업로드가 한 개씩만 된 거예요?
14: 그렇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달라요 팀이. 그리고 이제
11: 아, 요일마다
14: 어제 목요일은 저랑 이제 개그맨 이용진 씨랑 같이
11: 네, 용호상박
14: 예, 용호상박 팀이 네. 올라왔는데 어우 반응이
15: 어 저는 실제로 봤는데
14: 네.
15: 진짜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공감되고 재밌고 빵 터지는 그런 네. 코미디였어요.
14: 근데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15: 네 제가 야구를 안 봐요.
14: 아, 매주 바뀌니까요 또 네, 네, 네. 예, 하면 좋죠.
11: 어, 기대됩니다.
14: 아유 감사합니다.

0: 점점 더 이렇게 좀 바이럴도 되고
1: 네 그렇죠
0: 이제 더 예, 그래 그래 뜨거워질 거라고
2: 이제 그 투표는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1: 아 투표는 이제 그 티땡에 가셔서 네. 핸드폰으로 티땡에 보시면은 거기 코미션 리그에 그 픽을 할 수 있어요. 네네. 내가 좋아하는 코너가 세 개 올라오는데 아, 어. 요일마다 픽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어.
2: 어. 몇 편 아, 그... 몇 편 올라왔어요?
1: 와 뜨뜨미지근해요.
0: 그리고 그게 굳이 그 가입비를 내지 않고도 그게
1: 맞아요 맞아요
0: 하니까요.
1: 로그인 없이
2: 예,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어요.
0: 예. 예,
1: 많이 코미디 좋아하시는 예. 분들은 이제 네네네. 요새 짧게 쇼츠를 보시니까
0: 이게 왜냐면은 이제 그런 스트리밍 사이트는 이제 그 괜히 가입비 내고 막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2: 그렇지, 귀찮을 수 있어요.
0: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1: 아 컬투쇼에서 또 홍보 많이 해주셔서
2: 관심을 예. 좀 가져주십시오.
1: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역시.
2: 호연이 잘 돼야 됩니다.
3: 잘 돼야 됩니다.
0: 아 근데 남원 씨 앞으로 문자가 많이 와요.
1: 진짜로요?
0: 안지아님이요.
1: 예.
0: 남호연 씨 얼굴을 몰라 네이버에서 찾아봤네요. 반갑습니다.
1: 정말 반갑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네. 너무
2: 뭐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1: 감동을 주네요. 또 있어요?
0: 윤진님이요.
1: 어 예.
0: 나도 지금 남호연 검색해서 얼굴 보니까 아는 얼굴이네요.
1: 아이고.
0: 파이팅.
1: 아 네. 두 번째 문자까지. 4847님도.
3: 네. 4847님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남호연 씨 요즘엔 방송국 출입할 때 안 잡히나요?
2: 요즘은 안 잡히죠.
1: 네. 아 요즘 안 잡히죠. 1층은 안 잡혀요.
0: 그 저희가 저 네. 11층에서 할 때 네. 그 좁은 데서 할 때는 맨날 잡혔거든요.
1: 두 번 잡혀. 했죠. 물론 일구에서 한번
3: 통과를 해야 되니까.
1: 어떨 때는 저 그 방청객 분들이랑 같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안잡히려고 쓱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2: 자 오이일사님 지난주에 얘기한 그 어절시구 새소리요. 우리 동네 산에서 자주 들어요.
0: 네,
2: 아, 휘파람 소리처럼 딱딱 그렇게 들려요.
3: 맞아요, 맞아요.
2: 못 들어보신 분 계시죠? 네.
1: 못 믿는 분들 계시죠?
3: 네, 새가
1: 새가
2: 새가
1: 새소리가
3: 음정이 정확하게.
1: 네.
3: 네.
1: 이거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3: 안 믿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듣지 않는 이상.
1: 네.
2: 검은 등 뻐꾸기.
3: 자 들어보세요.
0: 저희가 이거 지난주에 리스트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수 터졌습니다 진짜.
3: 이거
2: 제가 이렇게 온다니까
1: 진짜.
2: 그 옹해야 해야 될 것 같아.
0: 아니 그 이게 그 그렇게 들으면 진짜 발음이 있게 들린다.
1: 맞아 발음 있게 그렇게 들리면은 호딱 뻐꾸 왜요?
3: 어쩔 시고
1: 이렇게 들린다니까.
2: 아,
1: 다음에 이 새를 한번 초대해 볼까요?
2: 볼까요?
1: 누가 좀 같이 좀
3: 검은 등 뻐꾸기 초대석.
1: 예,
0: 초대 한번 해보고 싶어요.
2: 아, 가능해요. 왜냐면 천사도 왔거든요.
0: 아 그렇죠.
1: 천사가 왔어요?
2: 천사가 오셨어요. 방청하러.
1: 아, 천사 네. 오셨어요?
0: 네. 숲속에서는 뭐 못 오셨어요.
2: 계곡에서 바구니 타고 내려오셔서
1: 계곡에서요?
0: 바구니 나오시는 김에 같이 데리고 오면 되겠다.
1: 여기 쇼다나 분들이 많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네요.
3: 같은 날개끼리.
2: 자,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망구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는 선물 하나씩 무조건 기본적으로 쏘고요. 최고의 똥망구고 사연을 뽑히신 분께는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얹어드립니다.
0: 특별한 선물.
2: 자 이번 주도 선물 소개가 짧다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1: 좋은 거예요.
2: 네. 좋은 거죠. 자 인간 내면의 성찰을 깊이 탐구한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0: 헤르만 헤세까지 나와요.
2: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3: 그렇죠.
2: 그러므로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하라.
3: 아, 그렇지, 그렇지.
2: 그래서 가져온 선물.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이동한다라는 얘기죠.
1: 네.
2: 그래서 이동하는 선물. 포천 이동 갈비 세트. 오, 좋은 거야. 쏩니다.
1: 이거 좋아.
0: 좋은 거다. 갈비 세트 좋은 거예요.
2: 이동 갈비 세트.
0: 비쌉니다.
2: 예. 움직이면서 먹는 갈비. 포천 이동 갈비.
1: 예.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네,
0: 맛있게 드시면서 현재를 즐기시라고.
3: 네. 무빙립, 무빙립.
1: 세트면은 양이 꽤 있다는 거잖아요.
2: 그럼요.
0: 무빙립.
3: 야 무빙립을.
2: 무빙립.
1: 맞죠 이동갈비.
3: 그렇죠.
1: 네.
2: 자 첫 번째 그러면 사연을 남호연 씨가 먼저 네. 읽어주시죠.
1: 음악 주세요. 네 전수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간지러워서 그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 딸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받은 사연을 보내봅니다.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는 7살, 둘째는 5살 딸이에요. 참고로 우리 첫째 딸은 환공포증이 있어요. 점이 촘촘히 모여있거나 그런 비슷한 걸 보면 어쩐지 간지러운 기분이 들면서 불편하대요. 그날은 아이가 남편에게 혼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훈육은 남편 담당이거든요. 너 이리 와. 너 지금 아빠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신아. 이리 와서 아빠 똑바로 쳐다봐. 싫다고. 뭐? 너 지금 아빠 똑바로 안 봐 이거.

0: 아주 엄하게 다그치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도 은근 긴장이 되었는데요. 우리 딸은 예상 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 간지러워서 못 보겠다고!
1: 아, 뭐가 간지러운데 장난치지 말랬지?
0: 무게를 엄청 잡고 홍군형을 내려는 남편에게 딸은 말했습니다. 아니, 아빠 얼굴에 뽕뽕뽕 구멍 나 있어서 내 배가 간지럽다고!
2: 귀여워.
0: 아, 배 문댄 거야? 아버지가 이게 얼굴을?
3: 아빠 얼굴에
0: 아빠 얼굴에
3: 뽕뽕 있어서
0: 구멍
2: 땀뽕이 환 공포증 때문에
3: 그래서 뭔가
0: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뒤돌아 그렇게 그날 아이는 뒤돌아서 베란다 밖 풍경을 바라보며 뒤통수로 아빠의 잔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잔소리 듣지 않고 네. 이렇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3: 일렬로
0: 며칠 후 또 혼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너 이놈 자식 이리 와! 그러자 딸이 남편 앞으로 쭈뼛쭈뼛 가서는 이리 와! 아빠 똑바로 봐! 라고 말하자마자 고개를 바닥으로 떨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발끈해서는
1: 바닥 보지 마! 땅 보지 마! 아빠 얼굴이 뭐? 어? 왜? 고개 내리지 마!
3: 아빠 얼굴이 뭐?
0: 라며 더 화를 내는 거 있죠? 잘못한 걸로 혼나는 건 당연하지만 남편 모공 때문에 딸이 혼나는 건 분풀이 같아서 아 당신 그만해 너도 방으로 들어가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1: 잘못했다고 하지마 내 얼굴이 어때서 그래
2: 아 긁혀 아빠 긁혔어 지금 긁혔어
0: 아주 가관이었네요 그날 이후 딸에게 남편의 훈육을 잘 먹히지 않았는데요 딸은 그냥 아빠가 불쌍해서 말을 잘 듣겠다며 대충 잘 지내고 있긴 합니다 다음 달에 알바비 타면 우리 남편 피부과 좀 데려가야겠어요.
2: 예, 네, 이게 모공 축소술을 좀 해야 되겠죠.
3: 네,
2: 모공이
0: 좀 깊으신 분들이 있으면
4: 환공포증의 이제 원이나 이제 구멍 같은
2: 그런
4: 네.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걸 보고 혐오를 느끼는 증상인데 네. 전 세계 16%의 인구가 이 공포를
2: 야, 꽤 많이 갖고 있네.
3: 여기서도 한 두 분은 네, 계시겠는데요.
0: 혹시 계세요?
2: 환공포증 갖고
0: 여기는 안 계시구나.
4: 이제 84%입니다.
2: 네. 뭐 여성분들이 자주 입는 그 땡땡이 무늬 옷 있잖아요. 원피스 네. 같은 거 그런 걸 보고도 그렇게 이렇게
0: 아 무서워하고
2: 네 이렇게 환공포증이 이렇게 오기도 한데
3: 어 저기 가방 저런 거 있죠 지금
0: 아 저런 거
3: 저런 거 보면 이제 조금 네. 커지는 거죠
0: 어
2: 그리고 그 공포증도 있잖아요 날카로운 거 보면 공포증
3: 아,
2: 바늘
3: 첨단 공포증 네 그렇죠 그렇죠 선 공포증도 있고
0: 무슨 공포증 있어요
3: 아 저는 이런 공포증은 없는데
0: 네.
3: 어떤 강박증 같은 거
0: 어떤 거요
3: 저는 그거 있어요 그 휴지
2: 네.
3: 두루마리 휴지 끊을 때
2: 어.
3: 밑에 좀 남잖아요.
2: 못 봐.
3: 그거 못 봐요. 그거까지 또 뜯어야 돼요.
5: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
3: 조금 거.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뜯기면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거.
2: 그 남호연 씨는 어떤 공포증 없어요?
0: 아 저는 없어요 공포증.
2: 무대 공포증.
0: 갑자기 확 올라오는데 지금 막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 선배님 공포증 있어요. 갑자기 말씀하시면은 뭐가
3: 남현 씨 그거 있잖아요.
0: 어떤 거?
3: 결혼 공포증.
0: 결혼 공포증 있지. 공포증이요? 예. 네. 그거 있잖아요. 컬투쇼에서 김태균 선배님도 아시는 말씀해 주셨는데 강박증 아까 말씀하셔서 네. 개그맨 중에 이제 그
2: 고장환?
0: 고장환 형이 있어요. 아, 네. 예전에 깐만해.
3: 오케이. 깐만해 짜잡았기 때문에.
0: 예. 고장환 형이
2: 오케이.
0: 그 뾰족한 거를 보면은 꼭 거기서 그 꼭지점처럼 찍어야 돼요.
3: 아
0: 이렇게 나왔으면은
3: 아, 손을 내야 돼.
0: 손에 나서 한번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찍어야 돼요.
2: 그러니까 자기가 꽂히면 그걸 꼭 찍어야 돼.
0: 꼭 찍어야 돼. 네. 근데 그 형이 이제 아시죠?
2: 군에 있을 때
0: 이제 아이고. 그 홍보 네. 연예병사로 가서 이제 홍보하면서 아이고.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장군님이 오신 거예요.
3: 네, 장성들.
0: 장성들이 온 거예요.
6: 네.
0: 옆에서 MC를 보고 있는데
6: 안 돼. 멈춰. 제발
0: 그 모자에 있는 거를
2: 개그맨 별을
0: 개그맨
2: 그 별을 찍고 싶어
6: 멈춰
0: 그 별을 보다가 계속 강박증이야
6: 안돼
0: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뭐 마이크 잡다가 그 장군님한테 네
2: 아 찍었어
0: 찍었어 근데 그 장군님이 뭐야 어허 웃으시면서
3: 예.
0: 처음이라고 아
3: 너무 유명한 거
0: 계속 이거를 찍어야 돼요
3: 네.
0: 어 우리 아 0405님이 네. 지금 현장에서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3: 어 0405님 전 미남 공포증 있어서 승윤 오빠 얼굴 잘 못 봐요
2: 예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돼요

0: 그러면 숙이고 들으세요 그냥.
1: 아까 저랑 계속 눈 마주치신 분인 것 같아.
2: 제가 그렇게 또 미남까지는 아닌데.
0: 아니 미남이지. 모자로 과려도. 아.
1: 깡디도 이런 강박증 있어요?
3: 아 저는 약간 그 집에 물건들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걔네들이 좀 열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가지고.
4: 아 오와 열을 좀 맞춥니다. 맞추는
3: 약간 그런 게 조금 있고
0: 정리 그런 게 있구나. 네.
4: 저는 이제 방송을 지금 이제 라디오를 2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청객이 조용한 걸 못 참아요.
3: 아 그렇죠. 그럼
0: 아
4: 오늘따라 방청객들이 좀 이렇게 분명히 평소와 같은 텐션으로 그 분명히 지금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도 네. 어, 이상하면 예, 어떤 막 이상해지고 막 화가 나고.
3: 맞아.
4: 예,
3: 너무 이해합니다. 어. 네, 저도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데 이제 공연 노래 끝나고 이제 잠깐 물 마시고 싶은데 그 물 마실 때 이렇게 조용해지거든요. 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1: 못 참겠어요.
3: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하는데 물을 한 두 모금밖에 못 마시고 공연을 할 정도로 되게 많을 정도로.
4: 그냥 방청을 하고 기대하고 신청하고 뽑혀서 여기 왔을 텐데 저럴려면 왜 왔지라는 생각.
3: 맞아요.
4: 나 나갈 때 한 명씩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0: 다 사진 찍어
4: 이유도 물어보고 싶고 막 그러고
0: 문자가 왔는데요. 이번 5337님이 저는 밥알 강박증이 있어서 밥그릇에 한두 개 떨어져 있는 밥알을 다 없애야 해요. 그냥 이분은 그냥 그
4: 그냥 밥이 맛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
0: 그냥 밥 먹고 싶으신 거 아니야? 다 그냥 생기는 거.
3: 밥을 다 먹고 붙어 있는 밥알들. 네.
1: 정확히 말하면 밥알 강박증이 아니고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4: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3: 네. 이거는
4: 눈에 그, 보이는 걸 다 없애야 돼요.
0: 드셔야 돼요.
3: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많이 이거 가지고
4: 얘기했죠.
3: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 같아요.
1: 피자 강박증인가 보다.
0: 괜히
1: 맛있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네.
3: 저도 밥알 다 긁어 먹습니다.
4: 네, 근데 외할머니가 예전에 저한테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이거 밥알 몇 개 남기면 안 된다고. 외할머니도 탄수화물 중독이 있어요.
3: 저희 어머니도 탄수화물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0: 강박증이라고 포장을.
4: 예. 네. 자 점점이란 노래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께 네.
3: 점점
4: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0: 아 노래 들려드릴까요?
1: 포인트.
4: 자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이게 예전에 그 SBS 예능 프로그램 중에 기쁜 우리 노래방인가 뭐 네. 노래방이 들어가고 그 막 노래를 재밌게 부르면 그 주에 1등이 되고 뭐 그런 예능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아마 나가서 그 1등을 한 이 노래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1: 오, 그래요?
0: 그럼 오늘 이거 어려운데 노래? 아니,
4: 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야 돼. 그 안에서 뭘 막 아주 재밌게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점점이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얼굴에 점을 계속 찍은 거야. 점점 난 멀어지나 점점 야. 점점
1: 야, 유리하네요.
4: 다 부르니까 여기 점이 막 그렇게 해서 1등을 한번 먹었던 게 있어요.
1: 보기 싫으면 돌아 있어.
0: 잠깐만 이거 코미디 쇼닝의 아이디어로 한번 고맙습니다
4: 괜찮아,
0: 선배님.
4: 괜찮아, 괜찮아.
3: 좋은데요?
0: 점점.
4: 이제 네. 이용지 씨랑 마주보고 계속 점을 찍는 거야.
0: 예.
4: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2: 붐샤칼라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맛집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호커센터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호커센터란 다양한 문화의 음식이 한 곳에 모여있는 대형 야외 푸드코트인데요.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호커센터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을 넘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식당 같은 교류의 장소라고 하죠. 다양한 문화가 음식으로 어우러지고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를 만드는 이 공간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호커센터는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싱가포르에 방문한다면 다양한 문화를 음식으로 즐길 수 있는 호커센터를 찾아가 봐도 좋겠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문자가 왔는데 이재율 네. 씨가 가는 문자네요. 네. 2048님 재율 씨가 먼데이 키즈 형님이랑 노래하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아던데요. 박범 씨보다는 나았더라고요.
1: 아니, 잘하더라고요.
0: 개그맨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2: 네. 네. 영상이 있어요?
3: 자, 먼데이 키즈 너튜브 채널에서 네. 저도 같이 콜라보를 하고 곽범 씨도 했는데 네. 뭐 곽범 씨도 잘했어요. 네. 근데
2: 제가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3: 그 이번에 신곡이에요.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노래인데
2: 애프터 아일랜드.
3: 네.
2: 너무 좋은데.
0: 애프터 아일랜드랑. 야, 애프터 아일랜드랑.
2: 볼 수 있나?
1: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영상으로.

0: 잘한다.
1: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0: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1: 떠나가는 그 사람. 머리는 있고 심장은 또 없는 그 사람. 네.
0: 예, 월요일 아이죠, 월요일 아이.
2: 예, 월요일 아이.
3: 이제 키즈라기에는 좀.
0: 예, 먼데이 예, 먼데이 예, 8시
2: 가지고. 예,
0: 먼데이 8시.
3: 어덜트로 이제.
2: 아우 잘한다.
0: 오. 예.
3: 아 근데 재윤 씨가 보면 이제 그 패러디하고 이런 게 뭐 실내 카겔도 있었지만.
2: 예. 예.
3: 근데 그런 것도 노래를 잘 해야지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
0: 맞아.
3: 거거든요.
0: 기본적인 노래 실력이 되는 거야. 예.
3: 사실 아, 그 차승원 선배님 버전으로 롯댕니아 하는 것도 이 음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
0: 그렇지. 네,
2: 음정이 좀 정확합니다. 이옥 레부터 시작하거든요.
3: 똑하잖아.
2: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0: 야,
3: 있어요.
0: 영화 할 때마다 무슨 감자튀김 냄새 나지 않아요?
3: 아, 그니까 없어.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2: 어, 근데
3: 아.
2: 노래 실력에 관한 댓글은 별로 없더라고요.
4: 네, 영상의 댓글이 네. 아, 뭔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뭔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팔던 만득이였나?
3: 아, 요거
4: 그거 네. 닮은 씨.
0: 만득이.
3: 아, 좋은 거.
4: 네. 네.
3: 만득이.
4: 그리고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집 앞에 롯댕리아가 가까운 사람.
2: 맥댕날드보다 롯댕리아가 가까운 사람.
4: 아 잘해. 아. 눈 감고 들으면 20년 더 젊은 차승원.
3: 자 양락대리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와, 안 나왔다고.
4: 아~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연 한번 가볼까요?
2: 네.
0: 이재율 씨가
2: 네 노래 주세요. 이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형님. 얼마 전 창고 정리를 하다가 아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대형 RC카를 중고장터에 내놨습니다. 대형 RC카 판매합니다. 작동 이상 없음.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보고 거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게 됐죠. RC카를 보자마자 그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우와 이 모델 맞네! 제가 마흔이 넘었는데도 이게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아 예 이게 생각보다 엄청 잘 나가요. 매물의 가치를 알아준 분을 만나서 그런지 저는 너무 신나서 그분께 그럼 상태 한번 보실래요? 라며 리모컨을 넘겨주려는 순간
3: 아이고
2: 제 손가락에 그만 준비되지 않은 방아쇠를 건드렸습니다.
4: 어?
2: 찰나의 실수였어요. 윙! RC카가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공원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자분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야야 어디가! 야! 동시에 우리는 전력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구매자분은 저보다 더 격렬하게 저거 참아야 돼요. 배터리도 비쌀 건데요. 참아! 난리였습니다. 다행히 멀리 가진 않았지만 그날따라 공원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뛰었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 우리 둘은 진지한 표정으로 누가 밟을 세라 애간장 태우며 뛰댕겼습니다. 우리는 판매자 구매자가 아니라 같은 팀이 되어 있었고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구부정한 자세로 뭔가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는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RC카가 벤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됐다! 이제 잡았다! 허리를 숙여 벤치 아래로 손을 넣는 순간 제 손등이 그만 차체를 스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RC카는 방향을 틀어서 다시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4: 센서가 있는구나 그게.
2: 깜짝 놀란 저는 급히 일어나다가 벤치 모서리에 그대로 머리를 박았습니다.
0: 아니 그 리모컨 뭐 끄면 되는 거 아닌가?
2: 왜 안 되나 봐요 그게? 구매자분은 웃음을 찾느라 고개를 돌렸지만 RC카가 또 움직이고 있어서 웃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3: 아이고.
2: 다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다 큰 성인 둘이 를 외치며 뛰어.

0: 다녔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초등학생 한 명이 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1: 어이구.
0: 아저씨들 RC카 처음 해봐요? 그걸 리모컨 끄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니까
0: 구매자 분과 저는 동시에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끄니 RC카도 멈췄습니다.
2: 아이, 그럼 당연하고
0: 그 자동차는 화단 턱에 멈춰섰고 구매자분이 재빨리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땀 범벅이 된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꼭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게 이런 말을 하곤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차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형님 손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땀 눈물을 흘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는데 눈빛으로 인사를 주고받곤 합니다만
3: 인사를 주고받아?
0: 반갑긴 한데 안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동생이에요. 형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3: 아, 잠깐만.
1: 아니 근데
3: 형님으로 착각했다는 거잖아요.
1: 아, 그게 나이도 안 알아요? 우리 당 거기 중고거래할 때? 나이는 안 나오잖아.
0: 거래했드나요?
1: 아, 안 나오는데 그냥 외모만 보고 그냥 형님으로. 아, 네. 아하.
0: 본인도 외모로 판단했어요.
3: 아, 서로가 예. 서로가 서로를 형님으로.
0: 예. 아 근데 아까 그 구매자분이 제가 마흔이 넘었는데 이게 갖고 싶었다고 얘기를
1: 했어요.
2: 아, 맞네.
1: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겠구나.
0: 네네네.
1: 아 재밌죠 RC카.
3: RC카. 아 근데 RC카가 그 전원만 키면은 바로 달려가나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1: 아니지 이제 이게 총처럼 생긴 그게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1: 네. 어 이게 리모컨이 있어요. 네. 그걸 이렇게 앞으로 밀면 가고 뒤로 당기면 이제 멈추고 네. 뭐 이렇게 그 뒤에 또 이렇게 아. 다이얼이 있거든요 옆에.
0: 밖에서
1: 다이얼이 이렇게
3: 핸들 핸들.
1: 그렇죠.
3: 역할을 하는
1: 핸들 역할을 하는 거죠.
2: 네. 어 그러네.
1: 그 이제 저도 제가 너무 갖고 싶지만. 내가 갖고 싶다고 이거 살 수는 없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아들 핑계 대고 RC카를 몇 개를 샀었어요. 네.
3: 아들이랑 같이 해,
1: 같이
3: 하자.
0: 같이 해보고 싶다.
1: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아빠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3: 아빠가 제일 좋아해.
1: 아빠 나도 해야지. 잠깐만 있어. 아빠 좀 더 하고. 막 이렇게 맞아. 재밌게 놀았던. 근데 재미있어. 재밌기는. 진짜 재밌어. 빨라.
0: 원래 아들 핑계 대고 사는 게 뭐 플레이스테이땡.
2: 네. 어.
0: 아들 핑계로 많이 사죠.
1: 예.
2: 그리고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나이를 떠나서 이런 자동차 같은 맞아. 장난감들은 네. 엄청 좋아해요.
3: 조종하고 이런 것도 좋고.
2: 리모 그 네. 자동차 말고 네. 배 조종하는 것도 있어요.
0: 네. 아 RC 배.
2: 아니야 배로 조종하는 거 있어요. 네. 그래갖고 아는 지인이 한강에서 한결 어 한번 해보래요. 어 나 이거 잘 모르는데 기계치인데 아 괜찮대요. 가더니 갑자기 물로
3: 쭉나대
2: 오,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1: 아유, 이거는
2: 너무 미안한 거야.
0: 잠수함이었나?
3: 어떻게 주워 그걸?
2: 예?
1: 고장났지 뭐.
0: 방법이 있나요, 그게?
2: 방법은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뛰어들 수도 없고.
3: 한 잠겼는데
0: 들어서 꺼낼 수 없고.
2: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모터를 이렇게 뭐 채로 긁어서 네, 빠져내서
0: 아,
2: 이제
0: 아 건지긴 건져
2: 건진 건지죠 예, 당연히 예, 해가지고
0: 저는 어렸을 때 그 팽이 있죠 이게 쭉 당겨가지고
2: 아,
3: 블레이드 팽이. 블레이드 예.
0: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2: 탑 블레이드
0: 아 탑 블레이드
2: 탑 블레이드 땡
0: 맞아 맞아
2: 예.
0: 제 친구 중에 예. 그 철물점집 아들이 있었는데
2: 아
0: 거기다가 쇠를 용접을 해줘
3: 아 해야지 마개조 해야 돼요
0: 예. 그 마개조 팽이를 만들어서
1: 어머머
0: 남의 팽이 다 부서지고
1: 와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어
0: 탑플레이 많이 받았어요 그때
2: 아 탑플레이 땡에서요?
0: 탑플레이 땡
2: 아 시대가 다르네 선배님이랑 저 때는 그거잖아요
3: 아 저 줄팽이도 했습니다 저도
2: 아 줄팽이 있어요?
3: 아 줄팽이 팽이랑 팽이
2: 팔팔팽이 있어요 팔팔팽이 우리 이제 팔팔팽이라고 있어
3: 저는
2: 칠로.
3: 심지어
0: 철로 된 거
3: 그 탑플레이 땡에 이제 다음 버전이 요즘 세대에 이제 베이블레이 땡도 했습니다
0: 네. 아 그래요?
3: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
1: 아니 나도 했어 난 아들 때문에 다 했지
3: 네 그렇죠 그러니까
1: 그럼 자기가 이제 진다고 자꾸
2: 응.
1: 야 누구야 어디야 가자 그러고 응. 하고
3: 가지고
1: 애들 사이 아빠 하고 야 너 뭐야 너가 씨
2: 친구야
3: 2, 1
2: 고슈 고슈
1: 그래서 이겼어 가자 이제
2: 아
1: 아빠 제가
0: 혼자 줄팽이 들고 이렇게
2: 네.
1: 아니, 그것도 했는데 심지어 고무딱지
2: 아~
1: 우리는 고무딱지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종이딱지 뭐 이게
2: 종이딱지 그냥 병뚜껑 이거
1: 지금 애들은
2: 우유패
3: 캐릭터 고무딱지야 네.
2: 고무딱지야?
1: 고무딱지인데
3: 고무딱지.
1: 거기 또 센 거는 거기 동전을 뒤에다 박을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갖고 또 한 번은 고무딱지를 몇 개 입고 왔길래 가자 또
0: 가자
1: 동전 빡 박아갖고
2: 고시 네.
3: 정형적으로 이제 아들 핑계 대고
0: 재밌게 노셨네요.
2: 네.
0: 고무딱지 대신에 누구 그 냄비 받침 들고 오는 애들 있었어요.
2: 네.
0: 그게 네. 더 잘 넘어간다고.
1: 딱 달라붙으니까.
0: 네, 붙으니까.
1: 예전에 아, 진짜 딱지로 진짜 네. 날렸는데 동네에서.
0: 아, 그러니까.
2: 아, 딱지도 저도 한 동네 했죠. 네. 아, 한 동네 때.
1: 한 동네 때.
2: 동네에서 한 딱지 했죠.
1: 딱지로 동네를 다녔어요.
2: 동네에서 한 딱지 했죠. 네. 네. 한 동네.
1: 야, 딱지로 동네.

0: 네, 동네에 산딱지 했죠.
1: 지역구네요.
0: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딱지 한번
2: 한번 하실까요?
0: 네,
2: 한번 하자고. 뭐. 딱지 대회.
0: 대신 그 쇼 이 그 진사하면 쇼단하는 분들한테 뭐 선물 주기.
2: 아, 아 좋다.
0: 네, 진짜로 네. 딱지 부심이 있거든요 남자들도.
2: 네. 맞아. 선물을 많이 준비해야겠네요.
0: 아니 선택된 분들.
3: 내가 1등이야 무조건.
2: 저는 딱지 잘 못해서.
3: 자, 아... 다음 사연 가볼까요?
2: 네, 노래 주세요.
3: 자,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아빠는 쫄면이란 제목이에요.
4: 서울에 있는 어머님 댁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북부간선도로가 어찌다 막히든지 뒷좌석에 앉은 애들이 아스팔트에 늘어붙은 것 껌처럼 쭉 젖어 있었는데요.
3: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자기 애들을 아스팔트 껌이라고.
4: 그때 옆차 창문이 열리고 멋진 강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빼꼼 내미는 거예요. 애들이 신나서 보더콜리 강아지야 안녕 멍멍 안녕 강아지야 안녕 나 좀 봐 안녕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는데요. 강아지는 매정하게 반대쪽으로 휙 가버리는 거예요. 아쉬워하던 아이들은 다시 조용해졌고 한 1분 후쯤 또 강아지가 다시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아이들은 다시 환호하면서 안녕! 안녕! 안녕! 강아지! 저도 신이 나서 남편에게 오빠! 조금 앞으로 가봐! 그래야 잘 보이지! 남편은 앞서가는 옆차를 따라 속도를 냈고 나란히 마주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강아지에게 양손을 마구 흔들었죠. 그런데 그 녀석이 다시 휑 옆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무시당하니까 화가 났는지 애들이 강아지 들으라는 듯이 소리 큰 소리로 아유 재미없다! 아 강아지 재미가 없어! 나 또 재미없다 강아지 인사도 안 받아주고 라며 개를 흉보듯 한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옆차 조수석에 계신 아저씨께서 이걸 들으셨는지 창문을 내리고는
5: 저기요!
4: 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긴장됐어요. 오빠 어떡해? 그냥 사과할까? 어떡하지? 라고 물었는데 이 인간이 쫄았는지 다급하게 제 창문을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옆차 아저씨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창문 좀 내리라는 수신을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 어떤 남편은 창문을 반에 반반 쬐끔 쬐끔 내리고 있으니까 옆차 아저씨께서 소리치셨죠.
5: 저기요 그거 애한테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영어만 알아들어요. 온리 잉글리시. 강아지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하이 뭐 이렇게 해야 아는 척 해야 이게 한번 해봐요. 하이로 하이 그러면 알아들어요.
4: 그러자 아이들은 다시 신이 나서 하이 라고 외쳤고 강아지는 헥헥대며 반갑다는 표정으로 진짜 웃어줬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서 초딩인 우리 아들들이 남편에게 아빠! 아까 강아지 아저씨한테 쫄았지? 그래서 창문 닫았지?
0: 아빠.
4: 우리 다 봤어.
0: 아빠.
4: 이제부터 아빠는 쫄면이다 쫄면. 와 쫄면이다 쫄면 아빠 쫄쫄 면면면 우리 아빠 쫄쫄이 쫄면 아빠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좀 멋있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가 냅다 창문을 닫아버리냐 아이고 인간아.
2: 재밌네요. 근데 강아지가 그래도 그냥 소리가 나면 보통 반응하지 않나.
3: 보더콜리라는 개가 워낙에 똑똑해갖고 7세 수준의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대요.
2: 아 정말요?
3: 그럼 호연 씨보다 훨씬 지능이 높네요.
0: 아이 비슷하죠.
3: 아 비슷해.
0: 네 그래도 보더콜리보다
6: 알치카도 조종하긴.
2: 근데 분명한 건 영어는 더 잘할지도 이 친구가.
0: 아니요 이 보더콜리가 선배예요. 저 영어 유치원은 못 다녔어요. 이 친구가 선배예요. 그쪽에 관해서는
2: 유치원은 다녔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유치원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우리 그 네 분이 네 분이서 우리 김태훈 선배님, 서정윤 씨, 재율 씨가 만약에 이 아버지 상황이었다면
2: 옆차 운전자가
0: 옆차 운전자가 했을 때
5: 저기요
0: 했을 때
5: 저기요
0: 똑같이 창문을 이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창문을 올립니까 아니면 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3: 아니 왜 그러시죠? 그러면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그냥.
2: 저는 닫습니다.
3: 나이스.
2: 닫고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3: 아니 또
2: 속도 줄이거나 올리거나.
0: 이게 현명해.
6: 저는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엄마 차를 제가 타고 가고 있었어요. 제가 면허가 없으니까 제가 조수석에 타고 엄마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뒷차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뒷차가 옆으로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여성분이었는데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엄마한테 엄마 엄마가 잘못한 것 같은데?
0: 아 어머니께 네. 어머니께
6: 화나면
0: 아,
6: 뭐,
3: 엄마가 사과해
6: 네, 앞차 잘못이 좀 많더라고 엄마
0: 어머니께
6: 엄마가 사과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자 현명하게
3: 그럼 내려서 저희 어머니가 잘못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6: 제가 대리인입니다 죄송합니다
3: 아 그래 또 뭐 이렇게 쫄아 쫄기는 네.
0: 뭐. 그렇죠
2: 아니, 아니라 아니
3: 아, 얼굴 알아볼까 봐 이제 내리는 거지
2: 네, 그런 거죠 이제 네. 그리고 불 불필요한 불필요한 이런 걸
3: 굳이 막
0: 그럼 분란이 없는 게 좋아요.
3: 네. 네.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예. 네. 예. 네. 네.
0: 저도 그 면허 딴지 얼마 안 됐을 때 뒤에 초보 운전 붙이고 했는데 빵빵을 하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0: 빵빵을 해.
2: 그러니까. 네.
0: 그 저도 좀 그렇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기분 나쁘죠.
0: 저도 빵빵을 했어요.
6: 예. 네. 와, 센데요?
0: 뒤차가 나한테 빵빵인데 난 빵빵했어.
6: 앞차가 뒤차한테?
0: 앞차가 뒤차한테 난 빵빵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차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뒤차가 저한테 빵빵을 해서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빵빵을 했어요. 그래서
6: 차를 빨리 돌려서 빵빵을 했어요.
0: 네. 네. 싸움이 안 돼요.
2: 싸움을 뭐
3: 싸움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0: 절대 저희 네 명은 쫄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
2: 네.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0: 쫄아서
2: 싸움을
0: 그런 게 아니고.
2: 피하자는 거지. 네. 그냥
6: 평화를 좋아하는 거죠.
0: 그럼요. 피스입니다.
2: 맞불 나서 좋을 게 없어요.
3: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
0: 그래서 피스예요. 저희는.
2: 자,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최고의 똥방구 사연 뽑아보겠습니다. 네. 노래는요. 아이들의 클락션. 빵빵.
0: 왜 이렇게 빵빵대는 거야?
6: 앞차에 대고.
0: 네.

0: 다양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5: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양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양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4: 르노.
5: 잠시 후 4시부터 황재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6: 자, 망해본산 상고팔고 오늘 최고의 똥망구구 사연에게는 특별 선물 포천 이동 갈비 세트를 선물로
7: 무빙
6: 쏩니다.
7: 립 세트.
8: 포천 무빙 립.
6: 자, 오늘 최고의 똥망구구 사연은요,
9: 바로 우리 태균이 형이 소개해 주셨던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제목 아빠는 쫄면.
10: 귀여운 아이들이라.
7: 네. 가족에게 신뢰를 아예 잃었기 때문에 네. 이동갈비라도
9: 이동갈비 네. 같이 드시면서 좀 회복하시라고.
6: 네. 아, 아빠가 쫄보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갈비입니다.
9: 아, 그렇죠, 그렇죠.
6: 자, 계속해서 컬처 제거로 망해본 에피소드도 비싸게 매입해드릴 테니까 망해본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다음 주부터 3주간 제가 썸머 페스타를 한다고 했죠.
7: 와우.
6: 이 코너에 엄청난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오. 최고의 똥망구구 사연 3주간 80만 원 상당의 오.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쏩니다.
9: 이거 탐나시는 네. 분들
7: 꽉 갖고 싶어.
6: 왜냐면 망해본 사연은 다 있거든요.
9: 그러니까요.
6: 우리가 야. 꼭 웃긴 사연이 아니라 이건 망해본 사연이기 때문에
10: 네. 예. 와. 80만 원 상당이 엄청 좋은 건데
6: 네. 홈페이지 망구구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음식물 분쇄 처리기가 당신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 삶의 질이 쫙 올라가는
9: 예. 아주 올라가는
6: 남호연 이재일 씨 수고하셨어요.
10: 고맙습니다.
9: 균디 고생하셨고요.
6: 깡디 수고하셨어요. 우리 방청인 여러분들 그중에 천사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예. 그리고 방송놈들 수고했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예.
9: 고맙습니다.
11: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2: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11: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2: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1: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2: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1: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13: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4: 모든 인생

0: 하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파워! 얼마 전 우리 작가님이 남산 정상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시간을 착각해서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아니 뛰어서 남산에 오르셨다고 해요. 심지어 그것도 계단으로 말이죠.

중간에 진짜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지만 결국 1.5km를 계단으로 올랐다고 해요. 남산에 오르자마자 든 생각은 야 남산 좋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케이블카 타야지 였다고 하죠.

암요 암요 산이 그렇죠. 올라갈 때는 이게 참 힘든데 올라가보면 그 힘듦이 싹 잊혀질 만큼 참 좋습니다. 맨날 보기만 하는 남산 올라가면 훨씬 더 좋다는 거. 아니 그나저나 남산 가셔서 맛있는 거 드셨어요 예, 작가님? 산에 올라가서 먹는 게 이게 최고의 별미인데 말이죠. 자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클론 쿵따리 샤바라. 아니죠, 꿍따리 샤바라. 네, 이거 전주 들어가면 있다가 때문에 노래 제목을 꿍따리 샤바라입니다. 꿍따리 샤바라 듣고 오셨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 작가님은 그 뛰어가신 작가님은 남산 서울타워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하고요. 다행히 내려올 때는 버스를 타고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네, 이 뛰어 올라갈 정도면은 다리가 이제 풀려가지고 내려올 때 이제 본인의 의지와 없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이제 막 산짐승 다니는 길로 들어가 버릴 확률이 높아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산 진짜 이 등산이라는 종목이야말로 정말 마성의 종목이 아닌가. 정말 이 악마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지만 정상에 올라가 버리면은 기분이

0: 참 좋아지죠. 거기에다가 이제 밑에서 싸운 나를 힘들게 했던 보온병에 뜨거움을 담아가지고 컵라면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초코바를 꺼내 먹거나 오이 당근을 먹거나 혹은 그것도 싫다 그냥 물만 마시고 내려와서 저처럼 진수성찬을 즐겨버리는 스타일도 있을 거고 등산도 예전에는 정말 저거 왜 올라가냐 대체 내려올 걸 왜 올라가지 나는 저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라고 했던 종목인데 요즘 들어 등산이 너무 그립습니다. 네, 예전에도 뭐 프로그램에서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겠다며 한라산 정상으로 가가지고 작은 컵라면을 하나 먹었던 근데 거기는 사실 컵라면 뿐만이 아니라 다 맛있어요. 거기 위에서 먹으면 이게 뭐가 안 맛있겠습니까. 한라산, 지리산, 태백산 어쨌든 산에서 먹으면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 산 중간중간 뭘 파시는 분이 있었던 걸로 흐릿하게 기억이 드는데 맞나요 여러분? 막 그 냉커피 팔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요새도 있어요? 아 요새도 있구나. 아 아이스크림이랑 막걸리도 파는구나. 아 이런 건 좀 낭만이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만 뒷정리를 잘하고 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먹는 걸로 한해서 즐기면 너무 멋진 낭만이죠. 아, 이 등산으로 시작했는데 참 이 산 얘기는 결국에 산은 이꼴 음식이다. 음식이다. 그래서 가끔 이제 친구들끼리 아주 가끔 한 번씩 등산 가자라고 하면은 맛있는 데 있는 맛있는 곳이 많은 산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밑에. 제일 만만한 게 어딥니까 여러분? 청계산. 청계산 밑에 흐드러집니다 거기는. 진짜 너무 맛있는 곳이 많고요. 북한산 또한. 네 말모 말모. 네, 이제 날이 좀 더울 때 이럴 때 여러분 그냥 땀 뻘 흘리게 그냥 등산 한번 싹 가주는 거 어떻습니까? 조만간 지금 저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한번 싹 북한산이나 청계산 쪽으로 물론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먹지 않고 등산하고 먹는다. 여러분들도 합류 진행시켜.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고무통에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있는 왕관 팡디가 보이는데 어떤 모양 안경을 썼나요? 1번 별 모양 안경, 2번 하트 모양 안경.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내꿈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맥주.

0: 시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레노.

황제방어에 쏙쏙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어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이지의 로켓 파워로 출첵 출발.

0: 제주도 놀러 간다요. 자랑이다요.
1: 아, 요즘 같은 날씨에 이 제주도 생각 많이 나죠. 바닷가에 집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평생 누릴 수 있잖아요. 가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고무통에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있는 왕관빵디가 보이는데요. 어떤 모양 안경을 썼나요? 1번 별 모양 안경, 2번 하트 모양 안경.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봐.

와이프가 경력 단절 5년을 이겨내고 취직했습니다. 장하다 우리 마누라. 와, 5년 동안 쉬셨으면은 그냥 머리랑 몸이 그냥 녹수셨을 텐데 이거를 단번에 해내버리네요. 창현님, 우리 짝꿍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콩그레추레이션.

장동주님, 신동생이 결혼을 합니다. 제가 축가를 하기로 했어요. 무지 떨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잘 해낼 수 있게 박정현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R&B의 끝판왕이죠. 해낼 수 있습니다. 동주님 갑니다. 박정현 빔. 김태형님, 유소훈이 반갑습니다. 김영진님, 손은실님도 출첵.

그래도 입장은 합니다. 자, 규현님, 오늘 불금입니다. 그 싸워가지고 이런 냉랭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불금을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현씨, 규현씨가 저기 남자니까 빨리 미안하다고 기분 풀라고 그냥 전화하시고 이 밤을 찢으세요. 알았디?

0: 박재훈님, 주혜정님, 박정민님, 이나연님, 김혜리님 어서 오십시오. 입장. 한복희님, 나혜원님, 성재희님도 어서 와버려.
1: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이 후시면서.
0: 0704님, 아들 데리고 발레 수업 갑니다. 지호야 잘하고 와라고 재성 삼촌이 말해주세요. 그래, 우리 조카 지호야 발레 잘하고 와. 알았지?

0: 3391 조용한 사무실 미어캣 모드로 눈치 보다가 과자 뽀시락 때문에 뜯었습니다. 나이스.
1: 네, 오늘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과자를 뽀시락 때문에 뜯고 계신 3391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황제파워의 이 일상을 나누는 과자 뜯고 있는 게 문제로 왔는데 여러분, 이분이 선물로 당첨이 됐습니다. 나 과자 뜯었는데 선물 당첨됐다. 아,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 아, 이제 올해 가장 소확행 아닐까요? 소소한 일을 했는데 확실한 행복을 챙겨가는 좀 다른 의미지만 3391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과자도 먹고 김치전도 먹고 이렇게 소소한 일을 이렇게 나누니까 좋은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자, 검색 퀴즈도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무통에 물놀이하고 있는 왕관빵디 어떤 안경 썼냐? 1번 별명 안경, 2번 하트 모양 안경. 정답은 2번 하트 모양 안경. 자,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명단 확인하시고 기다리시면 선물 보내드려볼게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1부 끝곡 라이드의 Do Your Dance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살랑 넘어가버립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황제 파워 2부가 시작 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는지 저기 문자 몇 개만 만나볼게요. 최영숙님, 수박사로 마트 왔다가 친한 친구 만나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기가 막힌 행복이죠. 친구 예숙이도 함께 들어요. 아, 두 분이 오브 터니 이렇게 만나면 가끔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죠. 친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랑 좀 달라요. 가족은 가끔 좀 바빠질 때가 있는데 친구는 진짜 좀 다릅니다. 친구는 이 바쁜 나의 일상에 만난 이런 쉼터 같은 느낌이랄까. 예, 저도 이거 친구랑 그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는 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사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남자들이 둘이서 무슨 커피숍을 가냐, 술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하는데, 사실 부끄러워서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사실 커피 마시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케이크 조각케이크 막 시키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커피만 딱 마시고 따뜻한 햇빛 이렇게 싹 맞는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저 그 느낌을 알아요. 형수님 진짜 너무 지금 편안하니 그냥 살랑살랑. 이게 이제 좀 뇌가 쉬는 느낌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숙님과 함께 네 열심히 수다 떨다가 그냥 실컷 떨다가 들어가십시오. 알았디? 정영애님,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지 종이로 별을 접어보고 싶다고 해서 주문해줬는데 정작 다른 거 관심 없고 제가 열심히 접고 있어요. 옛날 생각나서 재밌어요. 별 진짜 어렵던데. 별이랑 학이랑 지금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거북이 있었고 하갈도 있었는데, 하갈이었나 거북이 알이었나, 아무튼 뭐 막 종이로 빌딩 세우고 있어. 이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런 그 기술자들이 반에 한 명씩 꼭 있었다고요. 저는 남중남고 나왔는데 거기도 있었어요. 꼭 지 여친 준다고 공부는 안 하고 땡땡글로리 거기 가가지고 유리병 그 볼록한 거 매실장아찌 같은 거 담는 거, 그거 위에 코르크 마개로 된 거 있어요. 거기에 또 뭐 예쁘게 리본으로 그냥 아주 난리를 쳐놨어요. 디자인이 그냥 둘이 사랑하라고. 거기다가 학 접고 뭐 알 접고 별 접고 친구들한테 10장씩 나눠주면서 얘들아 우리 100일인데 너희들도 좀 접어줘. 아, 친구를 접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학생이 말이야 공부해야지 쓸데없는 짓을. 네, 여러분 그냥 괜히 날 받아봤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잘한 것도 아니었고 애매하게 했는데 연애도 안 해봤다. 뭔가를 좀 하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드는데 참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영애님. 영애님이 옛날 생각하니까 저도 옛날 생각. 네, 별 좋지 않은 기억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부, 우리와는 다른 시공간을 살면서 꾸준히 제보 전화를 하시는 그분 시그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더준.

0: 야, 오늘도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진짜, 여보세요, 오빠. 진짜. 아유, 나 지금 너무 웃겨. 진짜 꼭 빠질 것 같아. 아유, 진짜. 요즘 연예인들이 학교 다니는 그 프로그램 하잖아. 나 왜 이렇게 웃겨. 거기 나온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오빠 하나 있어요.
0: 아니, 이게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재능이 엄청 많으시네. 이 웃는 연기가 사실 엄청 쉬운 게 아닌데. 아니, 이상한 사람이 학교를 다닌다고요? 혹시 그거 네플땡땡 참교육하러 가는 그 드라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1: 참교육? 네. 아유, 교육은 교육인데, 아니, 뭐 참교육은 아니지. 아무튼 진짜 교육, 교복 입고 등교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어? 근데 그 오빠가 네. 일단 머리부터가 양, 아니야. 방송용어를 써야지. 샛노란색이에요. 한국말을 엄청 어설프게 하면서 말끝마다 대박! 친구야! 이러면서 신화력이 거의 우리 동네 수영장 왕언니 수준이야.
0: 아니 잠깐만. 동네 왕언니 같은 노랑머리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닌다고요? 아니 낮잠 주무시다 꿈꾸신 거 아니에요?
1: 꿈 아니에요.
0: 뭐야,
1: 수업
0: 그러면?
1: 시간에는 이분이 맨날 영혼 가출해서 멍 때리고 있다가 네. 수학 시간에 시집한테 나가서 불 풀려고 그러면 분필만 짓고 딱 얼음이 딱 되는 거야. 그리고서는 뒤돌아서 짝꿍한테 야 친구야 나 이거 모르겠어. 다 뭐야? 대놓고 커닝을 막 하더라니까.
0: 아 살짝 대충 누군지 느낌이 옵니다.
1: 네. 근데 또 대박 반전이 또 있어요.
0: 뭐예요?
1: 일본어 시간 되니까 네.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니 샬라샬라샬 엄청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 내 생각 반전 매력이야.
0: 아니 일본어를 당연히 잘하겠죠. 그 친구 아버지가 일본 분이세요. 집에서 맨날 쓰던 말인데 그게 뭐가 무슨 반전이에요 그게.
1: 그 오빠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라고요?
0: 네.
1: 그냥 발음이 나는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아니 그리고 같이 학교에 가는 그 모델 친구 남주혁 씨라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한테는 발음이 안 돼서 맨날 남현주라고 불러. 남현주가 뭐야? 라면도 아니고 말이야. 아, 웃겨.
0: 그분이 발음은 그렇게 좀 어설퍼도 아주 대한민국 예능판을 뒤집습니다. 그분이.
1: 예능판을 뒤집는다. 아니야. 돈이 없어. 내가 보기엔 돈이 없어서 예능판을 못 뒤집을 거야. 매니저한테 교통비를 일단 맨날 꾸더라고요. 매점 가서는 돈이 없다 그러면서 네. 남현주 오빠 지갑을 아주 탈탈 털어먹어요. 입에 빵을 막 세 개씩 막 쑤셔놓고 막 통장 잔고가 3,000원이래요.
0: 아이고야.
1: 이상해. 어떡해. 예능판 뒤집긴 어려워.
0: 누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그분 그때만 그랬고 지금 돈 많아요. 심지어 조금만 더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상화 선수랑 결혼까지 합니다.
1: 뭐라고요?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랑 뭐 더욱 아 진짜 오빠 더위 먹었나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둘은 접점이 없잖아. 그리고 나한테 자연스럽게 누나라 그러지 말아요. 내가 동생이라니까 진짜.
0: 무슨
1: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노랑머리 오빠가 지금 학교 직사에서 컵라면 숨겨 먹고 있는데 무슨 국가대표랑 어떻게 만나야 결혼을 하지.
0: 아니,
1: 접점이 없다니까.
0: 결혼하고 둘은. 나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나중에 이상화 선수 눈치 보면서 몰래 라면 끓여 먹다가 막 걸리고 혼나고 막 그래요. 아주 홍군형이 나는 그게 방송에 또 막 다 나오고 그런다니까요.
1: 또 이제 소설 쓰고 대화 소설 쓴다 진짜. 그 오빠가 네. 이상한 선수랑 결혼해서 라면을 몰래 먹으면 나는 뭐 안정환 선수랑 결혼해서 테리우스 사모님 테리우스 부인 소리 들을 수 있게 진짜. 아, 내 안정환 선수 만나러 간다 나도 이제 그럼.
0: 이럴 때 또 우리 청취자한테 배운 말이죠. 코뿔소 뿔 빠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자, 지금 거기가 몇 년도 몇 월인지는 알려주세요.
1: 코뿔소뿔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진짜. 2014년 10월이에요. 날짜를 그렇게 몰라갖고 방송국도 어떻게 입사를 한 거야. 신기해 죽겠어 진짜. 나 이제 남현주 지갑 털리는 거 한 번. 어머 또 나와. 진짜 웃겨 죽겠네. 남현주 진짜 지갑 많이 털린다.
0: 오! 쉬세요. 노세요. 이게 하면 느네요 보니까 여러분. 하면 이게 늘어.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이게 지금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그 김무열 씨하고 저하고 학교 그 선후배 지간이거든요. 나이는 동갑인데 저랑 둘이서 풀리지 못했던 연기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연기. 우린 뭐라고 생각할까? 웃는 연기였습니다. 웃는 연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아 근데 제가 근래에 봤던 모든 연기자 다 통틀어서 웃는 연기를 가장 잘했다.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웃는 연기가 40년 동안 본 배우 다 통틀어서 가장 자연스럽고 대단했다. 라는 말씀. 자, 2부에 훅 치고 들어온 코너 시그널. 오늘도 어김없이 과거에서 제보 전화가 왔고요. 2014년에 살고 계신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당시 연예인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생활하는 신개념 예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샛노란 머리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한 매력으로 등장과 동시에 교실을 뒤집어 놓은 이 사람. 처음 만난 학생들에게도 꺼리낌 없이 다가가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단숨에 반 분위기를 사로잡았고 서툰 한국어와 넘치는 에너지로 예측 불가능한 웃음을 만들어냈죠. 특히 모델 남주혁 씨와 티격태격

하는 남다른 케미를 이제 선보이면서 아주 그냥 배꼽이 다 빠졌습니다. 네, 예능 대세로 떠오른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아 이분의 그룹입니다. MIB 치사 바운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부 코너 시그널 진행하고 있고요. 아, 오늘은 2014년에 살고 계신 분이 전화를 해주셨고요. 네, 12년 전이네라고 우리 베티 천사님이. 그렇죠, 12년 전. 기억나, 기억은 나십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나십니까? 네, 10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연예인들이 이제 실제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했던 화제의 예능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샛노란 머리와 엉뚱한 매력으로 등장과 동시에 교실을 뒤집어 놓은 이 사람. 서툰 한국어와 넘치는 에너지로 학생들보다 더 학생 같은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하며 2014년 예능계의 새로운 캐릭터로 떠오른 이 사람. 정답은 바로 강남이었습니다. 갱남. 네, 2014년 당시 샛노란 머리를 하고 등장을 했고요. 날것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던 분이죠. 최근에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해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었고요. 개인 너튜브를 통해서 아내 이상화 씨의 눈치를 살살 보며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 아주 유쾌한 일상으로 큰 사랑 받고 있죠. 자, 6153님, 강남 씨의 친화력 진짜 만렙이죠. 크크. 전철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랑 친구 먹더니 그분 결혼식 사회까지 봐주심. 네, 대박이라고. 그

그것 때문에 이제 강남시가 네, 이름을 알렸죠.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당첨자 뽑았고요.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 끝곡은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준비했고요.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남아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치면 파워 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빵디 안녕하세요. 황제파워를 애정하는 평촌 김빵댕이입니다. 제 남편은 매사 철두철미한 인간 엑셀 파워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남편이 얼마 전 언질도 없이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지 뭐예요. 깜짝 놀라서 차에 탔는데 목적지가 집이 아니라 강원도 동해더라고요. 제가 눈이 휘둥그레지자 남편이 웃으며 바다 보러 가자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무작정 동해로 떠나 밤바다도 보고 회도 먹으며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시험관 시술을 하며 주사를 받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거든요. 표현을 잘 못하는 남편이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즉흥여행이라는 큰 결심을 한 거였습니다. 자기야, 나 사실 주사 맞는 거 힘들고 아파. 하지만 자기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우리 아기 천사 만날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자. 항상 세심히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황디, 서프라이즈를 해준 기특한 남편에게 칭찬 한마디 부탁드려요. 노래는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평촌 김빵댕이님의 신청곡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듣고 오셨습니다. 아, 우리 아기 천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남편분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아주 그냥 낭만이 터지는 일을, 이 이벤트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내분이 또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겠습니까? 몸 상태도 컨디션도 너무 좋아지고 그러면 아기 천사가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거는 약간 리스펙할 일이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남편분의 형이었다면은, 야, 너 정말 잘했다. 아, 정말 잘했다, 진짜. 그리고 우리 김팡댕이님도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남편분을 아주 잘 마신 것 같고 둘이 그냥 천생연분이네요. 네, 서로 결혼 아주 잘했다. 사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해라고. 이게 그 시험관 시술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그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해보신 분들만 아는 고통이겠죠. 그래서 100% 저희가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다 정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빨리 우리 아기 천사가 찾아오라고 아기 천사 빔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빵댕이님 혹시 우리 조카가 생기면 꼭 황제 파워에 자랑해 주십시오. 자, 아기 천사 빔. 또 그 임신에 이런 기운들이 정말 좋은 방송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삼신 할머니가 진행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산을 엄청 많이 하는 방송입니다. 네, 우리 빵댕이들이. 자, 여기까지 신받다 만나보겠고요. 3부 어떤 영화도 변질을 시키는 빵집을 플러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4: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6: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8: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원작을 뛰어넘는 감동, 오티티를 넘어서는 스릴과 서스펜스. 이제 우리는 영화 드라마 그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빵지브이 플러스 빵필. 어떤 장르든 묻고 더블로 가는 연기력으로 승부를 합니다. 빵지브이 플러스, 줄여서 빵풀 3부에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저 혼자 다 해먹겠습니다. 혼자 1인 다역으로 소화를 할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흉내 낼 수 있는, 싱크로율은 같지 않아도, 네, 차무식,
1: 차무식입니다.
2: 왕경영입니다.
3: 엄대구입니다.
4: 시크릿 빵지예요.
5: 황석규입니다.
6: 손홍정 감독입니다.
7: 이순재입니다.
8: 구교환 석봉입니다.
9: 짜이은띠.
0: 네, 그리고 애견녀 빵까지 아주 화려한 캐릭터 라인업을 자랑하죠. 이 중에서 목에 무리가 가는 것들은 사실 잘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목에 무리가 가는 것이라고 하면 손흥정 감독님. 이 손흥정 감독님 카드를 한번 꺼내면 일주일이 목이 혼란스럽다. 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 모든 인물들을 같은 듯 다른 듯 섬세한 차이를 주면서 완벽하게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해볼 연기, 드라마 초반 로맨스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순천이 키운 사랑꾼 황재성이, 저 황재성이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레디 액션.

0: 왕경영입니다. 미리 만들기로 눈치 않고 공사관에도 근무하고 양이들 말고 쓱 잘하는 듯하니 혹시 내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어? 러브가 무엇이요? 재밌네. 재밌어. 러브 재밌네.
1: 근데 그걸 왜 묻는 거요?
0: 하고 싶어서 그러지. 뼈슬을 보다 좋은 걸 아들이다.
1: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근데 혼자는 못하고 함께할 상대가 필요해서.
0: 하! 그럼 너랑 같이 하지 않겠어? 세상에! 재밌네. 너무 재밌어.
1: 갔다!
2: 아, 지금 제작진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아, 그겁니다. 이 성대모사의 포인트는 환경이면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어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알면은 저의 성대모사가 아닙니다.
0: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구만. 어? 이거 알고 싶다고. 네!
2: 근데 느낌은 알겠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느낌은 알겠죠.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다고? 안 돼.
0: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다고. 네!
2: 네, 발음을 거의 흘려서 해야죠. 아, 호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아, 이거 때문에 지금 어? 이거 때문에 광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0: 다쳤어. 다친 데는 마대 땡땡 호
2: 하고 이런 걸로 이 호흡
0: 호흡이 너무 뜨겁잖아. 호호 불어먹어야지.
2: 이게 키포인트인데. 아, 우리 임팔라 PD가 아직 보니까 변질에 때가 안 탔어요. 지금 보니까 때 덜 탔어. 자, 오늘 제가 연기한 장면, 여자 주인공이 영어 단어인 러브가 무엇이냐 남자 주인공이 물어보는 장면인데, 단어의 진짜 뜻을 아는 남자 주인공이 당황을 하자 러브를 같이 하자고 대뜸 고백 아닌 고백을 해버리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뜨거운 사랑과 투쟁을 그린 이 작품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연기한 장면이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작품 제목을 적어서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프리카 2인님 진짜 언젠가 한 번은 전극 연기 보고 싶다. 아, 저 전극 연기하면 여러분들 못 나와요. 네, 못 나옵니다. 전극 연기 진짜 잘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1: 뻥이요.
2: 아, 자, 일단 정연이라고 해주셨고요. 정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힌트는 맞습니다. 아, 이노프님, 유진초이. 네, 힌트 맞습니다. 지금 힌트들이 제가 봤을 때 고인물들이 지금 힌트를 계속 우리 새싹방댕이들 맞추라고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나라 사랑하기 좋은 날.

0: 자, 빵집의 플러스 줄여서 빵풀. 오늘은 주인공들 간의 로맨스가 피어오르는 유명한 명장면을 연기해봤는데요. 자, 1274님께 저는 빵디가 황경영 성대모사 할 때 너무 멋있어요 라고 해주는데 진짜입니까? 이거 거의 성대모사가 아니고 거의 얼굴모사로 들어가는데. 네, 우리 써니 1274님 그렇죠. 아, 정답 니꼬잖아. 니꼬니꼬니. 네, 니꼬잖아. 아주 힌트들이 한바가지가 쏟아졌네요. 자, 이 드라마의 실제 장면을 또 들어봐야겠죠. 감상해 보시죠. 큐.
1: 이리 만나기도 흔치 않고 공사관에도 근무하고 양이들 말도 썩 잘하는 듯하니 혹시 내 뭐 하나만 물어도 되겠소? 러브가 무엇이오?
2: 러브가 뭐야? 러브?
3: 근데 그걸 왜 묻는 거야?
0: 근데 그걸
1: 하고 싶어 그러.
2: 하고 싶어 그러지.
1: 벼슬보다 좋은 거라 하더이다.
2: 벼슬보다 좋은 거라고 하던데.
3: 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근데 혼자는 못하고.
0: 그런데 혼자는 못하지.
3: 함께할 상대가 있어야 해서.
1: 허. 그럼.
2: 하.
1: 나랑 같이 하지 않겠소?
2: 나랑 같이 하지 않겠어. 러브. LOV. 재밌는 재밌어.
0: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연기한 작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었습니다. 자, 구한말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무명 의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명작입니다. 특히 조선 사대부 애기씨로 나오는 김태리 씨가 낮에는 애기씨로 밤에는 총을 잡는 저격수가 되어 반전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로맨스와 시대극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었습니다. 파라나치리님, 김은숙 작가님 드라마 왕팬입니다. 그 중에서 미스터 선샤인. 잠깐만, 근데 미스터 션샤인이잖아요. 선샤인도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아, 선샤인은 아니다. 션샤인. 정확하게 제목을, 아, 이게 제목이라서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적어야만 정답입니다. 네. 당시에도 약속도 안 잡고 본방사수를 하셨다고 우리 파라나치리님께서 적어주셨네요. 아, 빵디도 우리랑 같이 러브 그거 하자. 러브 버그. 아, LOV. 네. LOV. 러브 LOV잖아요. 그 LO가 아니고 LOVE. 또 콩글리시를 해야지 또 말맛이 우리나라 또 웃기려면 LOV. 좋았어. 네. 아, 미스터 선샤인. 션 미스터 션샤인.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겠고요. 3부 끝곡은 조성모 너의 곁으로 이거 듣겠습니다. 듣고 우리 4부에서 봐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소리 질러!

0: 지 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정보.
6: 좋지 아니하다, 옳지 아니하다. 사전은 나쁘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나쁘다는 원래 지금과는 조금 뜻이 달랐다고 해요. 중세 국어에서는 높지 않다, 부족하다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에 못 미치거나 좋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바뀌어 오늘날의 나쁘다가 된 거라고 해요. 또한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좋은 사람은 나누어주는 사람. 실제 어원은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해석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 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0: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책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필독 와!

0: 안전화.
1: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황재성의 황제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26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볼에 베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이 정도면 뭐 베개가 아니라 얼굴에 도장을 찍고 나온 수준인데 베개에 무슨 무늬가 있는지 다 알 것 같습니다. 사연 받았습니다. 주정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오늘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실수로 제 핸드폰을 들고 갔어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핸드폰을 놓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거 챙기고 제 거까지 아주 야무지게 챙겨갔더라고요. 아니 여보, 혹시 핸드폰 수집가야? 왜 남의 핸드폰까지 컬렉션에 넣었냐고요. 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인지 결국 왕복 90분을 달려가서 핸드폰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빵디, 오늘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하마터면 남편 때문에 빵디 목소리까지 못 들을 뻔했다니까요. 여보, 다음부터는 핸드폰 챙기기 전에 정신부터 잘 넣고 다니자. 핸드폰 도둑과 살고 계신 주정희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핸드폰 도둑놈이죠? 네. 저 어떻게 이거를... 제가 옛날에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제 주머니에 제 차키가 있는데 남의 차키를 이렇게 가지고 집까지 간 적이 있어서 네, 후배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야 미안하다 하고 다시 사무실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이놈의 정신머리가 우리 남편분도 이해가 되지만 아내분이 보니까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낸 것도 정말 다행입니다. 안 되겠다. 오늘 저 남편분은 아내분한테 야식 쏘세요. 배달 음식 쏘면서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뭐 코리아뱅크님은 핸드폰을 노리고 가져간 것 같다고 또 음모론을 제기해 주셨고요. 남편들은 진짜 왜 이러는 거니? 라고 해주셨고요. 아, 가끔 저희 부모님도 똑같은 검정 케이스여서 가끔 바꿔가셔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 키링이라든지 옛날 키링 있을 때가 참 좋았어요. 독보적 키링이 있으면 아, 이거 내 거 아니지. 키링에 뭐 정수기 통을 좀 매달아가지고 네, 케이스 빨리 구매하셔가지고 네,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업타운의 내 안에 그대 선곡했습니다. 정희님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 짝꿍인데 내 안에 그대를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타운 내 안에 그대.

0: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두부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of Fun!
1: 금요일이라서, 금요일이라서 더 퇴근이 기다려지는 건가요? 금요일이라서 오는데도 이렇게 눈이 쌩쌩한 건가요? 금요일이라서 월루페가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월루페 들어가자.

출발합니다. 자,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방기는 시그널로님이 이 연기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 어떤 배우도 따라올 수 없다. 심지어 전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연기일까요? 힌트는

0: 바로 대리님입니다.
1: 대리님이 아주 잘해주시나 보네요. 김경님 대리님 우정 포에버.
2: 그렇죠. 신화 노래를 들으면 수영장에서 꼭 놀고 싶죠. 나도
1: 자, 아들 나온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제왕절개한 아내에게 새사라 솔솔빔을 부탁해도 될까요?
2: 당연하죠.
1: 네, 정 사장님 아주 그 탁월한 선택이시고 그 제가 흉터도 남지 않게 새사리 솔솔빔 싸드리겠습니다. 새사리 솔솔빔.

오늘은 금요일인데 사실 딱히 뭐 할 계획이 없어도 그냥 기분이가 신나버리자니. 685님 지금 이 순간 가장 부러운 분입니다. 회사를 마치고 지금 집에

직장인들이 인생 낭비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오늘 저녁에 진짜 뭐 할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뭐부터 0963 저 면접이 잡혔습니다 빵지 긴장한 상태로 김보연 입장합니다 면접이 잡혔으면 당연히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야

땅콩으로 바로 달려봅니다. 토요테 순정. 정말 신지 씨 하나만 제외하면 나머지 두 명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노래를 이렇게 멋있게 부를 수 있는지. 네, 대단한 그룹이죠. 출발! 민원분이 빵디 KTX 안에서 듣고 있는데 터널 지나갈 때 저 아 난 나 라고 보내 맞습니까? KTX는 그만이죠. 김철리 골금이라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는 큰딸 눈치 보여 살아 쭉쭉 빠져라 빔. 오늘 빔이 아 이거 뭐 진짜 두꺼비 집 내려가겠네. 자 큰딸한테 몰래 또 향하십시오. 스피커를 향해 주시고 우리 큰딸 살아 쭉쭉 빠져라 빔. 자 퀴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방기는 시그널 누님이 이 연기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다라며 극찬을 했는데 과연 무슨 연기일까요? 힌트는

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백가 씨가 S전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밥 사달라고 지금 하라고. 아 이거 밥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형이 돈을 벌었다는 거는 아주 큰 돈을 버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백가 형님이 갑자기 여행을 경비를 대주.

0: 윈체스터 공사님, 백가님이 형이에요?
1: 예, 그냥만이 저보다 형입니다. 네, 엊그저께 저기 한판 붙었는데 제가 이겼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집으로 달려갈 때는 달려가겠어, 훨훨 날아가겠어. 네, 이 노래가 딱이죠. DJ 디어씨. 하!

태안 바다 앞에서 바베큐 파티할 생각에 벌써 떠설래요. 태안, 바다가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소희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세요.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오늘 점액추 아까 했습니다. 오늘 점액추는 마파두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밥에다가 밥을 그냥 한 접시 놓고 그 위에 반 넘게 찌그려 드세요. 아셨죠?

목사님 대박 사건. 오늘 남편이 애들 데리고 시댁 가서 자고 온대요. 대박 대박. 이것이 무슨 일이죠? 남편이 애들 데리고 시댁을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 댁에 가서 자고 온다는 얘기죠? 남편분이 그 집에 애들 맡겨놓고 또 딴 데 가시는 건 아니겠죠? 전모를

통화가 중인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자기야, 치킨 사갈게. 질문이 도착을 했네요. 빵디, 아파도 부에 맥주 한잔 해도 될까요? 두잔 하세요.

0: 이럴 수가. 7195님 광기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 헤이 망했네 이거. 또 이제 놀러 못 가겠네. 어제 주식이 나지 않군요.
1: 아 이거 저도 좀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는 여기까지. 자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입이 방정이네. 이걸 또 맞췄네 또 내가. 아, 남편분 친정 가면 아내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네. 자, 저 빵디는 시그널로님이 이 연기가 최고라고 했는데 무슨 연기일까요? 정답은 웃는 연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일 이제 또 쉴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어때요? 미소가 번져버리죠? 자, 주말에 황제파워는 더 재밌습니다. 다들 챙겨 들어주시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끝곡은 양파 알고 싶어요 준비했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저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낯선 여행지에서는 눈에 담는 모든 것이 피사체죠. 깜빡이는 신호등, 줄줄이 걸린 빨래, 뜬모를 간판과 웅크린 고양이, 흔한 배경도 사진에 담기면 멋진 풍경이 됩니다. 이게 다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선 덕분입니다. 유심히 관찰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초점을 맞춘 뒤 찰칵. 순간의 멈춤. 이것만 기억한다면 그저 그런 일상도 여행이 될 겁니다.

0: 김동률 출발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오프닝에서 순간의 멈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8613님이요. 저도 잠시 멈춰봤네요. 실은 냄새에 이끌려서요. 닭꼬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얼마나 더우실지 제가 잔뜩 사서 조기 퇴근시켜드려야겠네요. 크크크크. 닭꼬치 트럭이 보입니다. 닭꼬치라고 써져 있는 트럭인데요. 이제 지나가다 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긴 한데 이렇게 멈춰서 사진으로 찍어놓으니까 뒤에 신호등도 보이고 초록초록한 나무들도 보이고 아 느낌 있고 좋네요. 예, 닭꼬치 그 냄새 장난 아니잖아요. 예, 잔뜩 사셔서 행복하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6877님 차 타고 가다가 찍어봅니다. 몰랐는데 능소화가 피어있네요. 순간적으로 예 포착을 진짜 잘하셨는데요.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길일 텐데 잠시 멈추지 않으면 뭐 꽃이 폈는지 졌는지 예, 모르고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잠깐의 멈춤으로 이런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기가 여행지다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잘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영수 중 여러분의 소비 내역 읽어드립니다. 어디에 어떤 지출을 하셨는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3, 4부에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합니다. 골든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워킹.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어드렸습니다. 9059님, 기말고사 준비 중인 아이가 체력이 안 되는지 차만 타면 잠이 듭니다.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는 걸 보면 안쓰러워요. 기말고사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인증샷이 왔는데 아이가 뭐 세상 모르고 예, 잘 자고 있습니다. 근데 피곤함이 여기까지 또 보이네요. 체력이 또 중요하니까 기말고사에는 예,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체력 잘 보충하길 바랍니다. 9059님께 선물 갑니다. 딸이 운영하는 답례품 사무실에서 5년째 근무 중인데 이번 주는 5일 내내 야근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라성 목소리 듣고 좋네요. 1370님 5일 내내 야근은 예 좀 아이고 예 힘들고 피곤하지만 또 저하고는 이렇게 매일매일 예 월화수목금을 만나게 됐네요. 문자 참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야근하실 때 러브게임 꼭 들어주세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씀씀이가 큰 게 아니라고, 벌이가 적은 거라고. 오늘의 씀씀이는 어땠나요? 벌이는 만족했나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엄마한테 제 카드 주면서 주변 분들이랑 식사하시라 했더니 많이 가셨나 봐요. 한턱 쏘신 듯 합니다. 0883님이 인증샷을 보내셨는데 24만 8천 원이 찍혀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 24만 8천 원 때문에 오늘 하루는 물론이고요. 예. 6월달 말까지 행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1045님 드디어 복숭아의 계절이 시작됐어요. 맛있는 복숭아 가게가 있다고 해서 6시 5분 땡 하자마자 복 티켓 했습니다. 성공! 저는 딱 복파인데라. 송은요, 저는 물복파입니다. 아, 복숭아도 티켓팅이 있어요? 야, 대단한데요. 얼마나 맛있길래. 이거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2116님 요즘 아기 도마뱀을 키우는데 푹 빠져있네요. 도마뱀 집 꾸미기 용품 쇼핑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못하지만 도마뱀 집 꾸미는 걸로 대리만족 중입니다. 인증샷이 왔는데 아기 도마뱀 맞네요.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너무 지금은 이제 잘 보입니다. 강아지랑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도마뱀은 또 이렇게 처음으로 보게 되네요. 3430님 내 식구 오늘 워터파크 다녀왔어요. 아이들은 체험학습, 부부는 연차 쓰고 놀러 왔네요. 표값이며 식비며 지출이 컸지만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집 돌아가는 길에 방송 듣고 문자합니다. 그럼 내 식구가 다 함께 듣고 계신가요? 예, 행복한 하루 마무리에 러브게임과 여러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정은지, 허각이 함께합니다. 바다.

정은지 허각이 함께한 바다를 이어드렸습니다. 방현용님, 바쁜 저 대신에 아이 데리고 병원 가준 친구에게 맛있는 점심을 샀어요. 갈비 배부르게 뜯었네요. 불금에 기분 좋은 식사였네요. 허, 잘하셨습니다. 아니었으면 마음이 늘 무거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을 데리고 가준다는 거는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친구에게 또 감사함을 잘 표현을 하셨네요. 두 분의 우정 forever. 0124님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대서 국밥 한 그릇 하고 7km 정도를 걷고 왔어요. 더웠지만 중간중간 그늘도 있는 저수지라 걷기 참 좋았습니다. 그 걷기 한 루트 지도로 보내주셨는데 엄청난데요? 7km? 야, 국밥 드셨으니 다행이지. 예, 이게 든든하게 국밥 드시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걸으셨으면 저녁에도 든든하게 영양식으로 예, 체력 보충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분께 선물 갑니다. 오늘 와이프랑 장모님 두 사람의 생일입니다. 각각 꽃다발과 현금을 같이 준비했네요. 라는 글을 주셨는데 이제 한 사람이 양력으로 한 사람 음력으로 하면 이렇게 또 딱 겹칠 때가 있죠. 아니면 두 분 생일이 예전부터 같았나요? 예, 축하드립니다. 선물 기쁘게 잘 전달하시고 오늘 와이프 그리고 장모님의 생일 축하 축하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션 오브 라이트 넬의 음악입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 정보.
4: 쌀 한 톨의 무게는 단 0.02g. 크기도 0.5cm가 채 되지 않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다고 하죠. 쌀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 가운데 특히 아미노산의 일종인 GABA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여러 영양소 중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줘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죠.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때 저는 세 번째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첫 시험은 과락, 두 번째 시험은 평균 몇 점 차이로 떨어지고 말았죠. 오기만 남아 독서실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던 그때는 제 세상이라곤 오직 몇 뼘 안 되는 독서실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헌데 언제부턴가 시선이 조금 넓어지더라고요. 창가 자리에 앉는 한 여학생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늘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공부를 하던 그녀는 저보다 먼저 와 있는 날이 많았고 저보다 늦게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걸 용기는 없었죠. 공시생 주제에 연애는 무슨 하는 생각이 컸고요. 무엇보다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독서실을 나가려는데 책상 밑에 행정법 오답노트라고 적힌 공책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빼곡한 글씨와 색색의 형광펜 자국만 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이번엔 꼭 해낸다. 꼭 제 얘기 같았습니다. 부디 주인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리실에 맡기러 갔는데 저기요, 혹시 행정법 오답노트 들어온 거 없나요?

0: 창가의 전사였습니다.
1: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아, 다행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1: 엄청 중요한 노트인가 봐요.

0: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같이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는 서로 물어보고 친해지고 보니 그녀는 생각보다 허당이더라고요. 어떤 날은 커피를 뽑는다면서 자판기 앞에 서 있다가 식혜를 뽑아놓고는 아 이거 마시고 잠 깨야지 응? 아니 왜 이렇게 달아? 어 그거 식혜인데요.
1: 어머 아 어쩐지 뭐가 씹히더라.
0: 이러질 않나 모의고사 날에 수험표 대신 편의점 정리카드를 챙겨와서는 가방을 뒤집어 엎질 않나 그런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대신 제가 슬럼프에 빠질 때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온 날이면 책상 위에 초콜릿이 놓여있고 감기에 걸렸을 땐 따뜻한 음료가 놓여있고 몸부터 챙겨요. 시험은 도망 안 가요. 그 말이 참 고마웠고 좁디좁은 책상만큼의 내 세상이 조금은 커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결전의 날 시험장 앞에서 그녀는 말했죠.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붙어도 꼭 서로 축하해 주게 해요.
2: 걱정 마세요. 둘 다 붙을 겁니다.
0: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날.
1: 어떻게 됐어요?
2: 그쪽은요?
1: 아, 저는 됐는데.
3: 오, 잘 됐다. 저도요. 저도 됐어요.
1: 정말요? 아, 다행이다. 정말 그쪽 말대로 됐네요. 둘 다 붙었네요, 진짜.
0: 합격자 명단에서 저의 수험 번호를 발견했을 때보다 그녀도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함께일 때 내 세상도 내 행복도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우리 둘을 이어준 한 권의 오답노트 덕분에 우린 인생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이 사랑을 지켜가겠습니다.

피처링은 민서, 유승우 그대 이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형우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요. 사연이 길어서 이제 빠진 부분도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제 그녀가 아버님이 쓰러지셔가지고 하마터면 시험을 포기할 뻔도 했는데 이제 사연자분이 밀린 자료도 다 정리해주고 모의고사 문제도 복사해서 다 챙겨주고 이 덕분에 다시 마음 잡고 공부를 할 수 있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또 노트 잃어버려서 처음 만나기 전부터 그녀 역시 또 사연자분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예. 서로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아, 저 사람도 합격하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예, 서로 한 거죠.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영훈님의 러브스토리 감사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갑니다.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고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해피엔딩, 새드엔딩 모두 함께 받고 있습니다. 5842님 딸과 함께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해서 열심히 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카레인가 하고 보니까 예 카레가 아니고요. 이무진의 에피소드를 신청해 주셔서 지금 바로 나가요.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0: 아틀란티스 소녀 보아였습니다. 오지은님, 출산하고 육아하다가 다시 일해보려고 면접만 20번 보는데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동안은 스스로 다독이며 잘 버텼는데 오늘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치킨 사들고 집에 갑니다. 그래요. 예, 치킨 사들고 잘하셨으면. 힘든 하루 끝엔 또 치킨이 또 힘을 주죠. 20번이나 도전하셨으니까 예,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옵니다.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앞서 사연도 있었잖아요. 시험은 도망 안 가요. 예, 이렇게 면접도 도망 안 가요. 체력관리 잘하시면서 꾸준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레노.
5: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합니다.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 올게요. 김조한 사랑에 빠지고 싶다.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0: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이응 리을.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를 억지로 눈뜨게 만들며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르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아침에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고 듣기 싫은 소음인데요. 그래도 오늘 밤에는 내일 아침 이 소리 걱정 안 하고 푹 주무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시계나 스마트폰에서 정해진 시간에 소리가 나도록 설정하는 기능.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가요.

0: 버벌진트 한해 피처링은 원슈타인 굿모닝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알람이었거든요.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평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땅.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이번에 자유로운
1: 차투
2: 차투
1: 차투
0: 차투 차투 세계로 주
2: 박상은의 러브게임 해장주 소개합니다. 원탑 예능돌 천재우리 갱얼지 골든차일드 장주 천의 얼굴 천만배우 해즈대지
1: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 우리 천만배우 해즈대지씨 그 사랑의 엄마 연극을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해즈씨 칭찬합니다.
1: 진짜요? 어떠셨어요?
2: 진짜 해즈씨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눈썰미가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박소라씨가 박소라씨도 한 5분 동안 해즈씨인지 몰랐대요.
1: 맞아요.
2: 할머니.
1: 맞아요. 아니 또 준희 씨도 봤죠.
2: 근데 얼굴에다가도 막 그러니까 할머니를 너무 또 분장을 리얼하게 하셔가지고 진짜 혜지 씨 얼굴이 없더라고 거기는.
1: 제가 원하던 바였어요. 뭔가 저인 걸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거든요. 그거 할 때는.
2: 그게 적중해가지고 진짜 혜지 씨를 못 알아본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1: 성공했다. 성공했어.
2: 그래서 아니 그리고 왜? 머리를 또 단발로 잘라가지고 그날 깜짝 놀랐네요. 제가 그치.
1: 아니 왜냐면 또 제가 한 8년 동안 머리를 길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르고 싶은데 약간 이제 좀 나이를 먹으니까 용기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냥 묵은 때를 좀 벗겨내는 느낌으로 새롭게 출발해보자 해가지고 딱 잘랐죠.
2: 아 그래요. 네.
1: 주변에서 오빠랑 싸웠냐고.
2: 그러니까
1: 오빠랑 무슨
2: 일 있냐고
1: 전혀 아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2: 호철 씨 괜찮냐고. 호철 씨
1: 뭐 안 물어봤으니까 사실 그쪽은 뭐 잘 본인
3: 그렇죠.
1: 저만 행복하면 된 거 아닌가요?
2: 정어철 씨 행복하죠? 행복하죠?
1: 아, 행복해야지 뭐 이렇게 미인을 얻었는데.
2: 아우 이제 뭔 얘기야? 아니 방송의 맥을 그냥 끊어주시네요. 힘드네요 오늘. 자 연극이 사랑의 엄마가 연장 공연이 확장이 됐습니다.
1: 와 진짜로요?
3: 연극
1: 진짜
2: 이게 사람들이 다 내 연극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작을 하지만
1: 맞아.
2: 정작 잘 되는 것과 연장 공연이 확장되는 경우는 극 소수의 작품들이잖아요.
1: 맞아요.
2: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저도 첫 연극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 또 앵콜 공연까지 가니까 너무 기운이 좋고 그리고 선배님들이 이제 경실 선배, 혜련 선배, 효진 선배, 지선 선배가 맨날 아침 밤낮으로 지금 홍보를 다니세요.
2: 맞아요. 엄청 그래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1: 그래서 지금 거의 7월달 매진이에요.
2: 근데 여러분 대박이다. 제가 갔을 때도 다 찼어요. 만석이었어요. 싹 다 만석이었는데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연극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처음 보러 온 게 아니었구나. 예전에 그 연극을 봤었던 기억이 이제 작품을 보면서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의 그 이야기가 더 많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약간 심파의 느낌이 더 셌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해지대지 씨 이 버전은 코미디와 앞에 인물 캐릭터에 대한 설명, 유쾌한 설명들이 훨씬 더 길게 가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물론 엄마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막 절절하게 슬픈 그 느낌보다 지금 이 버전이 저는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1: 조혜련 선배님의 연출이 때문에 또 재미랑 감동을 다 잡고 싶어가지고
2: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런 개그적 요소들을 다 넣어갖고 재밌더라고요.
3: 맞아요.
2: 장준 씨 어땠어요? 그 좀 빵빵 터졌어요? 아니면 저는 또 나이가 제가 있으니까 저는 또 그것도 재밌었을 수 있는데
3: 저는 진짜 울다 웃다 다 했습니다.
2: 다 했어요.
3: 진짜
1: 끊어보니까 손에 휴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2: 진짜로? 코플러
3: 아 뭐 코도 풀고 이제 뭐 이렇게 약간
2: 근데 장준 씨는 울만해요. 왜냐면 그 사고뭉치 아들이 진짜 장준 씨가 더 사고뭉치였지.
1: 맞아.
2: 부모님 많이 또 속 썩여드렸기 때문에 엄마 생각 많이 났죠.
3: 아 그럼요. 샤라우트 김경숙.
2: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 재미도 있다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꼭 보러 오세요. 네,
2: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볼게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3: 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있다면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2: 첫 번째 차트는 7118님이 보내주셔서 치킨 쿠폰 선물로 가고요. 어떤 주제로 꾸며주셨는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Well. 다이어트 중인 친구와 제가 3개월 만에 만났는데 둘 다 더 쪘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났으니 일단 먹고 7월부터 제대로 하기로 했죠. 마라탕 먹으면서 우리의 문제점은 뭘까 토론을 하다가 찾게 된 우리 둘의 공통점으로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 공통점 탑5 지금 시작합니다.

0: 어마마마마마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냄새야?
1: 이 장모님, 제가 이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요 치킨 좀 사왔습니다.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0: 아니 박서방, 자네 미쳤어?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치킨을 사오면 어쩌자는 거야? 어?
1: 아이 장모님 왜 그러세요? 아유 이 다리 하나만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드시고 식단하시면 되잖아요.
0: 어, 몰라 치킨을 어떻게 다리 하나만 먹어? 치킨 하나만 먹고 스탑하는 게 그게 사람이야? 어, 박서방 때문에 내 다이어트 다 망했어. 몰라
2: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 공통점 5위 완벽주의 올인형. 한번 흐트러지면 끝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 성공도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는 장기전이에요. 조금 흐트러져도 다시 다잡고 식단도 운동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치. 이게 이제 한번 무너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오늘까지 먹고 혹은 뭐 이번 주까지 먹고 이러면서 이제 실패를
3: 맞아.
2: 하는 거잖아요.
3: 맞아요.
2: 그냥
3: 맞아요.
2: 하루 망가져도 그냥 다시 딛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이어트를 저도 이제 발레 할 때부터 해가지고 연예인 되고도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놓아본 적이 없잖아요.
4: 근데
2: 그러면서 살 생각했어요. 이거는 나와의 싸움이고 이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인내심도 배우고 네. 포기했다가 또 망가져보고 다시 또 내 자리를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있더라고 다이어트에. 그죠?
5: 네. 맨날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2: 근데 그 과정을 계속 실패하면서 그것도 나만의 방법이 찾아지더라고.
5: 그쵸 맞아요.
2: 네.
5: 맞아요.
2: 그게 그 똑같더라고 인생이랑. 맞아, 실패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5: 맞아.
2: 정말. 계속해서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 공통점 4위 갑니다.
6: 에이 정마담 이따 살 빼려고 요즘 뛰어서 출근하잖아. 달리기가 사람 잡아줘.
0: 뭐 달리기? 자기가 뭘 모르네. 유산소 전엔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 지방이 타는 거 몰라? 지방이 타야 살 뺄 수 있어.
6: 에이 그나저나 이제 오늘 뭘 먹지?
0: 단백질 위주로 먹어. 닭가슴살에 고구마 조합이 제일 좋고 GI 지수 낮은 거 위주로 먹어야 해. 탄수화물은 저녁에 끊어버려.
6: 이야 이 정마담이 정보가 진짜 바삭하네. 역시 대학교를 나와서 그런가 전모가 바싹해.
0: 그럼 내가 다이어트로 석사 받았잖아.
6: 근데 그러면은 살은 살도 많이 뺐지?
0: 1g.
2: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 4위 정보 수집형.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혈당 다이어트 누구보다 방법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실행을 못하는 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보만 안다고 살을 뺄 순 없습니다.
5: 맞아.
2: 우리가 정보는 또 참 많잖아요.
5: 맞아요. 정보는 많죠. 아는 것들은 많죠. 실전에 옮기는 게 힘들 뿐이지.
4: 그렇죠. 뭐 네. 알고 있는 정보로만 하면은 지금 뭐 네.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2: 네, 정말. 네, 진짜.
4: 보디빌딩.
2: 맞아요.
5: 그렇죠. 맞아요.
2: 우리 다 그래요 진짜. 계속해서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 공통점 3위.
7: 네, 요리 연구가 이혜정 동생 이혜지예요. 요즘은요, 제가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얼마나 힘들게요.
4: 쌤이랑 같이 먹으려고 마라탕 사왔는데, 아우 그럼 쌤 못 드시겠다.
7: 마라탕이요?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천국의 계단 10분 탔으니까 마라탕 먹어도 돼요. 천국의 계단 얼마나 지옥 갈게요, 네.
4: 아 맞다. 친구가 제 생일이라고 초코 케이크도 줬는데 쌤 그럼 이건 진짜 못 드시죠?
7: 초코 케이크요? 지금까지 숨쉬기 운동했으니까 케이크 먹어도 돼요. 숨쉬기 운동 얼마나 숨차게요. 예.
4: 에? 아, 쌤 다이어트 하시는 거 맞죠? 벌크업 아니죠?
2: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 공통점 3위 보상 과잉형. 다이어트 할 때 운동했으니까 괜찮아 라면서 보상을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분 걷고 디저트, 계단 올랐으니까 야식허용. 행동보다 보상이 커지면 결과는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끔의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아요. 이제 워낙 마라톤 같은 게임이니까 이제 가끔씩의 보상이 필요한데 매일 보상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5: 맞아요. 네, 저예요. 맨날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2: 매번 네. 보상을 하게 되면 이제 벌크업이 됩니다.
5: 그쵸.
2: 혜지 씨가 이제 많이 벌크업이
5: 맞아요.
2: 됐어요.
5: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폼이 올랐어요. 몸이. 지금 준희 씨보다 더 클걸요. 아마 옆에서.
2: 진짜 여기서 벌크업 된 혜지 씨를 보면서
5: 순신칸이에요 진짜로.
2: 그래서 이제 방법을 네. 그러니까 보상을 조금 이제 좀 덜 해주고 또 하면 되죠. 만들면 돼요.
5: 어떻게 하루 고생했는데 보상은 무조건 해줘야죠. 움직이려면.
2: 그러면 이제 벌크업을 하죠.
4: 그렇죠. 에브리데이 치팅데이.
2: 예, 그렇게 가야죠 뭐. 예. 자 계속해서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 공통점 2위 갑니다.

0: 에이 마이 행배야, 일단 오늘부터 운동한다. 에? 이 여름인데 이 해운대 가서 이 상탈 해야지.
1: 와 대부님 역시 멋지십니다.
0: 아이 마이 개운하네. 이 몸무게 한번 재볼까? 이 20g 빠졌네.
1: 대부님 식사도 하셔야죠.
0: 마이 그치? 이 닭가슴살은 먹어야지. 이 먹었으니까 이 다시 한번 몸무게 좀 재볼까? 이 400g 쪘다.
1: 아 대부님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0: 야 마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야 내가 임마 이 샐러드 325칼로리, 이 닭가슴살 175칼로리, 이 다 알아보고 먹었어. 이 말 많이 했으니까 이 체중 빠졌겠지? 행배야 체중계 갖고 온나.
1: 아 대부님 진정하이소. 다이어트 한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0: 네 하루.
2: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 공통점 2위 숫자 집착형. 다이어트 할 때 하루에도 수십 번 몸무게를 재곤 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숫자에 집착하는 건 멈추는 게 좋습니다.
1: 맞아.
2: 눈바디로 하라 그러는데.
1: 맞아요.
2: 그래도 또 이제 몸무게를 또 이게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3: 맞아요.
1: 그렇죠. 또 네. 숫자에 연연하게 되죠.
3: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이어트 딱 돌입하면은 초반에는 숫자에 집착을 해요.
1: 아 그래요?
3: 그래야지 뭔가 내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이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2: 아, 그렇죠.
3: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내가 좀 예상했던 숫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눈바디로.
2: 눈바디로. 아, 이것도 나만의 노하우인 거예요.
1: 그러니까요.
2: 맞아. 나만의 방법.
1: 왜냐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계속 보면 안 빠지면 이게 힘 빠지거든요.
3: 맞아요.
1: 그렇죠. 안 빠져요.
2: 맞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분도 많고.
1: 맞아요.
2: 근데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안 먹어봤는데 이 몸무게가 안 빠진다고 해서 이게 다이어트를 또 놓잖아요. 네. 그러면 몸무게 오르는 건 순간 오르더라고요.
3: 맞아요.
1: 바로죠. 한순간이에요.
2: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막 몇 킬로, 2, 3킬로가 안 빠져가지고 고민하는데 찌는 거는 순간 그냥 4, 5킬로가 확
1: 찌죠.
2: 그러니까 맞아요. 포기하는 순간 확 쪄요. 또.
1: 맞아요.
2: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3: 근데 또 이제 이거 숫자에 집착하면은 수분이잖아요.
2: 맞아요.
3: 인간의 몸이.
2: 맞아요.
3: 물만 먹어도 막 200g 이렇게 올라가
2: 그치,
3: 있으니까.
2: 그렇죠.
1: 저는 그래서 눈바디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더 몸무게보다는 숫자보다는 좀 눈바디를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2: 몸무게 재요.
1: 아, 안 잴 거예요. 그냥 눈바디 할 거예요.
2: 눈바디.
1: 저 오늘도 눈바디 했는데요.
2: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 공통점 1위 갑니다. 가슴을
0: 태운처럼. 안녕하세요. 장혁동생 장준이. 드디어 광고 찍게 돼서 얼마나 좋아.
1: 어머.
0: 오, 네. 감독님.
1: 그래 장준이 다이어트하고 오라고 했잖아. 잠깐만 이게 한 거야?
0: 저 금방 뺄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1: 오늘이 월요일인데?
0: 아 이번 주 월요일은 좀 애매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빼겠습니다.
1: 아, 시간이 없어. 당장 오늘부터 운동 시작해.
0: 아 오늘은 진짜 회식이 있어서.
1: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0: 내일은 바로 여행을 가서.
1: 알겠어. 그러면 주말부터.
0: 주말에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1: 뭐야 이 광고 찍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럼 관둬.
2: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 공통점 네 1위 환경 핑계형. 바쁜 일정이나 회식, 여행이 끝나야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많죠. 그런데요, 운동을 시작하는데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타이밍보다 지금 환경 안에서 가능한 작은 행동을 만드는 쪽이 살 빼는 데 유리합니다. 회식을 가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이제 찾고 조금이라도 그걸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순간 없던 회식이 잡히고 없던 약속이 만들어지고.
3: 맞아요. 꼭 그래요.
2: 그 진짜 참 이상해. 진짜 그렇죠. 그게 그것만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만날 약속이 없던 사람도 다이어트 결심만 하면 그렇게 약속이 생기잖아요.
1: 그러니까. 맞아.
2: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나만의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회식에 가서도 조금은 좀 줄여서 먹을
3: 맞아요.
2: 수 있는.
1: 맞아 탄수화물 저도 최대한 먹고
2: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것도 이제 안 먹게 되면 그날 무너지지 않거든요.
1: 그렇죠. 맥주보다는 소주를 먹는 게 더 지지 않나요?
2: 역시
3: 물도 많이 먹고
1: 맞아 물 많이 먹고
2: 물을 많이 먹고 맞아요, 뭐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3: 맞아요.
2: 이제 여름이 이제 또 그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넌 아름다워.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친구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응원의 한마디 해볼까요?
1: 수빈아, 너 이번에 피아노 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연습 많이 하고 있잖아. 힘내서 열심히 해. 떨지 말고. 너 연습 많이 했으니까 꼭 잘해낼 거야. 내가 응원 많이 할게.
2: 엄마, 시험 준비하느라 저 챙겨주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엄마가 준비하는 시험 꼭 합격할 수 있게 제가 더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힘내세요.
0: 따뜻한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든 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4부에는 음악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365님 만들어주셔서 캡슐 세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미술관 같은 데 가면 하품만 나옵니다. 저는 작품 같은 걸 읽고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좋아요. 노래에도 예술 작품과 제목이 같은 노래가 많이 있거든요. 라는 글을 주셔서 예술 작품과 제목이 같은 노래 탑7을 차트로 만들어주셨습니다.
1: 네, 과연 7위부터 1위 중 1위 곡은 어떤 노래일지 예상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아무래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2365님의 주관성이 100%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자, 1위 곡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이거야. Shine is back, shine is back, shine is back, shine is back.
1: 어? Back, 반지죠?
2: Back,
3: back. Shine is back.
1: 스미골.
3: It's my precious.
0: 어, 맞아 맞아요. 골룸이야.
1: 자, 네. 반지장은 아닌 것 같고
0: 네.
1: 당신이 그 범인 같습니다.
0: 네. 예.
1: 자, 문자 보내실 거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중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네, 예술 작품과 제목이 같은 노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노래가 제목이 같은 노래 7위 인피니트 라스트 로미오.
1: 오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이신가요?
2: 네, 이 대사가 정말 유명하죠. 라스트 로미오는요 셰익스피어의 세계적인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곡입니다.
0: 네, 문학 속의 로미오가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이 노래

0: 예술 작품과 제목이 같은 노래 6위 박명수 아이유 레옹.
1: 네, 소녀 마틸다와 킬러 레옹의 복수극을 그린 명작 영화 레옹과 제목이 같은 아이유 박명수의 레옹입니다.
2: 네, 2015년 아이유와 박명수 씨가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발표한 곡으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죠.
0: 아이유가 마틸다로 박명수가 레옹으로 맞아. 변했고요. 영화 캐릭터의 서사와 비주얼까지 노래에 풀어냈습니다.

0: 예술 작품과 제목이 같은 노래 5위 태연 4개.
1: 네, 이 곡은 비발디 대표곡 4개와 제목이 같습니다.
2: 네, 이탈리아의 작곡가 비발디의 4개는 계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음악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0: 태연의 4개는 뜨겁게 시작해서 차갑게 식어가는 사랑을 묘사했고요. 사랑의 쓸쓸함, 더더 짙음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0: 네, 이 곡 가사만 외우고 있어도 문학 시간이 든든해질 것 같아요.
1: 네, 한국 서정시의 거장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그대로 가져와 록으로, 락으로 불렀습니다.
2: 마야의 진달래꽃은 대중문학이 문학을 만났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를 최고조로 보여준 곡입니다.

0: 예술 작품과 제목이 같은 노래 3위 마마무 별이 빛나는 밤. 날 감싸 달라진 거
1: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네, 이 곡은 천재 화가 고흐의 명작인 별이 빛나는 밤과 제목이 같습니다.
2: 네, 그거 아시죠?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엄청나게 고독했다는 거.
0: 네, 마마무도 이 노래를 통해서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며 밤새 잠 못 드는 고독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어, 잘합니다. 예술 작품과 제목이 같은 노래 2위 엠블랙 모나리자.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듯 웃으며
1: 난 멀어지고 있어. 네, 고흐가 나왔으면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도 나와야죠.
2: 네, 모나리자를 보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하죠.
0: 엠블랙도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도도하게 미소만 짓고 있는 그녀를 모나리자에 빗대어서

0: 와, 예술 작품과 제목이 같은 노래 1위 샤이니 셜록. 내 머릿속을 채운 의문, 네가 원한 것이 뭔가.
1: 네, 너무나 익숙한 탐정 셜록 홈즈. 원래는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셜록 홈즈 속 주인공이죠.
2: 네, 이 곡의 백미는 바로 안무. 탐정이 되어 돋보기를 들고 현장을 수색하는 동작, 단서를 찾아 앞으로 전진하는 스텝, 그리고 잔상 효과가 보이는 듯한 연출이 기가 막혔습니다.
0: 멤버들의 완벽한 퍼포먼스는 무대를 하나의 추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0: 와, 예술 작품과 제목이 같은 노래 1위는 샤이니 셜록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때 퍼포먼스를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샤이니도 그때 정말 어리고 예,
1: 맞아,
0: 젊어가지고
1: 맞아.
0: 진짜 야 정말 지금 들어도 이 라이브

0: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높아요.
1: 아니 높기도 하고 이 박자며 근데 맞아요. 그 춤을 어떻게 그렇게 췄을까?
2: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1: 다 라이브 했었잖아요.
2: 그니까요. 와
1: 아, 진짜 지금 다시 들어도 이 곡은 이제 놀랍습니다.
2: 아, 그니까요. 네. 최고야.
1: 최고네요. 예, 뭐 예술 작품과 네. 오늘 제목이 같은 노래 예,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주제 소재에 상관없이 주제도 여러분이 정하시고 순위도 정하셔서 차트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박소현의 러브 게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쇼리 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3: 아, 차가.
2: 시원한 잠, 누잠.
4: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1: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새들이 날아오를 때. 박선의 러브게임 오늘 끝곡은요, 심규선 데미안입니다. 아~ 이 데미안하고 얘 또 아파트 이름하고 막 헷갈리시는 분 있는데 이게 헤르만 헤세의 성장 소설 데미안입니다.
12: 아, 예. 데미안.
11: 예, 데미안. 예, 데미안 들으면서
13: 바로 생각나긴 하네요.
14: 저 G.O.D 선배님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데미안 선배님.
11: 아, 데미안. 데미안 선배님. 자,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놓았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0: 몽절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0: 몽절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2: 잘 만들었다, 몽절.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5: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6: 영 스트릿

가끔 우리의 머리가 비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핑계를 만들어낼 때요. 더우니까 무리하면 안 돼. 아까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돼 등등 뭔가를 하고 싶거나 하기 싫을 때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핑계가 행복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내가 행복해질 이유, 기분이 좋아질 이유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이제부터 영스와 함께하며 행복할 이유를 마음껏 만들어 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어반자카파의 Just a Feeling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운동이 가기 싫을 때, 야식이 먹고 싶을 때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저 같습니다. 예. 하지만 운동 같은 경우는 뭔가 결제를 해놓으면 갈 수밖에 없게 되죠. 착감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차라리 추천드립니다. 이 의지가 안 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차라리 결제를 하고 억지로든 꺼내게 만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2975님, 영스에서 음식 얘기할 때마다 자꾸 배달앱에 손이 가잖아요. 다 영스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얘기하면서 입에 좀 침이 고이고 제일 흥분할 때가 이 음식 얘기를 할 텐데 이 시간대가 제일 배가 고파지는 그런 시간대죠. 네. 근데 뭐 매번은 주문은 하시지 마시고 가끔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선곡 플리즈. 여러분에게 제가 노래도 추천해드리고 함께 추리 퀴즈도 푸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오늘 일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소시지 베이커리 어때?

0: 든든하게
1: 집에서도
2: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1: 오뎅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3868님, TV에서 나온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이 너무 텅 비었네요. 엄마가 내일 오셔서 반찬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만 참아야죠.

배가 너무 고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또 어머니께서 오신다고 하시니 조금만 참으시고 아주 맛있는 밥을 또 어머니의 반찬과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소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나 영스에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쿠스틱 콜라보에 너무 보고 싶어.

어쿠스틱 콜라보에 너무 보고 싶어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훈님, 여자친구가 선물해준 화분에 새순이 하나도 올라왔어요. 매일 보며 시든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었네요. 기분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여자친구분께서 선물해준 화분이다 보니까 더 애정을 갖고 더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잘 자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최은희님, 이직하고 싶어서 며칠 전에 면접을 봤어요. 발표를 앞두고 맘졸이며 기다렸는데 불합격이라고 떴네요. 너무 기대했나 봐요. 속상하고 울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며칠 전에 또 면접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랑 맞는 회사가 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또 다양한 회사들을 찾아보시고 나 여기 회사를 좀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곳들을 조금 찾아서 면접을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가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울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6644님, 지금 베란다에서 닭다리살 굽고 있어요. 아이들 저녁인데 밖에서 먹으니까 놀러 나온 것 같다고 좋아하네요. 닭다리살 구워서 쌈 무에 파프리카 넣고 싸 먹으면 상큼하고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거 무슨 가게인 줄 알았어요. 야외에서 바베큐 같은 거 해먹는 그런 가게인 줄 안 게 이 구워먹는 닭다리살 구워먹는 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제대로 되어 있고 베란다도 너무 뭔가 잘 되어 있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그런 아이들한테도 재밌는 시간 그리고 아주 맛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직 사연 보내지 않은 완소들 얼른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Fun featuring Janelle Monae의 We Are Young.

Fun featuring Janelle Monáe의 We Are Young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주신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6201님, 저는 서비스업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인의 실수를 저에게 허풀이하는 고객을 만나 마음이 힘든 하루였어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자를 배운 하루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이거 조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배우는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6201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0256님 남편이랑 단둘이 데이트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차인데 둘이 나온 건 얼마 만인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영화 보러 가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요런 둘만의 데이트를 뭐 자주는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뭐 산책을 하던 아니면 밥을 드시러 가던 영화 데이터를 하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좋지 않을까요? 네. 우리 신미애님 다음 주 월요일에 장기 재직 휴가로 제주도로 혼자 여행 가요. 그래서 주말에 캐리어에 여행 짐을 싸야 합니다. 저는 짐 쌀 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짐 쌀 때 행복하신 분들이 있고 뭐 출발하면서 그 가는 길이 행복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는 길이

조금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짐 쌀 때는 아, 놓치는 거 없나? 라는 그런 불안함이 조금 많은 성격이어서 짐 쌀 때 우리 미애님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뭐 수행할 수 있겠지? 어 이거 있고 어디 놀러 가지? 이거 있고 뭐 어디 맛있는 데 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실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아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완소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선곡 플리즈로 함께합니다. 완소들을 위한 저희 선곡과 추리력이 필요한 플리 퀴즈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규현의 삼다도 소식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인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고릴라
5: SBS 생활정보.
6: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불리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매실인데요.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 초록색으로 익어 지금이 딱 제철이죠. 기록에 따르면 매실은 약 3000년 전부터 약재와 음식 재료로 귀하게 쓰였는데요. 동의보감에도 갈증과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 매실의 꽃은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절개의 상징 매화인데요. 퇴계 이황이 유언으로 매화분에 물을 주라고 했을 정도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화가 지고 나서 초록빛을 머금고 맺는 매실, 몸에도 좋고 이야기까지 품은 한여름 제철 과일입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 스트리트. 여러분이 선곡을 플리즈 하면 영스가 다양한 플리들을 만들어 드립니다. 선곡 플리즈, 선곡 플리즈.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됐습니다. 선곡 플레이스는 여러분의 사연에 맞춤 선곡도 해드리고 플레이리스트로 퀴즈도 푸는 코너인데요.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아요. 노래가 필요한 상황, 완디의 선곡이 필요한 사연 뭐든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영스 홈페이지 선곡 플레이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9075님, 저는 자연은 좋아하지만 벌레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원래 산책을 즐겨 하는데 이젠 할 수 없게 됐어요. 벌레들이 많아졌거든요. 노래로라도 자연을 느끼고 싶은데 듣기만 해도 피톤치드가 뿜뿜하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쵸. 저도 벌레 정말 싫어합니다. 네, 특히나 가면 갈수록 벌레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종류들도 다양해지는 것 같고 힘들죠. 네, 자연을 좋아하시는 우리 9075님께서는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추천곡을 말씀드리자면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목 자체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잔나비분들의 이 노래들 자체가 되게 야외 뭐 캠핑을 간다던가 아니면 페스티벌을 야외 페스티벌을 보러 간다던가 뭐 어디로 여행을 가거나 산책을 가거나 봄, 여름, 가을 뭐 이럴 때 듣기 되게 좋은 그런 노래들로 꽉 차있는 느낌이 들고 이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제목부터 딱 이 초록초록한 약간 피톤치드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 노래로 좀 마음을 달래보시라고 이 노래를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9075님을 위한 제 추천곡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올게요.

0: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바로 추리 플리 퀴즈. 먼저 보내주신 플리부터 만나볼게요. 플리 첫 곡은 선미의 열이 올라요. 플리 두 번째 곡은 이무진의 신호등. 플리 마지막 곡은 펭수의 콩국수. 이렇게 세 곡인데요. 이어서 청취자분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건택님, 저는 사무실에서 이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굶었다가 먹으니 너무 맛있네요. 완디도 이 음식 좋아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퀴즈가 나왔습니다. 원건택님이 시켜 먹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저도 정답을 모르고요. 힌트는 한식이라고 합니다. 콩국수일 일은 없고 뭐지? 콩국수에서 국수를 보라는 건가?
1: 맞아요?
0: 신호등은 왜 신호등이지? 정답 열무국수. 열이 올라요. 열 국수. 신호등은 반찬들? 색깔? 아니면 열무가 색깔이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근데 약간 노란색과 초록색은 뭐지? 아니, 노란색과 그 주황색의 그거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열무국수? 열무 비빔국수? 하여튼 열무가 들어간 국수. 열무국수. AI 물어볼까? 저는 열무, 아, 이 신호등이 좀 걸려가지고 열무국수 가겠습니다. 네, 제 추리는 열무국수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주세요. 원건택님이 시켜먹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제 의견을 믿으셔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원건택님이 시켜 먹은 음식은요. 열무국수였습니다. 와! 아 진짜로? 근데 신호등은 뭐예요? 붉은색, 푸른색. 아, 그 열무의 그 색깔 진짜 표현한 게 맞구나. 오! 아, 그리고 이무진 씨의 무. 아, 뭐, 나 오늘 촉 괜찮은데? 허, 기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트리플리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꼭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3: 레노.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웬디의 영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선곡 플레이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도 영씨 가족들이 선곡 플레이스 해주신 사연을 위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웬디의 선캐스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핀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선곡 플레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래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의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영스의 플레이즈를 외쳐주세요. 영스가 좋은 플레이들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9381님, 요즘 날씨가 좋아 밤에 별 보며 운동을 하는데 요때 듣기 좋은 선곡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요새 진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낮에는 조금 많이 더운데 밤에는 그래도 바람도 조금 불면서 운동하기 제일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제가 선곡을 해드려야 되는데 영스 가족들도 이 사연에 여러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이 노래를 들으면 시원한 질주감이 느껴져요. 여름밤에는 시원한 시티팝이죠. 유빈의 숙녀 추천해요. 도경수의 Mars 딱이에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추천합니다. 별 하면 경서의 밤하늘의 별이죠. 네, 추천해주신 완소들도 감사드리고요. 혹시 9381님처럼 밤에 운동하는 분들은 요 노래들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제 추천곡 말씀드릴게요. 바로 Coldplay Fix You라는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녁 시간대,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듣기 제일 좋은 노래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듣기 좋은 콜드플레이의 플레이리스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가져올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Fix You의 전주와 멜로디 라인이랑 이런 인스트 자체가 되게 밤하늘을 떠올리게만 만드는 그런 음악 스타일이어서 요 노래를 같이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되게 다양한 생각들도 들고 감정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Fix You라는 곡이 좀 우리 사연자분께 9381님께 운동을 하면서 생각 정리도 좀 되시라고 이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Coldplay의 Fix You와 영스 가족들의 추천곡 유빈의 숙녀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다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추리 플리 퀴즈. 이번에도 역시 플리부터 만나볼게요. 플리 첫 곡은 샤이니의 뷰. 플리 두 번째 곡은 하이키의 불빛을 꺼뜨리지 마. 플리 마지막 곡은 짙은의 백약. 이어서 청취자분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0823님, 중고거래 앱에서 캠핑에서 쓸 이것을 샀습니다. 네 곡까지 성공해 기분이 많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 우리 0823님이 중고거래 앱에서 산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저도 정답을 모르죠. 근데 정답 램프. 뷰,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걸어다닐 때 시야가 좋아야 되니까 그럴 땐 불빛이 필요하니까 캠핑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가본 적이 없어서 무슨 용품들이 이렇게 막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램프는 항상 필요하지 않나. 백야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불빛을 꺼트리지 마. 빛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어두울 땐. 그래서 램프이지 않을까. 랜턴, 램프, 약간 요런 종류, 빛이 필요한 거이지 않을까. 모닥불? 아, 아니요. 아니, 왜냐면, 이 뷰 때문에, 뷰. 내가 시야를 이렇게 뭐 바라보고서 걸어 다녔을 때는, 뭐 화장실을 간다던가, 너무 아름다운 뷰 아니에요? 아, 불멍? 그런가? 빔 프로젝트? 아니에요. 전 랜턴 가겠습니다. 랜턴과 램프 뭐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똑같이 가도 되죠. 네, 랜턴과 램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아진 분들께서 모닥불 그리고 근데 모닥불은 아 필요한 그 장작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모닥불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전 랜턴 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추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 의견 따르셔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0823님이 캠핑에서 쓰기 위해 구매한 물건을 맞춰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0823님이 캠핑에서 쓰려고 산 물건은 랜턴이었습니다. 예! 와, 오늘 2연속 기분이 좋습니다. AI 도움 하나도 없이. 예, 그리고 제작진 분들의 약간 예, 이런 힌트를 주셨는데 봐주셨다고요? 아. 앞으로도 이렇게 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리플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4: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5: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보리 이노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파리 오뗄
1: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뗄?
0: 오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선곡 플레이 함께 봤고요. 오늘 출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 제작진분들이 이 레벨을 전 딱 요 정도가 좋아요. 네, 바로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아, 너무 좋고 요 정도 레벨이 딱 좋지 않나. 이 정도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면 그 AI한테 물어봐야 되는. 네. 앞으로 저를 테스트할 만한 추리 퀴즈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BS 생활정보.
1: 오늘은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란 말도 옛말이 되었죠. 최근에는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친구의 권유나 단순한 호기심, 고수익의 아르바이트 제안으로 마약을 시작하거나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교 예방교육과 온라인 단속을 강화하며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고, 마약 상담을 위해 서울시에선 익명 오픈 채찍 써마톡과 전국 24시간 상담 전화 1899-0893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마약은 단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씨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김혜영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오늘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거 알지? 밥은 뭐 먹을까? 다들 먹고 싶은 거 있어? 오늘은 친구들 모임이 있는 날이다. 6명이나 있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서 이번에도 어렵게 날짜를 잡았고 장소는 친구 집으로 정했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랜덤 비빔밥 해볼래? 어? 그게 뭐야?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들을 각자 하나씩 준비해오는 거야. 서로 모르게. 어? 그러다 겹치면 어떡해? 아, 그럼 그대로 먹는 거지. 서로 텔레파시가 잘 통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한번 보자. 듣고 보니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친구의 아이디어로 랜덤 비빔밥을 해먹기로 했고, 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 중에 하나를 준비해야 했는데, 아, 뭘 해야 안 겹칠까? 나는 고민 끝에 이것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내가 한 이것은 영스 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준비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란 후라이, 2번 프렌치 프라이.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악뮤의 후라이의 꿈.

좋았어. 계란 후라이로 간다. 나는 고민 끝에 비빔밥의 꽃 계란 후라이로 결정을 했고, 너무 당연한 거라 누군가 가져오려나 싶었지만 또 다들 눈치 게임에 실패해서 빼먹는 참사가 일어날까 걱정이 됐다. 계란을 워낙 좋아해서 없으면 큰일이지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요리를 시작했고, 들기름까지 쳐서 먹음직스러운 계란 후라이를 완성했다. 계란 후라이를 소중하게 품에 안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친구네 집에 도착을 했고, 다들 뭘 준비했을지 너무 궁금해졌다. 다 모였지? 이제 재료들 공개할 시간. 밥 6공기를 넣은 양푼에 한 명씩 각자 가져온 재료들을 담기 시작했는데, 시금치, 참기름, 오이 무침, 고사리 무침, 도라지 무침, 그리고 마지막 나의 계란 후라이까지. 정말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재료들이 하나도 겹치지 않았고, 우리는 얼씨 않고 환호를 하며 비빔밥을 섞을 준비를 하는데, 야, 근데 잠깐만. 우리 이게 없는데? 우리는 그제야 중요한 재료인 이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우리가 빼먹은 이것은?

영스 맵스의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과 친구분들이 빼먹은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간장 공장 공장장, 2번 고추장.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에스파의 스파이시.

0: for you.
1: 근데 우리 고추장이 없는데? 헐, 뭐야? 양념까지 포함이었어? 난 양념은 기본으로 있는 건 줄 알았어. 환호도 잠시. 우리는 밥을 비비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비빔밥이 왜 이렇게 하얗지? 싶은 생각이 들 때쯤 고추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너 집에 고추장 있지? 인간적으로 이건 그냥 넣자. 아, 고추장 없는 비빔밥 오반데? 아, 안 돼. 규칙은 규칙이지. 그냥 고추장 없이 먹자. 친구의 완강한 주장에 우리는 결국 원래의 룰대로 고추장 없는 비빔밥을 먹게 됐고, 맛이 조금 슴슴하긴 했지만 고소하니 나름대로 먹을만했다. 이거 재밌다. 우리 생각보다 좀 잘 통하는 듯? 다음엔 랜덤 배달로 한 번 더 콜? 콜! 이렇게 오늘의 지도 완벽한 텔레파시로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김혜영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 정답은 계란후라이와 고추장이었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하나도 메뉴가 안 겹치지? 너무 신기한데요? 와, 너무 좋습니다. 네, 고추장이 있었으면 더 맛있었겠지만 그래도 없었어도 뭐, 그러니까 오이 무침이나 뭐 도라지 무침도 그렇고 다들 좀 간들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고소하게 좀 맛있게 또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SNS에서 영상들 되게 많이 봤는데 겹치면 겹친 대로 웃기고 또 안 겹치면 또 그래서 신기하게 또 보게 되고, 언젠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게의 영스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앱 상품권을,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녀시대 Forever One 듣고 올게요.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멘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무장난인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600님 퇴근길에 항상 듣고 가요. 웬디님 목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풀린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영스를 퇴근길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2600님의 피로를 제가 또 책임지는 그런 라디오이자 또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혁오의 러비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이재율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 9, 8, 7, 6, 5, 4, 3, 2, 1.
2: 숙보. 독일, 일본, 호주 다 안 도와주네. 한국 32강 가능성. 더 낮아졌다. 쉽게만 가면 재미없어. 빙고.

0: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재율의 텐, 율텐을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이재율입니다. 첫 곡은 거북이의 빙고였고요. 10시를 날리는 헤드라인, 독일, 일본, 호주 다 안 도와주네. 한국 32강 가능성 더 낮아졌다. 쉽게만 가면 재미없어 빙고였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팀 중 상위 8팀이 32강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 3위인 우리 팀은 승점과 골득실을 따지면서 진출 가능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3개 이상 실현하면 32강을 갈 수 있다는 빙고판까지 등장했는데요. 야, 항상 저희는 이제 월드컵 할 때 이렇게 미니게임을 또 하죠. 경우의 수. 한국이 32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일본, 호주 같은 아시아 이웃들이 버텨줘야 되고 독일을 비롯한 축구 열강팀이 하위 팀들을 상대로 이겨줘야 했는데 밤사이 있었던 경기에서는 독일도 일본도 호주도 안 도와줬습니다. 32강 진출 가능성이 더 낮아졌는데요. 이제 남은 6개 조 3위 중 3팀보다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 밤도 마음을 졸이면서 다른 나라 경기를 관전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2월에 만나 서로 조롱하면서 친해졌던 분, 금요 게스트 정혜인 씨와 아무 주제로 아무 말 토크를 하는 티끌 논쟁 코너를 할 거니까요. 상호 무존중이 뭔지 오늘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몰입하는 재밌는 논쟁거리 주제 제보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티끌 논쟁 게시판에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이재율의 텐, 생방송 직접 보면서 들을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채팅창 참견도 환영합니다. 코너 전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으로 편하게 말도 걸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멋있네. 낙지에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7: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이재율이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네, 6904님께서 율디 제 월급날이에요. 적당히 플렉스하면서 1인이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1인이 그 누군지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배부르게 먹는 건지가 다를 것 같아요. 배디라면은 저와 조금 이제 양 차이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평냉에 좀 빠져가지고 평냉의 제육 맛있더라고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9023님 친구가 보는 무협 웹툰을 슬쩍 따라보다가 완전 꽂혔어요. 제가 사실 삼국지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이참에 제대로 정주행을 해볼까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삼국지를 제대로 못 봤다가 그 침착맨 삼국지 그 영상을 풀영상으로 보고 나서 삼국지에 조금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그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침착맨 삼국지 너튜브에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고요. 5583님 영어 스피킹 모임을 합니다. 모임에서 만난 미모의 여성분이 제 MBTI가 ENFJ라고 했더니 자기가 정말 닮고 싶은 MBTI래요. 플러팅은 아니겠죠? 라고 하셨는데 뭐 좋게 생각하면 플러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나쁘게 생각을 하자면 굳이 나쁘게 생각을 하자면 칭찬할 게 MBTI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니겠죠. 플러팅

0: 겁니다. 375님 바지에 밥풀이 묻어있는 걸 모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집에 와서야 알았네요. 저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나 봐요. 아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배려의 일종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굳이 찝으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다들 주변에 친절한 친구들밖에 없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 NPC 타임이었습니다. 티끌같이 쓸데없는 논쟁도 일단 한번 찔러봅니다. 한 번쯤 궁금했던 이슈를 권위 없고 모순 가득한 저퀄리티 토크로 툭툭 건드려보는 시간. 세상의 모든 토론
1: 티끌 논쟁. 우!
0: 네, 제가 던지는 조롱을 받고 무례로 답하시는 분 정혜인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의 바른 정혜인입니다.
0: 네, 정혜인 씨 오늘 뭐 꽁꽁 감추고 오셨네요.
1: 아, 감출 수밖에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예. 진짜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 근데 제가 안 씻은 게 아니고 네. 방금 씻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씻고 뭐 머리를 만지고 뭐 화장을 할 시간이 네네네. 없어가지고 네. 좀 차에서 어떻게든 지금 수습하고.
0: 아, 그렇죠. 이게 제가 사실 걱정이 됐던 거는 이제 머리를 덜 말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머리를 덜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꼬게 되면은 네. 사실상 이렇게 좀 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1: 맞아요. 다음 날 네.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돼요. 근데 대신 히피펌처럼.
0: 아 오히려 그게 그 파마한 것처럼.
1: 네, 파마한 것처럼.
0: 있구나.
1: 네.
0: 오, 그리고 맞아요. 자꾸 만지시면은 더 향이 짙어질 텐데요.
1: 아 저 좋은 냄새 나요, 재윤님.
0: 네. 아무래도 오늘 다음엔 이거 다음에 스케줄이 또 없겠죠?
1: 오늘은 이제 끝이에요. 오늘 그렇죠, 정말 그렇죠. 바쁜 하루였어요.
0: 아 그렇죠. 네. 이게 또 여성분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머리를 감는 스타일이 있고. 네. 이제 저녁에 머리를 감는 스타일이 있다.
1: 아, 재율 씨는 언제 감으세요?
0: 남자는 근데 보통 아침 저녁으로 감는 사람들이 많아요.
1: 아, 그렇죠.
0: 왜냐면 머리가 많이 흐트러지니까.
1: 흐트러지니까?
0: 네.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흐트러지니까.
1: 아, 까치집지니까.
0: 네. 그렇죠. 까치집.
1: 재율 씨 까치집지면 진짜 애기 같을 것 같아요.
0: 전문 용어로 이제 까치집이라고 하죠.
1: 네, 네.
0: 예인 씨는 어떠세요?
1: 저도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다 감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제가 되게 더러운 줄 아세요, 베텐러분들이.
0: 아, 그래요?
1: 근데 저 되게 잘 씻거든요.
0: 어, 지금 팬이 겨드랑이로 들어갔는데 조심해 주세요.
1: 머리를 아까... 밤에 무조건 감아요, 저는.
0: 아, 그래요?
1: 네.
0: 어째서죠? 좀 남들보다 피지량이 좀 더 있나요?
1: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 밖에서 온갖 먼지 다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머리를 네. 안 감고 자는 건 두피에도 정말 안 좋고
0: 아...
1: 꼭 머리를 감고 말리고 네. 자야 하고 아침에는 네.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0: 아,
1: 또 무조건 감아야 되고
0: 네.
1: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저는 꼭 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0: 아, 채팅에서 너무 막 고라니 잠내 자고 이런 말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1: 아, 왜 읽고 그러세요?
0: 아니 그게 꽂혔어요.
1: 아, 잠내 네. 제거. 네네.
0: 네, 요즘 또 연극 꽃 별이 지나 하느라 바쁘십니다.
1: 맞아요.
0: 네, 공연 잘 되고 있으시죠?
1: 네,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0: 네. 지금 또 예인 씨 마이크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약간 좀 먹먹하죠?
0: 아무래도 그 머리에 있는 습기가 좀 마이크로 들어가진 않을까 싶어요.
1: 진짜 그거로운가 봐.
0: 네, 왜냐면 이게 마이크가 굉장히 그 센시티브한 기계이기 때문에
1: 네. 네
0: 마이크 두 대로 네, 마이크를 이제 옮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어떤가요?
0: 네, 지금 괜찮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안 된다면은 이제 다른 데 있는 마이크 갖다 써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뭐 지금 그 회식도 하셨어요? 연극하는
1: 네.
0: 데에서?
1: 얼마 전에 이제 한 주의 첫곡을 네. 잘 마무리했다 해가지고 네. 이제 일요일에 다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연극 팀에 계신 분들은 예인 씨의 어떤 본 모습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아니에요. 그 제 본 모습은.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하고
0: 네 차분하고
1: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그래요?
0: 그게 사실 본모습이다.
1: 그럼요.
0: 그러면 베텐에서 하는 게 오히려 본모습이 아닌 거네.
1: 베텐에서는 이제 조금 네. 더 네. 베텐에서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있죠.
0: 아 부캐다. 오히려 베텐에서 하는 게 부캐다.
1: 그럼요.
0: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무례한 모습을 사람들이 더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1: 좀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 와서 약간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아요.
0: 아 네. 베텔러분들은 이제 샌드백 삼아서
1: 아, 네.
0: 스트레스를 풀고 남들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1: 마치 부캐 같은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1: 재율 씨도 부캐가 많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저도
0: 예, 예.
1: 부캐 같은 거죠.
0: 아, 활동을 하려다 보면은 어떻게 TPO 양상 맞춰야 되니까.
1: 그럼요.
0: 그런

0: 왔습니다. 네. 어, 문자가 또 하나 왔습니다. 6551님께서 예인제율 조합 기대돼요. 두 분 지난번부터 잘 어울리는데 서로 연락처는 주고받았나요? 마팔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어떻게 됐죠 저희가?
1: 저희 마팔 한 사이 아니에요?
0: 예, 마팔 했습니다. 마팔 했고
1: 맞아요.
0: 연락처는 또 예인 씨는 연예인이고 저는 이제 미천한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그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네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6551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화가 많이 났네요.
1: 네. 화가 많이 났죠.
0: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공연에 좀 초대를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1: 그러니까요. 왜 오. 그때 꼭 초대해 주신다고 네. 하셨으면서 맞아요, 예쁜 맞아요. 친구 제가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1: 여자친구라도 생기신 거예요?
0: 아 제가 까맣게 입고 있었네요.
1: 그런 거라면 꼭 배튼에서 밝혀주세요.
0: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제가 예인 씨 연극 뭐죠? 꽃별 천지?
1: 꽃별이 지나.
0: 아, 네. 꽃별이 지나.
1: 네.
0: 네. 꽃별이 지나 제가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꼭 보러 제가 DM으로 예. 네. 할인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니요. 가격이 많이 괜찮아져요. 아니요.
0: 제 값 주고 보러 가고 싶어요.
1: 그럼 너무 감사하죠. 사실 저희 네. 입장에서는.
0: 더 드려도 될까요 혹시?
1: 그러면은 혼자 보러 오시니까 네. 두 자리 예매해주세요.
0: 어, 편하게. 적벌석으로
1: 네, 제곡 제값으로 네.
0: 적벌이 지나 네, 알겠습니다.
1: 네,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럼 오늘의 코너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어떤 코너인지 예인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티끌같이 소소하고 자잘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이재율 DJ와 제가 토론해서 우리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주제 받고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티끌 논쟁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티끌 논쟁 주제 채택되면 선물 저지 밀크 푸딩 보내드려요.
0: 네, 그럼 논쟁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논쟁입니다. 유머 감각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능력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경심님께서
1: 네.
0: 유머 감각은 중요한 능력일까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능력인가요? 저는 남을 웃기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유머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웃기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유머 감각이 있으면 뭐가 좋은지 없어도 살만한지 알려주세요.
1: 유머 감각은
0: 네.
1: 있는 게 세상 살기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는 해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생각했을 땐.
0: 아 이게 또 예인 씨와 저와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1: 재율 씨는 어떠신데요?
0: 이 유머를 어떤 생존의 개념으로
1: 네.
0: 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1: 네.
0: 어, 안 그래도 살기 편한데 어, 이걸 얹어서 토핑처럼 쓰시는 분이 있어요.
1: 어...
0: 네. 예인 씨는 약간 토핑 쪽인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0: 네.
1: 그 제가 물론 이 뭔가 개그를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0: 네.
1: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0: 네, 살아감에 있어서.
1: 그 유머 감각이 없는 것보다는 네.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0: 네.
1: 우리가 어쨌든 계속 혼자서 일을 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0: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니까.
1: 네, 사회생활에 네. 있어서 그 유머 감각이라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적응도 빠르고 사람들과 어떤 그 지내는 어떤 그런 관계성
0: 어.
1: 같은 것들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어 이번에 연극 들어가면서 좀 그런 유머 감각을 활용하셨어요?
1: 어.
0: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 연기나 잘하자 마음으로 그 아. 하고 있기 때문에.
0: 아 그쵸.
1: 네네.
0: 그냥 중요한 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1: 그쵸 그쵸. 일단 본업을 잘 하는 거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0: 아 네.
1: 그 다음 어떤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0: 오.
1: 좀 딱딱한 사람들보다는 네. 조금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들
0: 있는 사람이
1: 이 상대방도 나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어. 게 있는 것 같고.
0: 아 네.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입만 열면 빵빵 터지는. 유민상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이제
1: 네.
0: 그 선배여서 유민상대. 네. 어 너무 재미없는 박보검. 하나도 재미없어요.
1: 뭐 제가 만나고 싶은 남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 근데 이제 박보검 선배님은
0: 네.
1: 얼굴을 보기만 해도 너무
0: 아,
1: 웃음이 절로 나잖아요.
0: 미소가 지어지니까. 네.
1: 근데 네. 만약에 이제 남자로 이제 만나야 된다고 하면은
0: 네.
1: 그럼 저는 유민상 선배님 만날 것 같아요. 아, 왜 웃으시지? 진짜예요. 진짜인데.
0: 아 그렇죠. 왜냐면 매일매일 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1: 저는 진짜 그 유머가 너무 저한테 그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해서. 저는 이 유머라는 게
0: 네.
1: 뭔가 다 사는 거 제 얘기 베텐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
0: 네네네.
1: 다

0: 다 사는 거 똑같이 퍽퍽하잖아요. 힘들고.
1: 그렇죠.
0: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유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 힘든 거를 잠깐 이렇게 좀 재미있게 네, 이렇게 네. 좀 승화시킨다고 그런 그
1: 부드럽게
0: 능력이 있다고
1: 뭔가 퍽퍽한 퍽퍽살이 아니고 뭔가 좀 물렁살 같다.
0: 네네
1: 그런
0: 네.
1: 거죠. 이호프님께서 유민상 오늘 잠 못 잔다. 안 그래도 유명 선배 양압기 끼고 자시는데
0: 양압기가 뭐죠?
1: 그 이제 코를 너무 많이 골면은
0: 골아서
1: 이선미 씨도 요즘 하는 거 있거든요.
0: 아
1: 그거를 하면은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0: 진짜?
1: 네. 그러면 예인 씨도 사실 재밌기로 소문난 분이잖아요.
0: 아 제가 어디 소문이 났지? 네.
1: 본인의 유머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습니까?
0: 아 저는 예. 저는 그냥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인 것 같아요.
1: 6점?
0: 그냥 평균보다 조금 위에.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 본인 이제 멤버 중에 유지혜 씨
0: 네.
1: 몇 점입니까?
0: 지혜 언니요?
1: 네.
0: 지혜 언니 한 4점. 아니, 언니는 4점? 얼굴이 귀엽고 웃기죠.
1: 네.
0: 얼굴 보면 웃음이 나죠. 예뻐서.
1: 아 예뻐서 네. 웃음이 나는 스타일이다. 네. 미주 씨는요?
0: 아 미주 언니는 네. 한 9점.
1: 오.
0: 네.
1: 오 그렇게나 높게 줘요?
0: 1점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 있어서.
1: 아.
0: 언니가 이제 뭐 웃기는 걸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예 그러니까 전문 코미디언이다.
0: 아, 그 코미디언이죠 미주 언니는.
1: 아 그렇군요.
0: 가수 겸 코미디언.
1: 아 개가수 같은 느낌.
0: 약간 예능인이죠 예능인.
1: 예능인이다. 그래서 9점으로 줬고 본인은 6점이다.
0: 네.
1: 좀 더 그러면은 이 유머 감각을 키워 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0: 저는 지금 딱 좋아요.
1: 아 지금 정도가 딱 좋다.
0: 저는 여기서 더 가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1: 왜죠? 좀 더 이제 이쪽으로 눈독을 들일까봐 예능 쪽으로?
0: 아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예. 저는 너무 그 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1: 아
0: 네.
1: 그나마 내 유머 감각이 6점이어서 좀 네. 억제가 되는 거다.
0: 저는 진짜 사실 네. 배텐 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반에 반 정도만 하거든요. 더 재밌는 생각도 많이 나고
1: 아, 네.
0: 더 어이없는 말도 생각 많이 나고 더 무식한 말도 생각 많이 나는데
1: 그러면 오늘이라도 배디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좋겠어요. 막
0: 너무 아쉽게
1: 거르지 말고 머릿속으로.
0: 오늘은 또 저에게 이게 완전 라이브로 나가잖아요.
1: 아.
0: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연예인으로서 삶을 연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좀 있거든요.
1: 근데 라이브 때 머리를 안 감고 녹음을 할 때 머리를 감는 이유는 뭘까요?
0: 그때는 제가 네. 라디오 DJ였기 때문이에요.
1: 아 메인 네. 스페셜 DJ를 할
0: 그렇죠.
1: 때는 감는다. 네.
0: 그때는 감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네. 쓰고 옵니다. 샵에 다녀와요.
1: 아 정말요?
0: 근데 이제 그때는 DJ 할 때는 또 출연료도 좀 더 주기 때문에 좀 예의를 갖춥니다.
1: 아 그 돈으로 이제
0: 네네 네.
1: 아, 그렇게 한다.
0: 네 오늘 재열 씨도 샵 다녀오신 거잖아요.
1: 아니요 아니요 저 오늘 제가 그냥
0: 비비 발랐어요?
1: 예 비비로 했습니다.
0: 진짜?
1: 그 남자들은 스틱으로 나오는 거 되게 편한 거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슥슥하고
0: 피부가 좋으시니까
1: 안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를 알겠습니다. 눈을 내리깔면서 피부가 좋으시니까
0: 아 근데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아기 같으세요.
1: 예의시만 하겠습니까? 네. 주변에 진짜 유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0: 유머 없는 사람 있죠.
1: 어떤 사람 있을까요? 거르지 말고 좀 말씀해 주세요.
0: 일반인이어가지고.
1: 일반인이어도 그 이름을 말하면서.
0: 아 말 못해. 상처 받을 것 같아.
1: 아.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재미없는 분들과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죠?
0: 그럼요. 네.
1: 연극할 때 조금 그게 불편했나요?
0: 아니, 연극하시는 선배님, 언니, 오빠들 다 너무 네. 재미있으시고.
1: 아, 그래요?
0: 특히 진짜 그 이제 제가 연극하면서 진성규 선배님을 이제 처음 네. 뵙고 이제 같이 연극을 하고 있는데.
1: 너무 재밌는 분이잖아요.
0: 선배님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1: 네.
0: 진짜 제가 너무 한수 배웠습니다.
1: 아, 한수 배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논쟁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0: 아, 넘어가나요?
1: 네.
0: 그럼 유머 감각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능력일까요? 재윤님?
1: 제 생각에는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랑 같이 섞여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능력인 것 같고
0: 그럼요.
1: 하루빨리 또 예인 씨도 연극판에서 유머 감각을 살렸으면 좋겠네요.
0: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재율님은 그러면은 이렇게 방송 말고 사석에서 네. 좀 그래도 계속 재미를 뭔가 유지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딱 사석에서는 되게 막 안녕하세요. 뭐 그러시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대로 꺼드럭대는 스타일이세요?
1: 반대로 꺼드럭대는?
0: 네네네네.
1: 아, 엮어드럭?
0: 네, 엮어드럭.
1: 아, 엮어드럭? 네. 저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사석에서도 사실 코미디언들이랑만 있다 보니까 엮어드럭을 할

0: 균형이 없어요.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회생활을 좀 멋들어지시는 분들이랑 네, 같이 하다 네. 보면은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엮어들어기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네요. 네.
1: 똑같 비슷하시구나.
0: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1: 그럼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는 자리라면?
0: 아, 마음에 드는 여성분.
1: 진짜 완전 천년의 이상형을.
0: 와, 그러면 저 고장 나는 스타일이에요.
1: 진짜?
0: 네.
1: 뚝딱뚝딱.
0: 그런 분 앞에서 막 재밌게 잘 못해요.
1: 왜 막 내가 마비돼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평소에 보이던 모습을 좀 안 보여주고 싶고 어떤 제가 웃기는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천박하다고 생각해서
1: 네, 네.
0: 좀 고급스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1: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0: 다음 논쟁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동안으로 인정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요셉님 동안으로 인정할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한두 살 어려 보인다고 해서 동안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실제 나이와 피부 나이를 대비했을 때 최소 몇 살 정도 더 어려 보여야 동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0: 아하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2부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에게 새 여동생이 생겼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지난 3일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가 몸무게 171g의 건강한 암컷 새끼를 낳으며 푸바오와 쌍둥이 자매 루이바오, 후이바오에 이어 세 번째 자연 번식에 성공한 겁니다. 판다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며칠밖에 되지 않는 가임기 때문에 자연 번식이 무척 까다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태어난 아기 판다는 스스로 걷고 면역력을 갖추는

0: 생후 5, 6개월 이후 공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판다의 탄생, 멸종위기종 보전의 의미도 함께 담긴 반가운 소식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술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줄여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이재율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개그맨 이재율입니다. 오늘은 아주 쓸데없고 소소한 티끌 같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티끌 논쟁 정혜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0: 네, 주제를 한 번 더 소개해 주실래요? 주제만? 네,
2: 동안으로 인정할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요셉님께서 지금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0: 안요셉님께서, 네. 그렇죠. 동안의 기준은 진짜 뭘까요? 예인 씨는 동안이란 얘기 뭐 워낙 많이
2: 안 들으시죠?
0: 들어요. 그래요?
2: 네, 그냥 저는 그 막 동안까지는 아니고 생각보다 나이가 있네 요 정도.
0: 네. 아 지금 이제 제가 94년생이고
2: 네.
0: 예인 씨가 98년생이죠.
2: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이제 서른을 가까이 목전에 두고 있는데.
2: 맞아요.
0: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솔직히.
2: 그쵸?
0: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 나이를 많이 밝히시나요, 어디 가서?
2: 네, 저는 그냥 밝혀요. 아. 아직까지는 막 나이를 숨기고 네. 그러고 싶은 마음까지는 안 드는데.
0: 안 들고.
2: 아 근데 요즘에 베테너분들을 저보고 자꾸 이모라고 해가지고 좀 속상해요.
0: 아 이모.
2: 네.
0: 그러니까 이모가 베테너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어린 분이 있다면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모 이모에는 사실 나이가 없잖아요.
2: 어리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이모래. 나이 밝혀.
0: 이모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본인 나이를 작게 적어주세요.
2: 네, 작게 괄호에 네. 이렇게 적어서 쳐주세요.
0: 괄호에 넣어서 말씀을 네. 줘야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베테너 중에 본인이 뭐 08년생이다.
2: 네.
0: 이모 가능합니까?
2: 이모죠.
0: 그럼 이모다.
2: 네, 10살 차이 나니까.
0: 07은요?
2: 이모죠.
0: 아, 9살까지도 이모 괜찮다. 그럼 몇 살까지 들어보셨어요, 혹시?
2: 몇 살까지 들어봤... 아, 나이로요?
0: 네네네.
2: 나이로는 다 어리게 보세요.
0: 몇 살 정도?
2: 한 뭐 한 25, 26? 2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시죠.
0: 아,
2: 왜냐면 네. 내 얼굴이 어려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재율 씨.
0: 네네네.
2: 그 제가 러브리즈 막내였고 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네.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냥 어리게 그렇죠. 보더라고요.
0: 뭔가 카츠사 느낌으로 이렇게 오늘 입고 오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동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느냐.
2: 아, 나 그럼 완전 이모야. 그걸로 가면 저 완전 이모 맞아요. 나 그럼 인정.
0: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그 뭐 UFC도 좋아하시고.
2: UFC 보는 거 좋아하고.
0: 네, 보는 거 좋아하고. 근데 UFC면은 사실 이모보다는 삼촌이죠.
2: 그러네. 근데 이모보다 삼촌이 낫다.
0: 그렇죠. 그나마 네. 삼촌이 낫죠.
2: 네, 삼촌이 난 것 같아요.
0: 이게 이상하게 또 남자분한테 아저씨라고 하는 것보다
2: 네.
0: 여성분에게 아줌마라고 하는 게 좀 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 많죠. 네, 맞아요.
0: 어려 보이고 싶은 부분들이 많고.
2: 그럼요.
0: 네, 위스키도 좋아하세요?
2: 위스키 너무 좋아하죠.
0: 원사케도 좋아하시고.
2: 너무 좋아하죠.
0: 야, 그러면 사실 진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동안은 아니네요.
2: 맞아요.
0: 어떤 컨텐츠 소비에 있어서는
2: 다 완전 느크크예요. 느크크.
0: 느크크.
2: 느크크.
0: 아, 그것도 좀 억지로 쓰는 느낌이 나는데요.
2: 아니에요. 재율 씨.
0: 아, 정말 이건 스불제입니다.
2: 스불제가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스불제.
0: 스불제.
2: 와, 스치는 네. 불안한 재율.
0: 오, 깜짝이야. 저 방송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2: 왜요?
0: 아, 불안한 재율. 와, 깜짝 놀랐습니다. 생방이니까.
2: 네. 스타일 불안한.
0: 아, 아닙니다. 스불제.
2: 뭐예요?
0: 스스로 불러온 재앙.
2: 예, 와, 그쵸. 대박.
0: 스불제. 아, 완전.
2: 아, 무슨 일이야, 진짜. 아,
0: 정말 웬금악이에요.
2: 아, 네. 진짜.

0: 진짜 속상합니다.
1: 어려 보이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좀 어려 보인다고 하는 것 같으세요?
0: 좀 동안상이 있는 것 같아요.
1: 동안상이다.
0: 네.
1: 소위 말해서 이제 중안부가 좀 짧고
0: 이렇게 동글동글한.
1: 네. 근데 중안부가 짧으신 편은 아니네요.
0: 맞아요.
1: 그죠? 딱

0: 저는 코가 못생겨가지고.
1: 아 못생기긴요 재율씨. 재율씨도 황금 눈코입이에요.
0: 근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살짝 제 옆에 보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1: 아니 진짜 재율씨 네. 지금 얼굴에서 코가 만약에 높다?
0: 네.
1: 그러면 조금 지금의 귀여운 느낌이 없죠.
0: 아 그래요. 네. 코라니라는 말씀이 있네요.
1: 맞아 저 진짜 코가 네. 또 얼굴에 비해 커요 코가.
0: 어 그렇죠. 안 되겠네요. 네. 막 비유할 것들이 막 떠올랐는데.
1: 네 오늘은 생방이니까.
0: 그렇죠 생방이고 네. 상처 받으실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잘생긴 서양 코다.
1: 네.
0: 네 그리고 좀 철이 안 든 사람들이 좀 동안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1: 맞아요. 좀 젊게 네. 사시는 분들이 나이를 좀 풍파를 들맞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막 왁부볼 이런 거.
1: 왁부볼?
0: 왁부볼 모르세요?
1: 왁. 불안하네.
0: 와 깜짝이야. 자꾸 불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불안하니까.
1: 왁.
0: 왁부볼 모르세요?
1: 왁만 알려주세요.
0: 와.
1: 아, 왁. 아, 이거 쓰면 안 되는 말인데.
0: 아 왁싱?
1: 아니요. 왁.
0: 아 왁. 아 그. 얼굴을 뜻하는 은어. 네 아니고요. 그
1: 왁
0: 왁 그 저도 뭐의 줄임말인지는 모르겠는데
1: 왁
0: 공 같은 건데 이렇게 부셨을 때 약간 소리 나는 스트레스 볼처럼 생긴.
1: 스트레스 볼.
0: 그거랑 조금 다른 건데
1: 그게
0: 있어요.
1: 그게 왜 왁구볼이에요?
0: 왁구볼이 아니고요. 왁부볼.
1: 아 왁부볼. 네,
0: 왁구볼이 아니고 왁구볼은 네 그거는 조금 그렇죠 세숫대야라는 뜻이니까. 왁부볼.
1: 네. 아니 그게 왜 왁부볼이에요 이름이?
0: 왁스 뿌시는 볼이래요.
1: 왁스예요?
0: 왁스가 이렇게 싸져 있어서 그거를 뿌시는 볼이니까.
1: 아... 네.
0: 초니야 잘 가라
1: 이러시는데. 그렇구나.
0: 네. 그 지금 보니까 우리 피치촌 PD님도 코가 잘생겼네요.
1: 피치촌 PD님 약간 네. 코가 둥글둥글 보코죠 보코.
0: 보코 완전 네. 보코.
1: 완전 보코.
0: 예 네. 이게 단단하니까 뭔가 동안 느낌은 전혀 안 들고.
1: 맞아요. 지금 코가 동글동글하신 분들이 네. 애기 같은 그런 네. 느낌이.
0: 그리고 지금 심지어 비염 수술을 하셔가지고.
1: 진짜 그래서 마스크 쓰고 계시는 거예요?
0: 네네 마스크 안에 지금 코만 가득합니다.
1: 비염 수술했다고 하면서 코 수술하신 거 아니에요?
0: 아 몰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뭐 싸우다가 코뼈 부러지고 하면은 이참에 세우시는 분들 있거든요.
1: 그쵸 그쵸.
0: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뭐 코가 문제가 아니니까요.
1: 재율 씨가 되게 동안 얼굴에 가까운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아 저는 약간 동안이라기보다는 요 얼굴에 살이 많아서 그래서 좀 제 나이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1: 네네. 네. 일부러 뭐 리프팅 같은 거는 이제 그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 안 하시는 거죠.
0: 왜 안 했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했습니다.
1: 아 어디서 네. 했어요?
0: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온 꼬마 같다고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뭐 예인 씨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얼굴에 뭐 손을 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1: 아 그러면요.
0: 네. 치아도 본인 치아죠.
1: 아 네, 제 치아입니다. 제 네, 치아.
0: 어떻게 이렇게 고를 수가 있을까요?
1: 전 교정했으니까요.
0: 아,
1: 어릴 때 교정했어요.
0: 근데 교정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인데 그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았네요. 네,
1: 어릴 때 해가지고 교정을.
0: 네.
1: 네.
0: 몇 살 때 하셨어요 교정을?
1: 저 초등학생 때요.
0: 아 그때면은 완전 그 교정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인데.
1: 네 그래서 엄청 왜 웃으세요?
0: 아 너무 또 옛날 분으로 모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해요.
1: 초등학교 고학년 때.
0: 고학년 때.
1: 5학년인가? 6학년 때.
0: 집이 사셨네요.
1: 아 그건 아닌데.
0: 네.
1: 엄마 아빠 무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0: 아 네. 차 팔아서 교정하고 네, 네. 집 팔아서.
1: 차를 달고 다닌 거죠 치아에.
0: 아 그쵸.
1: 네.
0: 치아.
1: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0: 주변에 또 동안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1: 유지혜 언니가 진짜 동안이에요.
0: 맞아요.
1: 어.
0: 저보다도 한 살이 많으시죠?
1: 93년생.
0: 네네네 네. 제가 구사니까.
1: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율씨도 네. 동안이죠. 유지혜 언니가
0: 네.
1: 그 언니가 이제 동안상이죠. 하얗고
0: 하얗고
1: 동글동글
0: 네
1: 귀엽게 생겼잖아요.
0: 같이 다니다 보면은 막
1: 제가 언니인 줄 알아요.
0: 그렇게 알면 좀 속상하기도 하세요.
1: 아니 속상하진 않아요. 제가 봐도
0: 그래요?
1: 제가 언니 같긴 해요.
0: 아 근데 유지혜 씨가 또 근데 어떤 마인드가 어리진 않잖아요.
1: 마인드
0: 네
1: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0: 오늘 솔직한 방송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 네. 언니가 마인드도 근데 네. 좋으니까 저랑 6살 차이 나는데 놀아주는 것 같아요.
0: 아 네. 놀아준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1: 네, 언니가 많이 놀아주.

0: 그렇군요.
1: 네.
0: 뭐 꼰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1: 맞아요. 언니 약간 꼰대 같은 게 있는데.
0: 마인드는
1: 근데 뭐그 나이에 그 정도 꼰대력은 뭐.
0: 아, 그쵸.
1: 네.
0: 그 나이에라는 말이 조금
1: 근데
0: 걸리네요.
1: 있어야죠, 그 정도.
0: 그쵸, 그
1: 네.
0: 정도는 있어야죠.
1: 네.
0: 아, 결론은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1: 그본 소비하는 콘텐츠 그거가 좋은 것 같아요.
0: 아, 어떤 콘텐츠
1: 네.
0: 소비하는가? 그러니까 뭐 트로트를 듣는가, 가요를
1: 네.
0: 듣는가, 아이돌 노래를 듣는가?
1: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약간 케이팝 노래를 잘안 듣게 되고 점점 막 옛날 노래, 전자음악 아닌 노래.
0: 그래도 아이돌이니까 아이돌 노래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으세요? 완전 그거는 레드레드인데?
1: 저는 레드레드 그 부르시는 코르티스 분들 노래는 진짜 많이 듣거든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근데 그 외에는 저도 이제 점점 가사 없는 노래, 막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 있잖아요.
0: 마음이 편안해지는.
1: 명상음악,
0: 아,
1: 이런 거.
0: 명상음악.
1: 이런
0: 저작권
1: 거.
0: 없는 명상음악, 백선, 이런
1: 뭐
0: 거.
1: 광고 없는, 그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듣게 되고.
0: 아하. 아.
1: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다니까요.
0: 그쵸.
1: 레드레드가 뭐야? 이런 거
0: 코르피스가
1: 나온다니까요.
0: 아니라 이제
1: 네.
0: 코스피스만 본다.
1: 네. 저는 레드레드 알거든요.
0: 그린그린 레드레드
1: 그린그린
0: 유행어죠 요즘.
1: 레드레드. 네.
0: 아무튼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동안으로 선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다음 주제 또 넘어가 볼까요?
1: 네, 다음 주제. 나 진짜 돈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통장이 얼마?
0: 와!
1: 머머리꽃바님.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꼭 요즘 돈 없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돈 없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적금 꼬박꼬박 들고 통장에 몇백만 원 있어도 돈 없다는 친구들도 있고, 통장 다 합쳐서 10만 원도 안 남았을 때야말로 돈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나 진짜 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부터일까요?
0: 와,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1: 네.
0: 주변에서 돈 많이 빌리시나요?
1: 저한테요?
0: 네네네.
1: 아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이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네요. 예인 씨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잘 됐으니까 주변 친구들이 그냥 예인은 연예인이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좀 뭔가 콘텐츠가 뭔가 어디서 좀 조회수도 나오고 이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돈을
1: 네.
0: 빌려달라.
1: 네. 어떻게 하셨어요?
0: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진짜 친한 친구면은 뭐 빌려줄 수도 있는데,
1: 네.
0: 빌리는 거에 있어서 뭔가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왜 빌리지?
1: 그치.
0: 네. 어디에 쓰려고 빌리는 거지? 이런
1: 그치.
0: 생각. 근데 그런 친구들이 꼭 빌리고 나서 본인 여자친구랑 잘 놀러 다니고
1: 그러면서 친구 사이 멀어진다니까요.
0: 네, 그렇죠.
1: 이게 신경 안 쓸래야
0: 네.
1: 안 쓸 수가 없잖아요.
0: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어쩔 때 좀 돈을 빌리는 걸까요? 빌려본 적 있어요, 혹시?
1: 한 번도 없어요.
0: 한 번도 없고.
1: 제 인생의 신념 중 하나예요. 절대 돈 꾸지 말자, 남자한테.
0: 절대 돈 꾸지 말자.
1: 100원이든 200원이든 진짜 꾸지 말자.
0: 그럼 돈이 없다라고 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없다고 하는 걸까요?
1: 돈 없다고 말 못할 정도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 없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1: 그렇게 친구들 만나서 나 돈 없어라고 말할 여유고 자신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런 상태가 진짜 돈 없는 거 아닐까요?
0: 그럼 만약에 예인 씨가 너무 지금 갑자기 패가망신해서 돈이 없어졌다.
1: 너무 슬퍼.
0: 지금 당장에 쓸 돈이 없어요.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 왜 패가망신했어요, 근데?
0: 그러면 간단하게 뭐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해볼까요? 이게 가정이니까.
1: 네네네.
0: 네.
1: 만약에.
0: 네, 만약에.
1: 우리 가족이 다 아니면 나만?
0: 싹 다.
1: 싹 다?
0: 네, 그 핏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손을 빌려야 돼. 누구에게 좀 많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1: 아, 저는 그럼 여기 메인 작가 언니가 이제 최근에 주식 부자가 되셔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언니한테 주식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0: 아, 어쩐지 앉아있는 모습이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 좀.
1: 그때랑 좀 다르죠?
0: 아, 달라요. 아, 옛날에는 저번에 제가 왔을 때는 막 뛰쳐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셨었는데
1: 이렇게.
0: 네, 지금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 계셨었어요. 왕처럼.
1: 달라졌네.
0: 네, 왕처럼 앉아 계시면 제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대본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1: 아, 머리를 조아리셨군요.
0: 네, 계속 핸드폰으로 뭘 보시던데.
1: 아,
0: 그게 주식창이었구나.
1: 차트.
0: 아, 야, 대박이네요. 이렇게 또 요즘 그런 단어도 있대요. 주변에서 주식으로 많이 대박 나니까 포모라고.

0: 그 너무 불안한 거죠. 어, 나는 그냥 통장에만 갖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1: 어, 네. 제가 완전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런 캐를 계속 살다가 네. 최근에 조금 뭔가 도전해봤어요.
0: 어, 시작했나요?
1: 네. 어, 시작해봤어요.
0: 아, 네. 어떻게 상황이 어때요?
1: 작은 돈으로.
0: 작은 돈으로.
1: 뭐 아직까지는 네. 뭐.
0: 아직까지는.
1: 아, 네네. 너무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서 네.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뭐 큰 돈으로 하면 오르면은 많이 벌겠지만 반대로 아.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돈을 진짜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인데 네. 모은 돈인데 이게 휴지 조각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진짜 벌써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아. 되게 그냥 경험한다는 네. 마음으로.
0: 그럼 생애 첫 주식 종목은 뭘로 들어갔어요?
1: 아, 말 못해요.
0: 그러니까 대괄호로.
1: 아, 말 못해요.
0: 어느 쪽인지만 말해줄 수 있나요? 어떤 건지는 말 안 해줬는데.
1: 반도체.
0: 아, 네. 아 그러면 굉장히 좁혀지는데요? 고라닉스라고.
1: 아니, 요즘에 반도체 많이 넣으시니까.
0: 아, 그렇죠.
1: 네, 반도체 쪽에 아.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0: 뭐 아,
1: 반도체도 많아요. 되게 뭐 이것저것.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아는 많아요, 거 말고도. 맞아요.
0: 어떤 뭐 이런 것 저런 거 있는데.
1: 네.
0: 아무튼 고라닉스 씨.
1: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0: 지금 상황이 막 왔다 갔다 하죠?
1: 어, 너무 변동이 지금. 네. 제가 넣은 종목뿐만 아니라 네. 지금 그냥 지금 주식 시장이 되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0: 어,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나면 계속해서 좀 일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1: 당연하죠.
0: 좀 여행 가고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요.
1: 애초에 배텐 라디오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돈 진짜 안 주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1: 아, 그렇게 말해요.
0: 그렇게 말해요. 어디 가서?
1: 자주 말해요.
0: 아, 그래요?
1: 어디 가서가 아니라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요. 왜 화장 안 하고 왔냐 물어보시면 돈 없어서 안 했다.
0: 아, 그렇죠. 어. 그러면 돈 받은 만큼만 하세요. 뭐 이렇게 눈
1: 반만 한다든지
0: 눈까지만 한다든지 받은 만큼만 이쁘게 오는 것
1: 그렇게 오다 보니 이제 네. 3년째 4년 한지 3년 됐나 제가 지금 라디오인지 근데 이 모양 이 꼴로 이제 오더라고요 제가.
0: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가 아니고
1: 그 무슨 뜻이죠?
0: 그러니까요가 아니고 편하게 다닐 네. 수 있다는 거죠.
1: 네네.
0: 사실 배텐도 이게 중독입니다.
1: 아 너무 재밌고
0: 하다 보면은
1: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네. 이렇게 가끔 재율 씨처럼 너무 네. 좋으신 스페셜 DJ님들이 오시면은 또 그거 함께한 재미가 또 너무나 충만합니다.
0: 어 그래요.
1: 아멘.
0: 어 아멘. 어, 받은 돈에 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시네요.
1: 아유 제가 요즘에 뭐 허언증 네. 그거 하더니 자꾸 이런 게 네. 습관이 전 사실 되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0: 그렇죠. 또 정혜인 선배님은 또 이렇게 연예인 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어떻게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느낀 순간이 언제일까요? 딱 어... 이 정도면 나는 먹고 살만할 것 같은데
1: 느낀 순간?
0: 네.
1: 그냥 그것은 연예인 때문에는 꼭 아닌 것 같고
0: 아 연예인 때문은 아니다.
1: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이거 얘기하면 또 약간 조금 길어지는데
0: 어, 네. 저의 되게 말씀하셔도 돼요.
1: 그러니까 저도 되게 돈 때문에 힘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막 되게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어. 그냥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버는 것 네. 같고
0: 보통 빤스 찢어지게라고 하는데 한 번 더 갔네요.
1: 진짜?
0: 네.
1: 어, 우리 동네는
0: 똥꼬가 찢어지면 오히려 부자인 겁니다.
1: 왜요?
0: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1: 거니까.
0: 많이
1: 먹어서 많이 싸가지고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똥이 네. 다 말라가지고 안 나오면서 마른 똥이 나오면은 거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0: 아예 본론으로 좀 넘어가시죠. 네. 찢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1: 그래서
0: 네.
1: 이제 이제 네. 어 그러면서 뭔가 네. 나만 돈을 이렇게 못 버나? 이런 아.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0: 어 그래요?
1: 네. 뭔가 제가 되게 하는 건 많은데
0: 네.
1: 그 하는 거 많은 거에 비해 정말 돈을 그렇죠. 회사원보다도 아마 못 벌었을걸요?
0: 오.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0: 그렇죠.
1: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한 만큼의 어떤 그거가 항상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느낀 네. 건 뭐냐면 돈은 생각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고
0: 오.
1: 그저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하면
0: 네.
1: 방금 말하는 질문 어디 갔어? 질문 사라졌네요.
0: 네.
1: 그 뭐 질문 돈 네. 뭐였죠 질문이 어 나 살만하다
0: 네. 살만하다 느낄
1: 살만하다
0: 순간.
1: 그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
0: 아.
1: 되게 그냥 어 충분히 내 나의 지금 삶도 내가 이 정도 벌이로 사는 것도 나 되게 충분해라고 느끼게 된 어떤 그 시기가 있었어요.
0: 야 지금 완전 스님 같아요.

0: 그쵸.
1: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모자 안에 그 뒤통수부터 머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머리 또 따여져 있어가지고
0: 아, 진짜
1: 그 중간부터 웃겨. 머리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여기서 벗겨지고.
1: 네. 야 정말 현명하시네요. 실제로 요즘 네. 그 연극을 하시는 게
0: 네, 네.
1: 다들 아시겠지만 연극도 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0: 아 진짜 네. 맞아요.
1: 어떤 것 때문에 연극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0: 연극은 정말로 네. 제가 무대에서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돈을 내고 참여하고 싶은 수준이에요. 연극은 정말.
1: 오.
0: 근데 저는 연기에 있어서는 네. 아직까지 제가 부족한 점도 너무 많고
1: 네.
0: 완전히 신인 배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기할 때는 진짜 돈 생각 안 해요. 진짜로.
1: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독립영화라든가 이런 것도 섭외가 들어온다면 할 수 있겠네요?
0: 그럼요. 그럼요. 그 내용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겠지만
1: 그쵸, 그쵸.
0: 정말 뭔가 내가 이 이야기를 꼭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어떤 이런 극이라면은 진짜 돈은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지금의 제 마음은 그래요.
1: 그럼 이런 거는 하기 싫다 하는 것도 있어요? 연기할 때?
0: 연기할 때?
1: 네. 뭐 너무 막 뭐 과격한 액션을 하기 싫다라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0: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1: 아 가리지 않고?
0: 네네네.
1: 가리지 않고 하고 싶다.
0: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항상 다 하고 있습니다.
1: 아무튼 그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나 진짜 돈 없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빵원?
0: 나 돈 없어라고 말할 힘도 없이 살고 있을 때.
1: 아, 나 돈 없어라고 말할 힘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돈이 없는 거다.
0: 진짜 돈이 없는 거죠. 오케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진짜.
1: 네.
0: 꼬재님이 돈은 그냥 항상 없는 거라고.
1: 아, 그렇죠.
0: 또 그렇기도 해 또.
1: 그렇죠. 항상 필요하니까 항상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필요가 없으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 항상
0: 그렇죠.
1: 필요하니까 돈이
0: 맞아요.
1: 항상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1: 가원
2: 안나입니다.
0: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4: 이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주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더라도 한 번쯤 얘기 한번 나눠보고 결론도 내보고 싶은 주제들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인 씨 오늘 어떠셨어요?
5: 오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네. 좋았어요.
4: 아 즐거웠습니다. 네. 케미가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드세요?
5: 재율 씨는 어떠셨어요? 전 너무 재밌었는데. 네. 이렇게 방송 때 재밌게 하고 이제 집에 가시면 네. 공연도 초대 안 해주시고.
4: 아. 그럼 너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홉 투 베리치 원님이 주식 종목 상담 중인가 이렇게 아까 중간에 이제 입 가리고 토크를 하셔가지고 네, 주식 종목을 상담 중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면 안 되니까
5: 맞아요
4: 얘기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예인 씨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 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네.
4: 들어가서 또 머리 감으실 건가요 오늘? 아니면 요들의 오늘은 엔드인가요?
5: 말 안 할래요.
4: 네, 이제 율텐은 내일까지 방송이 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건 자꾸 신경 쓰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경 쓰여서 보게 되고 볼수록 빠지게 되고 결국엔 좋아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주말 앞두고 여유로운 밤, 지금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고 신경 쓰이는 그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내 마음을 깨닫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보이넥스트도어에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로 6월 26일 금요일 딘딘의 뮤지카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시작점이 자꾸 신경 쓰이는 것부터라고 하는데 드라마에도 자꾸 나오죠. 자꾸 신경 쓰이네 하면서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는 스토리라고 하는데 공감하냐 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약간 이러면은 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그 드라마처럼 막 아, 이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네 얘가 왜 자꾸 내 눈에 밟히지 뭐 이랬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처음 봤을 때 아,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계속 직진을 좀 하는 버릇을 해서 이렇게 막 드라마처럼 막 평소에는 아무 사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얘가 신경 쓰이네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신경 쓰이면은 뭐라 그래야지 신경 쓰면 그냥 뭔가 뭐 얘가 뭐 문제가 있나 보다 뭐 그냥 이 정도였던 것 같고 대부분 저는 아 이 사람 딱 처음에 보고 아 이 사람 괜찮네 약간 이러면 아 얘 만나고 싶다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갑자기 있다가 신경이 쓰이면 대부분 좀 저를, 대부분 뭐 걔가 힘든 상황이거나 뭐 저에게 고민을 토로하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제가 막 신경이 쓰이네 이랬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제작진 중에서 뭐 촬영을 하는데 유독 막 저한테 잘해주고 이러면 아 나도 모르게 아 그 사람을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막 아 막 하, 얘가 자꾸 눈에 밟히네. 이게 사랑인 건가? 막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슬리피 벌구 씨와 냉정과 열정사에 함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안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5: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아내가 자기 생일날 생일 선물로 담배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에 바로 금연을 시작했는데 딱 일주일 되던 날 아내랑 장을 보러 갔다가 어떤 남자분이 마트 앞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다. 그 옆을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흰의 오늘도 응원할게였고요. 닉네임 오늘도 버텨본다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내분의 부탁으로 금연 중인데 흡연구역을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잘 참고 계신다라고 하고, 근데 금연이 진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한 번에 끊어낸 분들이 진짜 독한 거라 하는데 제 주변에도 뭐 종민이 형도 엄청 오랫동안 흡연을 하다가 이제 한 번에 끊지는 않았다고 들었고, 막 전자담배로 이렇게 갈아타고 이러다가 아 이러면 못 끊겠다 해서 그냥 한 번에 툭 끊어서 지금 아예 생각도 안 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유형이 좀 두 유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툭 끊는 사람들이 있고 좀 끊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고 이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그 처음 담배 끊었을 때가 이제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래도 한 6개월? 한 5개월 정도 아예 안 폈는데 생각도 안 나고 진짜 그때는 너무 괜찮다가 그 스타일리스트가 야 진짜 생각 안 나? 이래서 아무 생각 안 나? 이러다가 술 마시고 있었는데 한번 펴봐 해서 이렇게 그래? 하고 아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하고 딱 폈는데 너무 생각난다 이러면서 그 이후로 술 먹을 때만 가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다시 습관으로 가가지고 끊을 때는 진짜 확실히 그냥 이렇게 툭 끊어야 되고 막 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들면 애초에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자, 사연 보내주신 오늘도 버텨본다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조이의 안녕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님이 신랑이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저희 가족이 완전체가 되어 간만에 외식을 했어요. 저희 부부 둘이 술도 같이 한잔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하루예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늘 막 너무 같이 있는 거 싫다 뭐 이러다가 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은 너무 좋으신가 봐요.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잠시 후 이분은 슬리피 벌그씨와 함께하는 냉정과 열정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러블리즈의 아츄 그리고 김하온의 꽃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러분, 냉정과 이상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세요.
2: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감이 먼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 냉정이고 이성이고 찾을 수가 있을까요? 위로와 공감,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시겠어요?
3: 자, 뜨거운과 차가움, 지금은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

0: 자, 냉철가위 벌구 씨, 열정가위 슬리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냉철가위 벌구입니다.
2: 안녕하세요. 파워 너튜버 슬리피입니다. 네, 너튜버죠 이제. 예, 직업이. 네.
0: 뭐 근데 그러기에는 뭐 똥똥거릴 정도의 그건 아니지 않나 지금?
2: 굉장히 작고 귀여운 채널이라. 네. 네.
1: 재밌어요.
2: 일부러 똥똥거리고 있어요. 예. 네.
1: 제 아내가 굉장히 즐겨 봅니다.
0: 오, 그래? 네.
2: 그래, 어떤 편이 재밌었대요?
1: 그 첫 번째 편이랑 두 번째 편, 아기들 두 번 나온 거.
2: 오.
1: 네. 그러니까 역시 리피 씨가 개인적으로 찍은 거 말고 아기가 나온 걸 보더라고.
2: 아, 개인적으로 찍은 것은 네. 지금 천회가 힘들어요.
0: 근데 그 근데 아예 육아 채널로 자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 아, 지금 고민이 그겁니다. 네. 지금. 네.
0: 그래, 애들이 생각보다 저도 보니까 괜찮던데. 귀엽죠? 애들이랑 하는 게 오히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약간 형이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생각보다 안 웃겨.
2: 아,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문제 뭐냐면 너튜브를 혼자 해서 재밌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 아. 저도 혼자 하면 좀 네. 애매해요. 아. 근데 뭐 예를 들면 게스트가 오면 이제 게스트랑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혼자 순수 체급으로 웃기는 사람 거의 없어.
1: 많이 없. 진짜 힘들긴 하다.
0: 혼자 해서는 진짜 힘들어요.
2: 그래서 조금 육아를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0: 그냥 아예 육아 전문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은데?
2: 육아만 하기에는 조금 네. 제가 힘들어요.
1: 그러니까 너무 영상이 너무 리피 씨가 힘든 것만 나와.
0: 근데 그게 육아니까 뭐.
1: 아, 그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0: 근데 저 형이 월드 그러니까 약간 그건 같아. 이 형이 월드컵 응원하는 걸 내가 왜 봐야 돼? 그러니까 아무런 수요가 없잖아.
2: 맞아요. 그렇죠. 전혀 네. 없더라고요.
0: 근데 그냥 그 시기니까 뭔가 해보자 이게.
2: 아, 맞죠. 오, 정확해요.
0: 제가 역시. 월드컵을 안 묻혔잖아요 이번에. 네. 이번에 월드컵을 저는 안 묻혔어요.
2: 아, 네.
0: 그 이유가 뭐냐면. 월드컵을 하면 보러 가는 채널들이 있어. 아, 이천수영 채널. 뭐, 아, 뭐 그 축구 전문가 채널.
1: 전문가들이 하는 채널.
0: 아니면 뭐 좀 재밌는 걸 보시다 그러면 이경규 형님 채널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사실 그 밑으로 안 떨어진단 말이야.
2: 아예 안 떨어지더라고요.
0: 아니면 진짜 리센드처럼 지금 핫한 친구들이 월드컵 중계를 한다 그럼 보겠지. 근데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원래 우리도 생중계를 한번 하자. 입중계를 하자 라이브로 하다가 아니야. 야, 굳이 지금까지 안 묻혔는데 하지 말자. 네.
1: 그래요?
0: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네. 했는데 바로 리피 형이 멕시코전 응원 가는 영상이 뜬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아 진짜 너무 짧았다 생각이요. 네. 이럴 정확합니다. 때일수록 뭔가 계속 내 채널의 컨텐츠에 집중하는 느낌을 좀 주면 좋은데.
1: 자기 거를 합시다. 자기 거를.
2: 아, 오늘도 좋은 조언 드리면서 출발하네요.
0: 유가 나쁘지 않아. 자,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1: 네, 3937님께서 딘딘씨는 꽈배기에 설탕 뿌리시나요? 전 살면서 설탕 안 묻힌 꽈배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친구가 설탕 왜 뿌리냐 해서 한참을 말싸움하고 왔네요.
2: 허허.
0: 아니 이거를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비건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네? 설탕을 무조건 뿌린다는 거야. 근데 네? 서울은 설탕 안 뿌렸어. 그치?
1: 꽈배기를 사 먹은 적이 없는데.
0: 아, 꽈배기 말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핫도그였거든.
1: 핫도그?
0: 핫도그에 그냥 케찹 뿌리고 머스타드 정도 뿌렸지.
1: 좀 드라이한 핫도그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
0: 그치, 그냥 그치.
1: 달콤한 빵에 얇은 소세지 하나 들어 있고 위에 케찹.
0: 맞아.
1: 좀 그 헤비하고 막 뿌려져 있는 거는 어디 명동이나 맞아, 맞아. 동대문 좀 맞아, 맞아. 그때 당시 좀 시내로 번화가. 나가야 그런 데서 좀 노점상에서 두꺼운 거 팔고 이랬던
0: 그러니까
1: 것 같은데.
0: 약간 관광지에서 설탕을 팔았고 동네에서는 로컬에서는 거의 그냥
1: 분식집에서 그냥 생이었거든. 얇은 거 생각보다.
0: 리피 씨는?
2: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더 많으니까 네. 부천 출신인데 제가 부천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도 항상 옵션이 설탕은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아.
2: 항상 물어봤어요. 설탕 케첩? 설탕 케첩 머스타드? 그러니까 풀이 세 개야.
0: 맞아 맞아 맞아.
2: 그래서 항상 이 그릇에 쟁반에 쟁반에 설탕이 있고 굴려서 먹었어요.
0: 맞아 맞아.
1: 맞아. 네.
2: 그래서 부천은 항상 설탕이 있었습니다.
0: 제가 그 비건이랑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꽈배기. 예, 저는 설탕을 안 뿌린다.
1: 꽈배기를 사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니 뭐 여행하다 보면은 1박 2일 찍거나 뭐 이러면은 꽈배기 먹을 일이 있거나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휴게소 가면은 뭐 있다고 치면 꽈배기에 설탕을 뿌려 먹냐 안 뿌려 먹냐. 근데 저는 안 뿌린다. 난 그냥 그 고유의 그 빵이랑 그 튀겨진 맛을 먹고 싶다는데 누가 설탕을 안 뿌리냐 이걸로 약간 논쟁이 붙었던 거.
2: 와, 진짜 이분들도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뭐 먹을 때도 있고 뿌려서 그치. 안 먹을 때도 있는 게 아닐까?
1: 뿌려주면은 뿌려주는 대로 먹고.
2: 맞아요. 예, 근데 저도 원래 이제 제가 다니던

0: 데는 항상 뿌려줬었어요.
1: 네, 먹을 거 어떻게
0: 근데 그대로. 최근에 또 어딜 갔는데 뭐 체인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시장마다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지방 다니는데 거기는 무조건 안 뿌려줘.
1: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먹을 거 같아요.
0: 그럼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먹어도 맛있어.
1: 고소하고 이렇게
0: 말랑말랑.

0: 줬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고 결국 합의하에 퇴사하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1: 선배 볼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0: 퇴사 날짜 나왔어?
1: 대충 시기 정도만요.
0: 아휴, 너도 고생이 많다. 당분간은 좀 푹 쉬어.
1: 그래야죠. 근데 후임은 구했대요?
0: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의 팀원이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후임이 안 정해졌어요. 한 달 전부터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괜찮은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2: 너희 김대리 이리 와봐. 자네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 없나?
0: 예? 아, 왜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2: 아니 경력자를 구하는데 신입들이 지원을 해. 어쩌다 그 경력이 있으면 또 직급이 안 맞고.
0: 아 그러면 좀 아무래도 연봉 맞추기도 좀 힘들죠.
2: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력 괜찮아서 면접 보려고 부르면은 아 인상이 영 별로더라고.
0: 아 근데 아까 성원 씨 물어보니까 퇴사까지 얼마 안 남았다던데 후임 없으면 그 일은 누가 해요?
2: 아니 뭐 당분간은 그 김대리가.
0: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미 일 많아서 맨날 야근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하냐고요.
2: 에이 내가 저기 인사팀에 말해가지고 김대리 수당 좀 짭짤하게 챙겨주라고 해볼게. 음? 아니면 뭐 성원 씨 계속 다니라고 해야지 뭐 어쩌겠어. 딱히 이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맞지?
0: 이러시더라고요. 아 저 진짜 여기서 일 더는 못하거든요. 그냥 일 못하는 후배 일 더하게 놔둘까요? 아님 눈 딱 한 번 감고 죽었다 생각하고 일 더한 다음에 돈이나 더 볼까요?
3: 일을 못해서 퇴사 예정인 후배 대신에 올 후임이 구해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5335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텐데 역대급 빌런이 있었냐 여태까지?
0: 뭐 역대급 빌런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이제 기획사들 노래 관련된 작업할 때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 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모르는 게 그럴 때 이제 조금 답답한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치? 요즘에는
3: 그치. 예,
0: 아, 다 알려줬는데 다시 보내달라 그리고 지난 버전으로 뭔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딱 딴 소리 하고 이러니까
3: 확실히 그게 있다.
0: 예, 이렇게 처음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3: 일할 때 좀 딱 이야기 해보면 아, 일을 잘 못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
0: 그렇죠.
3: 그럼 전체적인 생활이 답답해. 전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사적인 부분도 좀 답답해.
2: 아니 다 똑같죠. 자기의 삶이 나오는 거니까.
3: 그러니까
2: 일을 해도.
3: 근데 그 일머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0: 아 그래요?
3: 생각보다.
0: 저는 거의 온라인이나 전화만 하고 그 1차, 2차 더 만나는 일이 많이 없긴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그렇군요.
2: 저는 이제 예전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굉장히 오래 했던 데서도 느꼈던 거지만 뭐 케이스가 좀 달라요. 막 아예 막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도 힘들어.
0: 다 물어보는 사람.
2: 다 물어보는 사람. 그래서 아 좀 안 물어보는 사람 없나 해서 안 물어보는 사람 들어왔는데 너무 안 물어봐.
0: 자기 맘대로 해.
2: 다 자기 맘대로 해.
0: 그치 그것도 안 되지 원래.
3: 그래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약간 그런 거야. 막 너튜브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하는데 아 뭐 대충 편집해봐.
0: 그게 안 되잖아.
3: 그거 진짜 진짜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거기서 확 난다. 아. 편집을 그냥 맡기면
0: 클래스 차이가 땅과 하늘이구나.
3: 똑같은 영상을 보내도 네. 편집을 해서 보면 아 얘네가 진짜 잘하는구나랑 못하는구나가 딱 보여.
0: 그쵸.
3: 소름 돋게 보여 그게. 특히 저는 요즘 뭐 외주 것들 좀 하거든요. 막 예를 들면 뭐 뭐라 그래야지 뭐 출연료 주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거. 예. 근데 그게 나라에서 뭐 나라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뭐 네. 어디 뭐 어디 사기업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가보잖아.
2: 제작사도 있고.
3: 그러면 진짜 그 차이가 진짜 확연히 느껴.
0: 나는구나.
3: 그러니까 나도 그때 느낀 게 아 이것도 약간 작곡가 같은 거구나 프로듀서 같은 거구나 이게 확 다르네 약간.
2: 그치. 완전 다르죠.
0: 기술이죠 기술. 네.
3: 근데 우리가 늘 되게 쉽게 보잖아 그걸. 네. 그 차이를 제가 딱 느꼈었죠.
2: 저는 그거를 성격이라고 봐요. 성격.
3: 아 그러니까 꼼꼼해야
2: 그것도,
3: 돼.
2: 그것도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 내가 좀 꼼꼼한 사람이면 좀 꼼꼼하게 나오고 내가 좀 웃긴 사람이면 좀 웃기게 나오고.
3: 리피 형이 생각보다 괜찮아.
0: 편집을?
3: 편집이.
2: 어 맞아요.
0: 웃기고 꼼꼼해요 은근히.
3: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계속 신을 보니까 그 약간 그런 거 있어. 제가 그때 뭐 광고 릴스 같은 걸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이제 너튜브 팀 애들한테 부탁하기 좀 미안하니까 형 이거 하나 해줘. 뭐 조금 줄게 이렇게 했는데 형이 어 알았어 하고 보내주는데 왔는데 괜찮네 이랬는데 아니야 기다려봐 좀 더 해야 돼 이러는 거야. 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넘겨도 되는데 자기가 디테일을 더 이렇게 추가를 하더라고. 근데 꽤

0: 10월 사이 있어. 오,
1: 역시 아티스트네요.
2: 그때 독학으로 열심히 편집할 때.
0: 오, 꽤 네. 괜찮았어. 그래서 오 괜찮네 썼지. 사회 초년생 때 선배에게 혼난 적이 있냐 해주셨는데 뭐 벌금 씨 너무 많죠 뭐.
1: 선배? 대선배죠 대선배. 선배는 아니고 대선배에게
2: 그분인가요?
1: 예, 털렸습니다.
0: 예, 매일 털렸지 매일.
1: 제가 너무 못하기도 했고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0: 그리고 현도 형 같은 경우는 답답한 걸 제일 싫어하는 예. 스타일인데 벌구는 모르니까 버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악순환인 게 못하는 사람한테 화내면
1: 더 못하잖아.
0: 얘는 더 못하잖아. 아, 근데 벌구가 느낌? 대단한 게 그렇게 혼내고 하면 사실 못하잖아. 버벅이고 막 올 때마다
2: 해요.
0: 떨리고
2: 예. 더 못해져요.
0: 근데 얘는 계속 나아졌어.
1: 뭐 요상하게 잘 버텼어요.
0: 그런 다음에 에이스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현도 형이 딱 이야기하면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고 타타닥 해놓으니까 아 우리 베르그 맨날 이렇게 했지 형이.
1: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좀 가까운 선배가 많이 없는 게 요즘 30대 중반 되니까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너무 큰 선배만 막 많고
0: 아 바로 윗 선배들이
1: 네, 바로 없으니까 바로 좀 윗 선배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다 동료들이니까 거의 다 그게 좀 요즘에 좀 아쉽더라고요.
0: 근데 윗 선배가 왜 필요해요?
1: 그래도 좀 뭔가 제가 뭐 학교도 중퇴했고 대학교도 선배가 없으니까 뭔가 물어볼 사람이 대선배예요. 바로.
2: 작곡적으로?
1: 작곡적이나 음악적으로나 좀 이런 좀 이런 씬에서 아무래도 뭐 딘딘이나 슬리피 형 말고는
0: 아니 그거 말고도 뭐 제 주변에도 지금 뭐 쇼미더머니 같이 나온 우탄 형도 요즘 업뮤직이라고 그 프로덕션을 차렸는데
1: 작사 작곡
0: 너무 잘 되는 거야. 최근에 갔다 왔는데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러다 이제 벌구 이야기 나왔는데 야 벌구도 한번 오라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야 같이 뭐 얘기하고 하면 좋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사실 그런 거 연결해 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알려주는 것도 좋아하니까
1: 그쵸, 예.
0: 충분히 뭐 그런 거 가능하고
1: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2: 제 친구 한 명 소개를 또 해줘야겠네.
0: 누구죠?
2: 제 친구 중에
0: 산초?
2: 피독이라고.
1: 가능한가요? 닿을 수 있나요?
0: 근데 연락 돼요?
2: 뭐 자주 안 하는데 하면 받겠죠.
0: 그래.
2: 우리 여기 뮤직하이에
0: 전화 연결
2: 전화 연결 했었잖아요.
0: 맞아.
2: 피독 씨가 뮤직하이 전화 연결해서.
0: 맞아. 야, 안녕하십니까.
2: 피독입니다. 했어요.
1: 맞아. 기억나요.
0: 자 어쨌든 일 못하는 후배를 남겨둘지 아니면 그냥만 두게 하고 당분간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는 동안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m so sick of lying. You gotta know that.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고민 해결하겠습니다. 5335님은 일 못하는 후배를 남겨둘지 아니면 그만두게 하고 그 일까지 맡아서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씨.
1: 네. 저 벌구라면 일 못하는 후배를 보내고 내가 해버린다.
0: 자, 리피씨.
2: 나 슬래피라면 일 못하는 후배를
3: 보내고 내가 한다.
4: 아, 오랜만에 또 의견이
0: 똑같네요. 네. 이유?
1: 이유는 이제 제 경험으로 얘기했을 때 뭐 작곡 이런 노래도 공동작업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취향이 다른 사람이랑 뭔가 한 곡을 만들게 되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 잘하는 사람인데도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한테 알려주기까지 하면서 해야 되니까, 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어차피 가실 분 그냥 내가 해버리자 하고 하는 게 더 뭔가 빨리 할 것 같아요. 네, 딱 이런 마음으로
3: 굉장히 골랐습니다. 비슷한 이유예요. 네. 맞아, 일을 더 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1: 네, 맞아요.
3: 아예 처음부터 내가 다시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뭐 어느 정도 좀 두둑하게 네.
1: 받을
3: 좀,
1: 수 있으면
3: 좀 페이를 네. 지불해 준다고 하니까
1: 그치, 돈 벌고
3: 저도 그래서 내가 한다.
0: 맞아. 근데 사실 같이 해도 열받느니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되는 양이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느니 그냥 전적으로 내 마음에 들게 내가 하는 게 낫지.
1: 맞아요.
0: 내가 좀 무리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성과 뭐 좀 다른 것까지 온다? 그러면은 그냥 혼자 하는 게 낫지.
1: 뭔가 분업이 될 만한 이런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0: 근데
1: 사람들이.
0: 진짜 그것도 천운인 것 같아. 약간 일적으로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 있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태도가 비슷한 사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이랑 저랑 좀 그런 게 맞는 게 대표님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정리해 볼게. 약간 이러는데 이 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은 약간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볼게. 그리고 연락 없잖아. 그냥 내가 다시 연락을 해. 그러면 아 그거 지금 물어봤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약간 이런 분들이 있잖아. 그게 제일 열받거든.
1: 뭐 많죠. 그런 분들 사실 물어보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이 없죠.
0: 찬송이랑은 그래도 그게 나쁘지 않아요. 야, 찬송 이거 좀 해줘라. 그러면 아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그거 정리되면 알려줘라고 하면 아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알려줘. 그럼 내가 참을성이 없어. 그러니까 한 라디오 들어가기 전에 물어봐. 선생님 그거 좀 정리해줘. 이렇게 되면 네. 그거 정리되면 알려줘? 안 알려줘? 그럼 라디오 끝나면 한 3시간 지났을 거 아니야? 그럼 끝나고 그 정리됐어? 네. 왜 안 알려줘? 이러니까
1: 라디오 하니까
0: 나는 너무 급해. 난 너무 급하고
1: 진짜
0: 난 그리고 라디오 하면서도 뭔가를 다 정리해놔야지 좀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라 야, 그런 거?
3: 보고 찬성 씨가 정면에서 쳐다보고 있죠?
0: 아 도넛 먹고 있어. 아 찬성이 저기 있어? 아
3: 도넛 먹고 있어요.
0: 아 근데 그거 빼고는
3: 설탕 뿌려진 거
0: 빼고는 다 너무 잘 맞죠.
1: 너무 급해.
0: 난 진짜 너무 급해. 다 세상이 나 같았으면 좋겠어.
3: 제 와이프가 그래요. 와이프가
1: 아
3: 계속 물어봐. 계속
0: 제작진들한테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 녹화 스타트 몇 시예요? 회의 중이라 알려드릴게요. 봐. 대충은 나올 거 아니야.
1: 대충은 언제 들어가요?
0: 그러니까 대충은 이미 알잖아. 우리가
3: 러프하게.
0: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야 금요일날 작업. 야 금요일날 작업하자. 몇 시? 일단 한 저녁쯤에 연락할게. 한 대충 여섯 일곱 시? 그렇게 나오잖아 그게.
1: 그 정도만이라도.
0: 그 정도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근데 안 알려준다니까.

0: 미쳐버리겠는 거야. 전날까지 안 알려줘. 그치,
1: 성향이 참 다르다. 저는 안 궁금해요. 딘딘이 그냥 야 내일 작업하러 갈게.
0: 어 맞아.
1: 나는 몇 시에 올 거야도 아니야. 알겠어. 올라오던지.
0: 가끔 벌거한테 되게
2: 안 와도 별로 서운하지도 않잖아.
1: 서운하지도 않아요.
0: 저. 그러니까 가끔 어제도 이랬어. 내가 제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벌거 연락을 하다가 야 좀 이따 전화할게 하고 그랬더니 오케이 이래. 근데 제가 전화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했어.
1: 네?
0: 근데 나 같으면 벌거야 좀 이따 전화할게 했잖아. 그럼 한 5분 있다 전화 안 오잖아.
1: 왜 전화 안,
0: 왜 전화 안 함?
2: 그치.
0: 왜 전화 안 함? 욕하지. 그리고 연락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전화를 계속해. 야, 안 자녀? 받잖아? 장난 아니야? 말하고.
2: 혼자 난리나 지금.
0: 난리가 나 난리가. 그러니까. 야 전화한 다음에
1: 뭔 소리야 뭔 일인데.
0: 뭔 일인데 막 이러면서.
3: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이 잘 맞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0: 난 그게 제일 싫어. 딘딘아. 네? 좀 이따 연락할게. 무슨 일인데요? 뭔데요?
3: 이런 거 싫어하는 거다.
0: 제일 딘디나. 싫어.
3: 아 딘디나 딘디나
0: 연락 없지? 아, 제일 싫어.
3: 아니다.
0: 아 그럼 안 봐.
1: 그러니까 안 봐 안 봐.
3: 아니다 아니다.
0: 그
3: 아니다
0: 의도를 알아내고 안 봐.
1: 안 본데.
3: 벌구야. 아니다.
0: 그럼 벌구는 에? 예. 이러고 넘겨.
3: 어 맞아 맞아.
0: 자 선물 보내드리고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1: 저는 일 하는 김에 밤새 하라고 EIC의 밤샘 노래입니다.
0: 네.
3: 어 저는 내가 한다에서 진우션의 내가 선곡했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두 곡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킨딘의 뮤지컬.
1: 자, 냉정과 열정 사이 슬리피 벌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8259님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저희 집은 3대가 함께 살아서 신발장이 큰 편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양쪽이 신발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 신발이 하나 둘 늘어나더니 신발장이 거의 남편 신발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했더니 중고로 팔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 신발을 사오고요. 운동화, 구두, 슬리퍼까지 종류별로 게다가 비슷한 스타일을 계속 사모읍니다. 남편 발 사이즈가 290에서 300이라 중고로 팔 때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지인들은 도박이나 주식으로 돈 날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신발 모으는 남편 터치하지 말까요? 아니면 적당히 하라고 진지하게 잔소리 한번 할까요?
1: 자, 파리 오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신발을 그래도 뭐 저희가 좋아했죠.
3: 그런 시절이 있었죠.
1: 근데 나이 먹으면서 이제 점점 뭐 관심 없어지고 맞아요. 편한 신발이 좋고 그러니까. 편한데 그래도

0: 다 어울리고 두루두루 신을 수 있는 거.
1: 옛날에는 막 뭐 어디 콜라보 뭐 나온다 이런 막 사고 막 이런
2: 신상
1: 거.
2: 나오고
3: 저도 똑같죠. 예.
0: 그림 바뀌면 사고.
1: 요즘은 저도 그냥 신발이 많긴 한데 거의 다 한 다섯 켤레 정도를 돌려 신는 느낌?
4: 맞아요.
0: 맞아요.
4: 그렇게 되더라고.
1: 옛날에는 뭐 나온다 이러면 막 웨이팅하고 막 드로우하고 막 이랬잖아. 아,
0: 그 착장이랑 신는 신발이 있었잖아요. 요 옷에는 요 신발 신어야
4: 그렇죠.
0: 돼.
4: 그래서 맞아. 색깔별로 준비해 놓고
1: 그러다 이제 벌구가 그걸 좀 덜 신경 쓰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 막 신발을 맞춰 신고 이런 거를 그때부터 네. 이제 내가 아 얘가 이제 패션을 신경 안 쓰는구나를 느낀 거지.
4: 아 신발부터.
1: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안 하더라고 그걸.
0: 그렇게 되네니까.
1: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약간 올크크인 것 같아.
4: 그게 뭐죠? 올크크 들어봤는데.
1: 진짜?
0: 뭐예요?
4: 크리에이티브
1: 영크크 알죠?
4: 그 들어봤는데 까먹었어. 설명 들었는데.
1: 포르티스 노래 중에 영크크라고. 영 크리에이티브 크루라고.
4: 맞아 크리에이티브.
1: 이제 젊은 창조적 뭐 창의적인 크루 이런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올크크? 늙은이들은 올크크.
4: 아
1: 올드.
4: 리얼 올크크다 나는.
1: 그리고
4: 올 올크크다.
1: 코르티스 노래 들어보면 레드 레드 같은 거 들어보면 막 이래 막뭐 도가니 사리기 레 이런 거 있어. 뭐 궁둥이 내리기 레리기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그거에 긁히잖아 그 가사에. 그러면 올크크인 거야.
0: 아 뭐라고 하는지도 몰랐어 나는.
4: 일단 올크크는 가사를 몰라요.
0: 그러니까 그게 올크크인 것 같아.
1: 어쨌든 네. 최근에 제가 집 정리를 좀 하다가 네. 어떤 상자를 발견해서 열었는데 그 피에르 하땡 알죠 신발.
0: 오
1: 그게 갑자기 딱 나온 거야.
0: 아~ 무슨 색깔?
1: 나 쇼미 나갈 때 쇼미 나가고 끝나고 갈색에 핑크색 들어가 있던 거 있지. 나
0: 그 예쁜데.
1: 그거를 딱
0: 와
1: 옛날에 그게 한창 2NE1 막 지용이 형 막 이렇게 신던 신발이요.
4: 네네네.
1: 그래서 벌써 나는 그게 하이탑. 약간 꿈의 신발이었는데 그걸 내가 쇼미 나갈 때 나가고 2차 갈 땐가 그거를 산 거야.
0: 그렇지 돈 모아서 샀지.
1: 그래서 나한테 그게 되게 나한테 약간 로열티가 있는 신발이야 뭔가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메이드해서 산. 근데 그게 딱 있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0: 그러니까 신발이 진짜 예뻐 보기만 해도.
1: 그리고 질도 좋아. 그래서 신어봤는데 또 괜찮아요. 요즘 그래도 또 하이탑 많이 신으니까 그래서
0: 신어요 그냥.
1: 좀 신어야겠다 하고 있어.
4: 야 오랜만에 듣네요. 피에르.
1: 피에르 하땡.
4: 저는 오랜만에 신발장을 딱 열었는데 그 아디땡.
0: 네.
4: 아디땡에 제레미 스칼 라인이 있어요.
1: 맞아.
4: 날개가 손바닥만.
1: 그거 있어.
4: 날개가
0: 신발이 날아갈 거잖아.
4: 와 이제 마흔이 되니까 와 이거 못 신겠다.
0: 그거는 힘들다.
1: 그거 만약에 지금 신으면 진짜
4: 날개가 신발 하나당 손바닥만한 두 개가 달려 있어요.
0: 그거 막 무릎까지 오는 신발도 있어요.
1: 맞아.
0: 무릎까지 신발 끊는 것도 있잖아.
1: 그걸 와. 만약에 지금 리피 형이 신으면 난 리피 형 안 보지.
0: 다행이다 진짜.
1: 자 어쨌든
4: 어떻게 잔소리 할까요? 어떻게
1: 두 분이 얘기해 주셔야죠.
4: 어떻게 할까요?
0: 이거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은 취미예요.
4: 예. 이 정도면.
0: 예. 딴 거 막 밖에서 막 술 취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가끔씩 신발 모으고 그리고 알아서 잘 파시네.
1: 그러니까
0: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4: 저는 좀 진지하게 잔소리를 그 좀 너무 비싼 거만 사면 그거는 잔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좀 진짜 좀 미쳤어? 이 정도 나오는 가격 하면은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은
4: 좀 왜 저가에 이쁜 신발들 되게 많은데 그거 좀 사고 싶을 때가 있거든. 색깔별로.
1: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고.
0: 네, 열 개 넘기지 마세요.
4: 가격표를 봐라.
1: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파리 오구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전 아이유의 분홍신 듣고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냉정과 열정 사이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고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베이킹이 취미인 12살 학생입니다. 주말마다 빵이나 쿠키를 만들곤 하는데요. 다행히 주변 반응은 꽤 좋은 편입니다.
2: 어머,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우리 딸 또 쿠키 만든 거야? 하나 먹어봐도 되지?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1: 어, 진짜?
2: 그럼, 적당히 달고 식감도 좋은데? 재료비는 엄마가 줄 테니까 다음에 또 만들어줘. 모임에 가져가게.
1: 이러고요. 주말에 만든 쿠키를 학교에 가져가서 친한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2: 오, 야, 이거 너가 만든 거야? 대박.
1: 그렇다니까. 이게 바로 이 김성미가 직접 만든 수제 쿠키라는 거다. 맛 좀 봐라.
2: 헐, 산 거 아니고? 맛있는데? 하나만 더 줘봐.
1: 이러거든요. 월요일만 되면 친구들이 주말에 뭐 안 만들었냐고 물어보면서 저를 찾아올 정도로 제가 베이킹을 좋아한다는 사실과 또 잘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아빠가 절대 인정을 안 하십니다. 얼마 전 외할머니 생신 때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서 갔는데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만든 케이크예요.
3: 어머, 그래, 모양도 예쁘게 맛도 좋겠구나. 참, 고맙다.
2: 참, 이거 돈 아깝게 이걸 왜 만들었어? 사도 되는 걸 쓸데없이.
1: 네?
2: 케이크는 그냥 사 먹어도 되잖아.
1: 이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애가 빵이나 쿠키를 아빠 드시라고 따로 남겨놓아도 절대 안 드시고 결국에는 상해서 버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아직은 취미지만 나중에 제가 제빵 쪽으로 진로를 정할까 고민 중이기도 한데 아빠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베이킹하는 걸 반대하는 아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 자, 베이킹이 취미인데 이걸 친구들 가족 모두 인정하지만 딱 한 사람 아빠만 인정을 안 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가족의 인정을 못 받으면 사실 참 싫죠.
2: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0: 야, 좀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1: 근데 아빠가
0: 지금 초5예요. 초5. 나 초5인데 할머니 생신 제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아, 이거 돈 아깝게 이걸 사도 되는 걸 쓸데없이 그냥.
1: 아니, 아빠가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0: 아니, 너무해. 너무한
2: 이런,
0: 것 같아.
2: 근데 이런 아빠 있어요.
1: 아빠가 좀 그냥 기본적으로 리액션이 없는 아빠들 있잖아.
2: 이런 아빠들이 있어요.
1: 야, 그걸 왜 했냐? 약간 이런 아빠들 있잖아.
2: 있어.
1: 야, 그냥 공부나 해. 약간 이런 아빠들이 있잖아.
0: 아, 뭐. 케이크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그냥 에헤.
1: 아, 그런 느낌
2: 좋은 말을 못하는 거지 그냥
1: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2: 케이크는 그냥 사먹어도 되잖아.
0: 근데 케이크 요즘에 가격을 모르시나 보다.
2: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0: 아니 비싸요 요즘에 진짜.
2: 케이크 안 먹어보신 분 같아.
1: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 그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음악을 우리가 하는데 네. 부모 뭐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줘. 아 그런 거 있잖아.
0: 그런 거 있죠.
1: 그거 힘들지.
0: 진짜 음악은 저 때는 더 힘들었어요. 아, 힙합 한다 그러면
1: 힙합이라는 거는 모르니까
0: 대중적이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2: 그렇죠.
0: 그냥 정말 무슨 뭐, 진짜 뭐 가출하는 느낌처럼 비행 청소년 느낌이었어요. 나 랩할래요 그러면 뭐? 아이고 막 눈물 흘리고 약간 막 그런 분위기.
1: 맞아 맞아.
0: 힙합. 힙합을 하겠다고.
2: 근데 그 정도였다고.
0: 아 진짜로.
1: 나도 리피 형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도 힙합에 대한 인식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힙합, 랩이 뭔지 모르는 거야.
0: 맞아 맞아.
1: 그냥 말 빨리 하는 거고 그걸로 뭔가 대성을 한 사람들을 부모님 세대에서 모르니까.
2: 그렇지. TV로 보지도 않고.
1: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부모님한테 나 랩을 할 거다 했을 때 랩이 뭐냐? 아 힙합을 할 거다 힙합 래퍼가 꿈이다 그랬더니
2: 그게 뭐냐
1: 어 그랬더니 그냥 딴따라라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 아빠가 아 엄마가 아, 딴따라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돼 이랬었던 그 기억이 나지. 야,
0: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컨로우라고 하죠.
2: 네, 머리를
0: 이렇게 따서 머리에 붙이는 거야 머리 쪽에. 그거를 하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어. 아버지 찾아갔는데
2: 쉽지 않다.
0: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계셨어요.
2: 네.
1: 근데 아빠가?
0: 네.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 그때 부동산 하실 텐데 아들이라고 말 안 하는 거야.
1: 그럼 뭐라 그래?
0: 그냥 왔어?
2: 좀 창피하니까?
0: 창피하니까.
2: 와
0: 그걸 아직도 기억해 저는.
2: 오 쉽지 않은데?
1: 근데 그게 창피해서 그랬던 거야? 근데 어쨌든 아들이
0: 그러니까 콘노우가 그때 당시에도
1: 아 좀 파격적이지.
0: 적응이 안 되는 거야.
1: 근데 어쨌든 아들이란 거를 그 분들이 아시잖아.
0: 아니 아니야. 아 모른 척했어.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해.
1: 아 그래.
0: 말 안 했어.
1: 벌구 씨 음악 한다 그랬을 때 반대 없었어요?
2: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 나 음악 할래라고 말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1: 어 맞아.
2: 그냥 나 뭔가 할래 이런 게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반대를 딱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이렇게 대학교 그냥 중퇴할게.
1: 아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어쨌든 실용음악과를 가면서 직업반을 갔잖아.
2: 네.
1: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어쨌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2: 약간 오히려 엄마가 좀 이쪽으로 가볼래 했던 것 같아요.
1: 아 진짜? 네,
2: 뭔가 좀 연습생이나 이런 기획사 사장님들 만나면서 너가 이쪽으로 그냥 더 재능이 있을 것 같다. 한번 만나볼래?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좀.
0: 정확했네요 근데 뭔가.
1: 그리고 벌구가 어릴 때부터 막 중학교 때도 뭐 노래하고 막 밴드부 하고 막 장기자랑하면 노래하고 얘가 그리고 집에 가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느끼기에 약간 그 프로듀서랑 플레이어랑 나뉘는 그 차이가 뭐냐면 프로듀서들은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
2: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1: 파고들어.
0: 쉽지 않죠. 왜냐면
1: 근데 플레이어들은 파고들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보 내가 하는 걸 더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0: 조금 더 프리한 것 같아.
1: 그러니까 내가 불러보고 내가 해보는 게 중요하지 계속 들으면서 뭔가 분석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벌구는 그때부터 집에 가면

0: 상대방이 있어요. 거기서 그 알소동이라는 사이트인가?
1: 알소동, 하비넷.
0: 어,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게 노래 사이트야. 네. 그럼 거기서 막 가수들이 막 노래해서 올리고 막 비교 영상 막 창법 비교 이런 게 있어. 그럼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으면 들릴 거 아니야. 그 소리가
1: 맨날 노래만
0: 그럼 맨날
1: 틀고.
0: 뭐 방 가서 막 김명기 막 이런 거만 보고
2: 아,
0: 그러니까
2: 그때구나 그때. 네.
0: 어 그러니까 이제 벌군의 부모님은
1: 터득하고 싶은 거지 나는.
3: 연기성.
0: 어 네. 아, 그러니까
2: 그때구나 그때.
0: 뭐지 이러셨을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봐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불러보고 싶고 내가 노래를 하고 싶지 막 그걸 공부하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프로듀서가 그 차이가 확 있는 것 같아 확실히.
1: 좀 더 그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어야
3: 적성에 맞네.
0: 맞아, 맞아요. 근데 저도 지금 활동하면서 이렇게 그 작곡가들 이 프로듀서들 보면 걔네는 확실히 약간 막 뭘 디깅하고 막 뭔가 새로운 막 이펙터나 장비가 나왔을 때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재밌다 약간 이런 걸 느끼는 것 같고.
1: 맞아요.
0: 오히려 플레이어들은 내가 이렇게 직접 하고 즐거워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1: 맞아요.
3: 나서고 싶고.
0: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건 성향 차이다. 그런 걸 느꼈죠. 자 익명의 사연자님은 베이킹이 취미인데 이걸 친구들 가족 모두 인정하냐 딱 한 사람 아빠만 인정을 안 해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볼 동안 저희 뉴진스의 쿠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사연자님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님은 베이킹이라는 취미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시는 아빠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 씨.
1: 네, 저 벌구가 추천하는 베이킹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대하는 방법은 아빠 지인분들 거를 만들어서 드려본다.
0: 자, 리피 씨.
2: 나슬리피가 추천하는 베이킹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대하는 방법은
3: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해본다.
0: 약간 기마온 스킬이네.
4: 오.
5: 이거는 제가 직접
4: 경험을
5: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는데.
4: 랩 대회 나갔나요?
5: 이런 그럼요. 이 고지식한 약간 네. 그런 아버님들 조금 그런 보수적인 분들은 되게 단순한 거에 먹혀요. 예를 들면 신문에 났다.
0: 아, 그렇지.
6: 우리 아들이.
5: 그러니까 누구는 신문은 뭐 요즘에 뭐 누구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네. 이런 분들은 제 경험상 아니 신문에 또는
0: 그렇지.
5: 뭐 아무리 작은 대회라도 대회의 수상 같은 것을 굉장히 크게 쳐줘요.
4: 맞아요. 기분도 좋으실 거예요.
5: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아버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인정을 안 해주셨지만 네. 어머니가 처음 인정을 해줬던 건 제가 쇼핑몰 앞에 예전에는 네. 이렇게 무대들이 있잖아요.
4: 맞아요.
5: 그런 데서 뭘 했어요.
4: 막 상주잖아.
5: 이제 속내역에 뭐가 있었어. 속내역에. 그래서 거기서 딱 했는데 뭐 한 3등 이런 걸 한 거야. 그걸 보고 어머니는 그래서 좀 인정을 해줬어요.
0: 벌구는?
1: 저는 이제 상 받기 전에 일단 아빠 지인분들 거 간식을 좀 만들어 보는 거죠. 빵 이런 거를 갖고 아빠 친구들이나 뭐 회사에 갖다 드려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직원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먹으면서 야 너 딸 음식 잘하더라 이러면서 뭔가 따님 칭찬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거 맛있게 하나 본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 수 있을 것 같다.
5: 맞아요. 그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5: 굉장히 아버님이 되게 믿는 분이 딱 한마디 야 너무 맛있는데?
0: 맞아
5: 탁 던져주면
4: 파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지 뭐 이 뭐 내 주변에 아빠 주변 친구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아빠 주변에 친구 중에 노래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약간 음악을 좀 아는 사람이 내 음악을 듣고 야 철이 진짜 잘하는데? 약간 이렇게 되면 부모님도 약간 혹 하지
4: 그러니까 귀 바로 이렇게
0: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리피 씨 말대로 저도 했던 게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고 집을 나가서 이제 소속사를 돌면서 명함들을 이렇게 받아왔죠. 그다음에
4: 명함
0: 이것이 증거다. 이 사람들이 내가 별로였으면 명함도 주지 않았을 거다. 근데 나 지금 5군데 가서 명함을 다 받아왔다. 이거 봐라. 다 이사다 막 이러면서 보여줘. 다 이사님이다.
5: 아니 그래서 그거는 진짜 그냥 준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어떤?
0: 아 제가 그냥 그때 집 나가서 벌구 집 가가지고 가사 쓰고. 스피커 들고 그냥 막 울리 멘토 찾아가고 그리고 막 정글 찾아가서 랩하고 이러니까
5: 알죠.
0: 거기 막 실장님 이사님 이런 분들이 명함을 주셨지. 야 너 뭐 연습생 할 생각 있으면 연락해라.
5: 아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네. 받은 거구나. 와.
0: 근데 그때 울림에서 그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너가 래퍼로 들어와라 했는데 제가 아 no idol.
4: 그룹 안
0: I'm a rapper.
5: No idol.
4: I'm a rapper.
0: 너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 맵더 소울 가고 싶다. 그때 맵더 소울이 거기에 울림 산하로 있어서.
5: 그쵸. 약간 힙합 레이블 느낌.
4: 맵더 소울 오랜만에.
0: 그때 이제 에픽하이랑 도끼가 거기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아, 너 맵더 소울 가고 싶다. 그래서 너 곡 네가 쓸 줄 아냐? 그래서 아니 못 쓰는데 그랬대. 그럼 누가 너한테 곡을 주겠냐? 가사에 45구경 쓰는 애한테 누가 곡을 주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이러고 아 필요 없다고 하고 같이.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명함을 보고 그래 한번 해봐라 했었죠. 그리고 군대 갔다 쇼미더머니를 나가니까 이제 아 해라 이게 된 거지.
5: 아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아요, 제가 맞아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건 TV에 비쳤을 때.
0: 아 맞아 그런 게 있어.
5: 끝났어요. TV에 한번 나왔을 때.
4: 끝.
0: 자 어쨌든 .

0: 좀 고민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1: 저는 이제 지인분들께 추천한다 해가지고 진 씨의 Running Wild입니다.
2: 요호. 저는 이제 아무래도 컴피티션을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제빵 쪽에서도. 그래서 네. 컴피티션 하면 또 떠오르는 친구가 있죠. 딘딘 피처링 윤명입니다. Fresh Boy.
0: 아 이거죠. 이겁니다.
2: 이거죠. 이거죠. 쇼. 증명했죠.
0: 자 냉정과 열정사에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딘명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두 분 보내드리고 전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느조입니다. 자, 그럼 코르티스의 조이 라이드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쿠르티스의 조이 라이드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느조디였습니다. 골라온 이유는 요즘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빅원이랑 계속 앨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얘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가 말문이 막힐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아니 그 느조디 있잖아, 느조디 이러는데

무엇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이 느조시 나올지. 그래서 저희가 한 이야기가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그 저희가 한 이야기가 그래 해보자. 해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뭐 잘 안 되면 네가 생각한 느조시 이거구나. 너의 느조시 안 통하네. 너가 느조시라고 생각한 게 느조시 아닌가 봐. 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적으로 좀 맡겨볼 예정이고. 어쨌든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의 Ever Love 그리고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3827님이 저녁 먹고 헬스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금요일 밤이라 다들 놀러 갔나 봐요. 솔로는 쓸쓸하게 운동하고 왔습니다 해주셨는데, 이럴 때가 제일 좋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사람 아예 없는 헬스장 가면은 뭔가 좀 텅텅 비어있고 뭔가 아, 다들 노는데 나 혼자 좀 뭔가 열심히 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에너지가 돌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저도 찬송이랑 이제 스케줄이 조금, 운동을 너무 못하니까 스케줄이 조금 늦은 시간이 있거나 이럴 때는 헬스장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동네에 24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 이제 가봤는데, 한 군데는 좀 늦으신데 사람이 좀 많아요. 약간 젊은 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곳은 좀 사람이 없는데 좀 한적한데 약간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막 야생의 헬스장 느낌이 좀 없고 약간 이렇게 좀 예쁜 약간 이런 감 약간 헬스장이어서 깨끗하고 이래서, 원래 헬스장 약간 그 땀 냄새 같은 게 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 가지 했는데 결국엔 사람 없는 쪽을 저희도 가게 되더라고요. 기구가 좀 쓸 수 있는 게 여유가 있으니까.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미로콰이의 Seven Days in Sunny June, 그리고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7: 에어컨 청소 네거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8: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9: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하동균의 내가 그댈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조용한 밤들의 조용한 별들, 나의 기타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화음, 우리를 감싸는 그 고요함 위에 흐르고 있지. 조용한 생각과 조용한 꿈들, 잔잔한 시냇물들을 따라가는 조용한 걸음걸이들, 그리고 코르코바도가 내다보이는 창문.

6월 27일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니의 Falling in Love 첫 곡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코르코바도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 편안한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하고 따뜻해지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사노바 음악을 찾아서 듣는 편이에요. 뭐 사실 보사노바 음악은 뭐 어느 계절에 들어도 다 잘 어울립니다만 날이 뜨거울 때 특히나 좀 이렇게 발코니에서 보사노바 음악을 틀어놓고 뭐 차를 한잔 한다거나 그러면 마치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게 참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보사노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잠시 후 2부에서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에 아주 아름다운 보사노바 음악들을 들어보면서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강선경님께서 라디오 들으면서 편히 자고 싶은데요. 위층에서 자꾸 달그락거리고요. 쿵쿵댑니다. 아니 이 새벽에 매일 뭘 그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층간소음은 참 어렵습니다. 예, 아무리 조심하고

하고 조심해도 본인은 잘 몰라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이 왜 이렇게 쿵쿵 걸어 다니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그 무의식적으로 예,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참 어떻게 보면은 또 아파트 같은 구조에 사는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또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쉬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예. 김현우님께서 첫곡 느낌 좋습니다. 새벽 이 시간 허닐님 첫 곡을 매번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첫 곡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곡을 선곡할 때요. 다 선곡을 하고요. 어떤 곡을 첫 곡으로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제가 또 노랫말로 또 오프닝을 하기 때문에 그 오프닝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에 또잘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하려다 보니까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현우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저도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7754님께서 혼자서 그림 그리는데 자꾸 누가 지켜보는 느낌이 듭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물론 그냥 기분 탓이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블라인드 내리시고 예잘 문단속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시면서 데이식스의 그렇더라고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전하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어울리는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곡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2538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닐디 안녕하세요. 오늘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이 시간이 되어서 오랜만에 라디오를 듣습니다. 저는 내일 저희 아기 돌 사진을 미리 찍으러 가요. 벌써 태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가 같이 자는 모습을 보며 라디오 들으면서 편한 밤 보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참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소중한 순간을 또 남겨놓는 거니까 또 돌잔치도 하고 또 이러면 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될지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은 2538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예요. 사랑스러운 아기와 들으면 좋은 노래들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노래를 선곡할까 하다가 예전에 저희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목 때문에 그런지 한참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메이트의 베이비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자, 함께 듣겠습니다.

0: time. Warming up.
1: 이주의 플레이리스트, 사랑스러운 아기와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들. 첫 번째 선곡으로요, 메이트의 베이비 함께 들어봤습니다. 발표한 지 참 오래된 곡이고, 사실 라이브 때 한 번도 연주해 본 적이 없는 곡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반가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선곡은요, 스티비 원더의 곡입니다. Isn't She Lovely라는 곡인데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이 잘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듣겠습니다.

이주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또 기분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선곡은요. 마마스건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저도 참, 삶이 참 살만하구나 이런 기분이 항상 들더라고요. 노래가 주는 어떤 에너지 때문이겠죠. You make my life a better place. 자, 함께.

듣겠습니다.

0: Falling in Love.
1: 여러분은 지금 애프터 클럽 이만희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끝말잇기 선곡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으로요, Alanis Morissette의 You Are a No를 선곡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W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죠. Pink Floyd의 Wish You Were Here 준비했고요. 이어서 Commodores의 Easy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금요일 밤 한 주를 정리하며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뽑아보는 시간이죠. Bad and Good 시간입니다. 최현미님께서 살면서 처음으로 동료와 언성 높여 싸웠습니다. 의견이 달라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주말이라 이틀은 서로 볼 일이 없어서 더 큰일입니다. 저도 그 사람도 이틀 동안 마음 정리 잘해서 월요일에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이거 참 쉽지 않으시겠는데요. 예, 어쨌든 매일 봐야 되는 사이인데, 같이 일을 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은 곤란하죠. 예,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를 둘러싼 다른 직원분들도 다 불편해지고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예, 어떤 일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살아가다 보면은 싸울 땐 또 싸워야 되는데, 그죠? 예, 그냥 참고만 살 순 없고요. 또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 그리고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또 마무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말이라 이틀 동안 볼 일이 없어서 큰일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틀 정도는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좀 냉정하게 상황을 보시고 아마도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진짜 메인 이슈보다는 그거를 표현하는 상대방의 어떤 표현법이나 아니면 말들이나 워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렇지만 그 메인 이슈에 관해서는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다르다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면 다른 것은 또 인정할 수 있어야겠죠. 예. 틀린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화를 또 다시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건 사실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좀 고름이 터지더라도 한 번은 짜야 됩니다. 소독도 해야 되고 그럼 쓰라리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아지는 과정인 거니까요. 너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언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겠지만, 원만히 잘좀 대화하셨으면 좋겠네요. 마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주인님께서 두 아들 녀석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제발 한 마리만 키우자며 졸라서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입양할까 고민하다가 유기견 보호소에 신청했는데 입양자로 선정이 됐지 뭐예요. 어떤 이쁜 아이를 만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와, 이게 참 좋으면서도 또 걱정되기도 하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보통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다할 거예요. 다뭐 먹이고 청소하고 산책시키고 뭐 이렇게 변이나 이렇게 다 가리게 할 거예요. 훈련시킬 거예요. 하지만 못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능력이 안 되죠. 그럼 결국엔 부모님들이 또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봐도 뻔하잖아요. 예.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너무 기쁘면서도 또 나도 강아지가 좋고 하니까 좋으면서도 그 외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까? 아이들 양육하는 것만 해도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시기에 생명과 함께 동질감을 느끼고 뭔가 친밀감을 느끼고 이런 과정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찍부터 깨달을 수 있게 될것 같아요. 또 책임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아주 어렸을 적에 강아지를 키웠던 게 전부인데 근데 이제 그때는 다들 어렵게 살았던 터라 요즘처럼 이렇게 막 생명을 존중하면서 잘 예쁘게 키우지 못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강아지를 길렀어야 했어요. 그래서 잘 몰랐죠. 근데 독일에 와서 이렇게 강아지를 기르면서 지내다 보니까요. 삶이 어느 순간에는 강아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뭐 장을 보러 가더라도 몇 시간 이상은 강아지를 혼자 둘수 없으니까 좀 서둘러 돌아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녁 식사를 뭐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자제하게 되고 여행을 계획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좀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이니까요. 예. 그 같이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늘 동시에 같이 옵니다. 근데 그것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수 있지 않을까. 어린 아이들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까지

것들을 포함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말이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또 고릴라 게시판으로 기억에 남는 일들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킬러스의 When You Were Young 준비했고요.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자, 두곡 함께 듣겠습니다.

자, 어느덧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벌써 6월도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빠른가라는 생각에 좀 소스라치게 놀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시작되고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아가다 보면 모든 거에 이제 새로 적응하면서 지내다 보면 3, 4월 지나 5월, 6월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막 여름 때문에 정신없고 지치고 막 휴가 다녀오고 이러면은 이제 어느덧 벌써 올해가 이렇게 되는 그 흐름이 어느 순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와,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그런 생각을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 1초,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1부 끝곡으로 두곡 준비했어요. 넬리의 Just a Dream. 이거 참 들으면은 예전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자, 그리고 이승희님께서 신청해 주신 엘리 달링턴의 레이더 두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두곡 들려드리고요. 잠시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멀리 가지 마세요.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에 물건을 담아두면 내용물이 줄지 않고 끝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데요. 설화에나 나올 법한 화수분이 우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설치된 공유 냉장고가 바로 그 보물단지죠. 착한 냉장고, 둘의 냉장고,

0: 행복 나눔 냉장고.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식료품과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할 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규칙은 비슷합니다. 또 냉장고가 빌틈 없이 제철 과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시원한 음료수 등으로 가득하다는 점도 꼭 닮았고요.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마법의 보물단지, 그 비밀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3: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빠, 엄마, 지은이에요. 며칠 전 광화문 대형 서점에 갔는데 거기서 엄마랑 동화책을 보고 있는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순간 어릴 적이 생각이 났어요. 전집 구입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때 기억나시죠? 엄마가 아빠 몰래 전집을 사주셨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아빠가 화내셨잖아요. 그땐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살기 팍팍했으면 전집도 맘대로 못 사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후 아빠는 저랑 동생을 데리고 대형 서점에 가서 매달 한 권씩 단행본을 사주셨죠. 그때 읽었던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나 나일 라임 오렌지나무 같은 명작은 다시 봐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방법은 달랐지만 우리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우리 엄마 아빠.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 너의 기억 사연은 유지은님께서 부모님을 위해서 남겨주신 사연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잔나비의 마더 함께 들어봤습니다. 야,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이 지은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때 만화책 보고 그냥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추리소설 이런 거 보고 어느 순간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확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같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좀 마음이 울컥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그 시절에 엄마 아빠보다도 내가 나이가 훌쩍 더 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야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구나 그래서 이런 서툰 반응을 보였던 거구나 하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 저도 지금 이제 마흔이 넘고 그랬는데 아직도 정말 감정적으로 많은 실수하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온전치가 않은데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정보라는 걸 얻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런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뭐 가족들이 해주는 얘기, 친구들이 해주는 얘기가 그냥 그게 정답이라고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나보다 훨씬 성숙하셨었구나. 아, 그럼에도 참 쉽지 않으셨겠구나. 이런 것들 말이죠. 단순히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어떤 삶의 결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사치랄 것이 전집을 구입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었다니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멋진 교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들을 또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잘 읽고 이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 또 놀랍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도 한번 전집을 사주신 적이 있었는데 큰 지출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친구 집 가고 이러면은 다 전집들 이런 거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희도 이제 교육에는 투자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잘 안 읽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책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터라, 예. 아, 이게 왜 이렇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든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고. 외국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고전 명작 이런 것들 보면 이름이 안 외워집니다. 예. 뭐 이게 형제들이 왜 이렇게 많고. 근데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데 구분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 잠깐만. 이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 고민 앞에서 몇 페이지 하다가

책이나 봐야겠다. 그렇게 했었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제가 좀더 책을, 독서를 풍부하게 했었더라면 더 깊은 음악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요. 저희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Falling in Love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아버지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1부에 이어서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Y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5 Seconds of Summer의 Youngblood 준비했고요. 이어서 Arctic Monkeys의 Do I Wanna Know까지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0: 이완일의 Falling in Love.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토요일 DJ 이완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매주 제가 인상 깊었던 뮤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악은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설명해드렸었던 보사노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아주 멋진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보사노바 음악은 현대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50년대 후반에 브라질에서 탄생한 음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삼바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재즈의 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낮게 속삭이는 듯한 보컬이 결합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사노바라는 그 말 자체가 새로운 감각, 새로운 방식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뭐랄까 아주 화려하고 막 뭔가 강렬한 음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요. 굉장히 읊조리는 듯한 그런 편안하고 나긋나긋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호텔 라운지나 아니면은 뭐 카페나 그런 휴양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휴양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서 많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 것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스타일의 음악인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비롭고 평화롭고 이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보사노바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거장들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오늘 오프닝에서 들었던 콜코바도의 작곡가이자 사실상 보사노바를 만들어내고 이끌어낸 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보사노바의 화성과 멜로디를 만든 핵심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앙 질베르토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기타를 연주하고 또 보컬 스타일을 완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사노바에서 기타 연주가 좀 독특하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기타를 부드럽게 뜯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일반 삼바와는 좀 다른, 삼바를 어떻게 보면은 절반 느리게 이렇게 연주하면 약간 보사노바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어떤 연주법이나 이런 것들을 완성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스탄 게츠라는 미국의 재즈 색소폰 연주자죠. 예, 보사노바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그런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주 멋진 거장들의 음악을 오늘 함께 들어보면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음악들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주앙 질베르토의 데스피나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를로스 조빔과 그리고 뉴튼 멘도자가 함께 만든 곡이고요. 주앙 질베르토가 58년에 녹음한 보사노바 초기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목 데스피나도라는 뜻이 약간 음정이 맞지 않는, 음치에 뭐 살짝 삐끗한 약간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보사노바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노래를 막 열창하거나 이렇게 막 잘 부른다라는 느낌보다는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니까 약간 좀 노래를 못 부르는 것 같다, 힘이 없다, 뭐 음정이 좀 이상하다라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비판에 대한 재치 있는 답가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음정이 나간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도 새로운 사랑의 방식이고 새로운 음악의 방식이다 라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곡일지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앙 질베르토의 데스피나도 함께 듣겠습니다.
1: Se você disser que eu desafino amor, saiba que isto em mim provoca imensa dor. Só privilegiados têm ouvido igual ao seu. Eu possuo apenas o que Deus me deu. Se você insiste em classificar meu comportamento.

뮤지션 오브 더 위크, 보사노바 음악들 가운데서 첫 번째 선곡으로요. 주앙 질베르토의 데스피나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를 못 부른다는 느낌은 사실 전혀 없죠. 기존의 음악들,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뭔가 열창을 해야 되고 가창의 능력이 너무 중요한 그런 음악들보다는 좀 더 음정의 변화가 좀 덜하고 편안하고 힘이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아 이거는 뭐 노래를 못해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노래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정말 어려운 노래거든요. 모든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경우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대부분의 경우에 뭐 예술이 됐든 운동 스포츠가 됐든 많은 경우 운전도 마찬가지고 힘을 빼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레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릴렉스 하면서 편안함 안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고도로 발전된 테크닉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보사노바가 좀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가수들처럼 크게 부르지는 않고 또 귓가에 거의 속삭이는 듯이 노래하지만 굉장히 정교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타 연주도 굉장히 정교하고요. 삼바 리듬이 뭐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거를 땀땀 땀빰 빰다담담 뭐 이런 식으로 좀 느리게 연주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곡은 보사노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 같은 곡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덜 하는 것이 더 세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참 아름답죠. 뭔가 익숙하면서도 아 이게 그런 음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How Insensitive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이 곡의 뭐 다양한 버전이 있겠습니다만 다이나 크롤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역시나 작곡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곡이고요. 가사는 뭐 포르투갈 뭐 영어 다 다른 분들이 작사를 했습니다만. 뭐랄까, 좀 보사노바 중에서 좀 깊고 좀 우아한 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끝난 뒤에 내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하는 어떤 후회와 어떤 무감각함, 약간 좀 무심함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이나 크롤의 그 깊은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목소리가 이 곡의 느낌을 슬픔을 더 깊게 잘 표현해 준것 같아서 이 버전을 골라봤습니다. 자, 다이나 크롤의 How Insensitive 함께 듣겠습니다.

뮤지션 오브 더 위크, 보사노바 음악들 가운데서 다이나 크롤의 How Insensitive 함께 들어봤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지죠. 예, 다이나 크롤은 항상 자신의 음악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면서도 그 감성을 굉장히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그 감성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게 참 신기하죠. 그죠? 저는 이 곡을 이제 음악을 배우면서 재즈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얼북이라고 하는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두껍게 모아놓은 약간 백과사전 같은 그런 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악보로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읽듯이 이렇게 연주를 코드와 멜로디를 이렇게 쳐보면서 굉장히 이 절묘한 작곡에 너무 아름다운 작곡에 아주 황홀함을 느꼈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저는

답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서사가. 그리고 멜로디가 너무 단순하고 심플한데도 그게 너무 개연성 있게 이렇게 쓱쓱쓱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그게 너무 신비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 노래를 언제 어떤 버전으로 들어도요. 항상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How Insensitive, 다이나 크롤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어요. 자, 오늘 보사노바 음악들 자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 아까 설명해드렸었던 그 3대 거장 가운데서 스탄 게츠의 버전으로 어 그란드 아몰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곡 역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작곡입니다. 참 조빔은 정말 놀라운 작곡가이자 뮤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은 위대한 사랑, 큰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64년에 발매된 전설적인 앨범이죠. 게츠 앤 질베르토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아주 매력적인 색소폰 소리가 이 곡의 깊이를,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기가 섞여 있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 보사노바의 아주 절제된 리듬과 잘 어울려서요. 굉장히 로맨틱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그런 매력을 품고 있는 그런 연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상처와 고독도 품고 있다라는 그런 감성을 담아내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곡이에요. 보사노바와 재즈가 가장 우아하게 섞인 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스탄 게츠의 오 그란트 아몰 함께 듣겠습니다.

8100님께서 오늘 데이트하려고 어제부터 엄청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취소됐어요. 너무 힘들고 마음 아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속상하시겠네요. 예. 사람은 손실에 대한 고통이 훨씬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그 상실감,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죠. 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좋은 음악들 좀 들려드려야 할것 같네요.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시 스미스의 Father Tom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바노프의 그냥 잠깐. 자,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자, 어느덧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두곡 준비했어요. 박종현님께서 신청해 주신 나윤건의 기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요,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

0: 김선재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TMI. 대학교 종강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딕펑스의 비바 청춘입니다. 성인이 되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 나도 한 달만 방학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한 달이요? 야 진짜 한 달 방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약간 그 로망이 있거든요. 발리 같은 데 가서 한 달 살면서 일어나서 요가하고 낮잠 자고 그 다음에 발리가 막 크로스핏이나 이런 운동들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태닝도 조금 하고 머리도 이렇게 조금 약간 타잔 조금 안 되게 좀 길러서 약간 야성미 넘치는 뭔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종종 해봤어요. 네. 어디까지나 생각뿐이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대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다 끝내고 방학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분들은 방학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 또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여름에 가장 뜨거울 때 저도 학원에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뭐 영어 자격증, 뭐 중국어 자격증 뭐 한다 그러면서 학원이 오히려 더 대학생들을 붐비는 특히 이 기간에 그런 경험을 했었죠. 우리는 만약 아유 방학이라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좋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하기 싫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하고 싶고 꿈의 일이기도 하겠죠. 우리 너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또 안타깝게 바라보지 말고요. 내 인생인 만큼 내 하루를 내가 즐겁게 잘 보내봅시다. 1부에선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쉿 이거 비밀인데 준비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꼬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지긋지긋 무좀맨
4: 티 어실 원스야.

0: 빅마켓 안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 볼게요. 5636님, 어제 처음으로 수염 레이저 제모하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아픕니다. 여자친구가 수염 제모하라고 해서 하는 중인데 이거 이렇게까지 힘든 거였나요? 남자도 예뻐지려면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 하는 거겠죠? 찡디는 특별히 관리하는 거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한 두 달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과는 가고요. 저는 이미 레이저 제모를 끝을 냈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하나 몇 번인지 셀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받은 것까지 다 하면은 30번 이상은 받았고요. 처음 5번이 진짜 아파요. 그 이렇게 눈을 가려놓잖아요. 그 레이저 빛 때문에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갖고 흡 하면은 탕 쏘고 흡 하면 탕 쏘고 근데 이 눈을 이제 끝났다고 벗겨주잖아요. 그러면은 눈물이 아니라 누가 인공눈물 한 통을 짜놓은 듯한 용량의 물이 옆에서 두루루루 흘러요. 네, 그렇게 고통을 견디고 나면은 저는 지금은 면도를 안 하고 다니는 갖고 여기가 하얘져요. 예.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 10분? 15분만 버티면 된다. 요거 추천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이규숙 님이 신청한 권이나 김현식, 강인원이 함께 부른 비오는 날의 수채화, 조재지의 모르시나요까지 두 곡 들어볼게요.

권이나 김현식 강인원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두째제 모르시나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분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호 사모님, 10년 동안 쓰던 드라이기를 버리고 새 드라이기를 장만했어요. 덕분에 아침마다 머리 말리느라 보냈던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름이라 드라이기만 해도 더운데 오래 하면 더 힘들잖아요. 찡디는 드라이기 어떤 거 쓰세요? 아침마다 스타일링도 하고 나오시나요? 우선은 제가 쓰는 드라이기는 그 제 생일 때 우리 펀펀 제작진이 사준 드라이기, 그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게 아주 쬐끄만데 풍량이라 그래야 되나요? 바람을 아주 시원하게 내주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는 스타일링 하지 않습니다. 예, 감고 그 아 하네요. 머리 못 말린 날은 그 컬크림을 그 줬거든요. 그게 안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쪼물쪼물하면은 그 컬이 이렇게 뽕실뽕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안 말린 날은 그거를 바르고 차에서 말리면 좋고요. 말리는 날은 예쁘게 잘 털어서 말리고 나오고요. 예. 머리 키신 분들 여름에 고통이죠. 예. 이칠 사모님,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접종할 게 있어서 주사 맞으러 주사실에 갔는데 간호사님이 따끔 하셨거든요. 저도 모르게 찡디의 따끔이 생각나서 피식 웃었습니다. 찡디가 책임져요. 따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약간 아프진 않더라도 신경 쓰이는데 그때 피식 웃어서 넘길 수 있다면은 우리 펀펀도 이 뿌듯함을 느끼죠. 이어서 2221님, 우리 박혜영님이 주말은 이불에 묻혀있고 싶었는데 저는 지금 출근 준비 중입니다. 신청곡은 김건모의 제비 들려주세요. 아, 참 주말에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주말에 또 밖에 나가면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건지, 나만 깨서 일하러 나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요. 얼른 출근하고 와서 남은 토요일 잘 만끽하셔야죠. 잘 다녀오세요. 자,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 그리고 박혜영님이 신청한 김건모의 제비까지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정준일 피처링 솔의 첫사랑, 적재권진아의 빛나는 당신을 위해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정준일의 첫사랑, 적재 권진아의 빛나는 당신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분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7727님, 회사에서 발표를 맡아서 PPT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기가 싫죠? 기술도 넣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전 벌써 틀린 것 같아요. 찡디가 망한 PPT로도 발표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둘 중 하나는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본화 작업을 완벽하게 해두거나 아니면 대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을 PPT에 잘 넣어놨거나 네, 발표까지도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은 전달해야 되는 것만 숙지를 잘해서 그냥 PPT는 띄워놓는 거고 내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게 준비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대본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네, 그럼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6344님, 제빵사 친언니를 둔 제빵사 동생입니다. 저랑 언니는 같은 직장에서 일해서 둘 다 눈 비비며 출근했네요. 오늘도 직장에서 상사인 언니한테 또 잔소리 들을 생각에 킹받지만 안 혼나게 열심히 해야겠죠? 신청곡은 스트레이키즈의 리브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예, 안 혼나게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아마 언니 입장에서도 잔소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꼭 그래요. 내 동생 내가 뭐라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뭐라 하는 건 좀 그래요.

스트레이키즈의 Leave, 헤이즈 피처링 딘, DJ 프리츠의 And July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1973님, 기말고사를 끝낸 둘째가 집에 왔어요. 그동안 고생을 좀 했는지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오랜만에 내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아서 소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남자들끼리 술 한잔하며 얘기하는 거 보니 많이 행복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이번 시험은 만족 못하는 점수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걱정 없습니다. 과에서 1등이거든요.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우리 아들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네요. 이상은의 넌 아름다워 신청합니다.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예. 야, 그리고 참 부럽네요. 저희 집도 남자 넷이 둘러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어머님도 이렇게 보시는 광경이 좀 있었을 텐데 저희는 단 한 번도 과 1등인 애가 아, 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엄마는 걱정 안 하고 에이, 그래도 과에서 1등인데 뭐 이런 적이 없었어요. 못 봤다 그럼 저희는 진짜 못 본 거거든요. 분위기 싹 가라앉고 행복한 한때 보내고 계시네요. 2745님, 주말 아침부터 강아지랑 러닝 모임 가는 중이에요. 잘 뛰고 오라고 옥상 달빛에 달리기 신청해봅니다. 강아지도 많이 신날 것 같아요. 주인이랑 같이 뛸 때 강아지들이 참 그 표정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자, 이상은의 넌 아름다워 옥상 달빛에 달리기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꼭꼭 선곡해 만나볼 건데요. 기차 여행하며 듣고 싶은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7009님의 신청곡 One More Chance의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선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될 수 있는 시간 꼭꼭 선곡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곡들을 선곡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드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5: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레노.
10: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9: 르노.
1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5: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꼭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가 찾아왔네요. 이맘때쯤 대학생들은 종강도 했으니 놀러도 가고 더 더워지기 전에 바람 쐬러 갈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내일 6월 28일은 철도의 날입니다. 철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을 기념해서 선곡해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기차 여행 가면서 창밖 보며 듣고 싶은 노래. 기차 타고 여행 가면서 창밖을 딱 바라보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지, 또는 기차 여행 때 들었던 기억에 남는 노래와 추억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세한 사연을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노래 중 방송에서 선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꼭꼭 선곡해주신 노래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9111님. 저는 이승철의 하얀새 신청해요. 대학생 시절

저 무작정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창밖 풍경이 너무 좋아서 목적지였던 바다보다 기차 안에서의 시간이 더 기억에 남았는데요. 오랜만에 기차 여행을 떠나기로 해서 그때 추억을 떠올리며 설렘을 느껴봅니다. 그때 이어폰으로 들었던 노래 신청할게요. 맞아요. 또 어떤 여행은 참 그 여행으로 가는 길이 너무 즐겁고 또 행복함에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낭만 있죠. 7700님,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는 로이킴의 힐링이 필요합니다. 기차 탈 때는 창밖을 바라보고 멍때리며 힐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작년에 친구가 갑자기 강릉 가자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무계획으로 떠났던 기차 여행이 참 즐거웠답니다. 그때 회사 일로 힘들었던 때라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힐링이 필요할 땐 다들 기차 여행 떠나보세요. 맞아요. 뭐 차로 가면 편하긴 하지만은 운전자가 또 좀 지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힐링이 필요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는 편하게 기차를 타고 한번 떠나보시죠. 9111-7700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철의 하얀새, 로이킴의 힐링이 필요해 두 곡 들어볼게요.

이승철의 하얀새, 로이킴의 힐링이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해피님. 저는 북아킹즈의 여행길이 떠오르네요. 딱 20살 되던 해 베프랑 둘이서 큰맘 먹고 배낭 하나만 달랑 가지고 기차 여행을 떠났어요. 김밥이랑 과일, 음료, 삶은 계란 조금씩 싸서 안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가서 탈춤도 구경하고 고택도 구경하고 시골버스도 타고 아주 느린 기차도 타고 왔는데요. 진짜 여행다운 여행을 했던 추억이 있네요. 20살 때 참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때니까 가능한, 그때니까 또 할 수 있는 여행이 이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배낭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거 네, 추천드리고 싶어요. 와, 여름이다 님이에요. 저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친구들이랑 기타 들고 라디오 들고 MT 가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그땐 친구들이랑 다 같이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기차 안에서 떼창했던 기억이 있어요. 노래만 불러도 엄청 신났는데.

0: 네, 요즘은 기차 창가에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흥이 오르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랜만에 기차 여행 떠나고 싶네요. 친구들이랑 기차 안에서 대창이요? 이거는 뭐 물론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피해가지 않게 정숙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은 또 이런 정도의 로망, 또 젊은 친구들의 한 순간 정도는 또 보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예. 아, 이런 걸또못 보는 것도 조금은 네, 아쉽기도 하고요. 해피 와 여름이다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부가킹즈의 여행길,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들어보겠습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부가킹즈의 여행길,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1234님. 저는 해바라기에 연가 선곡했습니다. 기차 여행하니까 바로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대학 때 기차 타고 MT 가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며 한껏 들떴던 게 생각이 납니다. 대학 시절의 낭만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기차 여행이네요. 오랜만에 떠나고 싶어집니다. 지금은 기차에서 노래 부르면 큰일 나겠죠? 또 앞서 와 여름이다 님도 기차에서 노래 떼창을 했던 거, 원투쓰리포 님도 또 다른 곡이지만 떼창을 했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시네요. 지금은 좀 큰일 나겠죠? 네. 원투쓰리포 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오늘과 같은 주제로 함께하니까요.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회 게시판으로 오셔서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노래가 뽑힌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해바라기에 연가 듣고 3부 쉿, 이거 비밀인데로 함께하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6월엔 물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자는 실천을 함께 약속하지요. 특히 물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유하면서 물 절약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는데요.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해진 요즘, 세계 환경의 날이 미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2: 카페24 프로.
1: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2: 카페24 프로.
1: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2: 아, 카페24 프로.
1: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3: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우리말 지킴이.
6: 주말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면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오늘은 느지막하게 일어났네. 오늘은 느지막하게 일어났네. 헷갈리기 쉬운 두 표현 중 바른 것은 느지막하다입니다. 느지막하다는 시간이나 기한이 꽤 늦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늦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0: 왠지 느즈막 하다가 발음하기 자연스럽지만 느지막 하다가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적용해보면 주말이라 느지막하게 아침을 먹었어. 느지막이 집을 나섰더니 길이 안 막히네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시간이 꽤 지났을 때 쓰는 말은 느지막이 아니라 느지막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세상은 넓고 비밀은 많다. 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쉿! 이거 비밀인데. 세상에 믿을 건 나뿐이라고 하지만 펀펀투데이는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밀을 말하든 다 이해해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딱 7시까지만 우리만의 비밀 창고 열리니까 비밀 사연 많이 털어놔주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 비밀을 말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익명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비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비밀 이야기 들을 준비됐죠? 하나씩 털어놓겠습니다. 맵지님이에요. 저희 남편은 평소에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좀 아꼈어? 아유, 정리 좀 해! 등등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작은 복수를 했어요. 남편은 평소 찌개 종류를 정말 좋아하는데 매운 건 먹질 못하는 맵찔이거든요. 돼지고기 듬뿍 넣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 매운 청양고춧가루 두 스푼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응? 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맵지? 하면서 땀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랑 같은데? 했지만 속으로는 진짜 통쾌했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라 남편님. 매콤한 복수 하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아니 본인이 같이 할 것도 아니면서 잔소리만 이렇게 하면은 매운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어서 비밀님. 저는 엄마 몰래 사고 싶은 옷이랑 화장품을 살 때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집으로 배송시키면 자꾸 이건 뭐냐? 또 뭘 샀냐? 하셔서 이젠 집이 아닌 회사로 배송지를 등록해뒀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에서 택배받아서 집으로 갈 땐 내용물만 가방에 담아서 가져가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새 옷 샀냐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나중에 옷 발견해서 뭐냐고 물었을 때 원래 있던 거라고 시침이 떼기도 좋습니다. 회사로 배송지 등록해둔 건 진짜 비밀이에요. 꽤 많은 회사원분들이 이 방법 사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비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쵸, 택만 뜯어서 집으로만 가져가도 안전해요. 선물 받았다고 둘러대기도 좋고요. 사연 남겨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웬디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웬디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듣고 왔습니다. 혼자만 알긴 아까운 재밌는 비밀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먹기 싫어요님. 저는 다른 건 다 잘 먹는데 파프리카를 너무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파프리카 특유의 향과 식감이 좀 별로더라고요. 하지만 사회생활하다 보면 제가 먹기 싫은 음식도 먹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마흔이라 편식한다고 하기도 민망해서요. 이제는 그냥 파프리카 알레르기 있다고 둘러댑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앞으로도 파프리카는 먹지 않도록 쭉 알레르기 있는 사람으로 지내보려고요. 찡디는 편식하는 거 있나요? 다들 이런 안 좋아하는 것들 하나씩 있지 않나요? 저는 케찹이요. 아, 케찹 들어간 건 진짜 입에도 못 대겠어요. 네. 덕소왕님. 저는 혼자 카페 가는 걸 좋아해서 주말이 되면 혼자 동네 카페를 가는데요. 갈 때마다 늘 책 한 권과 노트북을 꼭 챙겨서 들고 갑니다. 카페 사장님은 제가 책 읽으면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인 줄 아시는데요. 사실은 커피 마시면서 멍 때리고 싶은데 사장님이 말을 자꾸 시키셔서 멍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은 그냥 펼쳐놓고 책 읽는 척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말을 안 거십니다. 책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소품처럼 들고만 다니는 건 비밀이에요. 요 비밀 지켜드리면서 책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꿔줘야 이게 의심을 안 산다. 추천드릴게요. 비밀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윗 커피 듣고 와서 다른 비밀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윗 커피 듣고 왔습니다. 원래 남의 비밀 이야기가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다들 집중해주세요. 다 버려 님이에요.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맥시멀리스트 남편 덕분에 집이 아주 꽉꽉 가득 차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뭐든지 버리지 못하는 남편 방에서 티 안 나게 버리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안 입는 속옷 하나를 갖다 버렸는데 이번 주말에는 어떤 걸 티 안 나게 버릴 수 있을지 머리 굴리는 중입니다. 두 개씩 버리면 티 나고 금방 꼬리 잡혀서 하나씩만 버려야 하거든요. 오늘은 뭘 버릴지 찡디가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야, 속옷 두 장 버리면 걸리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양말 가야죠. 예, 작은 거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봐야죠. 산이 좋냐? 님이요. 찡디, 저는 지금 그토록 싫어하는 산에 가는 중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등산인데요. 이번에 새로 사귄 여자친구랑 취미를 공유하다가 여자친구 취미가 등산이라길래 저도 그렇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금 같은 주말 아침에 같이 등산하러 가는 중인데요. 솔직히 가기 너무 싫어요. 등산 한번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노력하니까 이런 제 마음 알아주겠죠? 등산 싫어하는 건 우선은 비밀입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데이트하겠어요.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숨기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비밀 동참, 비밀을 지키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이어서 말할 수 없어요님. 회사 옆자리 대리님이요. 평소에 엄청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음식도 누구랑 나눠 먹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 건 딱 본인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 다들 각자 시킨 음식만 각자의 음료만 마시는데요. 최근에 대리님이 착각을 하셨는지 회의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부장님 커피를 쪽쪽 빨아 드시더라고요. 회의 중이라서 말은 못했는데 대리님이 알면 뒤집어질까봐 아직도 말 못했습니다. 이런 건 착한 거짓말이겠죠? 아니 근데 이게 부장님이 대리님 걸 마셨으면 그런데 대리님이 부장님 걸 마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민망할 수 있으니

비밀 지켜드리는 게 모두에게 행복한 그림 아닐까 생각을 해보네요. 이렇게 비밀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는 비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루이스 암스트롱의 헬로 돌리 띄워드립니다.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요즘 주식

0: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자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9: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0: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1: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나만 알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으니 시원하죠? 다음 주에도 혼자 소가리하지 말고 펌펀 알려주세요. 익명으로 남겨주셔도 좋으니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펌펀 투데이 홈페이지 이거 비밀인데 코너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그럼 권혜선님이 신청한 10cm의 그라데이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로베소마징 고맙습니다.

0: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2001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홈페이지가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다는데 오 믿기지 않네요.

2000년대 초반에는 영화의 개봉과 함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경우가 아주 흔했는데요. 보통 개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홈페이지는 관리자가 낭만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도 사비로 계약을 연장해 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와, 홈페이지 분위기가 완전 그 옛날 2000년대 감성 그대로고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시판을 보니까 다들

그 시절 사랑했던 누군가에게 남기는 편지글을 적어놓았는데 제목만 쭉 읽어봐도 너무 애틋해요. 안녕 이마, 여름방학 좋아해, 보고 싶다, 너 그거 아냐? 당신에겐 난 너만 사랑해서. 야! 모두 다른 사람들이 쓴 글 제목인데 요즘은 인터넷에 이런 제목으로 잘 안 올리지 않나요? 아무튼 풋풋하고 또 풋풋했던 나의 20대, 나의 2000년대야.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건지. 와, 아날로그 감성에 풍덩 빠져버리고 싶은 아침. 김영철의 파워FM. 저는 김영철입니다.

그 시절 노래죠. 웨스트라이프 마이 러브로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참 2000년대 이때 웨스트라이프 노래도 많이 들었고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또 기억나죠 여러분. 홈페이지 게시판 최신 글이 6월 19일일 정도로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영화를 못 잊고 그 시절 아련한 추억을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 게시판 글은 이제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데 그중에 감자 선배라는 분이 쓰신 편지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까요? 안녕,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네 전화번호 011-529-16-00. 어떻게 잊어버릴

0: 있을지 잘 모르겠어.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안 되는 걸 보면 다시 20년이 지나면 그때는 되려나? 참, 우리는 얼마 사귀지도 못했었는데 내 20대의 기억은 전부 너인 것 같다. 이런 문구 참 있었어요. 너랑 헤어진 지 20년, 널 다시 잊으려면 20년이 더 지나야 하나? 이제 이런 문장도 좀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죠. 뭔가 요즘은 좀막 글도 좀 탁탁 그 빠른 것 같고, 그런데 예전에는 예전에 글이 좀더 길었던 것 같아요. 약간 TMI처럼 이렇게 구구절절 이런 사연들도 많았는데, 야 진짜 2000년, 나 26, 나 99년 데뷔했으니까 데뷔 2년 차라서 정신 하나도 없었을 때, 2000년대 초에. 어쨌든 다들 그 시절 그 몽글몽글한 기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번지점프를 하다 홈페이지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시고, 진짜 김영철 말이 맞아 싶을 정도로 한번 의심이 좀 된다면 한번 쑥 들어가 보세요. 자, 오늘 또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 토요일의 남자 토남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할 텐데, 저랑 같은 세대잖아요, 그죠? 오늘 스포츠 뒷담화 쓰담쓰담 주제가 You are the future! 한국 격투기의 미래. 오늘 제2탄으로 최두호 선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두호 선수는 얼마 전 5월에 1년 5개월여 만에 종합 격투기 복귀전을 치렀는데 공백 우려를 딛고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죠. 더 다양하고 자세한 이야기 이성부 기자님께 들어보고요. 3, 4부는 언제나 정이 가는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마음이 한 원버치를 함께 할게요. 자, 광고 듣고 와서 In Your Letter부터 쭉쭉쭉 달려볼까요? 그럼 여러분은 Stay tuned.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네거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만전분의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0: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2: 에?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1: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브이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0: 신청곡
1: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작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토요일 아침에 만나볼게요. In your letter. 문자를 보내시려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란 무료 주시고요. 홈페이지 우리도 홈페이지 있어요. 번지점프 하다처럼 홈페이지에 우리는 사신판이라고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 오셔가지고 긴 편지 하고 싶은 속 얘기 등등등 추억 있는 이야기 등 다 좋아요. 보내주시고 글 남겨주세요. 요즘에 커피가 필수 음료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카페도 참 많죠. 수많은 카페 중에서 손님 끌기 위한 카페들의 무기로 뭐 맛있는 메뉴라든지 예쁜 인테리어 등이 있는데 근데 왜 그중에 이게 카페야 싶은 특이한 카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특이하다라기보다 저번 달에 춘천에 놀러 갔었거든요.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청량역 가기 전에 옥수역에서도 탈 수 있더라고요. 타고 이제 나 갔어. 이제 커피도 마실 겸 갔는데 근데 수상스키 카페 수상스키 철가루야 철가루. 우리 철가루가 그 부부랑 같이 하는데 누가 봐도 그냥 수상스키 렌탈 대여하고 하는데 코너를 약간 돌면 커피숍처럼 또 예쁘게 돼서 물 위에 둥둥 떠 있어. 근데 2층도 있어. 그래서 철업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수상스키 딱 저를 알더라고요. 수상스키 안 타고 안주하시면 2층에 오셔가지고 책 보고 하시라고. 그래서 되게 커피숍이 메인은 아닌 느낌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 이색 카페들이. 그래서 오늘 주제가 커피 한잔 할래요. 여기가 카페야? 이색 카페? 7710번님이 경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대형 수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백상아리가 있어서 화제가 됐었죠. 알고 보니 임시 보호하신 거고 현재는 안전하게 방류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어는 없지만 커피를 마시며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더운 여름 물멍 때리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는 슈퍼비의 냉탕의 상어 신청합니다. 그죠. 커피숍이 사실 여기는 이제 메인이긴 하네요. 메인인데 그치 작은 어항만 봐도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좀 이렇게 큰 수조처럼 이렇게 있으면 저는 생선을 제가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횟집 들어갈 때도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는 수족관 이렇게 슬쩍 보고 가거든요. 약간 뭐 횟거리지 이제 몇 마리가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슬쩍 이제 막 수족관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막 떼주고 싶어가지고 그러곤 하는데 저도 있으면은 수조가 있다면 슬쩍 한번 보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카페 가면 딱 그냥 카페만

있잖아요. 아니면 책 좀 꽂혀 있고 그런데. 2098번님이 화랑대 철도공원에는 노원 스위스 기차마을과 노원 불빛 정원이 함께 있는데요. 불빛 정원 카페에서 커피 한잔 들고 구경하기 딱 좋아요. 철도공원 안에는 1960년대 운행을 했던 일본 감성의 히로시마 기차가 경춘선 선로 위에 있어서 레트로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그 기차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기차 여행 느낌도 나고 커피도 마시고 일석이조죠. 노래는 부가킹즈의 여행길 틀어주세요. 와, 노원 쪽에 제가 이거를 너튜브로도 한번 봤어요. 너튜브에 이제 스위스 기차 마을 쪽 할 때 아, 노원 쪽 있구나 하고 한번 슬쩍 봤고, 서울 둘레길 그 책에도 여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 이제 노원 이쪽 이제 정선이 누나가 이쪽에 살고 있거든요. 누나가 중계동일 거야. 노원구 중계동. 그래서 이제 아, 누나를 보러 갈 겸 한번 가볼까. 왜냐면 제가 노원 쪽에 갈 일이 의외로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기차로 이렇게 된 거 되게 많고요. 저 정동진 갔을 때도 기차로 딱 그 커피숍도 있고 기차 박물관도 딱 있고. 한번 구경 왔는데 그것도 한번 정동진 간다 볼만하고 노원에 있는 화랑대 철도공원도 오케이 접수. 자, 3423번님 보성에는 동굴 카페가 있는데요. 150년이 넘은 한옥 안에 동굴이 있고 정원까지 갖춘 이색 카페입니다. 한옥 건물을 통과하면 실제 동굴이 나오고 동굴 안에서 차를 마실 수 있어요. 정원에는 나무와 꽃이 가득해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숨은 명소니까 찰가루들 먼저 얼른 가보세요. 노래는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신청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비밀 정원 느낌이 있겠네요. 야, 그거 진짜 이색 카페다. 예. 한옥도 있고, 뭔가 근데 통감이 동굴이 나오는데, 사실 동굴 지나고 나와서 커피 마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동굴에서 막 커피 소리도 막 울리고, 그죠? 얘들아. 아메리카노. 아, 진짜 이색 카페가 많네요, 그죠? 여러분, 세 개 소개한 곳 중에서 어디 가장 가고 싶었어요? 다 땡기는 곳들이 하나씩 있나요? 한번 검색들도 한번 해보시고, 예, 주말에 또 시간 내면, 친구들 만나서 커피숍, 그냥 커피숍 좋고, 이런 이색 카페도 좋을 것 같네요. 세 분께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는 3, 4, 2사님이 신청해주신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듣고 올까요?

3424번님의 신청곡 오마이걸 비밀정원 듣고 왔습니다. 롱리트 만나볼까요? 사신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송선혜 시애사님입니다.

저희 집에 성향이 참 다른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두 딸이 있는데요. 얼마 전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카페에 갔는데요. 아이들은 평소처럼 아빠 팔에 매달려 장난을 치고 있었죠. 그러다 둘째가 아빠 손목에 팔찌를 만지작 만지작거리자 남편이 장난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빠 죽으면 뼈 갈아서 이 팔찌 안에 넣어줘. 응? 분명 농담이었는데 둘째 얼굴이 갑자기 굳더니 싫어! 아빠 죽는 거 무서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남편은 당황해서 아니야 농담이야. 아빠 오래 살 거야. 하며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첫째는 잠시 상황을 지켜보더니 옆에 있던 아이스 커피 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이 플라스틱 컵에 물방울 맺히는 현상 뭔지 알아? 남편이 얼떨결에 결로 현상? 이라고 하자 첫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히는 응결 현상이야. 결론은 응결이 표면에 나타난 거고 앞에선 둘째가 계속 죽으면 안 된다고 울고 있고 첫째는 태연하게 과학 설명을 하고 있고 내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진짜 웃으니까 첫째가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죽음은 이것처럼 자연의 섭리야. 근데 아빠 오래 살면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표현은 참 달랐지만 결국 둘 다 자기 방식대로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질까봐 울고 어떤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야 한다며 담담하게 말하면서요. 얘들아 우리도 너네 많이 사랑해. 노래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조정석의 아로아 틀어주세요. 아 근데 진짜 엄마가 그래도 정리를 좀 잘 하셨네요. 예. 근데 둘 다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럴 때 F인 DJ인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때 막 DJ가 T면 원래는 쿨의 아로하가 원곡이야. 조정석이 리메이크한 거고 근데 조정석 거 틀어달라는 거잖아. 근데 나는 역시 T로 놀 때 재밌게 재밌어. 꽁트할 때 이렇게 막 정색하고 근데 이제 이게 2학년이니까 9살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4학년 이제 그쵸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니까 이게 저학년 고학년 차이도 있겠지만 확실히 그 농담했을 때 F들하고 T들의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약간 저도 그 독서모임 하는데 약간 T들이 한 두 명이 있거든요. 이 확실히 읽어냈을 때에 담담하게 그거를 딱 정리하는 T들 그냥 T들 좀 부러워. 저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근데 F들은 근데 마지막 그 설정이 아니야 나 안 할래거든요. 그래 아유 어쨌든 엄마 아빠 쪽에 또 어디 쪽인지 모르겠지만 선혜 씨 키우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막 극한 감정의 막 반응 딸과 또 냉정하게 하는 또 딸과 에피소드가 이제 중학생 올라가면 또 더더더 많아지겠어요. 자 선물 챙겨드리고 자 노래는 조정석의 아로아 들으면서 타임슬립 스포츠 디담 아스탐스담 토요일에 스포츠 수다 떨러오는 남자 토스남 이성모 기자님과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후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자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 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타임 슬립 스포츠 뒷담화 스담 스담 9221번님이 저 오늘 이 코너 처음 들었는데 스포츠 얘기가 이렇게 재밌다니 충격 먹었어요. 토요일에 충격적으로 재밌는 남자 토충남 이성우 기자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야, 그냥 재밌다도 아니고 이게 충격적으로 재밌었다니 어떤 기분일까요?
2: 네. 굉장히 좀 영광스럽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스포츠는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접하질 못하고 직접 느끼질 못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좀 스포츠의 매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잠실 야구장 가면은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다 이 스포츠의 재미, 야구의 재미에 최근에 푹 빠지신 분들이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다 보니까 한번 스포츠의 매력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느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여러분, 그냥 재미가 아니라 충격적으로 재미있는 쓰담쓰담. 오늘의 주제는 한국 격투기의 미래 제2탄이고요. 코리아 슈퍼보이 최두호 선수 팬입니다. 이준희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까요? 몇 년 전 평소 격투기를 좋아하던 친구와 함께 UFC 공개훈련을 보러 체육관에 갔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근처 카페에 앉아 방금 본 스파링 얘기를 하면서 흥분해 있었는데 문이 열리네요. 와우, 체격이 딱 벌어진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최두호 선수. 친구는 최 선수를 보자 커피를 쏟을 뻔했고 제가 친구를 위해 용기 내서 사진 요청을 했죠. 최두호 선수는 웃으며 흔쾌히 응해 주셨는데 오라라, 제가 긴장한 바람에 찰칵찰칵 흔들흔들 너무 흔들려서 얼굴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진짜 엉망으로 나왔지 뭐예요. 요요요요요. 차마 다시 못 찍고 최두 선수를 보내드렸는데 친구는 그날 이후 술만 취하면 욕을 해댑니다. 야이씨, 이 손이 또 야 똥손이냐 똥발이야. 지난주 이제 우리 UFC 대회와 이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UFC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죠?
2: 그렇습니다.
1: KO 우리 KO 고석현 선수 확실히 이제 각인이 됐고, 자 오늘도 그러면 UFC 해볼 텐데, 야 최두호 선수도 이제 얼굴을 저도 좀 많이 봤어요.
2: 그렇습니다.
1: 예, 딱 보자마자 이렇게 최두호 선수는 알아 이렇게 하는데
2: 굉장히 잘 생겼죠.
1: 그러니까 이제
2: 예쁘장하게 잘 생겼습니다.
1: 커피 쏟을만. 커피 사실 쏟아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고요. 멋있습니다.
1: 나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떨려서 사진 못 찍고 이럴 바야 아예 보는 데서 커피 쏟고 죄송합니다 해서 각인시키고 아유 괜찮으세요 해서 시간 좀 볼고르게 사진 찍긴 나을 것 같아.
2: 그렇습니다.
1: 아니 왜냐면 마지막 사진 못 찍었다는 게 나 너무 안타까워서.
2: 뭐 근데 또 다른 기회 한번 찾아가가지고 제대로 한번 찍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최두호 선수가 또 팬들에 대한 그 어티튜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사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도 그러면 이제 최두호 선수 또 달려봐야죠.
2: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UFC 역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시작은 김동현 선수였는데요.
1: 그렇죠.
2: 뭐 계속 UFC 관련해서는 김동현 선수 뭐 100번, 1000번 반복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별명은 스턴건. 이게 스턴건이 전기 충격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격투기 선수 입장에서 조금 별명이 좀 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해머나 뭐 이렇게 뭐 폭탄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기 충격기 따끔하거든요. 통산 17번 싸워서 13승 3패 1무효 경기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도 이 세계 최고의 격투기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선수가 바로 김동현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도와 레슬링을 바탕으로 상대를 눌러넣는 힘이 굉장히 강했고요. 특히 김동현 선수 특유의 기술 이른바 매미권이라 그래서 뒤에서 매달려 가지고 상대의 체력을 계속 갈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는 미치는 거죠. 내가 싸우는 선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달려 있고 목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고 물론 금방 빠져나오면 다행이지만 못 빠져나오면 계속 내 힘이 빠지는 겁니다.
1: 소진되죠.
2: 그러면서 결국엔 그런 독특한 경기 운영이 큰 화제를 모았고요. 또 김동현 선수 하면은 또 그냥 그런 기술만 한 게 아니라 멋진 KO승도 있어요.
1: KO?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 정말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

0: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지금은 김동현 선수 예능에서 이제 재미나고 웃기고 이런 아저씨를 하고 저도 이제 예능을 같이 하도 많이 해서 저는 오히려 경기 본 횟수보다 예능을 같이 많이 하는 횟수가 많이 있어서 좀 약간 이제는 좀 재밌다 그래야 되나. 사실 위대한 격투기 선수였잖아요.
0: 맞습니다. 지금은 뭐 덩치 크고 웃기고 분장하고 이런 아저씨로 나오지만은 사실 파이터로 나온 업적이 대단해요. 그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그냥 처음 보는 사람 모르면은 좀 무시하지만은 UFC를 좋아하는 선수들은 정말 김동현 선수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UFC에서 13승을 거뒀는데 이게 우리나라 선수 최다승 기록입니다. 그리고 UFC에서 세계 6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여섯 번째로 잘 싸우는 선수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UFC의 문을 연 1세대 개척자였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격투기를 세계에 알린 선수가 바로 정찬성 선수였는데요. 정찬성 선수 별명은 코리안 좀비였습니다.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때려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투지 때문에 붙은 별명이고요. 아예 링 아나운서가 소개할 때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찬성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로 처음으로 UFC 타이틀전까지 갔고요. 물론 챔피언은 되지 못했지만 두 번이나 이 챔피언 벨트에 도전을 하면서 정말 최정상 바로 밑에까지 갔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찬성 선수 덕분에 우리나라의 격투기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게 되고요. 여기저기 격투기 체육관도 생기게 되고 격투기를 하겠다고 계속 체육관을 문을 두드리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격투기 시장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1: 맞아요. 특히 요즘 격투기 팬들 사이에 최도호 선수 인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최도호 선수 딱 보면 여러분 오 진짜 그 약간 상체만 보면 어? 얼굴이 약간 격투기가 없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죠? 곱상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0: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하면 얼굴에 좀 상처도 있을 것 같고 좀 뭐 이렇게 좀 상처 꿰맨 자국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최도호 선수는 그냥 깨끗해요. 네. 오히려 그냥 아이돌 뭐 멤버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1: 그죠. 근데 그런 최도호 선수 어떤 선수예요?
0: 최도호 선수가 최근 UFC에서 3연속 KO승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 한국 선수 중에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지난 5월 17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경기에서 브라질의 다니엘 산투스라는 선수를 2라운드에 펀치로 KO시킵니다. 이 승리가 왜 또 극적이었냐면은 이 다니엘 산투스 선수가 그 전에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우리나라 선수를 이겼어요. 이정령, 유주상 선수를 모두 KO시켰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수를 우리 최두호 선수가 시원하게 KO로 꺾은 거죠. 그러면서 3연속 KO승을 지금 기록 중이고요. 이 선수는 별명이 코리안 슈퍼보이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빠르고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2014년에 UFC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경기 시작 18초 만에 KO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KO승을 거둔 거고요. 관중석에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시작이네 하고 맥주 한잔 마실까 하고 있는데 경기가 끝난 겁니다.
1: 어머나.
0: 우리나라 팬들 입장은 화장실 갔다 와야지 하고 있는데 경기가 끝난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1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단숨에 3연승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정찬성 선수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한국 격투기를 대표하는 차세대 스타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1: 야 지금 뭐 얘기하는데 18초라 그랬잖아요. 잠깐 아까 화장실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화장실 갔다 오면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경기 연속 1라운드 KO승을 거두니까 야 이 최도호 선수 정말 한국 선수로서 처음으로 UFC 챔피언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기대가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2016년에 최도호 선수가 첫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와. 당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던 컵 스완슨이라는 선수와 대결을 벌이는데요. 아쉽게 판정패를 당해요. 그러면서 3연승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레전드예요. 3라운드 15분 내내 두 선수가 정말 죽일 듯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가드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너 죽고 너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때리고 싸워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계속 엄청난 타격전을 벌입니다. 정말 경기가 끝난 뒤에 이게 캐나다 이 컵 스완슨의 모국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봄 자기 나라 선수를 응원하게 되는데 최도호 선수가 워낙 잘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니까 이 캐나다 팬들이 모두 경기 끝나고 기립박수 환호성을 보냅니다. 정말 저도 그때 기사 쓰기 위해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비록 최도호 선수가 패하긴 했지만 이 경기가 얼마나 재밌었냐면 나중에 이 경기 자체가 UFC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보통 명예의 전당하면은 엄청난 업적을 남긴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는 건데요. 이 경기는 경기 자체가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최두호 선수는 현역 선수인 동시에 명예의 전당 헌액자가 된 거죠.
1: 아, 이거 어떤 경기였을지 너무 궁금한데 찾아서 볼 수는 있나요?
0: 네, 그렇습니다.

0: 있습니다. 뭐 너튜브 사이트 가서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정말 흥분되고 진짜 뭐 버스 타고 가시다가 막 비명 한번 지를 수도 있습니다.
1: 집에서 봐야 되겠네요.
0: 집에서 봐야 되겠네요. 네, 최두호 선수가 근데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데 단.

0: 있지만은 수비와 경기 운영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달려드는데 계속 펀치를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평가가 좀 평가 절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무작정 맞불을 놓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고 다양한 공격을 섞는 등 정말 진정한 파이터로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펀치도 이제 오른손 한 방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이제 왼손 훅이라든지 어퍼컷, 바디샷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강한 주먹을 가진 한 방을 가진 선수였다면 이제는 경기를 읽을 줄 아는 선수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1: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니까 스포츠 이그레들이면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충격적이죠. 너무 놀랍고. 자, 본저비 It's My Life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최도 선수 얘기해 갈게요.

0: 본조비 It's My Life 듣고 왔고요. 스포츠 뒷담화 스담 스담 오늘 주제 한국 격투기의 미래 제2탄 코리아 슈퍼보이 제두호 선수편 요 사연을 기자님이 소개할까요?
1: 네, 염땡땡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한 번은 최두호 선수와 격투기 선수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체열하는 쪽에서 근무했는데 감격스럽게도 최두호 선수 피검사를 담당한 거예요. 깍! 얼굴은 아이돌처럼 귀엽게 생겼는데 와우, 팔뚝 잔근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주사기를 들고 팔뚝을 툭툭 두드렸더니 최두호 선수입니다. 윽, 주사기 무서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깍! 너무 귀여워. 제 손이 더 떨렸지만 초집중해서 무사히 피를 뽑았네요. 이후 더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던데 그때마다 제가 자랑스럽게 외친답니다. 나 최두호 선수 피 뽑은 여자야.
2: 깍!
0: 너무 놀랐어요.
1: 근데 최두호 선수가 더 무서웠겠네요. 경기에 나서는 것보다 이 순간이 더 무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야, 최두호 선수 사실 격투기 선수로서 천당과 지옥을 겪은 선수라고 하는데 어떤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1: 그렇습니다. 최두호 선수 처음에는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UFC 데뷔전에서 18초 만에 KO승을 거두고요. 이후에 두 경기 연속 1라운드 KO승을 이어가면서 3연승을 달립니다.
0: 상승세.
1: 이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국 격투기의 미래로 딱 받아들여지고요. 심지어 UFC에서도 이 최두호 선수를 엄청나게 주목하게 됩니다.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 UFC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요. 네. 최두호 선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한국의 맥그리거야. 토너 맥그리거가 UFC 슈퍼스타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한국의 맥그리거라고 하니까 이 최두호 선수 앞날이 정말 탄탄대로가 열린 것처럼 보였죠. 네. 이 시기가 바로 천당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경기장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 안에 상대를 쓰러뜨렸고
0: 그 18초 이,
1: 네, 명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교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정찬성과 함께 한국 UFC를 이끌어갈 선수로 주목을 받게 되죠. 앞길이 환하게 열려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0: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천당 얘기만 듣고 끝내면 안 되겠지만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다 지옥을 겪게 됐을까요?
1: 근데 격투기라는

0: 스포츠가 잔인해요. 부상도 많고요. 뭐 시련도 많이 있습니다. 냉정한 스포츠예요. 최두호 선수는 앞서 소개한 대로 2016년 컵 스완슨이라는 선수와 명승부를 벌여서 아쉽게 판정패를 당합니다. 보통은 여기서 그냥 판정패 당하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 경기는 이제 전설적인 경기로 남게 되지만 동시에 최두호 선수에게는 이제 지옥의 시작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후에 경기에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연패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최두호 선수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한때 무서운 신성이었던 선수가 알고 봤더니 반짝이었네?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게 돼요. 계속 지니까. 여기에 병역 문제까지 겹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최두호 선수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익근무는 바로 이 복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빈자리가 생겨야 공익근무로 소집돼서 근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두호 선수는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소집이 몇 년간 거의 1년, 2년간 계속 미뤄진 거예요. 빨리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그 시간을 허비를 한 거죠. 그 기간 동안 소집 대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인은 괜찮아요. 그냥 다니는 직장 다니고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최두호 선수가 활약하는 UFC는 미국 격투기 대회잖아요. 경기를 치르려면 미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집대기 상태에서는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역 행정상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1: 경기를 뛸 수가 없으니 선수로서는 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해외에 못 나가니까 이 최두호 선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최두호 선수는 이 시기에 원추 각막이라는 눈 질환까지 앓게 됩니다. 이게 일반인에게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간단한 수술을 받고 이렇게 치료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격투기 선수는 수술을 받으면 눈 수술을 받으면 격투 선수 생활을 하기 힘들다 이런 소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받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의사가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최두호 선수가 결국에는 계속 수술을 미루고 미뤄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을 받긴 합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최두호 선수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그 하지만은 최두호 선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은 뭐 지금 소개도 안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 거의 3년, 4년의 공백기 동안에 체력 훈련을 늘리고 타격 기본기를 다시 다지게 됩니다. 특히 약점으로 꼽혔던 레슬링을 보완을 하면서 계속해서 칼을 갈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빠르고 강한 펀치로 상대를 쓰러뜨렸던 선수였다면은 지금은 더 침착하게 일어나서 주먹으로 싸우고 들어 누워서 또 상대를 그라운드에서도 싸우고 이렇게 진정한 올라운드 파이터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1: 기적처럼 되살아나는데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의 도움이 컸다고요?
0: 네, 정찬성 선수는 UFC 타이틀전을 두 차례나 경험한 우리나라의 레전드 같은 선수죠. 그런데 최두호 선수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정찬성 선수가 팔을 걷어붙여서 도와준 겁니다. 부활을 도와준 거예요. 체력과 정신력, 경기 운영, 게다가 코리안 좀비에 포기하지 않는 근성까지 최두호 선수에게 심어준 겁니다. 최두호 선수도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와 함께 훈련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와, 바닥을 치고 올라왔잖아요. 팬들이 더 뜨겁게 응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네요.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두호 선수는 천당과 지옥을 모두 겪은 선수인데요. 빠르게 스타가 됐고 또 빠르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더 강해진 거죠.
2: 그렇죠.
0: 지금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 3연속 KO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데뷔했을 때처럼 그렇게 다시 솟아나고 있는 건데요. 스포츠에서 팬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 최두호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최두호 선수의 두 번째 도전이 더 특별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20대 초반에 혜성처럼 떠올랐던 그 선수는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은 만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고 최두호 선수의 두 번째 전성기가 지금 활짝 열려 있는데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 최두호 선수도 우리 같이 응원하자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퀴즈 내주실까요?
0: 네, 데뷔 때 빠르게 스타가 됐다가 빠르게 추락도 해봤죠.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UFC 역사에 드라마를 쓰고 있는 코리아 슈퍼보이는 누구일까요? 1번 최두호, 2번 최민호. 링딩동 링딩동 링디게디게딩동.
1: 아니 본업을 너무 잘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
0: 마치 UF 주짓수 훈련을 하다가 중학생 밑에 깔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1: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니까 정답 너무 쉽죠. 많이 보내주시고 이성우 기자님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Renault.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천당과 지옥으로 가며 UFC 역사에 드라마를 쓰고 있는 코리아 슈퍼보이 누구일까요? 1번 최두호 선수가 정답이었죠.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둘게요. 확인해 주시고. 잠시 후 3번은요. 말해 뭐해. 내 맘에 넘버치 투마치 텐션 타질 준비하죠. 박슬기 씨랑 같이 들어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산업의 변화로 사라지는 직업이 생기고 그 자리를 새로운 직업군이 채우고 있는데요. 신직업군의 경우 기존의 체계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개인도 인재를 찾는 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직업의 기준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요. 산업인력공단은 신직업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조화된 기준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가 직업이 되는 순간, 그 새로운 탄생의 순간에 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매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모닝 메아 헤비 오피션 플리즈 안 드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13: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둬. 기분 좋은 아침에
14: 김영철의 파워 FM.
15: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시작했습니다. 6493번님이 영철 오빠 저 남친 만나러 가요. 즐 데이트 할게요. 라고. 아, 뭐 주말 데이트 하러 가는 걸 또 이렇게 슬쩍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래요. 일찍 만나시나 봐요. 그죠? 하기가 또 일찍 만나야 또 긴 하루를 보내니까 딱 지금 만나러 가 준비하고 이제 만나러 가서 브런치 먹고 그치. 그리고 또 뭐 영화도 보고 아, 할 것도 많죠, 그죠? 둘이.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만날 슬기 씨도 옛날에 진짜 슬기의 어떤 인생을 다 봤잖아요. 이 데이트부터 결혼, 그리고 두 아이까지. 슬기한테도 물어볼게요. 옛날에 데이트할 때 뭐하고 놀았는지. 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슬기 슬기 박슬기 씨랑 아시죠? 내 마음이야 넘버 7 대결 펼칠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내 마음대로 짜는 순위 차트.
1: 내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 차트.
0: 박태영님이 슬기님이 나오시는 교육방송 영어 배우는 프로그램 나무나무 나무나무나무 재밌게 봤었는데 그 혹시 노래 나갈 때 철업지랑 두 분이서 영어로 대화도 하시나요? 어머. 죄송합니다. 슬기 박슬기 씨 일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후. 네. 아니 요즘에 정말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어머 나 영어 잘 보는데 이러면서 또 알아봐 주시고.
0: 체감은 어때요? 영어 잘 보고 있어랑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랑.
1: 라디오가 좀 더 많죠. 아하. 아무래도 예, 네네. 라디오가 더 많고 가는 곳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눈썹 문신하러 가도 이제 언니가 있어요. 철가루가 어허. 있고. 예, 피부과 가도 있고. 주로 이제 피부과 출근하거나 그 병원 출근하면서 좀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희 애기 소아과 원장님도
0: 아침에 출근길에.
1: 왜냐면 토요일 날 저기 문을 여시거든요. 그 너무 많이 얘기를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라디오가 뭐냐면 약간 내적 친밀감을 유발해요.
0: 있지.
1: 예. 그래서 처음 만나는데도 오 이러면서 아나나를. 예.
0: 제 전에 좀 헬스장 다니는 저보다 한참 연배가 한 10살 선배.

0: 선배님께서
1: 어, 예, 예.
0: 아, 난 막 박슬기 때문에 미치겠대.
1: 어머.
0: 어,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재밌다고.
1: 아.
0: 그리고 또 권진영 씨파랑 박슬기 씨파가 나뉘는 게 난 너무 웃겨. 내 입장에서 예. 둘 다 너무 내가 예뻐하는 동생인데.
1: 네.
0: 아, 진영이 아, 권진영 씨인데 아, 전 약간 박슬기 씨죠.
1: 어, 그런 의견도
0: 또
1: 있고.
0: 어떤 분은 가면 아, 저 슬기 씨인데 저는 약간 권진영 씨죠.
1: 오,
0: 있어.
1: 와, 맞아
0: 근데
1: 맞아.
0: 내가 은근히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1: 어.
0: 교육 방송 얘기하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한때 박명수 씨 코너 할 때는 어디가 더 편해요도 물어 다 별의별 거 다 물어봤죠.
1: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무조건 철업디인 게 지금 명수 오빠 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빈도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쪽에는 마음이 세게 갈 수가 없어요.
0: 아.
1: 네, 이거는 아마 명수 오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0: 그리고 태양님 노래 나갈 때 우리 둘 영어로 얘기한 단 한 번도 없어요.
1: 아, 그런 생각을 왜
0: 그게
1: 하셔?
0: 무슨 뜻이냐면.
1: 네.
0: 영어로까지 갈 대화가 없었어요.
1: 그럼요.
0: 다른 그리고, 얘기하기 바빠가지고.
1: 그리고 저 하는 그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왕초보 영어거든요.
0: 아, 저 또 초보들하고 얘기할 때 또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0: 나 옛날 생각나서.
1: 아.
0: 모르는 것은 물어봐봐요.
1: 오케이.
0: 네. 진짜 또 안 알려준다 모르는 거는.
1: 다음에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0: 그런 걸 왜 물어봐? 모르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1: 네.
0: 자 오늘 우리 흥대기와 기대해주세요. 내 마음의 넘버 7 노래 부르면서 슬슬 출발할까요?
1: 좋죠.
0: 아, 원, 투, 쓰리, 포.
1: 사야 꼬물 돌아다다 헤이 이제 돌아다다 안 되나요 사바가마 헤이
0: 가리가리
1: 최
0: 가리가리
1: 헤이
0: 나에게
1: 막가리 막가 하 말하면 어떨까 가공 느낌으로
0: 잘했어요.
1: 예예, 예. 웅장하게 오페라 하우스.
0: 여기서 약간 그 웃음을 받고 가야 보니 좀 뿌듯해하더라고요.
1: 아니에요, 나 부담 아니에요. 없어요.
0: 진짜
1: 쉽게 쉽게 가는 거예요.
0: 이 코너에서 단 한 번도 부담 없었다.
1: 난 진짜 부담 없어요.
0: 아 진짜.
1: 예. 예. 근데 너무 지난 주가 재밌었다.
0: 어.
1: 그때 너무 막
0: 유난히 재밌었던 뭐 그러니까 주가 있죠.
1: 웃다가 막 울고 막 이런 적 있잖아요, 우리.
0: 있죠.
1: 그럴 때는. 오늘은 좀 약했는데 이러면서 집에 간 적은 있죠. 집에 갈 때 아 조금 부담이 그때 와요.
0: 지난주가 너무 세면 우리
1: 그러니까.
0: 희극인들은 슬기 전 희극인이 아니어도 약간 희극인 같은데
1: 그렇죠.
0: 아, 지난주 좀 약했지는 있지.
1: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건 있는데 할 때는 늘 최선을 다하니까
0: sure sure sure
1: 그때는 없습니다.
0: Of course of course.
1: 자 김용철의 파고 FM 홈페이지 come in 토요일 게시판 open the door 한 가지 주요 노래 7곡 이후까지 적어서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오늘 김땡땡님이 보내셨는데요.
1: 살다 보면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아 괜히 입 열었어 하고 곧바로 후회했던 순간들 있지 않나요? 그걸 모아 차트로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정말이야
0: 와.
1: 처음에 그냥 해본 말 내 말이야 넘버 7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뒤에 진짜 대본 안 보고 그냥 쭈루루 읽었는데 딱 나오네요.
0: 딱 그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이거를
1: 그쵸.
0: 그냥 말도 그냥 걸죠 하다
1: 네.
0: 보면은 이제 막 그런데 슬기 씨는 어때 좀 빈말을 좀 잘하는 편인가요?
1: 저는 빈말이 없으면은 인생이 껍데기밖에 없어요. 예, 저는 빈말과 함께 라이프 이즈 빈말 진짜로
0: 예, 왜냐면 또 섹션 할 때도
1: 예, 그쵸. 근데 물론 진심이 들어있는데 좀 과장이 섞여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어요.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예요?
0: 어허.
1: 어 진짜 나만 해놨지 나만 늙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본인 조금 이렇게 깎으면서
1: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사실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좀 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많죠.
0: 그래서 오늘 김땡땡님이 만든 차트가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해본 말 내 마음이야 넘버 7이고요. 자 그냥 해본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노래는요
2: 나는 여자 좋아한다 했어 힘든 다이어트 참아왔는데
0: 네가 기승머리가
2: 네가 기승머리를 좋아한다고 했어 여태껏 길러왔는데
1: 네 자
0: 머리를 풀었네요.
1: 아 생머리가 아닌데 제가 네. 괜히 풀었네요. 예,
0: 자. 네가 긴 생머리를
1: 좋아한다고 해서
0: 머리를 묶어줬는데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자, 긴 자, 생머리가 아니고
1: 그렇죠.
0: 펌머 머리예요.
1: 펌이에요 펌. 예, 비비의 노래입니다. 하늘 땅 별 땅이죠. 얼마 전 동창들과 고속버스를 빌려가지고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옆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동창회에 참석한 친구가 앉아서 생각보다 더 어색하더라고요.
0: 어.
1: 그럴 땐 빈말이라도 칭찬으로 물꼬를

0: 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얼굴 좋아졌다 뭐야 살 빠진 거야? 말했더니 갑자기 반색을 하면서 2시간 내내 자기가 하늘의 별이 보일 만큼 어떻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설명을 해줬대요.
1: 아 주제 완전 이해했어.
0: 친구는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열변을 토하는데 저는 바로 후회했습니다. 사실 살 빠진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으니까요. 아, 야, 제대로 걸렸네.
1: 제대로 걸렸네. 제대로 걸렸네. 그쵸, 저한테 그쵸. 제대로 걸리는 여러 선배들이 있거든요. 영철아 잘 지냈어? 잘 지냈은 인사잖아요. 예, 잘 지내서 선배님은요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면요.
0: 일대기를 거의.
1: 신동엽 씨, 우리 동엽이 아예 전화로 얘기한 한 10분쯤 듣다가 에. 아이씨, 아 그 잘 지내는 얘기를 예의상한 건데 진짜 잘 지내고는 얘기를 하면 어떡해 영철아. 근데 두 번 왜 안 꺼내서 했더니 네가 그런 매력이 있어. 약간 듣겠는데.
0: 아, 그러니까.
1: 듣다가 뭐하지.
0: 그쵸.
1: 자기가 왜 전화했는지를 까먹었대.
0: 아 그러다가, 용건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1: 용건에서 전화했는데.
0: 맞아.
1: 아 근데 이거구나. 난 지금 처음에 그냥 해본 말인데 말 실수 내 걸로 생각했는데.
0: 근데 운동한 게 맞긴 맞았네.
1: 너 살 빠졌다. 내가 트레이너 바뀐 것부터
0: 나 지금 있잖아 새벽 6시에
1: 하지마
0: 이거 얘기하는
1: 나
0: 거예요.
1: 지금 슬그러져서 수영 얘기 안 물어보려고요. 수영 얘기 물어보면
0: 수영 저 접영까지 하는데 요즘에 턴 배우거든요. 턴을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가 그냥 하는 턴이 그 턴이 아니에요.
1: 너
0: 다시 배워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1: 너 퀵턴 말한 거야?
0: 그렇죠.
1: 퀵턴 내가 너 퀵턴 너 접영했어? 야
0: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1: 나는 뺀소기 전문이거든.
0: 같이 가는 거야.
1: 나는
0: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떠들다 보니까
1: 여러분 내가
0: 오늘 안에 안 끝나요.
1: 이 친구 팁 알려줄게요. 와 얼굴도 살 빠졌나? 내가 살이 어떻게 봤냐면 그 전에 내가 살 빼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줄게. 이렇게 아니 왜냐면 너 센 놈 위에 센 놈이라고.
0: 맞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1: 와
0: 아 진짜다.
1: 해필 퀵턴이랑 저병 얘기를 하네.
0: 그러니까요. 마침 그리고 또 공감대 형성되는 사람들은 또 예, 토크 안 끝나죠.
1: 슬기 나 주제 완전 얘기했다.
0: 그죠.
1: 이거 처음엔 그냥 해본 말.
0: 아 재밌다 재밌다.
1: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노래는 뭘까요?
2: 내가 하자 내가 널 사랑해.

0: 차리라라 가짜라. 자, 이피니트의 내꺼 하자. 친분이 깊지 않은 지인이랑 단둘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날도 덥고 하니 냉면 먹읍시다 하고는 물냉면과 만두를 시켜서 먹었죠. 그런데 만두를 1인분만 시켰더니 5알이 나오더라고요. 각각 2개씩 먹고는 1알이 남아서 형식적으로 남은 거 하나 드십시오 했더니 지인이 나 그럴까요? 하면서 얼른 자기 입에 넣더라고요. 사실 진짜로 제가 먹고 싶었거든요. 아, 모른 척하고 그냥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 이런 적 이거, 많아요.
1: 이거 진짜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기
0: 저요?
1: 에피소드 있는 사람만 하기 있어요?
0: 아니 저는 근데 많은데 이게 막 방송에서 얘기할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런 게 다예요.
1: 그럼 저는 방송 거리로 할게요.
0: 오케이 해보세요.
1: 한 거의 한 20년 나 춤추는 두 시간 되니까 막 2000 한 막 6년 한 17, 18년 전.
0: 우와 완전 옛날이네요.
1: 목동 근처 밥 먹으러 왔는데 달걀 후라이를 이모님이 우리가 두 개를 시켰나 하나를 서비스로 줬나 그래서 세 개를 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먹다가 나 달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아 좋아하시죠.
1: 달걀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하나를 먹고 해도 하나 먹길래 달걀 후라이 나 아직도 그게 너무 내 스스로 짜증나.
0: 왜요?
1: 달걀 후라이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먹.
0: 질문이 그게 뭐예요?
1: 달걀 별로 안 좋아했더니 예 저 뭐 좋아도 하고 예 그래 나 하는 거 이거 하나 먹을래? 아 네 감사합니다. 나 질문을 잘못했나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두 개 먹을까 할 거 그랬나? 나 진짜. 그냥 이거 나무 하나 먹을래? 아니요 형 드세요 보통 하지 않아요.
0: 그렇죠,
1: 내
0: 그렇죠.
1: 예의상
0: 그렇죠.
1: 내 말은.
0: 그게 빈말이지.
1: 아니면 한 번 더 하다가 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아직도 나는 이런 새우가 나오든 뭐 달걀이 나오든 홀수로만 나오면 그 생각나.
0: 그래 아 그렇겠다. 달걀을 너무 좋아하니까.
1: 아니 그래도 한번 물어보지. 형 좋아하면 더 드세요.
0: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먹고 싶으면은 그냥 이거 나 먹을게
1: 그래,
0: 나 이러면서 먹거든요.
1: 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0: 진짜 먹고 싶어. 근데 진짜 막 잘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이거 드세요. 이걸 이렇게밖에 안 나올 것 같아.
1: 그
0: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1: 내가 하나 더 먹을 게 이렇게 안 돼.
0: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서로 좀 대면한 사이면 그쪽에서 양보를 받았을 때 아우 아니에요.
1: 내 말이
0: 그렇지 사실은 않아요? 보통,
1: 아니에요. 아니 한 번 보통.
0: 아유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1: 아니 저기 이제 더 드세요. 아니 하 그럴까요 이렇게
0: 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1: 아 이게 나 진짜.
0: 네, 예, 이게 또 사람.

0: 때마다 다르니까요. 예.
1: 오늘 주제 완전 이해하셨죠?
0: 그렇죠.
1: 자, 정말이야.
0: 처음엔 그냥 해본 말인데요.
1: 자, 슬기 씨, 아무리 빈말이어도 상황이 되면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0: 그죠, 그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절대 약속 안 지키는 빈말? 빈말 천지 있나요?
0: 아, 그거 아무래도 밥 한번 먹자. 야, 언제 한번 만나자, 진짜. 야, 이렇게만 만날 게 아니라 우리 진짜 날 잡아 만나자.
1: 언제 식사해요? 언제 한번 만나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0: 술 한잔 하자.
1: 예.
0: 아, 진짜
1: 근데
0: 어려워요.
1: 저는 진짜 우리나라 말인 줄 알고 그랬는데 물어봤더니 여고 공부할 때 미국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뭐 우리도 약속 지킨 사람이 있듯이
0: 그요.
1: 거기도 빈말하는 게 있대.
0: 그럼 어떻게 사람이 만날 때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유대를 쌓아요.
1: Let's have lunch sometime. Sometime 언제?
0: 어.
1: Let's have sometime 언제 한번 점심 먹자고. Okay, sure 하고 서로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대. 거기도.
0: 그렇구나. 많이 다르지 않다.
1: 그러시구나.
0: 예.
1: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 이걸로 받아볼 거예요. 네. 이 구역의 빈말 천재. 와, 내 주변 빈말의 최강자는 누구인지.
0: 아, 궁금하다.
1: 샵19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진짜 궁금하시죠?
0: 궁금해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1: 진짜. 아니 또 영혼 없이는 안 해. 궁금하다 이렇게는 안 해요. 와, 궁금하다. 자, 소개되신 분 중에서 몇 분 선생님
0: 진짜 궁금한 건데
1: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아, 노래는 비비의 하늘땅 별땅 듣고 올게요.

0: 비비 하늘땅 별땅 듣고 왔고요.
1: Yes.
0: 토요일에 함께하는 노래 차트 어떤 코너죠?
2: 내 맘이야 넘버 넘버 7 잡아 차트 한번 잡아.
0: 자 오늘 내 맘이야 넘버 7 김땡땡님이 보내신 주제 정말이야
2: 처음엔 그냥 해본 말.
0: 세 번째 차트 음악은요 너의

자, 세 번째 노래는요, 우리 조성모 오빠. 네. 오늘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후회입니다. 친구들이랑 3, 4, 5 모여서 자주 가는 치킨집 있어요. 사장님도 프로야구 팬이고 저랑 친구들 모두 프로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종종 그 가게에서 경기를 보거든요.

0: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연패 중이라 심호흡했는데 드디어 오랜 연패를 끊고 이기더라고요. 다들 저를 향해 축하한다고 하길래 그 기분에 취해서 그래! 아유 오늘 내가 쏜다! 한번 해봤는데 말릴 줄 알았던 친구들이 휘파람까지 불면서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때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응원하는 팀이 연패 끄는 게 저랑 뭔 상관이에요.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뭐 저도 한번씩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되면 한번 사줄게 뭐 이렇게 했는데 딱 그 기억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 말리기 어렵죠.
1: 아, 그렇지 사실 네, 본인이 이거, 쏜다 그랬는데
0: 그렇죠. 이거 분위기가 지금 올라왔는데 네. 야 됐어 이러면 딱 끊기지 않아요 뭔가.
1: 어때 내 사랑이 가끔 이런 스타일 있어요?
0: 뭐 이런 스타일이요?
1: 친구들한테 막 내 사랑 친구들한테 오늘 한 턱 쏘고 왔어요.
0: 아, 저희 신랑은 좀 잘 사요. 좀 잘 사서 제가 좀 많이 안 좋아하는데 저랑은 좀 안 맞아요 무드가.
1: 그 결혼 전에도 알았어요? 데이트할 때도?
0: 데이트할 때도 아, 이 사람은 경제관념이 나랑 좀 다르구나는 있었는데
1: 그렇게만 생각하지 사실 다 장점으로 보이죠.
0: 네 그쵸. 좋다 돈이 좀 있나 했는데 뭐 그렇진 않았고 네, 지금도 이제는 제가 좀 많이 이해를 하죠. 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좀 사야 되는구나.
1: 또 사회생활하는 남편 네, 입장에서는
0: 맞아요.
1: 있어야지.
0: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좀 배웠고 오히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배워가면서 터득을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홀인원 했을 때는 이제 모르는 사람 KTV에 뭐 그런 것까지 다 내줬을 때는 그건 진짜 용납이 힘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예, 근데 네. 얼마 전에 그 이제 같이 골프 치신 분들이 또 트로피를 해다 주셨어요.
1: 또 했다고.
0: 예.
1: 또 이렇게 또 성공하고 맞아요. 뭐지 홀인원 하면 또 그렇게 하나 봐요.
0: 이렇게 또 기브 앤 테이크 있구나. 라면서 또 배웠죠.
1: 잘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번째 차트 한번 볼까요?

0: 가버려 언제까지. 박지윤의 노래 가버려예요. 네. 다른 노래 아닙니다.
1: 네.
0: 네.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족들 모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양이나 다른 동물들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알파카만 유유자적 활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손녀들한테 저기 알파카한테 먹이 좀 줘봐 시켰는데 손녀들이 무섭다면서 다가가지를 못하길래 아 뭐가 무서워 이 할아버지 봐봐 했는데 바로 후회했어요. 알파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친구가 제가 들고 있던 당근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해 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당근을 던져버리고 도망치는데 수치심까지 들었네요. 그러니까 자신만만은 안 돼요. 알파카가 아무리 초식동물이라도 또 이게 먹이 주는 그런 체험 있는 동물원에서는 먹이를 좀 조금은 굶기더라고요. 또 이렇게 잘 먹게 하기 위해서
1: 그 조련사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예요. 뭐 저주고 하다가 한 번씩 그런 영상 많잖아요.
0: 거기 다 써 있어요.
1: 팍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0: 집게로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1: 놀리듯이 또 주면 안 되고.
0: 안 되죠. 안 그래. 되죠. 절대 안 되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당근 외에는 주지 마세요. 뭐 이런 거
1: 그렇죠.
0: 있어요. 예.
1: 오늘 설가루 김땡땡님이 보내신 주제 정말이야
0: 처음엔 그냥 해본 말
1: 넘버 7인데 오늘도 철가루들에게 선물 팍팍 나눠드리는 내맘 퀴즈 갈게요. 첫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슬기씨.
0: 네, 오늘 차트 세 번째 노래는요. 조성모의 후회였습니다. 발라드의 황태자로 불렸던 조성모씨는 첫 앨범에 이 곡으로 데뷔 후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얼굴 없는 가수로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큰 인기를 끌면서 1998년 10월 17일 이소라의 프로포즈 출연 첫방으로 방송에 얼굴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 없는 가수였던 조성모를 방송 출연까지 이끈 그 곡, 그 노래 일부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제목을 맞춰주세요.

0: 자, 1998년 조성모 씨가 부른 이 노래 제목 뭘까요? 1번 To Heaven, 2번 To 지옥, 3번 2 7 3 2 1 4 차차차 하 우차차 우차차 3 2 1 차.
1: 자, 강사 자격증 언제 나온다고요?
0: 아, 올해 끝나야지. 올해. 네. 예, 나옵니다.
1: 자, 예. 정답 맞추신 분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혈당 관리 차차차차 차. 정답 보내주고 샵 1077.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도두고 번열을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갈아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주식을 넘어 그 자체로 보약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이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슬기 씨가 슬기 씨 몇 년 만에 생각나서 철파엠 일부러 틀었는데 여전히 에너지 뿜뿜이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또 슬기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또 약간 운명을 비슷하게 운명 공동체로 봐요.
0: 같은 네. 슬기로.
1: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 같다 그러면은 토크 몇 마디 나눠보면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0: 근데 오히려 네. 슬기 많이 만나죠.
1: 진짜 많아요.
0: 저는 일단 뭐 방송국 쪽에서는 김영철 선생님이 계시지만
1: 그쵸?
0: 예전에 한번 뵀었고. 생활권에서 영철이라는 이름이 별로 이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흔한다고 알고 있는데 많이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 저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기 낳기 전에 제 챌린지가 뭐였냐면 방송가나 이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슬기들을 다 모아보는 게 제 취미였어 가지고 발레리나 박슬기를 만나서 일단 밥을 먹었어요.
0: 진짜 만났어?
1: 진짜 만났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만났어. 아니다, 예술의 전당 앞에서 만났어요. 그 그래. 친구가 또 이게 이거 조금 길거든요. 이제 모델 박슬기를 만나야 돼요. 모델 박슬기 만나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박슬기가 끝나 저희 뮤지컬 쪽에 박슬기가 또 혜성처럼 나왔어요. 많이 어린데 그 친구도 진짜 실력파더라고. 한번 만나가지고 그 친구랑도 토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저기 그 유튜브 네. 유튜브 쪽에 이제 또 게임 유튜버 박슬기 씨가 또 있어요. 잠들이라고. 그분도 이제 만날 거고.
0: 네.
1: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구슬기, 배슬기, 이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0: 그렇군요.
1: 네, 이제 제 챌린지입니다.
0: 세희씨 오늘 주제 뭐였죠?
1: 네, 오늘은요 3부에서 문자 주제 드렸는데 이 구역의 빈말 천재.
0: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빈말죠. 슬기 씨 진짜 방금 슬기 얘기하는 듯이 너무 재밌어요.
1: 너무 재밌어요. 그거 네. 완전 좋은 콘텐츠인데요. 네. 빈말.
0: 빈말
1: 차라리 하품이 나요.
0: 아까 그럴 때 그죠?
1: 네.
0: 근데 이거 저 진짜 이거는
1: 솔직해
0: 이 기능이 내가 이제 마음을 알 것 같아. 최하정 누나랑 같이 코너 많이 했잖아요.
1: 맞아요.
0: 제가 예전에 그래서 학교 다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 영철 씨 죄송해요. 어제 밤잠을 설쳤더니 그런 거를 그렇게 하는데 나도 당하면서 그 생각했어. 들어주는 것보다 저게 나을 것 같은 거야.
1: 너무 좋아.
0: 재미없이 그냥 네.
1: 그쵸.
0: 꼭 만남이 성사되길 바래요. 이거보다.
1: 그렇죠. 훨씬 좋았어요. 매끄러워요.
0: 괜찮아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시나몬부터 볼까요?
1: 좋습니다.
0: 빈말 천재.
1: 저희 외할머니요. 명절에 대식구가 모였는데 이모가 용돈 드리니까 아유 우리 딸이 최고예요. 또 조금 있다가 외삼촌이 손 안마기계를 선물로 드리니 야 우리 아들이 최고예요 최고.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칭찬거리 만들어서 이래서 네가 최고라니까 해주시더니 하나 둘씩 떠나고 집에 저랑 둘이 남았는데 아이고 태다 하며 지쳐서 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칭찬하는 것도 전력 소모가 체력 소모가 상당해요.
0: 그러니까 아저씨 네. 내가 확실히 우리가 예능하잖아요.
1: 그죠.
0: 이게 찐 웃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사실 짐샘이 하니까 이렇게 우리도 솔직히 가짜 웃음이라고 그러지만 좀 약간 더 끌어서 울 때 있거든요.
1: 그죠.
0: 그날 좀 피곤하지 않아요?
1: 힘들어요.
0: 나 생각하니까 진짜 웃긴 영화 같은 거 막 웃고 나면 기분 너무 좋고 에너지가 생기는데.
1: 그죠.
0: 이렇게 뭐 억지로 이렇게 하면 좀 힘들다. 피곤하더라고요.
1: 현기증까지 나더라고 저는.
0: 그러니까 나 지금 할머니 얘기가 아이고 갔나 다. 아이고 대다 이게 나 지금 확 와닿아서
1: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0: 그치.
1: 또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유 최고다 최고 이런 말을 할 그런 그치. 기회가 없잖아요.
0: 그래.
1: 근데 이날 몇 번을 하셔?
0: 이거밖에 안 주나? 아유 손 안 막이 이게 다가 이거보다.
1: 그렇죠. 아유 따뜻한 할머니다.
0: 예. 밤톨님은 고등학생 때부터 친한 남사친인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만날 때마다 우리 35살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면 둘이 결혼하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우리 모두 35살.
1: 좋다.
0: 조심스럽게 서로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1: 예.
0: 사귀자고 고백했는데 남사친이 진절머리 치며 빈말이었어. 그걸 믿는 바보가 어딨어. 라고 하더라고요.
1: 아니
0: 유유.
1: 이거 뭐야. 상처 두 번 상처 주네 완전.
0: 근데 이거 잠깐 이거 밤톨님 저도
1: 예.
0: 저도 50살 되면 결혼하자고 한 우리 장난스럽게 한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냥 좀 이렇게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그 친구도 친구가 진짜 우리 한 2년 전에 오빠 51살이야 그래서 우리 다 빵 터졌거든. 근데 나도 약간 기억을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막 진지하게 그렇진 않고 이 오빠 진짜 너는 지금 남자친구 있어? 없다니까 자꾸 오빠는 없는 건 난 알고 있고

0: 그래서 이런 장난을 한 번씩 하는 남자진 여자진 있거든요.
1: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 그거를 약간 뭔가 미묘한 감정선이 오고 가면
0: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줄은 진짜 지금도 장난인데. 예. 네. 근데 이렇게 한 분은 약간 이거를 좋아했었나?
1: 그런 건데.
0: 어, 그지.
1: 고백까지 했대요.
0: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거 들어보면 좀 약간 둘 다 그냥 장난 같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1: 처음엔 장난인데 어. 지금 이거를 진심으로 받으셔가지고 이 여자분은 밤톨님은
0: 어, 상처받다니까 어떻게
1: 고백까지
0: 되지?
1: 했대. 사귀자고 고백을 그러니까. 하셨대. 근데 이거를 진절머리까지 칠 일은 아닌데 사실. 아, 진짜. 어찌됐건 너무 이게 마음에 상처 받지 마시고 더 보란 듯이 좋은 분 만나가지고 그래. 예, 한번 보여줘봐요. 그래. 예, 남자친한테. 그럼요.
0: 보여줄게 완전히
1: 그렇죠.
0: 달라지나.
1: 보여주세요. 네. 1200님도 한번 볼게요. 저희 카페 건물주님 매일 오픈 시간에 오셔서는 야 열심히 사는 게 참 보기가 좋아. 진짜 월세 안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안 받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으시면 제발 월세 좀 그만 좀 올리세요. 그리고 커피값 좀 내세요. 아침마다 콩짜 커피 자연스럽게 드시는데 차마 진짜 말도 못하고.
0: 오, 나,
1: 아 이거 아닌데?
0: 나 그치?
1: 자 이거 에요 에요 이거 지금 약간 이거 검열 들어가야 돼요.
0: 네.
1: 아 이거 커피값을 안 아니 뭐 월세 올리는 것까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커피값은 내셔야지.
0: 아 그럼요.
1: 월세 그러면 안 그럼 안 받으셔야지 그러면 똑같이.
0: 그리고 나는 처음에 그 말부터 싫어. 그, 이런 말 하지를 마.
1: 그래.
0: 아 이거 진짜 열심히 사는 게 참 보기 좋아까지만 해. 아유 진짜 월세 안 받고 싶다.
1: 그게 왜 하시는 거야
0: 사장님. 에이, 커피값 내세요.
1: 커피값은 내시고
0: 그리고 커피값 깎고 이런 거 다지 말고.
1: 그래 에이. 맞아요. 아니 이게 깎아준다고 해도 제 값을 내셔야지.
0: 그렇지.
1: 그럼
0: 호호호님 제가 작은 집에 사는데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난 화장실 두 개 주방이 거실만 하고 드레스룸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했더니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친구 왈
1: 아, 야, 싫은데 또 갑자기.
0: 야, 좁은 게 다.
1: 아, 싫다.
0: 이 집은 현관에서 안방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서 가기도 전에 진짜 다리 아프지. 주방도 아. 너무 깨끗해서 예뻐서 청소 더 열심히 하느라 팔만 아프지. 드레스룸도 너무 커서 자꾸 채워넣으려고 옷을 사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진짜 나 별로야.
1: 아우!
0: 이러는데, 야, 별로인 거 맞니?
1: 정말
0: 하시는데.
1: 꼴백이에요.
0: 와, 진짜.
1: 아, 너무 싫어. 아, 저도 매번 이제 30평 때의 집에 살다가 요번 사는 집이 조금 넓거든요. 그래서 넓은데 또 가로로 쭉 길어요. 그리고 안방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기가 애들 키우면서 좀 어려워요.
0: 우리 이번에 이촌도 그 촬영했는데 그 집?
1: 맞아 그 집이요.
0: 좀 길쭉하죠.
1: 네, 길어요. 그래서 한번 친구가 왔는데 아 저희 안방을 안 들어가게 돼가지고 네, 이 집은 아닌 것 같아. 안방이 너무 멀어서 못 가. 잘 안 가게 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내 집도 아니지만 그래서 뭐래 짜증나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 찐친이야 찐친.
0: 그러니까 찐친이고
1: 찐친이어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제가. 예.
0: 아 진짜 찐친한테?
1: 찐친한테 많이 아, 그래. 혼났고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진짜로 잘 안 들어가게 돼서 맨날 여기다가 옷을 벗어놓는다 아.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0: 아니 그 좁은 게 나 했을 때 우리가 호원이든 말든 웃어주고 했으면 또 모르지만 예. 이게 안 웃으면 안 터지고 그러면
1: 맞아요. 그러면 또 분위기 이상해진다고. 맞아요.
0: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뷰티 상품권 드리고요. 아쉽게 소개가 안 됐어도 문자 참여해주신 여러분 중에서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 자 그럼 차트 만나보기 전에 3부에서 내드렸던 첫 번째 내 마음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슬기 씨.
1: 네 지난 1998년 조성모 씨가 부른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죠. 정답은 1번 To Heaven이었습니다.
0: 자 역시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 올려둘게요. 확인해주세요. 철가루 김땡땡님이 보내신 주제 정말이야
1: 처음엔 그냥 해본 말
0: 내 맘이야
1: 넘버 넘버 치
0: 진짜 이 정도면 진짜 호흡 남편보다 잘 맞죠?
1: 그럼요. 네. 에, 말해 뭐합니까?
0: 어?
1: 그래서 준비한 노래?
0: 진짜?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1: 아, 몰랐어요.
0: 진짜 모르겠어. 이, 다섯 번째 노래는요?

0: 후배들이랑 회식을 하게 되면 후배들도 싫어하겠지만 사실 선배들도 그 자리가 불편합니다.
1: 그래 그래.
0: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분위기 풀어보겠다고, 나는 꼰대 상사가 아니란 걸 보여주겠다고 야자타임

이름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요. 밑에 직원들이 사양하지도 않고 바로 영철아 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시작하는데 아, 그 순간 후에도 이미 늦었단 사실. 그쵸. 그때 이제 이름 부르고 제발 야근 좀 그만 시켜

0: 뭐 다 친구지. 어. 그래 영철아 우리 친구하자. 어. 이렇게 했어. 네. 이제 술을 마시다가 그래 상진아 하고 이제 했는데 계속 했는데 나는 진짜 그게 오늘부터 친구하자는 건 줄 알고.
1: 그렇죠.
0: 다음날 아침에 상진아 잘 들어갔어 했더니 형이 그냥 크크크 30개가 와. 아 진짜 영철아 형은 나 너를 진짜 좋아하고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예. 어제 약간 그 돌려 사는 얘기지. 뭐, 아니, 영철은 이럴 때 보면 진짜 너 영철 순수한 거야 착한 거야 아니면 순진한 거야.
1: 그래도 아니, 좋게 봐주셨다.
0: 그럼 약간 화난 거였어 했더니 약간 이 갈고 하는 거 못 봤어?
1: 아 그래.
0: 그래 친구하자. 아 보통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해야 되잖아.
1: 그렇죠.
0: 집에 갈 때까지 상진아. 상진아.
1: 다음 날 아침에.
0: 형도 계속 그래 영철아 가.
1: 그렇게 그래, 했는데.
0: 우리 친구 상진이도 잘 가. 내가 지금 그거야 지금. 아,
1: 그러네요.
0: 야자 타임 하면 예. 기를 쓰고 자라거든.
1: 맞아.
0: 야자 타임 진짜 자.
1: 이번이 기회다 싶죠.
0: 나는
1: 그럼요.
0: 난 진짜
1: 너무 이해됩니다. 저도 예, 그 기회를 봐서 좀 많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해봤고.
0: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데요, 선배님들 야자 타임 하자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하자고 해서
1: 그래.
0: 안 좋아하는 후배들도 있지만 신나는 후배들도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1: 그리고 그냥 서로 좋아야지.
0: 그냥 선후배 관계 적당한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정말이야.
1: 처음엔 그냥 해본 말.
0: 내 마음의 넘버즈 다음 곡은요.

0: FT의 정이라고 하자 피처링의 10cm예요.
1: 피처링이요?
0: 예,
1: 뭐라고요?
0: 피처링이요.
1: 피처링.
0: 자, 인사치레로 그냥 밥 한번 먹자.
1: 나왔다 우리.
0: 그러네요.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상대방의 두 눈을 반짝이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거의 육하원칙 따져가지고 다음 약속 잡고야 말더라고요. 그 뒤로는 밥 먹자는 말 함부로 안 합니다. 그래 맞아요. 이게 그냥 툭 던지는 뭔가 인사치레용 말인데 그래서 언제가 되는데 하면서 달려 꺼내시는 분 계시거든요.
1: 있어.
0: 예. 근데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난 좀 끄대. 예. 그래서 언제 되는데.
1: 언제?
0: 예. 이날 하자. 이날 괜찮아?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약속을 잡으면 항상 그게 약속을 미리미리 잡으면 잘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거나 상대방이.
1: 예. 아니 근데 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변수가 있죠.
0: 갑자기 연락오나.
1: 그렇죠. 이제
0: 이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1: 유치원에서도 갑자기 오늘 그런 게 되게 많으니까.
0: 예.
1: 자 그렇다면은 케이윌의 말해 뭐해 노래 듣고 와서요 차트 마지막 곡도 만나보고 두 번째 내 마음 퀴즈도 풀어볼게요.

0: K-Will 말해 뭐해 듣고 왔고요.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이 직접 짠 노래 차트죠. 내 마음의 넘버 7. 자, 여기서 내 마음 퀴즈 두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두 번째 퀴즈는 보기 전쟁이 있습니다.
1: 네.
0: 엄격한 3초 시간 제한이 있고요.
1: 그죠?
0: 3초 안에 다음 보기를 말하지 못하면 아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1: 예스!
2: 쇼 끝이 남는 거야.
0: 보기 전쟁이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내드릴게요.
1: 네.
0: 오늘 차트 네 번째 노래 박지훈의 가버려
1: 였습니다. 언제까지
0: 이 믿었어 로 시작하죠. 원래는
1: 맞죠. 맞아요.
0: 맞아요. 97년이죠 하늘색 꿈으로 데뷔했던 박지훈씨 청순한 목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2000년에 성인식이라는 곡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박지훈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 곡 성인식 일부분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사 중 한 단어가 꿀꿀로 가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단어가 뭔지 맞춰주시고요. 음악 주세요.
1: 꿀꿀. 어? 아, 죄송합니다.
0: 왜?
1: 아,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꿀꿀에 들어갈 가사를 말로 해버렸어요.
0: 저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그 꿀꿀에 들어갈 가사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1: 듣지도 못했어요.
0: 뭘 쓰기가 했는지도 몰랐어요.
1: 네, 여러분들도 그러셨길
0: 아마
1: 바라면서
0: 청취자분들도
1: 네,
0: 뭘까 했을 거예요. 꿀꿀에 들어가는 걸 따라했다고요?
1: 예.
0: 1번
1: 아, 저도 모르게
0: 소녀 소녀가 아니에요. 2번 소주 소주가 아니에요. 어, 소로 들어가는 거죠.
1: 그죠, 소로 들어가는 거.
0: 자, 네. 소. 3번
1: 소자가 아니에요. 소자.
0: 아, 오늘 쓰기 너무 소동 부리는 거 아니야? 소동.
1: 아, 소동. 저게 소견으로는 말입니다. 소견.
0: 아, 좋은 소식 있습니다. 소식.
1: 소식. 소라 소라 부르른 소라 소라.
0: 아니죠, 그건 솔인데.
1: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소라로 한 거예요.
0: 아,
1: 네, 노래를
0: 아니,
1: 그냥
0: 너 고동소라로 했을 텐데
1: 아니에요. 그 소라예요.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소라 푸르른 소라 이거 어떻게
1: 아니 아니야
0: 다시 PD가 정해주세요.
1: 바다, 바다 사는 소라예요. 근데 예, 그냥 노래를 넣은 것 뿐이에요. 무섭다 진짜.
0: 소리 소리 없이 날
1: 아, 소리가
0: 소리,
1: 있구나.
0: 소리 소리 아.
1: 자, 중과 말고 소과로 하시면 가격이 조금 다운됩니다. 소과. 네, 소가 있어요. 소가 중과 대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셋, 둘.
0: 소선. 약간 민삼이 나왔지 않았어? 소선.
1: 그게 뭔데요, 대체?
0: 뭐랄까 뭐 소성.
1: 다 갖다 들여다 보는 거야.
0: 소설도 있었는데 놓쳤어.
1: 예.
0: 샵 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 제가 아까 소라에 너무 지금 에너지 빼서 다섯 뽑아서 소시지 세트 드릴게요.
1: 아하.
0: 오늘 내 맘의 넘버 7 주제가 장말이야.
1: 처음엔 그냥 해본 말.
0: 내 맘의 넘버 7 마지막으로 뽑으신 노래는 뭘까요? 음악 주세요.

0: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자신의 리즈 시절 회상할 때 있죠. 등산 갔다가 아우 내가 예전엔 청계산 날다람쥐였어. 여기를 내가 50분 만에 돌파를 했지 하는 순간 같이 간 사람들이 아직 늦지 않았어. 보여줘 보여줘 하는 바람에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 펄쩍펄쩍 산을 뛰었고 그날 이후 일주일을 알아누웠네요.
1: 아 이거 내가 예전에 이런 말 왜 할까 싶은데.
0: 그러니까 그래서 라떼가 나온 거잖아요.
1: 그치.
0: 라떼.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살 뺐어? 얼굴이 뭐 좋아 보이네. 어 내가 어떻게 뺐냐면 이거 얘기한 것도 다 라떼 그거예요.
1: 그래 그래.
0: 다 거기서 파생품이에요.
1: 아, 네. 파생품이라고요?
0: 그렇죠. 파생품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옛날 얘기하면서 또 서로 그 옛날 얘기를 공유하는 걸로 또 토크 많이 나오잖아요.
1: 근데 사실 또 돌이켜보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하겠어요?
0: 그러니까.
1: 뭐 오늘 당장 있을 오늘 계획을 말하기도 하지만
0: 그래요.
1: 어제 얘기를 포함한 다 과거 얘기 옛날 얘기죠.
0: 맞아요.
1: 우리 저번에 만났을 때 야 너 옛날에 야 나 옛날에
0: 좀 들어줘야 돼.
1: 그래 들어도 줘야 되고
0: 들어주고 나도 좀 하고 자랑 살짝 섞어서 에.
1: 오늘 사연 소개된 김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자 우리 피디님이 되게 단호하게
0: 왜요?
1: 나 조턴이 지금 가장 무서웠어.
0: 왜요?
1: 그때가
0: 왜요?
1: 역대 10년 하면서

0: 오늘 꼭꼭 못 나가요.
1: 왜?
0: 아, 뭘 왜야? 네가 너무 네가 내가 말만 했어 그렇게 된 건데. 보통 크크크 해주거든요.
1: 그죠, 저 약간 무미건조하시네요.
0: 다음에 크크 두 개만 꼭 넣어주세요.
1: 시간 고개를 또 너무 끄덕거려.
0: 지금 시간 없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쓰기 시간도 즐거웠고요. 우리는 언제나 그랬.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앞에서 내드린 애망 퀴즈 정답, 박지윤의 성인식 노래 가사 중 한 단어를 맞춰두시는 거였죠. 정답은 1번 소녀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김영철의 파워 FM 홈페이지에 올려둘게요. 꼭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무조건 오픈업. 지칠 때는 샷업. 영철은 이제 샷업.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형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인쇄는 워프레스.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찾게 되는 건 늘 그게 그거죠. 휴대폰에도 이런저런 신기한 기능이 많다는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게 태반이고요. 식당이나 카페에도 신메뉴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늘 먹고 마시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 때론 짜릿한 도전보다 더 가치 있으니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날들을 보내고 맞이한 주말입니다. 오늘만큼은 항상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익숙함 속에서 마음도 체력도 천천히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